0: 안 돼. 무슨 일로 그러는데?
1: 안녕, 브랜디. 오랜만이다.
2: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동물 우주복.
0: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설명할 시간 없어. 안전부스로 가야 해. 블루이 아빠는 어떡해? 괜찮아. 이미 끝났어. 이제 어떻게 하지? 대체 빙고 왜 저러는 거야?
3: 우주복만 입으면 빙고가 저래요.
0: 동물 우주복을 입으면 동물처럼 변해버려.
4: 정말?
3: 어디로 간 거예요?
0: 나도 모르겠어.
5: 동물 우주복을 사준 거야?
0: 이럴 줄 몰랐어요. 미안해요.
3: 걱정 마세요. 자동차는 있으면 돼요.
0: 그래. 자리 밑에 먹을 것이 가득 있어. 어, 여기 음악도 있으니까.
3: 좋아요.
2: 브랜디, 아까 무슨 말 하려던 것 같은데?
0: 도망가!
3: 우리 여기 상부 뒤에 숨으면 돼요!
0: 이제 따돌린 것 같아.
3: 브랜디, 뭐 옷가게에 치타 우주복이 작은 것밖에 없었어요?
0: 잘 모르겠네, 블루이.
3: 전화해서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2: 블루이?
3: 왜요?
0: 미안해, 블루이. 이모 기억엔 블루이가 얼룩말을 좋아했었는데.
3: 옛날엔 그랬죠. 근데 이제는 치타가 좋아요.
2: 4년 전에 그랬지.
0: 근데 이제 가야겠어. 괜히 온 것 같아.
2: 아니야, 브랜디. 내가 미안. 가지 마.
0: 그럼 이만 가볼게. 어떡해! 어디야? 어서 도망가!
2: 엄마 생각엔 지금부터 동물 우주복 입기 금지 규칙을 만들어야 되겠어.
3: 엄마, 브랜디 이모가 왜 가려고 한 거예요? 무슨 일 있어요? 그리고 왜 우리 집에 한 번밖에 안 온 거예요?
2: 블루이, 빙고 치타 우주복이 입어보고 싶다고 했었지?
3: 네, 너무 입고 싶어요.
2: 근데 몸에 맞지 않으면 입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누가 안 맞는 옷을 맞게 만들어줄 수도 없어.
3: 네.
2: 브랜디 이모도 똑같이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럴 수는 없어. 그건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3: 왜 이모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2: 왜냐면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3: 저기 브랜디 이모다. 가서 괜찮은지 살펴봐요.
2: 이모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치타에게 잡아먹히도록 내버려 두는 거야.
3: 너무해요.
0: 안 돼. 돌아가. 돌아가.
3: 응? 이모 돼. 지금 뭐하고 있어요?
0: 도망가.
3: 브랜디 이모 지금 뭐하세요?
0: 뛰어. 함정이야. 함정이라고 했잖아.
2: 괜찮은지 와서 살펴봐야만 했어.
0: 고마워. 나 생각해줘서.
2: 괜찮은 거야?
0: 괜찮을 거야. 정말이지 미안해.
2: 빙고가 난리 나면 어떤지 몰랐을 거야.
0: 아니,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와서 미안해. 그냥 만나러 오는 게 어려운 것 같아.
2: 나도 알아.
0: 이제 약속할게. 다음부터는 동물 우주복은 절대 안 사올 거야.
2: 이제 블루이를 도와줘야 해.
0: 같이 춤춰볼까?
2: 어릴 때 우리가 춤춘 거?
0: 그때 춤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2: 같이 하면 할 수 있을 거야.
3: 치타는 자전거 못 타거든! 아빠 도와주세요!
6: 못해. 잡아먹혔어. 규칙은 규칙이야. 얼룩말은 도망 잘 가던데.
3: 네, 맞아요.
6: 동물 우주복대로 행동하면 할 수 있어.

준비? 하나, 둘, 셋. 그 다음은 이렇게. 아, 아니, 엉덩이 먼저. 잘하는데?

0: 여기다 멍멍해야 돼. 아무 소용 없어. 도망가.
1: 이번 주는 집에서 일할 거니까 필요하면 부르세요.
2: 걱정하지 마세요, 칠리.
0: 엄마 이름을 알고 있어.
1: 3일이면 충분히 일을 끝낼 수 있다는 거죠?
2: 네, 3, 4일이면 돼요.
1: 3일이요? 4일이요?
0: 뭐가 3일 또는 4일일까? 나도 몰라. 여기, 엄마!
1: 어?
0: 여기 아래요.
1: 어, 거기 있었구나.
0: 누구예요? 지금 우리 마당에 뭘 그리고 있는 거예요?
1: 일하는 아저씨들, 연못을 만들어주실 거야.
0: 언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1: 3일 걸린다고 했는데 아직 확실하게는 모르겠네. 아저씨들 지켜보고 있어줄래? 열심히 일하시는지 보고 있어.
0: 좋아요. 빙고! 왜 언니? 아저씨들을 몰래 감시하는 거야. 우.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연못 만들기.
2: 이봐, 그건 선체를 고쳐서 겉부분도 교체해야 하는 거야.
0: 지금 보트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
2: 아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3: 트럭에 갔다 올게.
2: 알았어, 길게는 안 돼. 할 일이 많다고.
0: 초코우유가 어디로 가는 걸까? 잘 모르겠어. 따라가 볼래. 빙고는 벨트 아저씨 봐. 전화기만 두드리고 있네.
2: 어이.
3: 미안해.
0: 벨트 아저씨가 초코우유한테 잔디깎기가 고장났을 때 아빠가 하는 말을 했어요.
1: 세상에.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0: 초코우유는 안 해요. 계속 전화기만 보고 있어요. 네. 벨트 아저씨도 그거 진짜 싫어해요.
1: 엄마도 싫은데 연못을 3일 안에 끝내면 좋겠어.
0: 벨트 아저씨랑 초코우유가 적인 것 같아, 블루였니? 그리고 둘 다 우리의 적이야.
1: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는 걸까?
0: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2: 어이, 어서 일해. 여유 부릴 시간 없어, 치피.
0: 좋아, 지금 전화 중인데 더 가까이 가야겠어. 난 벨트 아저씨 볼게.
3: 그런 말 안 했어. 알았어, 근데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니까.
2: 빵, 따따땜.
0: 오, 안 돼.
3: 체리, 내 말 좀 먼저 들어봐.
2: 빠바바밤. 오, 얘들아. 장난꾸러기들.
1: 잘했어요.
0: 여자인데 이름이 체리예요.
1: 오, 정말이야?
3: 저기 체리, 여보.
0: 아마 체리겠지? 아마도. 근데 둘이 적인 것 같아.
3: 아니 그러니까
0: 그럴
3: 그래.
0: 거야. 근데 적에게 왜 전화를 하는 걸까?
1: 오해가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하려는 것 같네.
0: 엄마!
1: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네?
0: 벨트 아저씨 차를 같이 타고 온 것 같아.
4: 근데 체리는 어디에 있지?
0: 나도 몰라. 벨트 아저씨가 사과를 먹고 있어. 알았어. 아저씨가 파이를 정말 먹고 싶다 그랬는데 주인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못 먹게 한댔어.
5: 주인님이라고? 아마 벨트 아저씨 적일 거야. 다른 거 감시한 건 없어?
0: 그리고 초코우유가 죽은 두꺼비를 찾았는데 벨트 아저씨한테 던졌어. 벨트 아저씨 사촌이 낚시보트에서 빠졌는데 근데도 괜찮대. 그리고 초코우유는 붕붕이온전을 못하게 됐대.
1: 체리 전화 왔어?
0: 아니요. 벨트 아저씨가 누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벽돌 때문에 소리를 질렀어요.
1: 알았어.
0: 엄마가 식기세척기 고장났을 때 했던 말을 똑같이 했어요.
1: 세상에.
5: 여기 적들은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0: 아이스크림!
3: 아이스크림?
6: 아이스크림!
0: 우리는 사주세요!
1: 안 돼.
5: 여기 있어요.
2: 네.
0: 사탕가루를 뿌리고 있어.
5: 고맙습니다, 손님.
3: 체리. 아니, 이야기해.
2: 여기 남은 아이스크림을 누가 먹어야 할 텐데.
5: 주인님이 아저씨 아이스크림 먹는 거 알아요?
2: 누구?
0: 주인님이요. 그 사람이 파이 못 먹게 하는 거 알아요.
2: 주인님 말이야. 줄스 말하는 거지? 줄스는 내 아내야.
5: 그러면 저게 아니네요?
2: 항상은 아니지. 근데 잠깐만. 혹시 너희들 우리 감시하고 있었던 거니?
0: 네. 왜냐면 우리 적이니까요.
2: 정말? 왜 그런데?
5: 우리 마당을 파고 있잖아요.
2: 그래, 맞는 말이야. 우리 아이들도 감시하는 거 좋아해. 다른 거 감시한 건 없어?
5: 아저씨 보티에 대해서 다 알아요.
0: 그리고 체리는 초코우유의 적이에요.
2: 초코우유? 지피 말하는 거야? 그게 말이야. 체리가 지금은 적이 맞는 것 같구나. 근데 다시 친해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감시를 아주 잘하는구나.
5: 정말요?
2: 그럼.

0: 너흰 저기 다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1: 아마도요.
2: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거야?
0: 아, 미안해요, 칠리. 내가 줬어요.
2: 스파키, 3일이면 끝나죠?
0: 네네, 그럼요. 최대한 4일.
2: 알았어요.
0: 근데 그거 알아? 너 여마랑 적이 되긴 싫어. 얘기 정말 즐거웠다. 이제 우리 다시 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1: 네.
0: 이봐, 지피. 줄장 어디다 둔 거야? 아, 또 저러네. 줄자 어디에 뒀냐고. 어허, 저기 있었구나.

0: 뭐지? 완전 좋은데? 오호! 아, 와, 맛있어.
1: 안녕 얘들아, 마음에 들어?

0: 논문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진짜 좋아요.
1: 별 말씀을.
2: 그리고 3일 안에 끝내셨네요.
1: 저는 배가 부르면 일을 더 잘합니다.
2: 저분도 잘하셨고요.
1: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잘해요.
3: 그래.
1: 그럼 안녕히 계세요.
4: 안녕히 가세요.
1: 나중에 봐, 치피.
2: 오, 초코우유. 아니, 치피랑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1: 아니요, 누가 데리러 올 거예요.

0: 도린이 언니 집에 가면 뭐하고 놀 수 있어?
1: 나도 잘 몰라.
2: 어, 저기 봐. 도린 할머니가 벼룩시장 여셨네.
1: 할머니 스쿠터다!
0: 루이, 이번 이야기는 할머니 스쿠터.
3: 도린 할머니 벼룩시장 여셨나 보네요?
4: 어, 진리. 안 쓰는 물건 좀 팔아서 산호초 바다로 휴가 갈 때 보태 쓰려고.
2: 어, 누가 저기 스쿠터 사면 도움 되겠는걸요?
4: 어, 그럼.
2: 이거 얼마예요?
4: 어, 그냥 주시는 대로 받을게요.
1: 좋아. 이제 우리 어떤 할머니가 될지 정해볼까?
5: 빙고는 귀가 잘 안 들리는 할머니 할래.
1: 그럼 난 착한 할머니 할래.
0: 머피는 어떤 할머니 하면 좋을까?
1: 어, 다른 종류의 할머니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0: 에이, 너무 불공평해. 그러면 머피는 할머니 할 수 없잖아.
1: 아, 생각났어. 머피는 초다리 할머니 하면 되겠다.
0: 어, 좋아.
1: 머핀이 여기 할머니 스쿠터 파는 놀이 하면 되는 거야?
0: 알았어.
1: 가자, 빙고.
5: 뭐라고?
2: 이건 얼마 드리면 돼요?
4: 어, 얼마면 될까요?
2: 2달러요.
4: 좋아요. 가져가세요. 고마워요.
3: 저 꽃병은 더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4: 아, 별로 흥정하고 싶지 않아서.
1: 할머니, 우리 할머니 스쿠터 타고 놀아도 돼요?
4: 그래도 돼. 근데 배터리를 빼서 안 움직일 거야.
0: 어, 내가 탈래. 왜냐면 일꾼이 뭐야? 밀어주면 되니까 말이야.
1: 네!
2: 그 일꾼이 나야?
1: 더 빨리!
2: 네, 할머니.
0: 왜 자꾸만 울퉁불퉁한 길로 가는 거지?
2: 차도로 가면 안 돼요.
0: 어른한테 말 대답하는 거 아니야, 일꾼!
2: 아, 정말 투덜이 할머니군요.
0: 멈춰! 멈추라고 했어!
2: 네, 할머니.
5: 안녕하세요, 여러분.
0: 내가 지금 이 할머니 스쿠터 팔 건데 이거 사고 싶어? 빨리 결정하라고!
2: 할머니!
5: 그럼 이건 얼마예요?
0: 이봐, 일꾼. 숫자 뭐라고 써있어?
2: 어, 300달러네요. 도린 할머니 이것보다 더 받아도 되는데. 900달러로 하죠.
0: 알았어. 그럼 900달러.
5: 지금 얼마 있는 거야, 리타?
6: 뭐라고?
0: 빨리 해! 나 엉덩이 아파.
6: 동전 몇 갠지 세볼게. 하나, 둘. 오, 이거 예쁜데?
0: 빨리 해!
6: 내 동전.
0: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이봐, 일꾼. 집으로 데려다 줘.
2: 네, 할머니.
0: 울퉁불퉁한 길 조심하고.
2: 미안해요, 할머니.
0: 블루이 언니, 투덜이 할머니는 너무 투덜대고 화내기만 하는데 정말로 다른 종류의 할머니는 없는 거야?
1: 아마 있을 거야. 근데 다른 건 생각이 잘 안 나. 머피는?
0: 나도 안 나. 그냥 투덜이 할머니 계속 할게.
2: 아, 이런.
0: 어떻게 계속 그럴 거야, 일꾼?
4: 혹시 5달러는 어떠세요?
2: 그냥 2달러는 어때요?
4: 그러세요, 2달러.
3: 도린 할머니, 산호초 바다로 휴가 가려면 좀 더 받아야 할 텐데요.
4: 어, 그러게 말이야. 오! 오, 이럴 수가.
1: 테이블이 걔를 막고 있잖아. 다리가 부러질 뻔했어.
4: 어, 정말로 죄송해요.
1: 변호사를 불러야겠네.
3: 제가 처리할게요.
1: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3: 뭐라고요?
1: 나는 한 푼도 낼 수 없다는 거요.
4: 아, 됐어요. 괜찮아요.
3: 아, 내 생각엔 뭐라도 사셔야 할 듯.
1: 내 생각엔 끼어들지 않는 게 좋을 듯.
3: 우와, 정말 굉장한 투덜이 할머니셔.
2: 집에 왔어요, 할머니.
0: 드디어 왔네. 이제 따뜻한 차 한 잔 가져와 봐, 일꾼.
1: 이봐, 거기. 당장 내려와.
0: 안 돼요. 내 거라고요.
1: 이건 내가 살 거야.
0: 그럼 900달러 내놓으시면 팔게요.
1: 왜요? 가격표엔 300달러인데.
0: 900달러라고요.
1: 900달러면 나 안 살 거야.
0: 좋아요. 그럼 안 팔아요.
1: 오, 그렇게 나오시겠다.
2: 할머니, 저기 가서 저분과 이야기를.
1: 내 몸에 손 대지 마.
2: 뭐 하시는 거예요?
0: 내 차는 어디에 있지?
2: 도린 할머니, 여기 멋쟁이 할머니가 스쿠터를 사고 싶은가 봐요.
1: 100달러 내겠어.
4: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
2: 할머니, 그것보다는 더 받아야 해요.
1: 당신은 살이나 좀 빼시지.
2: 에? 나보고 괜찮다고 하지 않았어?
3: 사실이야, 여보. 그냥 무시해.
1: 아, 말 많은 아줌마 또 왔네.
3: 제 말 좀 들어보세요.
1: 100달러 줄 거야. 팔 거야, 말 거야.
3: 도린 할머니, 안 돼요.
1: 이제 거기서 내려.
0: 싫어요.
1: 뭐야?
0: 아까 말했잖아요. 900달러라고요.
2: 이건 전부 물배란 말이야.
3: 저기 머핀, 그냥 이렇게.
0: 손대지 마요.
1: 더 이상은 줄 수 없어. 200달러 마지막이야.
0: 그럼 1000달러.
1: 뭐? 꿈도 야무지군. 500달러.
0: 1100달러.
1: 정신 나갔구만.
0: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사지 않으면 되잖아요.
1: 난 1100달러나 주고 살 수 없어.
0: 왜요?
1: 저 할머니 모자처럼 못생겼으니까.
3: 저기요, 뭐요?
4: 잠깐만 기다려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고.
1: 그리고 또 하나,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0: 그럼 색칠해요.
7: 세치래. 네가 세치래.
0: 할머니가 하세요.
7: 아니, 네가
2: 그래.
7: 세치래.
2: 출렁거리잖아.
0: 할머니가 세치라세요.
7: 좋아. 1,100달러.
0: 1,200달러.
2: 뭐?
0: 그리고 사탕 18개 더요.
7: 오, 이런 고집쟁이. 좋아. 1,200달러 줄게.
8: 오, 이건 말도 안 돼.
0: 그럼 사탕은 얼마 줘야 해?
3: 오, 2달러요.
0: 오!
9: 안녕. 만세!
3: 도린 할머니, 이제 휴가 가실 수 있겠어요?
4: 그러네.
2: 난 운동 좀 해야겠어.
0: 흥, 이 사탕 진짜 맛없어.
4: 머핀, 여기 둘러보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가져도 돼.
0: 정말이야?
4: 그럼, 머핀은 정말 특별하니까.
0: 이거 가져도 돼요?
4: 겨우 이 행주 하나만 갖겠다고?
5: 아, 내 동전들.
0: 따따따따따따.
5: 아, 저기 리타, 여기 슈퍼 할머니가 왔어.
0: 동전 줍는 거 좀 도와드릴까요?
5: 뭐라고요?
4: 밴디트, 여기 운동기구도 하나 있는데 필요하지 않아?
2: 아, 그럼요. 얼마 드리면 될까요?
4: 와, 잘 모르겠어. 얼마면 될까?
2: 20달러?
4: 50.
2: 할머니.
3: 아주 잘하셨어요.
2: 우와, 잘하고 있어, 얘들아.
5: 고마워요.
0: 아빠.
2: 왜?
0: 왜요? 아빠.
2: 왜 모두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뭔가 괴롭히고 있다는 것 같은 말투로 말하는 거지?
3: 원하는 게 뭐야?
2: 뭐? 없어.
3: 방금 내 어깨를 건드렸잖아.
2: 안 했는데?
5: 하셨잖아요.
2: 근데 지금 난 여기에 서 있잖아. 어느 어깨를 건드렸다는 거야?
3: 여보.
2: 또 그런 말투로 말하네.
3: 우리들 중에 수상한 손이 있는 것 같은데.
2: 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탐정을 알고 있어. 화요일에 어떤 여인이 날 찾아왔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브라우니곰 탐정님. 해결할 사건이 하나 있어요.
10: 무엇이든 말하세요. 여인이 말하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딴짓을 했어요. 가끔은 레드 제플린 가수의 드러머처럼 보이고 싶거든요. 뿜뿜치, 뿜뿜치, 뿜뿜치.
3: 해결하실 수 있어요?
10: 죄송해요. 뭐라고 하셨죠?
3: 아...
10: 여인은 다시 설명했어요.
3: 누군가가 어깨를 건드리는 것 같은데 고개를 돌려보면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어요. 누구짓인지 꼭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10: 하지만 난 또 딴짓을 했어요. 뿜뿜치, 뿜뿜치, 뿜뿜치.
3: 아, 됐어요.
10: 기분이 나빠 보였는데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그런 일이 생겼죠. 그래서 사건을 맡았어요. 질문 몇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드러머를 구하고 있는 밴드를 아시나요?
1: 네?
0: 조사 속도가 느렸어요. 사건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게 해결되기 시작했죠. 파란색 덩치 큰 남자라는 분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2: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제가 어깨를 건드리려고 한다면 가까운 쪽 어깨를 건들겠죠. 그들이 고개를 돌리면 제가 보이니까 같이 이야기를 하겠죠. 이해되셨어요?
0: 별로 도움이 안 됐죠. 물론 그는 매우 잘생겼지만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전 계획이 있었어요. 먼저 감정을 파기로 했죠. 그러는 동안 일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2: 난 지금 말할 수가 없어. 해야 하는 일이 있거든, 삐.
0: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방 안에 범인이 있다는 겁니다. 에?
3: 그걸 어떻게 알죠, 탐정님?
0: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모두의 어깨에 반짝이 가루를 뿌려두었습니다.
1: 왜요?
0: 어깨를 건드리는 사람의 손가락에 반짝이 가루가 묻어있을 테니까요.
1: 좋은 생각이에요.
3: 그렇다면 손가락을 확인해보면 되겠네. 범인 손가락에 반짝이 가루가 묻어있을 테니까.
1: 아빠?
2: 아, 나 지금 회계사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1: 잡았다! 면세!
0: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걸 다시 했죠.

그 패션 아트라는 장르가 많은 분들이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공공의 어떤 공간에서 자산으로 남으면 예.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고 참고하고 아이디어 얻고 이러면 저도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0: 회수를 하려고 거울을 보는데 입이랑 완전히 틀어져 있는 거예요.
1: 입안을 조금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 갑자기 확 들어가더라고요.
2: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병 같아요.
3: 안면신경마비는 창살 없는 감옥이다.
4: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활짝 웃어보는 거.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2: 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만든 가르침의 순간들을 떠올리게 되는 날인데요. 진심 어린 한마디의 조언이 때론 긴 설명보다 더 큰 울림이 되기도 합니다. EBS가 귀 기울여야 할 소중한 조언들, 오늘도 시청자 리포트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들의 소중한 평가를 들어보는 시청자 리뷰 시간 함께합니다. 최지인 평가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리뷰부터 들어볼까요?
3: 네, 지난 4월 2일 방송된 최고다 호기심 딱지 칼슘 도둑편에 대한 의견입니다. 최고다 호기심 딱지는 호빵이 호떡이와 함께 떠나는 몸속 여행을 통해 인간의 몸에 대한 과학 지식을 배우는 어린이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방송은 주인공 호떡이가

0: 있다. 예를 들어, 칼슘을 뼈로 운반하는 영양소인 비타민 D를 전용 오토바이를 타는 배달 기사로 설정하고 바깥에서 햇빛을 받아야만 비로소 생겨난다는 점을 매우 직관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무척 훌륭했습니다. 또한 라면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오줌으로 나갈 때 혼자 가기 심심하다며 칼슘을 데리고 나가버렸고, 콜라에 들어있는 당은 인슐린 반장님을 부르지 못하게 하려고 칼슘을 납치한다는 설정은 감탄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자칫 딱딱할 수 있는 생물학적 화학 작용을 칼슘 도둑을 찾는 명랑한 수사극으로 아주 재미있고 쉽게 치각하여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바로 극중 절대 악당으로 체포된 나트륨과 당을 표현한 방식인데요. 해당 방송은 나트륨과 당을 두고 칼슘을 빼앗고 뼈를 약하게 만드는 참 나쁜 아이로 단정 지으며 끝을 맺습니다. 시청하는 아이들에게 나트륨과 당이라는 특정 성분 자체를 무조건적인 악당으로 규정해버린 부분이 아쉽습니다. 사실 나트륨과 당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성분 자체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과잉 섭취한 인간의 선택이 문제인 것이죠. 이 모든 사태를 만든 진짜 배우가 바로 편식을 하는 나쁜 식습관이라는 점을 더 깊이 있게 짚어줬어야 합니다.
1: 네, 어린이 프로그램에서는 보통 아이들의 깨달음과 성찰을 위해서 악당 캐릭터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나트륨과 당이 악당 캐릭터로 등장을 한 건데, 지금 평가원님 얘기를 듣다 보면, 절대 악당으로 등장하는 걸좀 지양해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이실까요?
0: 저는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악당 캐릭터 자체를 지향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 이야기에 몰입하거나 그리고 메시지를 더 쉽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선과 악의 구도가 매우 효율적인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악으로 두느냐는 건데요. 이번 방송처럼 특정 영양소 자체를 악당으로 그리면 이제 아이들이 이건 나쁜 거야, 먹으면 안 돼, 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트륨과 당은 그대로 두되, 나트륨과 당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어떠한 편식이라든지 잘못된 식습관을 악으로 두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좀더 균형 있는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뭐 절대적인 금지가 아니라 오히려 좀 절제하는 기준일 것 같다라는 점으로 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 한국 기행에 대해서도 들려주시죠.
0: 지난 4월 1일에 방송된 한국기행 특수부위 로드 3부 어디까지 먹어봤소? 편에 대한 의견입니다. 한국기행은 대한민국의
2: 한때
0: 숨은
2: 영남 최대
0: 비경과
2: 규모의
0: 그 속에서 사는
2: 우시장이었던
0: 사람들의
2: 대구에서는
0: 삶과
2: 술을 이용한
0: 문화를 전달하는
2: 한국음식이 여러
0: 교양
2: 탄생했다는데요.
0: 프로그램입니다.
2: 그중 하나인
0: 해당
2: 뭉티기로
0: 방송에서는
2: 오랜
0: 대구에서
2: 세월 한 자리를
0: 49년째
2: 지켜온
0: 한 자리를
2: 노포가
0: 지키며
2: 있습니다.
0: 뭉티기와 오드레기, 등골, 우설 등을 판매하는 소고기
2: 매일
0: 특수부위
2: 아침
0: 노포와
2: 연탄불을 가는
0: 그곳을
2: 걸로
0: 지켜온
2: 하루를
0: 가족의
2: 시작합니다.
0: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3: 에이브로는
0: 40년
3: 제가 뭐
0: 동안
3: 지금 40년
0: 단
3: 동안
0: 한
3: 꺼진 적이
0: 번도
3: 없어요.
0: 꺼지지
3: 저희가
0: 않은
3: 장사 시작한 대로
0: 연탄불처럼
3: 계속
0: 당일
3: 1년 내내
0: 도축한
3: 키워놔야 되기
0: 신선한
3: 때문에
0: 고기만을 고집하며 가업을
2: 가게를
0: 이어가는
2: 연 지는
0: 부자의 모습이
2: 올해로
0: 잔잔하게
2: 49년째.
0: 그려졌는데요.
3: 여기
0: 제가
3: 저희가
0: 방송에서 긍정적으로 봤던
3: 제가
0: 점은
3: 태어날 때부터 저희 가족
0: 아버지를
3: 공동체들이 다 같이 사는
0: 단순히
3: 집입니다. 지금
0: 오래된 식당의 주인이 아니라
3: 안방이었고
0: 쓸모없다고
3: 여기가 부엌,
0: 여겨지던 식재료에서
3: 여기가
0: 새로운
3: 마루,
0: 가치를 창출해낸
3: 여기가 얼마
0: 1세대 요리 혁신가로
2: 노축장에서
0: 조명했다는
2: 버려지던
0: 점입니다.
2: 부위였답니다.
0: 1970년대
4: 그때는 아무도 안 먹어.
0: 독축장에서
4: 공짜로 가져왔어요, 이걸요.
0: 돈도 주지
4: 돈도 안 주고.
0: 않고 공짜로
4: 그걸 이제 그냥
0: 가져가라던 소의
4: 내용도 많이 찍어요.
0: 동맥줄
4: 그래가지고
0: 오드레기를
4: 뭐좀
0: 가져와
4: 삶아 보기도 하고
0: 썰어보고
4: 또
0: 삶아보며
4: 뭐
0: 수많은
4: 구워 먹기도
0: 연구를
4: 하고.
0: 거듭한
4: 그래도
0: 에피소드가 대표적인데요.
4: 별맛이
0: 결국
4: 없어.
0: 기름기 없는 오드레기를
2: 이곳을
0: 고소한
2: 대표하는
0: 양지와
2: 또 다른
0: 함께
2: 유산입니다.
0: 연탄불에 구워내는 방식을
4: 여기가
0: 고안해냈고,
4: 바로
0: 대구를 대표하는 향토 음식으로 정착시켰죠.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던 식재료를 프리미엄 미식으로 끌어올린 이 서사는 이번 회차가 던진 세상의

0: 쓸모없는 것은 없다는 메시지를 완벽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또한 접시를 뒤집어도 찰싹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뭉티기의 찰기를 보여주는 직관적인 시각 연출도 시청자의 몰입을 돕는 훌륭한 포인트였습니다. 먼저 양지를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맥락의 부재입니다. 방송 초반에 한때 영남 최대 규모의 우시장에 섰던 대구라는 아주 흥미로운 지역적 배경이 제시되는데요. 그런데 왜 유독 대구에서 이런 독특한 뭉티기나 특수 부위 생고기 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는지 인문학이나 역사적 배경으로 서사가 확장하지 못한 채 식당 소개에만 머문 점은 다큐멘터리의 깊이를 아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해당 방송은 버려지던 식재료를 지역의 명물로 탈바꿈시킨 소시민의 위대한 혁신과 따뜻한 가족애를 잘 포착해낸 수작이기에 다음 제작에서는 지역 문화에 대한 조금 더 깊은 통찰을 기대해 봅니다.
1: 대구 지역에서 특수부의 생고기 문화가 발전한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언급되지 않은 게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남 최대 규모의 우시장이 섰던 곳이라는 설명이 좀 더 역사적으로 잘 보강이 됐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0: 네, 맞습니다. 그 배경이 왜 지금의 음식 문화로 이어졌는지까지 연결되는 서사가 보강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의 대규모 우시장이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부위의 유통이 활발하게 이어졌을 거고 그러다 보면 신선한 고기의 소비가 이루어졌을 거고 그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 특수 부위를 활용하는 조리법이 발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지역의 산업 구조와 생활 방식이 음식 문화로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걸 풀어줬다면 조금 더 설득력 있는 답을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 네, 한 접시의 음식에도 그 지역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다는 걸 좀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0: 네.
1: 다음 교양 프로그램도 들어보죠.
0: 지난 3월 31일 방송된 건축탐구 집. 집이 돈이 되는 법 편에 대한 의견입니다. 건축탐구 집은 전국 곳곳에 다양한 집을 소개하며 집과 사람, 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두 곳, 함양의 산골 요가 명상원과 춘천 구도심의 복합 문화 공간을 다뤘습니다. 보통 이런 건축 프로그램에서는 건축가가 건물을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하고 꿈결 없이 아름답게 완성했는지를 조명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핍과 타협이 만들어낸 완벽한 생존기라는 관점에서 해당 방송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먼저 방송에서 좋았던 점은 건축의 실패와 한계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삶의 무기로 승화시키는 과정을 유쾌하게 담아냈다는 것입니다. 함양 장태선 씨의 집은 경량 철거조로 지어졌는데 별채에 빗물이 새어들어오는 누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어떻게든 누수를 해결하려 진을 빼겠지만 이 집은 지붕 위에 또 다른 지붕, 그러니까요. 일명 모자를 씌우는 기발하고도 눈물겨운 선택을 합니다. 시공의 실패에서 비롯된 땜질 처방이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단열재 역할을 하는 신의 한 수가 되었죠. 또한 남들에게 보여주기 좋은 넓은 거실을 과감히 없애고 손님들과 소통하는 큰 식당을 두는 대신 본인의 침실은 동굴처럼 작게 만드는 공간의 역전 현상도 통념을 깨는 흥미로운 요소였습니다. 춘천 박성균, 김지혜 부부의 집도 배를 같이 합니다. 두 분은 낡은 원룸 건물을 매입해 고치려다 철거와 기본 공사에만 예산을 다 써버리는 바람에 공사를 중단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2층 작업실은 예전 화장실 배관의 흔적이 남고 방문은 날 것 그대로 남겨두었죠. 놀라운 건 구조적 한계 때문에 허물지 못해 미로처럼 남은 벽들이 부부의 전통 가구와 나전칠기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 벽면으로 완벽하게 재탄생했다는 점입니다. 흉결 없이 재단된 부동산으로서의 집이 아니라 낡은 건물의 한계와 주인의 타협점이 뒤섞여 진화하는 유기체로서의 집을 보여준 연출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이 결핍 속에서 피어난 낭만 이면에 존재하는 현실적인 삶의 무게가 방송의 분위기를 위해 다소 가볍게 다뤄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함양집은 1년의 절반을 장작 난로에 의지해야 하고 빗물을 모으고 퇴비를 썩혀 밭을 일구는 고된 육체 노동이 수반됩니다. 춘천집 역시 낡은 다가구 주택을 상업 공간으로 개조하면서 겪었을 법한 행정적 어려움이나 옛날 건물의 치명적인 단점인 냉난방 유지비품 등은 낭만적인 포장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치열한 생존의 숫자들이나 현실적인 마찰을 조금만 더 냉정하게 짚어주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건축탐구 집 고유의 시선이 머무는 흥미롭고 따뜻한 방송이었습니다.
1: 방송에 나온 집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게 좀 한계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시청자들은 사실 그런 현실의 어려움들을 좀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감동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굳이 구체적으로 이 건축탐구 집에서 더더욱 세세하게 그 현실의 어려움을 좀 짚어야 했을까요?
0: 네, 시청자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기대하는 핵심 가치는 집을 통해 투영되는 삶의 태도와 그 안에서 피어나는 휴머니즘이라는 것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조금 더 보여줘야 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떠한 부정적인 걸 더 얘기해보자 라는 거기보다는 오히려 그 고단함을 알고도 선택한 그것을 명확히 했을 때 건축주의 어떠한 건축주들이 느끼는 행복의 무게가 시청자들에게 더 묵직하게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건축탐구 집이 추구하는 가치가 집의 본질을 찾는 거라면 그 본질 안에는 아름다운 풍경도 있겠지만 그 풍경을 유지하는 어떠한 그 치열한 생활의 분투도 그려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구태여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유를 드러낸다면 오히려 그 집이 더 돋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이신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죠.
0: 지난 4월 4일 방송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외부인 차단견 늘보미, 화야의 수상한 외출 편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설채연 수의사가 반려견의 문제 행동 원인을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담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외부인을 극도로 경계하는 보더콜리 늘보미와 세상을 떠난 아빠 보호자의 흔적을 찾아 거리를 헤매는 화야의 이야기가 다뤄졌습니다. 먼저 이번 편에서 가장 돋보였던 점은 설채연 수의사가 인간 중심의 시선에서 벗어나 동물의 본성과 생태를 기준으로 문제를 진단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낯선 이에게 달려드는 늘보미를 그저 사나운 문제견이나 골칫거리로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늘보미가 가진 공격성의 이면에 유전적으로 타고난 소심함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화야의 사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화야가 눈물의 글썽이며 죽은 아빠를 잊지 못해 방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개는 후회하지 않고 현재를 산다며 냉정히 판단했습니다. 화야는 과거의 슬픔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봐주던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진 현재의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치열하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고 적응해 나가는 중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동물을 인간의 감정으로 섣불리 의인화하지 않고 동물의 시선에서 행동을 객관적으로 해석해낸 점은 이 프로그램이 지닌 독보적인 가치였습니다.
2: 아빠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0: 하지만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에도 프로그램의 연출과 편집은 인간의 감정에 맞춰져 있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아빠와 함께 걷던 길을 찾아다니는 화야의 동선에 서정적인 노래와 자막을 길게 삽입한 점이 대표적인데요. 전문가는 분명 강아지가 꿋꿋하게 현재에 적응하려 애쓰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는데 방송 연출은 계속해서 화야를 과거의 슬픔 속에 가두며 심파 드라마로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늘봄이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태생적으로 소심하고 겁 많은 아이가 굳이 활발한 성격의 가족들과 어울리며 외부인과 친하게 지내야만 정상인 것처럼 표현한 부분인데요. 사람들에게도 다양한 성향이 있듯 개들도 다양한 성향이 있음을 짚은 전문가의 견해처럼 동물을 다루는 방송에서는 인간의 시선으로만 동물을 바라보는 것은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만 개선된다면 반려동물 문제 행동의 원인을 동물에게서만 찾지 않는 세상에 나쁜 기는 없다의 따뜻한 시선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1: 아무래도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자체가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동물의 생활상을 좀 주로 바라보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감성에 치우친 연출이 배제될 수가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사실 시청자들의 공감을 그런 식으로 많이 얻어내기도 했었고요. 만약에 냉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공감이나 몰입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0: 맞습니다. 하지만 화야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방송에서 이미 그리움의 과정을 감동적으로 훌륭히 담아냈기 때문에 그 장면 자체가 갖는 힘을 믿어보자는 겁니다. 네, 제작진의 개입을 좀 줄이고 화야의 발걸음과 시선에 묵묵히 따라가는 연출은 언뜻 냉정해 보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시청자들에게는 발견하는 감동 그리고 생각할 여백을 선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악과 자막이 알려주는 대로 아 이제 슬퍼야지 하는 것보다는 화야의 행동 속에서 깊은 사랑뿐 아니라 어떤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자기만의 해석 안에서의 감동을 직접 느낄 때 시청자들이 좀 더 차원이 높은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을까 그리고 제작진에 대한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자, 지금까지 최지인 평가원과 함께 EBS 각 분야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면 뒤에서 정교한 목소리 연기로 EBS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이는 EBS 성우 극회 성우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4: 네, 반갑습니다.
1: 장훈숙 성우님은 무려 27년 차 베테랑 성우시더라고요. EBS 성우 극회 극회장을 맡고 계시기도 해요. 네네.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고요.
3: 네.
1: 축하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감회가 남다르시겠어요?
3: 네. 저희 선배님들이 1976년 4월 6일에 처음으로 EBS에 입사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어느덧 50주년이 되었고요. 늘 같이 작업했던 많은 분들을 다시 뵐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1: 자, 장훈숙 성우님은 18기, 강영호, 박지임 성우님은 29기. 장훈숙 성우님이 EBS에 입사했을 때 네. 지금과는 정말 사무실이 아니라 완전히 확연히 다른 환경이지 않았을까요?
3: 네. 마이크도 지금은 성우들 녹음하는 환경에 가보면 거의 1인 1마이크를 사용하거든요.
5: 이거 한 번만 갈게요. 네.
6: 우리 아무 잘못도 안 했다고.
3: 화면도 한 개인당 하나씩 그리고 마이크도 하나씩 이렇게 돼서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테이프에 녹화를 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녹음실에 마이크가 두 개? 하나? 뭐 이 정도예요. 근데 제가 막내 때 한 마이크로 여러 성우들이 쓰니까 빨리 대사를 치고 막 빠지고 막 밑에서 올라오고 옆에서 들어가고 막 이런데 그런 걸 못하잖아요 막내니까. 네. 저 때문에 NG가 나서 저 앞에서부터 다시 녹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다시 다 하시는데 너무 죄송해서
1: 얼마나 가지방석이었으면
3: 빨개지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다 제가 못해도 고기만 따서 부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녹화 현장도 지금이랑 굉장히 달랐고요. 네. 그래서 더 화기애애했던 것 같아요.
1: 아, 섭외도 지금과는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휴대전화가 그때는 굉장히 좀 대중화되고 이러지 않았으니까 어떻게들 섭외가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한데요.
3: 아무래도 지금은 섭외를 할 때 제작진들이 출연진들한테 뭐 핸드폰으로 카톡이나 문자나 이런 걸 보내잖아요.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다 집으로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직접 안 하시고 성우실로 전화해서 섭외한 출연진들을 알려주시면 저희 막내들이 집으로 전화를 걸어서 선배님들께 알려주던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 당번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1: 그러네. 네,
3: 요즘은 시사할 때 우리 후배들이 파일이나 대본을 이메일로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 때는 VHS 테이프에 녹화를 하고 대본을 프린트해서 이렇게 노란 봉투에 넣어서 선배님들께 갖다 드렸던.
1: 어려운 시절을.
3: 네. 네.
0: 그렇게 섭외가 오면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녹음 준비를 하시나요?
4: 이제 내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 올바른 정보를 잘 전달해야 되는 성향을 많이 띠고 있다 보니까 어디를 잘 끊어있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너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본을 받으면 제일 먼저 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성격이 어떤지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제 톤을 정하는 편이고요. 더빙 연기 같은 경우는 제가 맡은 캐릭터의 그림을 좀 많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말을 할 때 입모양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와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서 그런 부분을 좀 그림을 많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7: 대본을 봤을 때 뭘 먼저 챙기시나요? 라는 질문에 각자 답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대본을 받으면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하나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나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를 두 번째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나갈 순서를 파악했으면 내 바로 직전 사람이 어떤 분위기로 대사를 끊는가를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1: EBS에서 일을 해오시면서 좀 가장 즐거웠던 때가 언제다라고 떠오르는 게 있으면 그 순간을 좀 저희랑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4: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성우로서의 일들도 정말 재밌고 즐거운 경험이었지만 EBS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이다라고 한다면 출연일 것 같아요. 이제 뭐 한두 줄 정도의 대사가 있는 단역 캐릭터들이 있는데요. 아무리 단역이라고 해도 대사가 있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연기가 되는 사람을 쓰고 싶다라는 PD님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 전속 성우들이 역할로 출연을 했었거든요.
8: 111호 있잖아요. 맨날 똑같은 트레이닝복만 입고 다니는 거요.
9: 네? 아이, 그러고 보니까 다른 옷 입은 걸 본 적이 없네. 응.
10: 그래도 벼락미준 동대표 후보자인데 너무 품위가 없다.
8: 맞다. 그 얘기는 들으셨어요.
4: 물론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계신 선배님들은 배우 활동을 겸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전속 성우가 이런 출연을 하는 출연자 배우 역할을 하는 건 거의 EBS 전속 성우만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7: 소중했던 순간을 하나 꼽자면 뭐 각자가 동기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녹음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응원할 일이고 너무 축하할 일이지만 저희 세 사람이 함께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나 게스트에 초청됐을 때가 저는 상당히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소중한 순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승재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경청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저희가 세 사람이 함께 게스트로 들어가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했던 EBS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EITF 대낮방송 저희 내레이션을 저희 세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서 네, 내레이션을 했던 기억이 나서 그게 온웨어 되는 순간 좀 찡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기억을 공유해드리고 싶네요.
3: EBS는 정말 다양한 장르를 성우들이 하거든요. 근데 다른 방송국에 비해서 인형극이 굉장히 발달한 경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후배들도 그런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11: 아, 생각났어.
3: 저도 방귀대장 뿡뿡이라는 프로그램을 전속 때부터 꽤 오랜 기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꽃방귀를 끼는 뿡순이 역할을 했습니다. 뿡뿡이랑 야야야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또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전국 각지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 지역의 아이들이 같이 출연해서 여러 캐릭터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들이 같이 버스를 타고 지방을 막 유랑공연 다니듯이 가서 공연하고 이랬던 추억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정말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4: 선배님께서 그 인형 친구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아 촬영한 영상에 나중에 성우가 더빙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장에서 사실은 더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7: 지금 여기는 지구형 번개맨의 배경 중에 하나인 벼락 맨션이 있는 일산의 모 맨션입니다. 완성된 영상에 목소리를 입히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촬영을 할 때 같이 마이크를 들고 동시에 네, 음성을 입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더빙을 동시에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2: 더워. 보기만 해도 땀나.
7: 핑키가 똥을 싸고 있는 장면.
13: 안녕하세요.
7: 네, 저희 동시 네 녹음 감독님이십니다. 네. 동시 녹음 감독님께 성우란.
13: 성우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존재. 또 소리가 변화무쌍합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소리를 언제든 내주실 수 있어갖고 그래서 참 편안한 존재입니다.
7: 안녕하십니까. 지구형 번개맨의 번개맨 역할을 맡고 계신 허만 배우님이십니다.
14: 안녕하세요. 허만입니다. 지금 세 번째 시즌을 또 같이 찍고 있죠.
15: 워낙에 또 성우님은 또 성우님 준비를 워낙에 철저하게 이제 해오시고 저는 또 저대로 또 준비를 해와서 현장에서 이제 물론 맞춰보겠죠. 맞춰보면서 이제 서로 이제 아, 저 사람이 이렇게 준비해왔구나. 나는 내가 준비한 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몇 번 리허설 거치면 또 금방 또 좋은 장면이 나오곤 했습니다. 우린 프로니까요.
7: 그렇습니다. 네. 핑키의 전체적인 동작은 옆에 계신 전설아 선생님께서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심동체. 애니메토로닉스 기술이라고 하는 걸 적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오토 립싱크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여기 리모컨으로 달려있는 마이크에 음성을 인식시키면 그 신호가 핑키 입으로 전달되는 네, 그런 아주 신기한 기능이 있습니다. 네.
16: 나 귀엽대! 귀엽대!
1: 사실 성우님들 만나면요 제일 궁금한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랑은 다르게 굉장히 많은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를 내실 수가 있잖아요. 한 분당 과연 최대 몇 개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7: 일단은 저희가 늘 쓰는 목소리 중심 음색이 있고 그거보다 조금 위에 있는 것 그리고 좀 더 아래에 있는 것 이렇게 크게 세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그 안에서도 뭐 나이대에 따라서 조금 더 어리게 소리를 낸다든지 조금 더 호흡을 담아서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연령을 조절하고 그러면 그게 곱하기가 되어서 목소리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 카드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현장에서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잘 써내느냐가 성우의 퀄리티를 결정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3: 종종 이제 성우들한테 몇 가지 목소리가 있나요? 그러면 한 4,378개 정도 있어요. 오늘은 1,243번 목소리를 꺼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네. 지금은 소리, 목소리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창작 만화 같은 경우에는 그 만화가 처음 생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처음 저희가 만들고 창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뽀로로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슈퍼윙스 같은 프로그램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원래 목소리가 없어요. 그런

0: 그 캐릭터를 보고 성우들이 그 소리를 창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수가 몇 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무한히 창조하는 거니까요. 네.
1: 티니핑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0: 무협핀이요?
2: 네. 무협핀.
0: 그리고 EBS니까 뽀로로의 뚜뚜라고 뽀로로가 타고 다니는 빨간 자동차가 있어요.
2: 친구들 안녕? 난 뚜뚜라고 해. 반가워. 난 뚜뚜라고 해. 반가워.
0: 이게 남자 아역 목소리고요.
1: 너무
0: 아까 우아냥은 우아한 고양이거든요.
1: 네.
0: 우아하지 않아요. 똑바로 걸어요. 똑바로 걸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1: 너무
0: 네.
1: 멋있다. 신기해요, 진짜.
0: 재밌으시죠?
1: 네. 지금 성우님도 많이 부담스러우시겠지만 대표 캐릭터 하나만 보여주세요.
3: 아,
1: 네.
3: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신입이라 대표 캐릭터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지구형 번개맨에 나오는 탐라대왕이라는 친구가 제 대표 캐릭터인 것 같아요.
1: 네.
3: 조금만 보여드리자면.
2: 핑키, 핑키, 정말 귀엽다.
3: 약간 이런 캐릭터입니다.
1: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요. 손과 발이 좀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너무 귀여워요. 네, 핑키 준비되셨죠?
4: 네, 해볼까요? 네. 난 어둠을 관장하는 공포의 악마견 핑크 신이 세라피나 에반젤린 위트모어다.
1: 진짜 악마견 같아. 이렇게 상반된 분위기라니 너무나 오묘하고 신기하네요. 내레이션 작업했던 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5: 스프링 같은 독특한 모양.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가장 적합한 인공 재료를 찾다가 돌아온 곳은 결국 자연이었습니다. 네.
1: 갑자기 내레이션 하니까 좀
4: 졸리시죠?
1: 사람이 달라 보여요.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에서 좀 진지한 면모로
4: 네.
1: 다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6: 모두가 배고프고 거칠게 살아가던 그 시절에도 낭만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70년의 시간을 건너 지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3: 이런
1: 너무 좋아요.
3: 내레이션이었습니다.
1: 자,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발랄한 연기를 하고 또 다큐멘터리에서는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진행하기도 하고 굉장히 오묘한 그런 매력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성우님들은 뭐 90세, 100세가 돼도 이 목소리가 그대로 나오시나요?
0: 그렇죠.
1: 성대도 근육이잖아요. 노화가 안 이루어져요.
0: 이루어집니다, 사실. 그래서 어릴 때보다 요즘은 더 많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1: 그렇구나.
0: 근육이라서 정말 노화가 오죠.
1: 네. 가까이서 직접 들으니까 성우분들의 매력이 정말 크게 느껴지는데요. 성우분들의 목소리 변신은 언제 들어도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EBS 성우 극회의 성우님들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쉽지만 이제는 보내드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우로서 앞으로의 목표들 간단하게 좀 시청자분들께 얘기해 주시죠.
5: 전통적인 성우 영역에 매몰되지 않고 목소리뿐 아니라 이렇게 이름, 얼굴까지 다 알려진 유명한 성우가 되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현장에서 늘 뜨겁게 일하는 성우로 남고 싶고요. 그 밖에도 후진 양성, 지금 성우의 꿈을 꾸고 있는 많은 후배들을 위해서 후진 양성에도 힘을 쓰고 또 아름다운 말하기, 예쁜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으로 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성우가 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고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누군가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 그런 목소리, 그런 성우가 되고 싶습니다.
1: 네, 한편의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이들의 숨은 노력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하며 목소리 하나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는 성우들 역시 그러한데요. 앞으로도 EBS는 성우들과 함께 다채롭고 유익한 프로그램들 많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EBS 성우극회의 장은숙 성우, 강영호 성우, 박지음 성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7: 감사합니다.
1: 네, 이번 순서는 다시 꺼내보는 화제작, 이로운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다큐프라임 날씨의 시대의 3부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마지막 3부는 급변하는 기후 위기 속에서 국민

0: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대한민국 기상청 예보관들의 치열한 일상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을지 3부 날씨를 읽는 사람들을 통해 만나보시죠.
1: 태풍이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접근함에 따라서 이 시각 현재 제주도 지방과 남해상 그리고 남해안 일부 지방이 태풍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2: 누가 어떻게 날씨를 읽을 것인가? 우리나라의 일기예보는 1905년 시작됐습니다. 초기엔 관측 자료를 수집하고 손으로 일기도를 그려 추론하는 방식이었죠.
3: 약 30년 정도의 세월 동안 정말로 급격하게 발전을 했거든요.
2: 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우주 시대가 열리면서 시야가 달라졌습니다. 위성과 레이더, 슈퍼컴퓨터와 수치 예보 모델을 활용해 보다 정확한 날씨 예보를 할수 있게 됐죠. 하지만 변수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4: 뭐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얘기 많이 하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날씨가. 옛날에 과거에 했던 경험이나 통계적인 분석들이 맞지 않습니다, 최근에.
5: 시험 같은 것 같아요, 네.
6: 내일의 날씨는 신경 모른다.
2: 그 모든 불확실성을 이기고 날씨를 읽는 사람들. 기상청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장마가 시작된 2023년 6월. 총괄 예보과 비상입니다.
4: 아침에 봤던 거 전혀 좀 다른 양상이 됐다.
7: 쪽보에 대한 시스템이 지금 아직 모델 안 돼.
4: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무 밑으로 쳐져 있는 거지. 지금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죠.
2: 수치예보 모델이 예측하지 못했던 폭우가 내리는 상황입니다.
4: 이미 시간당 뭐 60mm 정도 내렸는데요. 뭐 현재 최근에 나온 수치 모델에서도 서울 쪽이 그리 안 보는데 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올린 상황인 것 같아요.
2: 수도권 전체가 위험한 상황.
8: 혹시 수도권 청 나오셨어요?
2: 이제 경험에 근거한 예보관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4: 정보를 다시 나온다고 좀 하나 내보면 안 될까요? 수도권 도시고 여기까지 총 무조건 소량이. 그리고 강수 집중 시간은 오늘 밤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래서 방재 시민들이, 국민들이 또 빨리 대피를 하고, 또 방재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기관들도 빠르게 조치를 하고, 차 같은 데, 지하차도 같은 거는 모차하게 막아야 되잖아요.
9: 시민들 나갑니다. 나가주세요.
2: 한시가 급한 상황. 언론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상황을 통보합니다.
10: 대변인 있잖아. 통보해 나갈 거야. 네. 대변인 빨리 보내줘요. 그리고 그 정보 나가면 잠깐만 라디오 방송국 있지? 빨리 갖다 줘. 네.
11: 구로 71mm입니다.
2: 긴급 재난 문자 발송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11: 기준이 1시간에 72mm가 오면은 지금 재난 문자를
12: 71.5 도달한 거죠.
11: 네, 도달했어요.
10: 수도권에서 올라왔어?
11: CBS 나갑니다. CBS.
10: 올라왔다. 계속 일본으로 내렸구만. 오류동, 그다음에 개봉동, 그다음에 고척동만.
2: 서울 개봉, 오류, 고척 일대에 기상청에서 직접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합니다.
10: 됐어요.
11: 보내겠습니다.
10: 발송해. 네.
12: 구로동, 대림동, 신길동, 대방동, 상도동 근처에도 CBS 나갈 것 같습니다.
11: 재난 문자 발송하겠습니다.
2: 그런데 뭔가 잘못됐습니다.
11: 발송 확인했는데.
12: 쪽 오른쪽에 발송했는데 오른쪽 아래. 아니 안 했어. 발송 이게.
11: 발송 안 했어.
12: 다시 발송해야겠는데.
2: 시스템 오류로 자체 발송이 안 되는 상황. 즉시 수동 모드로 바꿔 재발송합니다.
11: 네, 네.
13: 해남부에서 바로 승인 예정입니다.
2: 네. 휴, 성공입니다.
10: 근데 이제 울리네.
2: 예보가 전 국민을 향한 안전 경보로 바뀌는 순간.

0: 이제야 한숨을 돌립니다.
1: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건 그거예요. 사실 예고를 맞고 틀리고 두 번째 문제고 빨리 정부가 제대로 나가느냐예요. 제대로 나가서 유관기관이 빨리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0: 문제는 계속된 비로 물을 머금은 땅. 이럴 땐 강우량이 줄어도 경보 단계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2: 예보를 하지만 이렇게 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피해가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좀 잠을 못 자요, 사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레이더 계속 쳐다보다가 새벽에 5시 넘어서 잤거든요, 오늘.
0: 한 줄의 예보가 누군가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다는 중압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불청객이 찾아왔죠. 괌 서쪽 바다에서 발생해 중국을 향해 가다 오키나와로 방향을 튼 태풍 카눈. 남에서 북으로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예보관들은 태풍 실황 파악과 경로 분석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이제 상륙 시간과 상륙 지점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해 발표해야 합니다.
3: 125도 그대로 북진하게 되면 이제 풍경 이 정도로 되거든요.
4: 그러니까 이제 상륙 시기는 몇 시예요? 그러면 9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9시 전후 풍경 이런 등으로.
5: 예, 감사합니다. 청구리방실 북진 사무소.
0: 확인 전화가 빗발칩니다.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상황.
6: 네, 통보했어요.
0: 즉시 속보가 뜹니다.
7: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그 격려의 말씀 주신 게 저희는 되게 감사해요, 진짜. 그 격려가 되게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네.
0: 예보관들 드디어 퇴근합니다.
1: 아, 갑니다.
8: 드디어 가시는군요.
0: 서태평양에서 한반도까지 태풍 카눈과 함께 달렸던 일주일이었습니다.
9: 출발합시다.
10: 비상기상호나 보행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 자연현상을 예측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예보는 발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 속에서 하늘을 향한 꿈도 커져왔죠.
11: 좋은 예보는 사람을 살리는 예보.
12: 내가 틀려도 욕을 먹어도 그래도 난 예보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어떻게 일어나서 예보할 수 있는 그 힘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0: 인간은 과학과 직관으로 날씨를 읽기 위해 나아갑니다. 비 한 방울, 바람 한 점이 미래의 척도가 되는 날씨의 시대입니다.
13: 네, 3부를 보면서 우리가 매일 아침 확인하는 예보 한 줄이 결코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특히나 기상청 예보관들이 슈퍼컴퓨터의 데이터와 싸우며 24시간 쉼 없이 달리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혹시 평가원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14: 네, 저도 예보관들의 삶을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보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계신지. 예, 그 사실 저는 일기예보가 단순히 기계에 넣은 값을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예보관들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오차를 보정하고 치열하게 토의함을 결정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13: 그리고 또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기후 위기나 뭐 기후 예측을 100% 해낸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은 자연 앞에 무력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 한계점을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14: 특히 태풍이나 살인적인 폭염 같은 극한 기후가 잦아지고 있는데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보관들의 부담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방송에서 중압감으로 눈물을 흘리시던 예보관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13: 그런 현실을 굉장히 리얼하게 담아낸 다큐였는데요.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날씨를 읽는다는 게 곧 미래를 읽는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진솔한 목소리를 모아보는 시청자 의견 이 시선 시간입니다. 딩동댕 딩동댕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딩동댕 딩동댕은 다양한 놀이와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기초학습을 돕는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입니다. 4월 21일에 방송된 나는 홀로 짝을 찾고 싶은 극락조 편에선 짝을 찾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극락조 큰순 씨가 여러 수컷에게 구애받아 머리가 아프다며 동물병원에 찾아왔는데요. 큰 덩치에 화려한 깃털을 가진 큰 돌씨, 섬세한 발레리노 호비씨, 유머 감각이 뛰어난 깨락씨, 예쁜 집을 짓는 정원씨까지 개성 넘치는 수컷새들의 구애 과정을 통해 각 조류의 생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귀엽고 재미있었다며 칭찬하는 시청자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연출을 맡은 PD의 감성이 좋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연애 프로그램의 설정을 차용한 구성이 어린이 프로그램인 딩동댕 딩동댕 본연의 취지와는 어긋나 아이와 함께 보기 당황스러웠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유익하고 즐거운 콘텐츠 제작에 힘써달라는 당부의 목소리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명의는 각 분야 최고의 의사들이 질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심도 있게 전하며 건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의학 프로그램인데요. 4월 10일에 방송된 노후에 걷고 싶다면 근감소증 골든타임을 잡아라 편에선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단순한 노화 현상을 넘어 질병으로 분류된 가운데 근감소증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력 운동법과 올바른 단백질 섭취 전략을 제시하며 노후에 삶의 질을 좌우하는 탄탄한 근력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담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거동이 힘든 분들에게 방송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시청자 의견과 함께 제작 과정에서 AI를 도입한 시도에 주목한 시청자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의 프로그램 특유의 진중한 분위기와 AI 활용이 조화롭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 장면에선 AI 이미지가 기괴하게 연출돼 몰입을 방해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실제 촬영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장면에도 무분별하게 AI를 사용해 프로그램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시청할 때 피로감을 느꼈다는 비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아빠 찾아 3만리에 대한 의견입니다. 글로벌 아빠 찾아 3만리는 생계를 위해 한국에 온 아버지를 찾아 먼 길을 떠난 가족의 여정을 통해 이주 배경 노동자의 삶과 가족의 의미를 조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4월 9일에 방영된 꿈을 향해 달리는 아빠와 꽃보다 예쁜 필리핀 새자매 편에선 충청남도 당진의 비상발전기 제조공장에서 용접공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알버트 씨의 일상을 소개했는데요. 아빠를 만나러 온 세자매와 아내가 구내 식당에서 알버트 씨가 평소 좋아하는 필리핀 음식을 직접 메뉴를 선보이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에 대해 가족과 떨어져 타국에 있는 것 자체로 그리움이 사무칠 텐데 생각지도 못한 이벤트를 해서 감동적이었고 보는 내내 행복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동적인 제외 이외에 연출과 정보 전달 측면에선 아쉬운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우선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알버트 씨가 식사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가족들이 등장해 식사에 집중하지 못한 점을 두고 출연자를 배려해 식사 후에 만남을 주선했어야 한다는 연출상의 섬세한 부족이 지적됐습니다. 또한 필리핀 현지에서 엄마의 소득을 설명하는 장면에서 하나 3만 원을 필리핀 화폐로 1,200페소가 아닌 12,000페소로 잘못 언급한 내레이션을 짚어내며 방송의 신뢰도를 위해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시청자들의 꼼꼼한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지식채널 2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식채널 2는 사회, 과학, 인문 등 다양한 이슈를 짧은 영상으로 압축해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3월 31일 방송된 이란이 쥔 세계 경제의 멱살 호르무즈 해협편에선 전 세계 해상 석유 수송량의 3분의 1이 지나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세계 경제의 급소인 호르무즈 해협을 조명했습니다. 지형적 이점을 활용해 해협의 통제권을 쥔 이란과 이를 둘러싼 국제적 갈등을 깊이 있게 다루며 선한 신 또는 풍요로운 나무란 뜻에서 유래한 이름인 호르무즈와는 상반된 현실을 보여주며 현재 가장 위험한 바다가 된 실체를 예리하게 파헤쳤습니다. 이에 대해 직관적인 편집 덕분에 어려운 국제 정세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는 호평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적 가치를 높게 평가한 현직 교사 시청자께서는 학생들에게 해당 영상을 공유했다는 후기를 남겨주셨고 또 학부모 시청자 역시 아이와 성인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였다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더불어 하루빨리 해협에 평화가 찾아오길 바란다는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EBS 뉴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EBS 뉴스는 지난 4월 7일 학원 없어도 든든 지역 교육 지키는 학습 안전망 보도를 통해 지자체와 EBS가 협력해 운영 중인 자기주도 학습센터의 현황을 알렸는데요.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학생들에게 1대1 학습 상담과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며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 설립된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현재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100곳까지 확대 설치될 예정인 만큼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든든한 교육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기주도 학습센터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실제 거주 중인 지역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센터의 조속한 도입을 희망한다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교육 소외 현상이 비단 지방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며 도시 내에서도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특정 지역에 치중하기보다는 전국의 모든 동 단위까지 시스템을 도입해 보편적인 교육 복지를 실현하길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의 평가는 끝이 아니라 다음 방송의 시작점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애정어린 조언이 더 발전된 방송을 만듭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여러 의견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방문 상담할 요시 오랜 전통이 담긴 아름다움 행남자기. 자연스러운 색감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떤 음식에도 어우러지는 행남자기 32피스 홈세트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4: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껴 쓰신 거죠.
3: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7: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8: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 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0: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1: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 방문 상담완료시 오랜 전통이 담긴 아름다움 행남자기. 자연스러운 색감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떤 음식에도 어우러지는 행남자기 32피스 홈세트 증정.
3: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집 보험 좋지.
4: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5: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0: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6: 보장을 왜 줄여? 보장한테 늘려야지.
0: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은 어떻게 늘려?
3: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0: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7: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3: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1: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8: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9: 암호 빵! 빵! 우리 몸을 지켜주는 군인들인데 이 군인들이 나를 공격하면
10: 크롬병, 류마티스 관절염,
11: 건선도 그렇죠.
10: 탈모도
11: 1형 당뇨는 자가면역 질환 때문에 생긴다고.
12: 나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13: 내가 나를 막 과잉해서 공격하는 거.
12: 예.
13: 그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고. 예.
12: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본다면 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흉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13: 흉선.
12: 교육을 시키는 훈련 기관.
13: 학교예요?
12: 예, 맞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13: 어.
12: 나에 대한 것들.
13: 이야. 어떤 적들이 예, 와도 예, 다 예, 그냥 맞짝 예, 맞짝 뜰 수 있는 진짜 최종의 부대가 예, 완성이 되는 거네요.
12: 예. 아,
13: 자가 면역 질환은 원인이 이제 내 안에 있으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외부에서 왔으면 공격을 하게 만들면 되는데.

0: 산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를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주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질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2: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1: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온 가족 몸보신을 위한 최고의 도라지 요리 한상. 호흡기 건강에 좋은 도라지. 밥에 올렸더니 최고의 영양밥 완성. 밥 한 그릇에 배도 채우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 도라지 솥밥부터. 도라지 요리 최대의 고민. 쓴맛 없애는 손질법 대공개. 쓴맛 없이 새콤달콤한 맛에 인생 반찬 등극할 도라지 깻잎 무침까지. 집밥의 여왕 김선영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4: 안녕하세요. 채우비의 막내 아들 광입니다.
5: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4: 선생님,
5: 네.
4: 이갓 지은 밥은 윤기도 자르르 흐르고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기력을 보충해줄 도라지가 듬뿍 올라갔더라고요. 도라지 솥밥에 필요한 재료들 볼게요.
5: 네, 일단 도라지.

0: 120g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1: 네.
0: 부추, 그다음에 요거 들기름하고 참기름이에요. 네. 이따 도라지 볶을 거예요.
1: 네.
0: 그다음에 쌀을 2컵을 30분 정도 씻어서 불리잖아요. 그럼 네. 3컵이 돼요.
1: 네.
0: 물도 3컵을 넣어줄 거예요.
1: 네. 비율이 아주 적당한데요.
0: 네. 1:1 비율이에요.
1: 네, 외우기도 쉽고.
0: 네.
1: 자, 원기 회복에 부추만큼 또 좋은 게 없다고 하는데 이 양념장에도 부추를 넣으신다고?
0: 네, 일단 우리가 왜 솥밥을 딱 하면은 네. 비벼서 드셔야 되잖아요.
1: 양념장.
0: 네, 양념장. 간장, 식초, 맛술, 네. 참기름, 통깨, 그다음에 부추 송송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야, 도라지 솥밥에 양념장 쓱쓱 비벼 먹으면 향이 끝내주겠는데요.
0: 네.
1: 자, 향긋한 풍미에 먹는 즐거움이 배가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도라지 솥밥 네. 시작할 텐데 어떤 거 먼저 해야 될까요?
0: 일단 도라지가 오늘 주인공이니까 네. 도라지 손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0: 자, 도라지. 저 오늘 껍질까지 쓸 거예요.
1: 껍질까지?
0: 네.
1: 껍질까지 먹어보는 건 처음인데.
0: 도라지 껍질은 뭐 이렇게 얇아가지고 네. 식감에 거슬릴 것도 없고 네. 씻을 때 솔로 이렇게 씻어가지고 하시면은 영양 성분도 더 섭취할 수 있으니까 좋으니까
1: 네.
0: 오늘 껍질째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흙만 잘 털어내면 되는 거죠.
0: 네, 흙만 깨끗하게 씻고 주방용 솔로 이렇게 문질러서 씻으시면 돼요.
1: 예.
0: 자, 그러면 오늘 이따가 솥밥할 때 네. 위에다가 좀 싹 얹을 거 있잖아요.
1: 네.
0: 나 도라지야 하고 얹을 거 요거 두 개만 이렇게
1: 예.
0: 비주얼 담당 딱 놓고요.
1: 분위기를 내줄.
0: 나머지는 조금 큼직큼직하게 썰 거예요.
1: 네.
0: 여기 내두라고 해서 끝에만 이렇게 좀 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보세요. 그냥 큼직큼직하게 썰 거예요. 도라지 밥이
1: 네.
0: 향긋함과 더불어 이게 도라지가 단맛이 나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씹을 때.
0: 맞아요. 그래서 도라지 밥이 이렇게 단 거야? 하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1: 네.
0: 솥밥은 강원도에서 시작한 토속 음식인데
1: 네?
0: 이게 얼마나 맛있으면 전국적으로
1: 그러게.
0: 예, 번져서 이제 맛있는 건강 밥이 됐죠.
1: 사실은 저도 도라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도라지를 어떻게 또 요리해 먹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도라지를 좀 많이 먹어보려고 해요.
0: 네, 우리가 밥은 늘 먹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밥을 할 때 도라지랑 같이 해서 드시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도라지 섭취하니까
1: 네.
0: 좋고 이 도라지에는 사포닌 성분이 또 풍부하잖아요.
1: 네.
0: 면역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갱년기 여성들한테 참 좋은 식품이라고 합니다.
1: 근데 제가 그리고 또 감기 걸렸을 때 도라지즙을
0: 맞아요.
1: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감기랑도 조금 연관이 있어요?
0: 네, 이렇게 하얀 채소인 도라지는요.
1: 네.
0: 이 기관지나 폐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1: 여러 가지로 또 건강에 좋을 것 같은데
0: 네.
1: 자, 도라지 손질했고 이제 부추를 손질해볼까요?
0: 네, 부추는 송송송 썰어서 오늘
1: 네.
0: 밥에도 도라지 밥에도 올리고 비빔장에도 같이 섞어줄 거예요.
1: 이 비빔장 항상 이 비빔장에는 이 부추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0: 네, 부추 향이 참 좋잖아요.
1: 맞아요.
0: 오늘
1: 식감도 좋고.
0: 네, 부추 식감도 좋고 향도 좋고 더군다나 이 부추에는 칼륨 성분이 풍부해서 염분을 몸 밖으로 배출해 준다 그랬잖아요.
1: 맞아요.
0: 네, 칼륨 성분이 저도 공부하면서 놀란 게
1: 예?
0: 채소 중에 가장 높아요.
1: 제일 높아요?
0: 네, 부추가.
1: 꼭 먹어야겠네. 맛도 좋은데.
0: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1: 그 다음 뭐예요?
0: 정말 놀라웠던 게 대파예요. 그래서 모든 음식이 대파가 들어가는 게 향도 향이지만
1: 이유가 있어요.
0: 칼륨 성분이 많구나. 고맙더라고요. 대파한테 괜히.
1: 언제 한번 아는 척해야지.
0: 네? 네, 자 이렇게 준비가
1: 네?
0: 됐습니다. 자, 그럼 불로 이동해서
1: 네?
0: 도라지 솥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솥밥을 만들어 볼 텐데 많은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
0: 뭘까요?
1: 냄비밥.
0: 네. 냄비밥. 오늘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도라지를 볶을게요.
1: 도라지를요?
0: 네. 자.
1: 그냥 얹는 게 아니고요?
0: 네. 도라지 볶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도라지 향이 훨씬 더 풍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참기름하고
1: 예.
0: 들기름을 이렇게 약간 넣어줄게요.
1: 원래 조림이나 찌개 할 때도 재료를 한번 볶고 넣으면 맛이 좋다고 하잖아요.
0: 도라지를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도라지를 넣고
1: 네.
0: 도라지가 120g이에요.
1: 네.
0: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밥을 떠서 드실 때
1: 네.
0: 그때 도라지가 딱 들어가면 아이들도 이게 도라지가
1: 네.
0: 단맛이 나서 잘 먹을 거라고 생각이
1: 그러게요,
0: 들어요.
1: 그러게요, 네. 그러게.
0: 그리고 이 들기름의 향이 이 도라지에 싹 스며들면은 도라지가 더 향이 좋아요. 그리고 도라지는 사실은 약간 사포닌 성분이 쌉싸름한 맛이 나서
1: 예.
0: 맛에 조금 안 좋게 느껴지잖아요.
1: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

0: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1: 네. 그런데 요렇게 익혀주면은 사포닌 성분이 착해져요.
0: 그래서 좀 들어드는구나.
1: 쌉싸름한 맛이 단맛으로 변하니까 이렇게 예? 밥으로 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0: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이따가 이 쌀도 볶으실 것 같은데.
1: 맞아요.
0: 아니 이렇게 시간 단축하시는 거 좋아하시는데 한 번에 이렇게 볶아버리면 안 돼요, 같이?
1: 네, 한꺼번에 볶게 되면은 이 쌀의 부피감이 더 크고 수분도 약간 있어서 도라지가 볶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살짝 도라지를 먼저 볶다가 쌀을 넣어서 볶아주면은 쌀도 볶아지면서 도라지도 볶아지게 되니까 이게 확실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이때
0: 어느 정도까지 볶아주면 돼요?
1: 1분 정도만 볶아주시면 되는데 자 1분이
0: 너무 좋아요.
1: 됐죠. 예. 자 여기서 제가 뭐를 건질 거냐면 자 비주얼 담당할 거
0: 두 뿌리.
1: 두 뿌리. 요거 살짝 건질게요. 이렇게.
0: 자 이 두 친구 비주얼을 시켜줄.
1: 이렇게 하고 자 밥을 볶을게요. 자 이제 기름
0: 요 위에
1: 쌀 넣어주세요. 기름 뭐. 남은 것도 다 넣어주고 쌀 넣어주세요.
0: 쌀 넣을게요. 자 30분 정도 불려 넣었던 쌀이죠.
1: 두 컵을 스쳐서 불리면은

0: 이 밥을 넣고는 한 몇 분 정도, 시간 얼만큼 좀 볶아주나요?
1: 이거는 1분 정도만 볶으면 되니까 네. 사실은 다 볶았어요. 이제 물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2: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0: 냄비밥 할 때 밥물을 잘못 잡으면 3층 밥이 돼요.
1: 예? 네. 자, 우리가 불린 쌀이 3컵이었으니까 물도 예. 3컵.
0: 3컵.
1: 자, 넣어주시는데.
0: 예.
1: 자, 물 양도 정말 중요하지만 밥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스러운 게 도대체 이거를 몇 분 정도 끓여야 되는지.
0: 아, 맞다. 시간이 더 중요했다.
1: 전기밥솥은 전기밥솥에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이 밥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0: 예.
1: 자, 그러면요. 자, 강불에서 하면 안 되고요.
0: 예?
1: 중불에서. 자, 중불에서 몇 분을 할 거냐면 5분을 해줄 거예요.
0: 중불에서 5분? 5분.
1: 그러고 나서 5분이 지났죠?
0: 예.
1: 그러면 다시 또 중약불로 5분.
0: 네.
1: 그 다음에 5분이 또 지났잖아요?
0: 예.
1: 그러면은 약불로 해서 5분.
0: 아, 5분 법칙, 5분 네. 법칙.
1: 15분이 지나면 됩니다.
0: 오!
1: 네.
0: 이러면 자, 쉬운데요?
1: 자, 중불에서 5분.
0: 네.
1: 중약불로 5분.
0: 약불에서 5분.
1: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 정말 밑에 살짝 누른 불. 왜 누른 밥도 떠 이렇게 긁어 먹는 맛이 있잖아요.
0: 그럼요, 그럼요.
1: 네. 그 정도.
0: 네.
1: 자, 그러면
0: 네.
1: 뚜껑을 닫고 밥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선생님 밥이 지어지는 동안 저희는 맛있는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1: 네. 같이 쓱쓱 비벼 먹을 양념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은
0: 네.
1: 양념장 일단 기본적으로 간장이죠.
0: 네. 이런 솥밥 맛있게 만들어두고 양념장만 있으면 다른 반찬 안 해도 돼요.
1: 간장 3큰술에 저는 식초가 약간 들어가야지 상큼하니 맛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0: 네.
1: 맛술이요. 맛술도 이렇게 한 스푼 넣어주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맛술에 약간 단맛이 있어서 그런지 훨씬 더 맛이 깔끔해지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다음에 여기다가 통깨.
0: 통깨.
1: 그다음에 참기름 이렇게 기본적으로 넣어주시고요.
0: 네.
1: 여기다가 저는 부추 이렇게 썰은 거를 정말 넉넉하게. 이렇게 많이? 그래도 이따가 밥 비벼 드실 때는 전혀 더.
0: 칼륨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1: 네.
0: 그렇죠?
1: 이렇게.
0: 예.
1: 자, 이 정도로. 정말 넉넉하죠?
0: 선생님, 이 양념장은 다른 솥밥 할 때도 써도 되나요?
1: 그럼요. 그 어떤 솥밥에 비빔장으로 해서 드셔도
0: 네.
1: 좋고요. 정말 이렇게 짜지 않게 드시기 위해서 제가 식초랑 맛술을 약간 넣었으니까
0: 네.
1: 절대 짜지 않게 드실 수 있습니다.
0: 자, 이렇게 맛있는 양념장이 준비가 됐고요.
1: 네.
0: 도라지 솥밥이 얼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1: 네. 자, 일단은 5분, 5분, 5분 하라 그랬잖아요.
0: 5분 법칙.
1: 네. 자, 그래서 자, 이제 15분이 지나서 제가 불을 방금 전에 껐어요.
0: 예?
1: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죠.
0: 이야.
1: 이렇게 됐죠. 자, 도라지 향.
0: 너무 좋아요.
1: 도라지가 아까 분명히 섞었는데
0: 예.
1: 이렇게 도라지가 왜 다 이렇게 떴을까요?
0: 모르겠어요. 선생님 일부러 올리신 거 아니에요? 위로?
1: 아니에요. 아까 이렇게 섞었잖아요.
0: 자기가 주인공이 싶으니까.
1: 아니. 중량이 쌀보다 가벼우니까.
0: 아니 알아서 이렇게 위로 올라와 주니까 너무 좋네요, 선생님.
1: 그렇죠. 비주얼 담당한 거
0: 예.
1: 이렇게 사실 도라지는요 우리가 그냥 생으로도 먹을 수 있거든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주얼 담당식으로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부추를 얹는데 부추는 가장자리로만 이렇게 줄게요. 왜냐하면 가운데다 뿌리게 되면

0: 도라지가 가려지더라고요.
1: 그러게요. 아니 그냥 우리가 평소에 먹는 밥인데 이렇게 솥밥에 도라지를 넣어서 하니까 뭔가 대접받는 기분이고 네. 분위기가 다르네요.
0: 이렇게 해서 자 뜸을 한 5분 정도만 들이면 이제 솥밥이 완성이 됩니다.
1: 네.
0: 5분 정도 있으면 좋은데 5분. 자 일단은 광희 씨 성질이 급하니까 예. 2분 있다가 네. 자 이렇게 됐는데 네. 그렇다고 뭐 5분이 지난다고 부추가 숨이 확 죽거나 그러지 않아요.
1: 그러게요.
0: 자 우리가 생 부추도 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 쓱쓱 비벼 먹으면 맛있죠.
1: 저희가 만든 양념장을 한번 옮겨 담아 볼게요.
0: 네. 자 절대 짜지 않은 양념장.
1: 선생님,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고 싶을 때 네. 이렇게 만들어서 식탁에 내면 정성이 들어있고 마음이 전해질 것 같아요.
0: 정말 사실은 제 음식이 맛있는 집이 밥을 잘 짓는 집이에요.
1: 그러게.
0: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양가 있는 네. 도라지를 넣은 도라지 솥밥을 손님한테 대접하거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드시면은 건강도 챙기고 행복도 생길 수가 있죠.
1: 그러게요. 네. 자,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도라지 솥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도라지 솥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도라지에 노두를 제거한 뒤 엿을 썰고 부추를 송송 썰어주세요. 달군 냄비에 참기름, 들기름, 도라지를 넣어 볶은 뒤 통 도라지는 덜어내줍니다. 남은 참기름과 들기름, 불린 쌀을 넣어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물을 넣고 중불에 5분, 중약불에 5분 끓인 뒤 약불에 5분 더 끓여줍니다. 진간장, 식초, 맛술, 통깨, 참기름, 부추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냄비에 통 도라지를 얹은 뒤 가장자리에 부추를 얹고 5분 정도 뜸들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종지에 양념장을 담으면 도라지 솥밥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사실 저에게는 네. 도라지 나물이 익숙한데요. 이 도라지 깻잎 무침은 조금 생소하거든요.
0: 네, 새콤달콤하게 무쳐서 깻잎 향과 도라지 향이 잘 어울리는데요.
1: 네.
0: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보게 되는 손질된 도라지에 소금으로 좀 주물러서 약간 짭짤한 맛을 빼줄 거고요.
1: 네.
0: 거기다가 설탕하고 소금하고 식초를 넣어서 좀 밑간을 좀 미리 할 거예요.
1: 네. 네,
0: 물기가 좀 덜 생기게 하기 위해서.
1: 네, 같이 들어가는 재료는요?
0: 같이 들어가는 재료는 깻잎, 파프리카 약간 색깔 담당 네. 이렇게 해줄 거예요. 우리가 네. 보통은 이제 오이랑 많이 드시잖아요.
1: 네.
0: 근데 저는 오늘 깻잎을 선택했습니다.
1: 자,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이 새콤달콤한 양념 재료도 한번 알아볼까요?
0: 네, 일단 고춧가루에 칼칼함 주고요.
1: 네.
0: 간장, 고추장, 설탕, 물엿, 다진 마늘, 식초, 통깨만 있으면 됩니다.
1: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네.
1: 이 날씨가 더워질 때면 새콤달콤한 반찬에 손이 가거든요.
0: 맞아요.
1: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제가 너무 좋아하는 또 도라지가 나왔는데
0: 네.
1: 선생님, 이건 아까 봤던 도라지랑 조금 모양이 달라요.
0: 네, 아까 거는 껍질이 있는 도라지라고 해서 피 도라지라고 하고요.
1: 예.
0: 이거는 이제 껍질 벗겨져 해서 이렇게 편리하게 사오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해서 드실 수 있게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근데 이 도라지에 사포닌이 풍부하다 그랬잖아요.
1: 네.
0: 그런데 너무 사포닌이 몸에 좋은 걸 알겠는데 너무 약간 쌉싸름한 맛 때문에 조금 맛을 해칠 수가 있잖아요.
1: 쌈맛이 좀 날 때 있으니까.
0: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과도하게 쓴맛을
1: 네?
0: 소금으로 넣어서 빼줄 거예요. 자, 여기다가
1: 네.
0: 소금을 한 큰술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거 소금은
1: 네.
0: 좀 약간 쓴맛을 빼기 위한 거고요.
1: 제가
0: 여기 좀 기다린 동안에 말라 있어가지고
1: 네.
0: 제가 물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해서
1: 바락바락하나요?
0: 네, 바락바락.
1: 선생님, 저도 네. 도라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시장 볼 때 이렇게 손질이 된 도라지를 좀 구매했던 기억이 나요.
0: 네.
1: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게도.
0: 맞아요. 이렇게 딱 손질된 거를 구입을 하면은
1: 예.
0: 조리하기가 엄청 편하죠.
1: 아무래도 손이 좀 덜 가게 되니까.
0: 그렇죠.
1: 지금 바락바락 지금. 아주 네. 꼭꼭 하고 계세요.
0: 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1: 예.
0: 내가 좀 팔이 아프다 싶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잠시 두세요. 잠시 두시면은 소금이 싹 스며들어가지고 훨씬 더 이렇게 버무리기 때 훨씬 더 잘 버무려지거든요. 네. 자, 그럼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1: 벌써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0: 이렇게.
1: 네.
0: 자, 이렇게 됐죠.
1: 네?
0: 자, 그럼 이거를 갖다가 아까 소금을 한 큰술을 넣었어요. 예. 짜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헹궈주도록 할게요.
1: 네. 너무 짜면 안 되니까.
0: 그렇죠. 양념에, 양념을 묻혀야 되는데 이 소금 맛으로 먹을 순 없잖아요.
1: 그리고 도라지 본연의 향을 좀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0: 그렇죠. 네. 자, 할 때도 이렇게 손으로 바락바락 주물러서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꼭 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정도 물기만 이렇게 제거해서 예. 이거를 밑간을 해줄 건데 밑간이 왜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예. 제가 왜 아까 그 도라지 무침에 수분이 없게끔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 수분이 없으려면은 제가 연구해 보니까 양념에 들어가는 수분으로 되는 양념을 좀 미리 넣어주면 돼요.
1: 자, 아 미리. 네,
0: 그게 뭐냐면
1: 아까 세 가지를 준비하셨어요.
0: 네, 일단은 소금. 예. 소금 반 스푼 반 큰술하고요. 네. 설탕은 두 큰술이에요.
1: 자, 이 조합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저는. 네.
0: 식초도 두 큰술이에요. 예. 이렇게 세 가지 양념만 넣고 이거를 조물조물 해줘요.
1: 오. 근데 밑간이 짠 것만 아니라 새콤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0: 네. 그래서 이거 양념에 들어가는, 그렇다고 이따가, 들어가는 식초가 안 들어가고 설탕이 안 들어가냐? 들어가요. 오.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만큼을 빼니까 그만큼 양념의 수분 함량이 줄어드니까 예. 수분이 덜 생기겠죠.
1: 그리고 미리 간도 잘 배게끔 만들고.
0: 맞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예. 요거는 이렇게 해서 잠시 두자고요.
1: 한 몇 분 둘까요?
0: 이거 우리 뭐 채소 썰고 양념 만드는 그 사이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1: 될까요? 네. 자, 그럼 잠시 내려두고 다른 재료들 한번 손질해 볼게요.
0: 자, 일단은 저는 이제 깻잎을 선택을 했어요.
1: 너무 좋아요, 선생님.
0: 왜냐면 그 도라지 하면은 저희 엄마가 해줬을 때는 오이였어요. 이렇게 이쪽은 이제 두고요. 네. 이거를 이렇게 반을 썰어가지고 이거를 폭우에 한 1cm 정도 들어가게.
1: 선생님, 네. 이 도라지 향도 좋지만 이 깻잎 향도 좋거든요. 네. 좋은 향들이 더해지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0: 홀홀 이렇게 털어가지고. 네. 자, 이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고요.
1: 그다음, 고기 먹다 남은 깻잎도 있거든요.
0: 그래요? 예. 네. 그 다음에 좀 약간 비주얼 담당. 예. 우리가 도라지가 하얀색이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붉은기하고 노란 색깔의 파프리카가 들어가면은 예쁠 것 같아요.
1: 그럼요.
0: 그래서 이렇게 썰어주도록 할게요. 채 썰게요.
1: 네.
0: 많은 양은 필요 없고요. 4분의 1 정도. 네. 이렇게만. 포인트 되게.
1: 맞아요. 자. 많은 양은 아니지만 막 들어갔을 때. 네. 보기도 예쁘고 맛도 좋아지고.
0: 네.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네. 이제 양념을 만들어서 묻혀보기만 하면은 이제 오늘 도라지 무침 완성입니다.
1: 이야. 자, 그럼 일단 양념을 만들 큰 볼에. 자, 양념장 정말 중요합니다.
0: 네. 자, 일단은 칼칼하게 네. 매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춧가루. 그다음에 고추장.
1: 네, 섞어서 쓰시네요.
0: 네. 일단은 고춧가루랑 고추장이랑 들어가면은 예. 농도도 맞지만 빨갛게 붉은색을 더욱더 붉게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1: 색감도 좋고.
0: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소금으로 밑간을 했기 때문에 예. 간장은 요만큼만.
1: 간장. 미리 간이 있으니까.
0: 맞아요. 그다음에 설탕도 정말 애기 요 정도만. 오. 식초는 두 큰술이 들어가요. 예. 그런데 만약에 집에 뭐 2배 식초나 있다. 예. 그러면은 2배 식초 넣어주시면 더 좋죠. 음식점에서는 2배 식초 아니라 3배 식초를 사용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여기에 요거 물엿이에요. 물엿은 진짜 한 스푼 정도만.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마늘.
1: 마늘.
0: 마늘 약간 한 작은술 정도. 네. 그다음에 통깨.
1: 이야.
0: 자, 요게 이제 양념장인 거예요.
1: 어렵지 않네요, 선생님.
0: 보세요. 수분감이 조금 있지만 예? 그래도 많이는 없는데 그럼요. 도라지에 밑간한 거. 그리고 물기가 있는 오이를 사용하기보다는 예? 물기가 없는, 수분기가 없는 깻잎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1: 그러게, 그러게.
0: 그렇지만 오이보다는 깻잎향이 저는 도라지랑 더 잘 어울린다고
1: 저도요.
0: 생각해요.
1: 저도요. 네. 뭐니뭐니 해도 무침은 이 물기가 없어야 되니까.
0: 맞아요. 네.
1: 자, 일단 그러면 아까 도라지 저희가 여기에 이제 밑간을 좀 해뒀는데
0: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꽉 짜는 거예요.
1: 그래도 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0: 당연히 채소니까 채소에서 삼투압에 의해서 간이 들어가면 수분이 계속 생기죠. 이거 물기가 안 나올 때까지 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1: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가 되는 게 네. 저희가 이 도라지에 설탕하고 식초랑 소금으로 밑간을 해서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오이 안 들어가고 깻잎 예. 들어간 거.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도라지부터 묻혀줄게요. 아. 도라지는 예. 바락

0: 주물러도 괜찮겠죠?
1: 네. 제가 예전에 최고의 요리비가 할 때는 이런 도라지 같은 거 많이 안 좋아했거든요. 지금은 뭐 도라지, 더덕 이런 거 나오면 미쳐왔는데 나이가 든 건가요?
0: 아 진짜 성숙해졌다고 표현할게요.
1: 아 그러게 역시 선생님 말씀도 예쁘게 잘해주셔가지고 성숙해졌나요?
0: 네, 제가? 성숙해진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이제 고기 반찬보다 이런 도라지, 더덕 이런 거 나오면 너무 좋아요.
0: 그리고 점점 건강해진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런 걸 찾으면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그러게.
0: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도라지 하면은 많이들 드실 때 네. 약간 쌉싸름해서 좀 먹는 김이 그렇다 그런데 이렇게 새콤 달콤하게 밑간을 해서 수분기 없고 이거 보세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1: 예.
0: 지금 물기 안 새는 거는 너무 당연해요. 오히려도 그래요. 그런데 예. 이거를 내일 드셔도 수분기가 별로 안 생겨요.
1: 오, 확실히 수분을 잡았기 네. 때문에.
0: 맞아요. 그리고 깻잎이 얇아서 예. 수분기가 별로 없죠. 그래서 예. 향도 좋지만 수분이 별로 안 생기니까 내일 드셔도 기분 좋게 드실 수 있어요. 자, 예. 이렇게 해서.
1: 밥반찬으로 그냥 제격일 것 같아요, 선생님. 입맛, 요즘 날씨가 좀 더워서 입맛 없을 때는 요 도라지 깻잎 무침.
0: 이거요, 진짜 뜨거운 밥에 먹어도 맛있는데
1: 예.
0: 이거 물 말아가지고 딱 얹어서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1: 다른 반찬 필요 없겠어요.
0: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리 포인트가
1: 네.
0: 향은 향대로 취하고
1: 네.
0: 수분은 수분대로 없으니까 먹는 분들이 너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도라지 깻잎 무침입니다.
1: 예. 자, 이렇게 너무나 향긋한 도라지 깻잎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도라지 깻잎 무침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라지에 소금을 넣어 주무른 뒤 찬물에 헹궈주세요. 그런 다음 도라지에 소금, 설탕, 식초를 넣어 밑간에 버무려줍니다. 깻잎은 2등분한 뒤 채 썰고 노랑 파프리카와 빨강 파프리카를 채 썰어주세요. 고춧가루, 고추장, 진간장, 설탕, 식초, 물엿, 다진 마늘, 통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도라지에 물기를 짜낸 뒤 양념에 넣어 버무려주세요. 여기에 깻잎, 노랑 파프리카, 빨강 파프리카도 넣어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도라지 깻잎 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천상현 셰프의 담백한 소고기 미역국부터 아삭한 마늘종 무침까지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만능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상담 완료 시 강력한 분쇄력, 무선 믹서기 텀블러와 무선 만능 다지기까지 모두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DB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1: 이게 왜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 완료 시 강력한 분쇄력, 무선 믹서기 텀블러.

0: 와 우선 만능 다지기까지 모두 증정.
1: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밤 10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토요일 밤 11시 5분. 세계의 명화.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일요 시네마. 일요일 밤 10시 5분. 명의. 일요일 밤 11시 10분. 한국 영화 특사. 이번 주말은 EBS.

0: 병원이 무너진 곳, 환자들은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분쟁의 포화 속에서 의료시설 대부분이 사라졌고 환자들은 마지막 치료의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1: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1-9595.
0: 폭력을 피해 국경을 넘는 대규모 피난행렬 속에는 완전히 고립된 채 전기와 물, 필수약품도 없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분쟁으로 다친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 후원 문의 080-861-9595.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 같은 튼튼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잇몸 튼튼 이 같은.
5: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6: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5: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7: 그냥 여기 서 있을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 너무 행복해요.
8: 스리랑카를 여행하는 최고의 방법. 낭만

0: 서정적이면서도 흥겹고 다채로운 매력이 넘치는 고산 기차 여행.
1: 와, 이제 계단이 진짜 거의 한 발짝? 아니,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피해주려면 진짜 엄청 무서울 것 같아.
0: 우리가 몰랐던 스리랑카의 새로운 모습, 그리고 아주 오래된 이야기까지 향수가 가득한 기차를 타고 달려볼까요? 탐험가 마르코 폴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 칭송한 곳, 인도양의 열대섬 스리랑카로 갑니다. 상업수도 콜롬보에서 해안선을 따라 내려가 남부 최대 도시 갈레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세렌디피티, 뜻밖의 재미를 뜻하는 말로 스리랑카의 옛 아랍어 명칭인 세렌딥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언제나 우연한 행운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여행지, 제가 스리랑카를 좋아하는 이유랍니다. 오래된 요새 안에 자리한 고풍스러운 해안도시, 이곳 갈레는 스리랑카의 중요한 역사를 품은 곳입니다. 17세기 건설된 성채, 갈레포트 성내에는 유럽식 건축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유럽인 듯 스리랑카인 듯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도시의 풍경.
1: 저는 지금 스리랑카의 남부 갈레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와 있는데요. 이곳은 스리랑카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 1505년에 그 포르투갈 함대가 이곳에 처음 들어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스리랑카의 식민지 440여 년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0: 바다에 접한 항구 도시의 특성상 오랜 세월 스리랑카를 차지하기 위한 서구 열강들의 각축전이 벌어진 곳입니다.
1: 되게 예쁘고 고풍스러운 건물이 하나 있죠. 이게 네덜란드 시대에 지어진 그 네덜란드식 교회 건물이에요. 이 포트가 맨 처음에 세워진 것은 포르투갈 함대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한 150년 정도 뒤에 네덜란드에게 그 자리를 넘겨줌에 따라 이곳은 거의 네덜란드식 건물들이 쭉 자리를 잡고 있어요.
0: 포르투갈이 건설하기 시작했지만 네덜란드가 완성한 도시. 그래서 많은 건축물이 당시 네덜란드를 포함한 서유럽에서 유행했던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곳곳에서 포르투갈의 흔적도 만날 수 있죠.
1: 아, 여기 이게 지금 경찰서 건물인데요. 보시면 저 위에 그 수탁의 그 문양이 새겨져 있거든요. 수탁이 그려져 있는 것은 이곳에 1505년 포르투갈 함대가 처음 도착했을 때 그 사람들이 수탁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꺾이요 하는 소리를. 근데 포르투갈어로 수탁이 갈로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갈로라고 불렀다고 해서 갈레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0: 과거의 아픈 역사가 만들어낸 현재의 아름다운 도시 풍경. 특히 그 중에서도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는데요. 최고의 전망을 눈에 담을 수 있는 곳입니다.
1: 아, 드디어 이곳 갈레포트의 하이라이트, 시계탑이 보입니다. 갈레 요새에 곳곳이 다 아름답지만 뭐니뭐니 해도 이곳이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0: 이 시계탑 망루에서 내려다 보이는 인도양의 경치가 정말 일품이거든요.
1: 와, 풍경 너무 좋아요.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바닷물 위의 윤슬과 그리고 이 그 망루 위에 초록의 풀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 아름다운 갈레포트의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어요.
0: 오랜 세월 변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켜온 시계탑 그리고 바다는 수세기에 걸쳐 호황을 이뤘던 과거의 도시 모습도 그대로 기억하고 있겠죠? 이곳

0: 시계탑 망루는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에게 인기인 갈래의 명소인데요. 푸른 바다와 초록빛 풀, 그 청량함에 참 기분 좋은 날. 아름다운 도시 갈래를 뒤로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스리랑카 여행은 이곳에서부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국도가 교차하고 대중교통이 발달한 교통의 요충지 캔디로 갑니다. 과거 스리랑카를 통치했던 시날리즈 왕조의 마지막 수도 캔디는 큰 도시라는 뜻의 마하 누아라라는 별명도 있는데요. 스리랑카의 문화 중심지이자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손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곳 캔디에서 출발하는 고산 열차를 타고 스리랑카를 속속들이 제대로 둘러보려 합니다. 이곳 캔디역은 늘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아직 스리랑카에선 대부분 기차표를 온라인이 아닌 현장에서 구매합니다.
1: 표 샀어요. 되게 옛날 기차표 같죠? 네, 스리랑카의 기차역만큼 우리 아날로그적 감성을 자극하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0: 옛 정치 물씬 풍기는 기차역 곳곳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답니다.
1: 20세기에 어디에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날로그적인 시간표예요. 이게 지금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아날로그처럼 시스템으로 오늘은 콜롬보포트 가는 시간이 지금 현재 2번 플랫폼에 4시 45분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아날로그적 감성에 시간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우리를 더 설레게 합니다. 스리랑카의 기차는요, 엘라라고 하는 깊은 산악지대에서부터 이곳 캔디를 거쳐서 콜롬버까지 이어지는 1500km 정도의 구간으로 이어진다고 해요.
0: 캔디부터 감폴라, 누아라 엘리아를 거쳐 산속마을 엘라까지 이어지는 고산 열차 코스. 19세기 스리랑카를 통치했던 영국이 고산지대에서 수확한 차를 운송하기 위해 만든 철로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최고의 여행 코스로 사랑받고 있죠. 그런데 어쩐지 다들 좀 분주해 보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가는 이유가 있답니다.
1: 여기 2등석이랑 3등석은 좌석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좌석에 앉으려고 뛰어가고 있어요.
0: 좌석도 입석도 따로 없어 먼저 자리를 잡는 사람이 임자랍니다. 하루에 기차가 4번밖에 없어서 캔디에서 출발하는 열차는 늘 이렇게 붐빈답니다.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닌 것 같죠? 깨알같이 한 자리 차지하셨네요.
1: 자기 자리라고 지금 저기를 Where are you going? Your destination. 다음파하?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기차에 매달려서 가기도 합니다. 종종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스리랑카의 기차의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 않거든요.
0: 시속 약 20km라 이렇게 매달려가는 게 가능한 거죠. 조금은 낡고 느리지만 그래서 더 낭만적인 스리랑카 기차 여행.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기차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기차를 타기 위해 스리랑카를 다시 찾는 여행자들도 있을 정도랍니다. 여기서 인생 사진은 필수죠.
1: Hi, can I sit here? How are you?
2: Hi.
1: Hi. Oh, where are you from?
2: Egypt.
1: Oh, Egypt. Yeah. Wow. You look so happy.
2: Yeah, we are just married.
1: Just married?
2: Yeah.
1: Oh my. Wow, congratulations. So now this is your honeymoon?
3: Honeymoon이야.
1: Wow.
0: 참 유쾌한 신혼부부죠?
1: Where are you going now?
3: Ella.
1: Ella? Ella.
2: Yeah.

0: I think it's just viewing nature only.
1: Relaxation.
0: And just thinking of.
2: Okay.
3: Korea.
2: Korea.
3: Yes,
2: Korea.
0: Yeah. We will see you in Korea.
2: Okay.
0: We will come to Korea.
2: Okay.
1: Okay.
2: Okay. Okay.
1: Bye.
2: Bye.
4: 그때 어디선가 들리는 악기 소리를 따라가 보니 기차 안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0: 역시 젊음이 최고입니다. 청춘은 늘 이렇게 노는 것에 진심이죠. 저도 잠시 20대로 돌아가 함께 즐겨보는데요. 마치 경춘선을 타고 MT를 갔던 그 시절의 저를 다시 만난 기분?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기차 여행을 제대로 즐겨봅니다.
1: 옛날에는 기차 안에서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저런 흥겨운 장면을 연출하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대학교 때 그 MT를 가잖아요. 강원도 쪽으로. 그럼 저렇게 기차 안에서 저런 흥겹게 떠들고 놀고 했던 기억이 나요.
0: 느리게 달리는 기차처럼 행복한 이 시간도 느리게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기차는 그렇게 추억을 싣고 다음 여정지를 향해 가는데요. 젊음의 기운을 마음에 한껏 담고 요즘 여행객들 사이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핫플레이스 단폴라에 내렸습니다.
1: 저기 있네요. 제가 오늘 가려고 하는 곳이에요. 저기가 그 일명 크레이지 타워라고 부른대요. 현지인들에게나 외국인 모두에게 요즘에 굉장한 명소화되고 있대요.
0: 캔디 근교의 작은 도시 간폴라가 최근 유명해진 이유. 바로 산 위에 우뚝 솟은 이 탑 때문인데요. 스릴 넘치는 나선형 계단을 오르면 360도 전망을 볼 수 있답니다. 대체 왜 크레이지 타워라 불리는지 올라가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2: Hi. Can I go to top? Okay. How much?
3: 1,500. Up and down.
2: Up and down. Yes. 아, up and down. Yeah. Okay.
3: Okay.
2: Okay, thank you. Let's go. Let's go.
0: 저도 처음 가보는 곳이라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탑 입구까지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좁고 가팔라서 일반 자동차로는 가기 힘들다는데요.
1: 길이 엄청 좁아요. 정말 툭툭 하나밖에 올라갈 수 없을 정도. 역시 젊음이 최고. 와.
0: 3륜 택시 툭툭을 타고 달리다 보니 10분 만에 타워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제 스리랑카 친구들이 꼭 가보라고 추천했던 곳이라 여행 코스를 짤 때 1순위로 넣은 암블루아와 타워.
1: 아, 여기가 입구인가 봐요. 너무 예쁜데? 오! 오! 하이!
0: 한눈에 봐도 엄청 높아 보입니다.
1: 와, 사람들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데 이게 탑이 굉장히 그 폭이 작고 그리고 이게 나선형으로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서 은근히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진짜 크레이지 타워라는 그 명성에 걸맞을 듯한 그런 좀 기대가 돼요.
0: 일명 크레이지 타워라고 불리는 암블루아와 타워는 불교와 힌두교의 사원, 교회, 모스크가 모여있는 다종교 센터 안에 세워진 전망탑인데요. 독특한 모양과 스릴 넘치는 계단 때문에

0: 때문에 2, 3년 전부터 SNS를 통해 관광지로 입소문이 났다네요. 엄청 높고 무서워 보이긴 하지만 제가 평소에 이런 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얼른 올라가 보고 싶더라고요.
1: 생각보다 실내에서 올라가야 하는 계단이 좀 많네요. 와, 드디어 입구다. 아, 눈부셔. 와, 생각보다 진짜 좋네요.
0: 아직 본격적으로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풍경이 이 정도입니다.
1: How do you feel here? Amazing. Oh, yes, it's scary, right? Yes, I'm so afraid. Then, oh, legs. 여기가 위로 올라가는 길인 것 같네요.
0: 여기서 정상까지 가려면 약 15분을 더 올라야 하는데요. 한 계단 한 계단의 높이가 정말 높아서 몇 계단만 올라도 갑자기 풍경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1: 이제 조금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0: 제가 평소에 겁이 진짜 없는데 여기선 바짝 긴장했답니다.
1: 와, 이제 계단이 진짜 거의 한 발짝 정도 둘 만큼 좁아졌어요. 이거 꼭 잡고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0: 한 사람 지나가기에도 비좁은 계단.
1: Hello. How are you?
2: It's lovely. Go up.
1: Lovely.
3: Yes, good.
1: And... I'm family.
2: No, no, not at all.
1: Not at all. 와.
0: 안전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할 규칙. 사람을 마주쳤을 땐 내려오는 사람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피해줘야 합니다.
3: 오, 장난이다.
0: 계단은 좁은데 사람은 많고 제작진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역시 소문난 핫플레이스답죠?
1: 여기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부딪히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막 피해주려면 진짜 엄청 무서울 것 같아. 하이, 하이, 헬로. The end of this tower here? No. 아, yes, yes. 지금 여기서 한 2층 정도 더 있어요.
4: Can we get a photo?
1: Yes, okay. 아, good. Okay, Lasana, you are so lucky. Okay, can I pass? Thank you. Hi, guys.
0: 좁은 계단을 오르고 또 올라 드디어 정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 Here's the finish. 아, finish. 아, 드디어 다 올라왔습니다. 먼저 이렇게 좀 기대서. 기둥을 끌어안고 기대 있도록 할게요. 와.
0: 스릴 넘치는 등반 뒤에 마주한 풍경. 웅장한 산의 품에 폭 안긴 작은 마을들의 모습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1: 특별히 많은 돈이 있고 정말 좋은 차를 타고 그렇지 않더라도 두 발이 자유롭게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가고 또 그곳에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게 여행의 진짜 참맛인 것 같아요.
0: 봐도 봐도 세상은 참 새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여행은 그 사실을 상기시키죠. 아직 여행을 떠날 수 있고 또 꿈꿀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쩌면 모두 행운아가 아닐까요? 암블루아와 타워에서 내려와 인근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는데요. 뭔가 발견했습니다.
1: 저게 뭐지? 빨래들이 엄청 널려 있어요.
0: 가정집의 생활 빨래라고 하기에는 많은 양의 빨래가 널려 있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 마을일까요?
5: 런드리
1: 플레이스.
5: 런드리 플레이스.
1: 아, 제가 들어가 봐도 될까요?
5: 말은
1: 발라무? 발라무? 야무?
5: hospital ready.

0: 아, 병원 빨래예요?
1: Hospital che danno te dico. 내 개빌라 달라디노 오달라 달라디니.
0: 아 이거 병원에서 베개 시트인가 봐요.
1: 오달라 달라디노.
0: 베개 시트 있고 병원 시트.
1: 오퍼레이션 티에터 시트.
2: 인근의 병원은 물론 개인 빨래도 의뢰받아 손빨래를 해준다네요.
0: 아 이게 빨래 집게가 없이 줄을 꼬아가지고 그 줄 사이에 빨래를 끼워서 고정하는 방식으로 잘 안 빠지죠? 잡아당겨도 잘 빠지지 않아요. 생활의 지혜입니다. 몇 명이나 안에서 일을 해요?
1: 미시.
2: 예전엔 많은 마을 사람이 빨래 일을 했지만 지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답니다. 이곳은 19세기 영국 식민 시대에 인도에서 이주해온 타밀족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마을인데요. 그래서 인도의 전통 손빨래 문화가 아직 남아있는 거죠. 빨래터 바로 옆, 낮은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곳이 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자 아, 추억이 한가득 밀려옵니다. 아기자기한 골목 풍경과 밝은 사람들이 어우러진 따뜻한 마을입니다.
0: 헬로! 와나깜!
3: 아이고!
0: 아이고 완!
3: 아, 오야게 와였어, 끼어도?
0: 나인틴! 우와, 이거 90살이시래요. 어, 근데 되게 건강해 보이세요.
4: 아침에 해마다 히피.
5: 우리 가리는 마이 하우스.
0: 와, 이분이 여기 역사네요. 90년을 사셨으면 이분 자체가.
2: 정말 동안이시죠?
5: 누구라고 해야 돼?
0: 마게라또 꼬레야. 꼬레야.
5: 꼬레야.
0: 아, 꼬레야. 아.
5: 야메틴 혼자 예컴부터 욕고마라. 한두 사루를 알려가네요. 그러면 야, 욕고마 예컴부터 어디 있노? 욕고마.
0: 아직도 여전히 너무 얼굴 예쁘시고 손도 고우시고 이렇게 손이 가늘가늘하시고 젊으셨을 때 진짜 예쁘셨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예쁘세요.
5: 고다기 스튜디.
0: 예, 고다기 스튜디.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난들이.
2: 다양한 민족이 사이좋게 어울려 산다는 행복한 마을. 본격적으로 한번 둘러보는데요. 머지않은 과거. 우리네 마을 풍경과 참 많이 비슷해 향수를 자극합니다. 골목에 앉아 무언가를 만드시는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찢은 책장을 접고 붙여서 만드는 것의 정체.
0: 기차에서 파는 음식들, 간식거리 있죠? 요 봉투에서 넣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봉투 접는 아르바이트 하시나 봐요. 하루에 몇 장 만드세요?
4: 천 개요?
0: 와.
2: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렇게 소일거리라도 하는 게 훨씬 좋으시답니다.
0: 이렇게 3면 접어서 양쪽에 붙이고 이렇게 봉투 만들어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봉투예요.
2: 저도 일손을 돕는데요. 이게 쉬워 보여도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0: 적당한 양을 붙이는 게 중요하겠죠? 아, 이게 뭐지? 한 번에 붙이시던데. 저 단순 노동 되게 좋아하는데 가까이 살면 가끔씩 와서 도와드리고 싶네요. 하루에 쳐는 게 거뜬하거든요. 고맙습니다.

0: 바로 이거였죠. 이거예요, 이거. 싱알라 노트. 여기 지금 저는 이 싱알라 문자들이 너무 좋아요. 이거 약간 나비 모양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다 그 글자가 그 글자 같다는 거. 아, 저 이거 다 썼는데 제가 연습하는데 한 권 사서 연습하는 노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
1: 뜻밖의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마음이 들떴습니다. 마을 초입에서 만났던 바르티바 씨가 집으로 초대까지 해주셨는데요.
0: 아, 왜 여기 계더러? 아, 어? 여기 힌두교 장식이 있네. 여기 가네샤 그림도 있고요. 여기 지금 가네샤 장식이 있어요.
2: 인도 담아 베리보레 있네. 메이저 라싸오 가네 같이 베리보레 인도 담아 있네. 아니니까 바사오 돈나리만 있나 오메가미. 싱글리스 무슬림스 벨가 오코마 있나 오메가미.
1: 인도에서 이주해 정착한 타밀족은 대부분 힌두교를 믿습니다. 스리랑카의 국교는 불교지만 어딜 가나 불교와 힌두교가 어우러진 모습을 볼 수 있죠.
0: 이 무르가는 힌두교의 최고의 신 시바신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 가네샤, 두 번째 아들이 무르간. 이 무르간을 이분들은 카타라가마라는 이름으로도 부릅니다.
2: 아, 카타라가마.
0: 네, same, right?
1: 자신의 민족,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타밀족 사람들. 이번엔 바르티바 씨가 2층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발코니 공간이 진짜 재밌더라고요. 엎어지면 코 닿을 듯 가까운 이웃집.
0: How are you? Fine. 와. How long time stay here? Live here?
3: Yeah, now. People to get to the other end of the.
0: Ah, okay. Touch. Wow. 너무 가깝다. 이렇게 가까운 데 있으니까 손도 한 번씩 잡아보고 이웃들 간의 정이 넘쳐나는 그런 마을인 것 같습니다.
1: 좁은 땅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집을 붙여지었고 골목도 좁은데요. 이렇게 가까우니 정이 넘칠 수밖에 없겠죠? 초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맛있는 홍차까지 내어주십니다.
2: 근데 대인은? 싱가니 고다 그러는데 테일 날라 테일.
0: 아, 어쩐지 맛이 진짜 좋아요.
2: 시야스.
0: 미소가 너무 좋으세요.
2: Thank you. 너무 스튜디. 마게라사 이거 트리블 다음. 마 트리블 두왕은 이남. 이렇게 매 다우스링 아리 아이 라두. 페트롤 가는 거 이런 사. 아픈 지위에 어떤 등대에 봐도 지위에 가다 가라가나요? 예마다가 위로 가라가나요? 위로다 가라가나요? 인도냐?
0: 지금 부모님의 가르치신 대로 어떻게 살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만면에 미소를 한가득 띈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1: 저도 바르티바 씨처럼 살고 싶어졌습니다. 추억의 풍경과 행복한 삶이 있는 마을, 참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0: Thank you. Bye. See you.
1: 기차는 더욱더 깊은 산속으로 갑니다. 향기로운 차향으로 가득한 고산 마을 누아라 엘리아입니다. 해발 약 1830m, 초록빛의 차밭이 파도처럼 넘실대는 마을인데요. 때묻지 않은 자연이 있는 곳이죠. 마을엔 19세기 영국인들이 지은 유럽식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서늘한 날씨 덕에 차 재배는 물론 영국인들에게 피서지로도 사랑받는 곳이랍니다.
0: 19세기에 지어진 건물이 아직까지도 스리랑카 누아라 엘리아의 우체국으로 사용되고 있대요.
1: 빨간 지붕과 벽돌이 영락 없이 유럽의 우체국 같죠?
0: 과거에 영국이 홍차 최대 소비국이 되면서 이곳 스리랑카에 그 홍차 티 플랜테이션을

0: 대량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때 영국의 그 뭐 홍차를 생산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홍차 무역상들이 이곳으로 대거 이주해 살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건물들이 그런 그 시대의 어떤 배경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1: 19세기에 지어진 이 건물은 아직도 우체국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지인은 물론 관광객들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0: 와, 옛날 우표들이다. 1969년이라고 써있어요.
1: 우표 진짜 오랜만이죠.
0: 와, 이거 보세요. 이게 편지들을 여기다 이렇게 놓는 레터박스인가 봐요.
1: 우체국에 오니 오랜만에 손편지를 쓰고 싶어지더라고요.
0: 아이고안. Can I buy one post card?
2: Yeah.
0: 아, 오케이. 아, 이걸로 해야겠어요.
1: 이 예쁜 엽서를 받을 주인공은요.
0: 오늘은 저희 부모님께 엽서를 한 장 써보도록 할게요.
1: 문자 메시지보다 왠지 더 신중하고 솔직해지는 게 손편지죠.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0: 페라데니아 와 예쁜 나비 우표 두 장을 붙여가지고 Where can I send this? Step here. Put? Just put. 아, okay. Thank you, sir. 아, 바로 이 레터박스 이런 데 쓰는 거였구나. 아, 며칠 걸릴까요? 제가 집에 간 다음에 받으시는 건 아니겠죠?
1: 이곳 누아라 엘리아에선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온통 차밭입니다. 1년 내내 서늘한 기후로 질 좋은 찻잎이 자라나는 곳이죠. And put our necks up on the line. 스리랑카의 옛 이름인 실론을 붙여 실론티라고도 불리는 스리랑카 홍차. 전 세계가 인정한 스리랑카의 자부심입니다.
0: Hello. Hey.
1: 일하는 중에도 반갑게 맞아주시는데요.
0: 수바 우데사나? How are you, 고마더? 고마더? 헌딩 있나와. 와, 정말 손이 엄청 빠르시네요.
3: Very fast.
0: 아, fast. 아, 제가 한번 해봐도 돼요?
3: 아, 가라앉아.
0: 아, 오케이. 아, 아. This one?
3: This one.
0: This one. This. This is 4D.
3: 아주 4D.
0: 4D, 4D. 아, 아.
3: 4D? We can't, we can't.
0: 아, no, this one. 아, 너무 작은 건 따지 말라고. 이렇게.
1: 너무 작은 잎은 상품성이 떨어져 적당히 큰 잎을 따야 한다는데요.
0: 디스 이스 이 오코모 헌다이? 이게 너무 작으면 안 된대요. 조금 적당하게 자라는 거. 아, 요 정도 크기?
1: 딱 요 정도 크기가 좋대요.
0: 어, 이거 하시는 양손으로 하시네요.
3: 여기 파스타가 이렇게
0: 이렇게 패스트 두 손으로 시도.
1: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장인이 아닐까요? 하루 8시간을 꼬박 땡볕에서 일해야 하지만 남다른 자부심이 있답니다. 최고급 홍차의 시작은 바로 이분들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0: 플라워 말? 아, 여기 차 꽃이에요. 봐주세요. 너무 예쁘지?
1: 언제나 웃음이 넘쳐나는 차밭. 누구도 찡그리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습니다.
4: 아사이 라마이가는 메다카란 도원이니 인다 메다카란 도원 내탕 라마이 군다나무 스콜레 완도네 반다덴도네 그모 미 웨트베다 칼라네 웨나가르 아피다 베네 라마이 달라 코레가 챤다 베네 인다 타마이 미 웨나

0: 스리랑카 사람들은 평소에 행복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주어진 일상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의 수확 작업이 끝나고 간단하게 찻잎을 선별하고 검수합니다. 이곳 누아라 엘리아의 차밭은 대부분 대형 차 브랜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정해진 시간마다 차밭에 와서 수확한 찻잎을 공장으로 실어갑니다. 한 포대당 10kg으로 맞춰야 하는데 모두들 안 보고도 척척입니다.
1: 몇 킬로가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아, 지금 이거 한 망이 10킬로.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나 들을 수 있나? 우라차차! 와, 생각보다 진짜 무겁다. 10킬로인데. 10킬로가 왜 이렇게 무겁지? 오우! 아프! 아프, 아프.
0: 드는 건 잘 못해도 묶는 건 제가 잘합니다. 땀 흘려 일한 보람은 홍차 공정 과정을 거쳐 결실을 맺습니다. 이곳에서 재배한 차를 직접 맛볼 수 있는 차 공장 안에 카페를 찾았습니다.
1: 굿모닝. Nice to meet you too.
2: You are drinking some tea?
1: Yes.
0: 멋진 전망과 함께하는 티타임. 미세하게 분쇄한 잎을 우려내 짙은 오렌지 빛을 띠는 홍차입니다.
2: High quality broken orange pickle. This is the single estate tea. Single estate, not blended. Okay, only the high mountain tea. In this place, in the sea level, 1,500 meters high. The good weather condition, good water, good soil, the better quality tea.
0: 스리랑카의 홍차는 산지의 해발 고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곳 누아라일리아 홍차는 하이그로운 티로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합니다. 천혜의 자연이 빚어낸 향기로운 선물. 천연의 달콤함을 코끝으로 먼저 즐기고 천천히 입으로 음미해보는데요.
1: 아, 정말 저 밖에 펼쳐진 차밭이 제 입안으로 한꺼번에 밀려 들어온 것 같아요.
0: 이곳은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스리랑카 여행을 할 때 빼놓지 않고 찾아오는 필수 코스입니다. 사람들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명품 홍차. 차밭에서 만난 짙은 삶의 향기를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고산 마을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지인이 소개해준 숙소에서 하룻밤 머물러 가기로 했습니다.
1: Hello, 아이보안. Wow, so beautiful house. Is this your house?
2: Yeah.
1: Wow, very nice.
2: Thank you.
1: Yes. Wow, so cozy. Cozy, clean. Ah, this is my room?
3: Yeah.
1: Okay, oh. 아, 좋네요. 이렇게 누아라 엘리아에는 에어컨이 방에 없어요. 춥거든요. 이불 보시면요. 다른 데 가면 얇은 베드 시트 하나만 있는데 여긴 지금 이렇게 두꺼운 담요 두 겹이에요. 부드럽고 너무 좋네요. 오늘 밤 아주 따뜻할 것 같습니다.
0: 슬슬 배가 출출해지는 시간.

0: 각도 깔은 너 쿠키 우다우? 네 우다우? 오케이.
1: 익숙한 듯 낯선 재료들이죠?
0: 여기 갈리 수들루누 예, 수들루누 갈리 그 마늘 그리고 미리스라고 하는 고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스리랑카 양파는 이렇게 생겼어요 귀엽죠? 그러니까 카라핀차 그리고 고추, 마늘, 양파, 토마토 이 다섯 가지는 모든 음식의 기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1: 스리랑카 양념의 기본 재료들인데요 그런데 양파를 손질하다 보니 엄마가 생각나더라고요
0: 엄마가 그렇게 마늘 까는 걸 많이 시켰어요 왜 이렇게 엄마는 마늘 까는 걸 시키는지 보통 엄마들은 야 가서 공부해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그렇게 마늘을 까라 양파를 까라 해서 저는 또 마늘과 양파에 약해가지고 맨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마늘과 양파를 깠던 기억이 나네요
1: 오늘의 저녁 메뉴는 바로 스리랑카에서 즐겨 먹는 채소 볶음밥인데요 제가 열심히 깐 양파를 버터에 볶아주고 부드럽게 저은 계란도 넣어주는데요. 한눈에 봐도 신선해 보이는 스리랑카산 채소들을 푸짐하게 투하하고 밥을 넣고 볶은 다음 소금 간만 해주면 간단하면서도 든든한 볶음밥이 완성됩니다. 사장님이 손이 정말 크시더라고요. 볶음밥에 딱 어울리는 카레 치킨까지 미리 준비해 두셨는데요. 오래 졸여 양념이 제대로 푹 배었더라고요.
0: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가먼 가먼
1: 닭다리는 손으로 들고 뜯어야 제맛 아니겠어요?
0: 이 눈빛 보세요 저를 바라보는 이 애정만큼 이 닭다리에도 그 소스의 애정이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2: ඇත්තටම මේ අපි මහන්සිලා මේ කෑම එක හදලා දීලා ඒගොල්ලන් රස විඳින එක බලලා අපිට සතුටුයි. ඔයාට මේ මේ කෑම එක ආයේ හදන්න පුළුවන්ද තනියම?
0: පුළුවන් නෑ.
2: නෑ?
0: නෑ. ඔයා ඔයා ඔයා උදව්වෙ.
2: ආයෙනවද?
1: 3년 만에 다시 찾은 스리랑카. 그대로여서 참 기뻤습니다. 순수한 이 모습 그대로 오래오래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 Like right 제일 처음에 스리랑카의 여행을 와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곳인데요.

0: 상담완료 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10: 이게 왜 된다고요?
1: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10: 이게 왜 된다고요?
1: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4: 상담 완료 시 사면결제기과 숨밸브로 신선한 유지, 핸들형 디자인으로 이동과 보관까지 편리하게, 내구성 좋은 스텐, 핸들형 대용량 보관용기 6종 증정.
15: 엄마 간병인 쓴 지 벌써 1년이야.
16: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17: 아니 뭘 걱정을 해.
18: 내 보험은 365일을 넘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19: 540일까지?
20: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5: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21: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15: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21: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15: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20: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15: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20: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이어서 EBS 뉴스 시비가 방송됩니다.
2: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9: 하지만 멈춥니다.

0: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최근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기록적인 수익을 내며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있죠.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조선까지 대한민국 산업 성장의 중심에는 늘 공학 인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AI 시대를 주도할 인재가 절실한 지금 2공계 학생들은 의대 블랙홀로 몰리고 있는데요. 기술 패권 전쟁 속에 흔들리는 한국 공학의 현실과 해법을 박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정규 수업이 끝난 늦은 오후. 서울과학고 발명 동아리 사고뭉치 동아리실에 학생들이 모여듭니다. 3D 프린터로 부품을 만들고 아이디어를 꺼내 토론을 이어갑니다.
2: 풍력 발전 같은 걸 하면은 보통 해발고도가 높거나 이런 데가 되게 좋은 데인데 실제로 부피가 좀 큰 이런 애들을 가져가기가 어려우니까 눕히든 아니면 이렇게 완전히 접어가지고 이렇게 좀 동그랗게 만들든 해서.
1: 동아리장 김민재 군은 국제올림피아드 생물학 분야 국가대표입니다. 목표는 공대에 진학해 생명과학 연구를 이어가겠다는 것. 하지만 요즘 입시 현실에서 이 선택은 오히려 드문 길입니다.
2: 주변에서 이제 국가대표까지 했으면은 의대를 갈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일단 의사가 될 생각은 없습니다. 생명과학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이나 뭐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그런 우리가 도구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최대한 자연을 되게 이렇게 밀어붙이고 되게 치밀하게 이용해서 인간의 삶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공학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지금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1: 서울대 공대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이어집니다. 늦은 밤 창업을 꿈꾸는 공학도들이 사업 아이템을 다듬고 있습니다.
3: 조금 더 뾰족하고 심플한 그런 좀 가련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좀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피부 분석은 사실상 좀 이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인 게 약간 피부 노화 쪽으로 잡을까?
1: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이 학생들도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4: 누가 아쉬워?
5: 학교 선생님. 그래도 한 장이라도 써보지. 그러셨습니다.
6: 친구들은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왜 의대를 안 갔냐. 그 또래들 의견으로는 약간 의대가 가면 편한 게 진로 생각이 없다.
1: 한때 공학은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최전선이었습니다. 1970에서 80년대 중화학 공업의 전성기. 엔지니어는 국가 성장의 상징이었습니다.
7: 많은 엔지니어가 필요했고 많은 공학도가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훌륭한 엘리트, 훌륭한 그 인재들을 공학을 하는 그런 젊은이들로 이렇게 갖고자 하는 서울공대가 서울의대보다 훨씬 높았고요. 뭐 다른 대 의대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저희 서울공대 다 채우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른 대 의대를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거의 그 이 공대의 그 존재감이 대단했었습니다.
1: 1990년대에는 벤처 붐이 이어졌고 공대 출신 창업가들은 IT 산업의 주역이 됐습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분위기는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사회는 혁신보다 안정을 택하기 시작했고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은 의대로 몰렸습니다.
8: 과학자로 갔을 때의 그런 불안감에 비해 의학을 전공했을 때의 삶이 다르다 보니까 자기 진로에 확신이 막 서지 않는 학생들이 오히려 더 그렇게

0: 의대 쪽으로 갈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1: 그리고 2026년 올해 서울대 정시 합격생 180명이 등록을 포기했고 공대에서는 정원의 약 15%가 이탈했습니다.
2: 이제 850명 정도 들어오면 한 15% 정도가 이탈이 돼서 굉장히 우려가 컸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자녀를 이제 공학도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인식이 바뀌기에는 조금 아직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1: 위기는 입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학 인재들의 해외 유출도 심각합니다. 해외 이직을 고려하는 공학 인재는 약 3천에서 4천 명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보상 격차입니다. 해외 빅테크와 국내 기업 간 임금 차이는 경력 13에서 14년 차 기준 최대 4배까지 벌어집니다.
3: 42% 넘는 분들이 이제 해외 이직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하셨거든요. 우리나라의 평균 연봉은 누가 봐도 이게 성과 연봉이 아니에요. 해외 같은 경우는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40대에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그 이후로는 오히려 연봉이 좀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1: 고급 인력과 일자리의 미스매치도 심각합니다. 박사급 인력은 쏟아지는데 이들을 받아줄 고급 일자리는 부족합니다. 2016년에서 2020년까지 배출된 박사 인력은 관련 일자리의 2배에 달했고 박사 학위자 59.3%가 학력 조건이 학사나 석사인 직업군에 종사했습니다.
4: 세계적 프론티어 연구를 하는 그런 인력을 배출하는 대학과 실제 대기업이 필요한 그런 연구를 위한 인력을 길러내는 대학원, 그다음에 좀 더 생산적인 중견 기업이나 지역의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가르치는 대학, 이런 좀 특성화와 역할 분담이 필요한데 거의 모든 대학원이 하나의 골로 일렬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할까? 시장은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호황을 맞은 SK하이닉스에서 직원 1인당 수억 원 수준의 파격적인 성과급을 예고하자 관련 계약학과 수시 경쟁률은 30대 1로 정시 경쟁률은 한 해 사이 38.7% 치솟았습니다. 공학도들이 도전해볼 만하다고 느끼는 순간 흐름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해법은 창업이라는 사다리입니다. 공학이 안정적인 직업을 넘어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2: 실패를 저는 러닝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가 아니라 시행학습으로 봐서 우리가 그거를 시행학습이 계속 일어나도록 다시 오뚜기처럼 계속 일어나도록 사회가 다시 일으키는 그런 그 연대적 책임을 같이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1: 캠퍼스 안에서도 창업 생태계를 키우려는 움직임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에서는 지금까지 약 2천 개의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배현민 창업원장이 졸업생들과 세운 기업은 최근 1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5: 어떻게 보면 기술 패권 시대에서 그런 F-22 전투기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런 스페이스X에서 만드는 그런 식의 이노베이티브한 로켓도 만들고 하려면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의 집단이 이제 우리나라에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스타트업을 육성을 해가지고 좀 키워야만 하지 않을까.
1: 미국 빅테크 출신 인재들이 모여 만든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도 공학 창업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한국의 탄탄한 공학 인재 네트워크와 산업 생태계를 강점으로 꼽습니다.
6: 반도체,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에서 누가 이걸 가져갈 거냐 봤을 때 그거는 한국이다. 한국이 메모리도 잘하는 것도 있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전기 컴퓨터공학과 같은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고 또 그게 받쳐주는 산업계 이런 밸류체인 잘 되어 있는 곳이 미국보다 훨씬 잘 되어 있다는.
1: 공학의 길을 선택한 청년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들이 이 길을 꿈꾸게 된 이유는 취업이나 연봉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더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7: 저는 늘 사람들이 저한테 도움을 줄 때나 아니면 제가 도움을 줄 때 늘 고마움과 미안함이 좀 크게 받아들여졌습니다.

0: 제가 만든 제품을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고 이걸 찾게 된다면 결국 그 사람들한테 도움된다는 가치가 되고.
1: 산업 변화는 빠르고 창업은 실패할 수 있으며 연구자의 길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공학을 선택하는 이유는 불안정함 속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안정적이면 의미를 남길 수가 없겠죠. 불안정적이어야 도전을 할수 있는 거니까.
1: 공학의 위기는 단순히 입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산업의 미래, 국가 경쟁력, 그리고 청년들이 어떤 꿈을 선택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공학을 선택한 이들이 기꺼이 도전할 수 있는 보상과 기회가 주어질 때, 그럼에도 좋아서 이 길을 선택한 청년들의 설계도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3: 네, 이상으로 5월 15일 EBS 뉴스 12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세탁기술 하려고 거울을 보는데 입이랑 완전히 터져 있는 거예요.
1: 처음에 조금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 갑자기 또 확 들어가요.
2: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병 같아요.
3: 안면신경마비는 창살 없는 감옥이다.
4: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활짝 웃어보는 거.

0: 상단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0: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2: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3: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장하니까요.
2: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4: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5: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6: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5: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4: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안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7: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8: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4: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최근에 서울 공예박물관에서 열린 한 전시회에 100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모였습니다. 당일 전시로 최다 관객이고요. 매주 금요일 날은 야간 전시도 했고요. 전시 기간도 일주일을 연장하는 또 이런 기록도 세웠습니다. 한 작가가 평생 만든 패션 아트 작품들을 기증하면서 열린 특별 전시였어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옷, 네, 철사나 구슬로 만든 옷,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패션 아트의 그 아름다움과 매력을 한껏 뽐내고 계신 우리 금기숙 작가 함께 만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0: 그렇게 많은 관객이 몰릴 줄 모르셨죠?
1: 몰랐죠.
0: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저도 잘 모르죠.
0: 아이, 그래도 뭔가 비결이 있지 않을까요?
1: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술에는 여러 가지 장르도 있고 형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엉뚱하게 철사 옷을 만들고
0: 그러게요.
1: 그러니까 이건 뭐지 하고 왔다가 보고 많은 분들이 약간 환상적인 어떤 아름다움을 보고 간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진에도 많이 올라왔고요.
0: 예, 예.
1: 매스컴에서도 많이 주목해 주시고 또 SNS로 젊은이들 퍼날르고 또 이제 학생들이 와서 보고 부모님 모시고 오고 어른들이 보시고 자기 자손들도 데리고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증폭돼서 네,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한 일이죠.
0: 네. 패션 아트를 한마디로 개념 정의하면 뭐가 됩니까?
1: 그러니까 패션에는 이제 아주 실용적인 측면하고 예술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저희들은 그 패션의 예술적인 측면을 극대화한 작업을 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저희는 패션 아트라고 일단 명명을 하고 활동을 해온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의상, 패션의 이미지, 그야말로 의상, 뭐 복식, 뭐 이런 형태를 띠면서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 그게 궁극적으로는 예술 활동을 하는 거죠.
0: 그렇죠. 네. 일상적으로 입는 옷을 만드는 게 아닌 거죠.
1: 네. 입는 옷도 만들기도 하는.

0: 예.
1: 예, 예술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는, 그러니까 디자인 컨셉을 정할 때 아트의 방점을 두고 작업을 한 거죠, 저희들은. 그러니까 패션 디자이너라면 실용성도 중요하고 이제 입는 목적에 따라 옷을 디자인하는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서 출발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훈련시킨다거나 패션 컨셉을 잡을 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발전시킬 건가? 이런 쪽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예술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고 우리가 스스로 감동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패션의 예술적인 측면을 강화시킨 작품을 만드는데 그거를 명명하기가 참 어려웠었어요.
0: 그걸 패션 아트라고.
1: 네, 그래서 패션 아트라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부르면서 활동을 하고
0: 그
1: 있습니다.
0: 이름을 누가 붙인 거예요?
1: 사실은 이제 의상, 미술 의상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0: 미술 의상.
1: 네, 웨어러블 아트, 아트투웨어. 이게 19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미국 서부 쪽에서 미술 대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왜 예술은 꼭 벽에 걸어야만 돼? 왜 어디 위치에다 놓아야만 돼? 입을 수 있는 예술은 없을까?
0: 그렇죠.
1: 그런 데서 이제 미술 의상 운동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보시는 평론가나 기재, 매스컴에서도 저걸 뭐라고 부르지? 괴상한 옷을 막 만들고 입고 다니고 막 핀을 막 꼽은 그런 작품 같은 그런 조형물을 이제 만들고 이러니까, 아, 입을 수 있는 의상이래. 웨어러블
0: 웨어러블 아트.
1: 아트투웨어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한 1, 2년 하다가 없어질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들불처럼 막 번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는데 저희 나라에 소개된 게 1980년대예요. 그래서 소개되면서 이제 패션 디자이너와 패션 디자인을 가리키는 선생들 사이에서 수용이 돼서 저희들도 너무 좋은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 패션 아트라고 붙이게 된 것은 그것을 웨어러블 아트도 아니고 아트투어도 아니고 새로운 명칭이 필요한데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패션 아트라고 해놓고 이걸 약간 왜 우리는 한글을 써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까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당분간 그럼 패션 아트라고 하자. 그 쓰던 게 지금의 이렇게 됐죠.
0: 말씀 듣고 보니까 웨어러블 아트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입을 수 있어야 되는데
1: 그쵸.
0: 패션 아트는 그거보다 조금 더 범위가 넓을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그렇죠. 그래서
0: 그러니까.
1: 패션 아트를 한 거죠.
0: 그렇죠.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향수도 입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향수를 입고 잔다고 한 배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패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꼭 입을 수 없고가 아니라 영상도 패션이 될 수가 있는 거고, 필름 같은 거. 네, 그리고 뭐 쇼하는 그 퍼포먼스도 패션이 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대상을 패션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0: 그런
1: 있었던
0: 거죠.
1: 거죠.
0: 우리 작가님도 패션 디자인 쪽으로 출발하신 게 아닌 거죠?
1: 저는, 그쵸, 학문에서 먼저 시작을 했던
0: 학문도
1: 거고,
0: 그러니까 미술, 예술 쪽으로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1: 네, 그러니까 복식 미학을 하고 이제 그걸로 학위는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일러스트레이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드로잉 같은 거, 또그 디자인, 패션 디자인, 그쪽을 주로 가르쳤죠. 패션 조형 이런 쪽을 가르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예술 쪽에 위상을 많이 갖는 과목들을 가르쳤고, 또 그런 패션 아트 활동을 할때 함께 참여하게 된 거죠.
0: 맨 처음부터 철사로 만드신 거 아니죠?
1: 아니죠.
0: 처음에는 뭘로 만드셨어요?
1: 아니, 저희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선생님들도 전시회를 하잖아요, 교수들도. 근데 저도 이제 전시를 하고 그러다가 1995년에 1회 광주 비엔날레가 열려요. 네. 그때 저희들도 우리도 좀 거기 가서 활동을 하고 싶다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파인 아트라는 개념이 강해서 저희들이 갈 자리는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우리 리더였던 고 배천범 교수님 돌아가셨는데, 이화여대 교수님이었는데, 그분하고 박재원 도트말 패션 디자이너가 광주 패션협회 회장님이셨거든요. 두 분이 합심해서 비엔날레 측과 이제 회의를 하고 요청을 해서 부대 행사로 저희들이 끼게 된 거예요. 95년에.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것들이 힘이 모아져서 그 결과가 너무 좋아서 협회를 만들게 돼요, 저희가. 그래서 한국 미술의상협회를 하고 사단법인 등록하고 그

0: 에 참여하면서 이제 자발적으로 생긴 것이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커 나간 거예요. 그 중에 저도 이제 혜택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1: 예.
0: 예. 이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는 철사로. 아니,
1: 그러니까 그 철사로 시작한 게 95년 그때란 말씀이신 거예요?
0: 그때는 철사로 시작한 건 96년도.
1: 96년.
0: 네. 그러니까 95년 말 96년도고요. 처음에는 광주 비엔날레 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 작품에. 그래서 선택을 한 게, 제가 처음 거기 광주 비엔날레에 출품했던 것은, 그러니까 청자, 진사, 연화문, 주전자 있죠.
1: 네.
0: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드레스를 만들었던 거.
1: 고려 청자를 모티브로?
0: 고려 청자. 네. 오. 진사, 이렇게 연꽃문이 있는.
1: 예.
0: 국보 133호인.
1: 예.
0: 그것을 이제 모티브로 만들었는데, 쑥스럽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걸 만들고 보니까.
1: 근데 그건 그러니까 뭘로 만든 거예요?
0: 그때는 노방으로.
1: 노
0: 한복에 사용하는 소재 노방, 얇은 실크 천.
1: 아.
0: 그거를 안에다 심을 넣어서 이렇게 둥글게 해서 만들었었죠.
1: 그러다가.
0: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재활용, 그러니까 그때는 리사이클링이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1: 예예예. 예, 예.
0: 그러니까 리사이클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도 해보자. 뭐 패션이 너무 소비가 많아서 뭐 지탄받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고, 그래서 우리도 재활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활동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제 주변에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게 뭔가 전 찾았죠.
1: 예.
0: 어떤 동료는 스펀지를 찾았고, 어떤 동료는 다른 소재를 찾았는데, 저는 제 주변에 보니까 철사가 있는 거예요.
1: 아.
0: 꽃 철사. 그러니까 꽃다발 만드는 철사가.
1: 예.
0: 꽃다발 받으셔 보셨죠?
1: 예, 예.
0: 그러면 이제 꽃다발을 이렇게 받으면 이걸 묶을 때 철사를 묶잖아요.
1: 맞아요.
0: 풀러서.
1: 버리죠.
0: 종이를 또 풀어내면 그 안에 또 철사가 있어요. 꽃을 이렇게 야무지게
1: 예,
0: 만들려고.
1: 맞아요.
0: 그걸 풀러내면 종이가 하나 있고 또 철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묶는 꽃다발에 철사가 수북해요. 그래서, 아, 이것도 재활용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1: 예.
0: 형태라는 것은 선이 옆으로 가면 형이 되고 면이 되고, 그게 이렇게 되면 입체가 되니까 형태가 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그러면 이 선을 가지고 형태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1: 아.
0: 철사를 가지고 엮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이걸 뭔가를 메꿔야 되니까,
1: 예.
0: 그때 생각한 것이, 아, 그러면은 그 한복에 쓰이는 그 얇은 소재, 실크 소재, 그러니까 노방이 생각이 나서 그걸 가지고 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형태가 나온 옷이 됐는데, 그거는 연화 드레스라고 만들어서 제가 철사로 만든 첫 번째
1: 작품이
0: 네.
1: 연화 드레스.
0: 연화 드레스. 근데 그것을 덴마크 코펜하겐 박물관에서 전시할 기회가 됐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가서 전시를 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1: 연꽃이 피었다.
0: 아니 갑자기 이 작품은 어디서 나왔냐. 그러니까 되게 옷감으로 만들면 이렇게 설치해 놨을 때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철사로 만드니까 이렇게 잡은 게 그대로 있잖아요.
1: 풍성하게 있겠죠.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나왔냐.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놀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1: 금 작가님 이전에 누군가 철사로 만든 옷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0: 제가 알기로는 없었고요. 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일본계 미국 작가가 옛날 분인데 부드러운 동선 같은 걸 이렇게 크로시한 것은 있어요. 있었어요. 근데 저는 보지를 못했죠.
1: 예, 예.
0: 저는 이제 빳빳한 철사를 만들고 그분은 왜 그 코바늘 뜨기 한 거 있죠. 그 크로시에로 한 그런 작품을 만들었었죠. 작고 하셨지만.
1: 네. 네. 그다가 또 구슬도 이용하기 시작하신 건 언제부터입니까?
0: 그거는 제가 구슬을 한 거는 한 97년, 8년. 그때가 우리가 굉장히 불안했던 시기예요.
1: 외환위기.
0: 그러시구나. 저는 세기말연상. 그러니까 뉴 밀레니엄. 그래서 그때는 1990년대가 이제 2000년대로 들어가면 앞에 숫자가 1에서 2로 바뀌잖아요.
1: 예, 예.
0: 그러니까 모든 기기가 말썽을 해서 뭐 하늘에서는 어떻고 바다에서는 어떻고.
1: 뭐 난리 난다고 그랬었어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막 불안한 가운데 있었는데, 아, 정말 이게 망하나, 이 세상이 망하나, 이렇게 했다가 어느 날 마당에 나갔는데 나무에 낀 거미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미줄에 아침이니까 이슬이 맺혀 있었어요.
1: 그렇죠. 영롱하게 빛났겠네요.
0: 그렇죠. 영롱이 빛났죠.

0: 너무 아 예쁘다 하면서 싹 돌아서는 순간 물방울 안에서 무지개를 본 거예요. 근데 무지개를 보면서 제 머리를 딱 때리는 게, 아, 무지개는 약속인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노아를 시켜서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만은 살려두면서 뭐 세상을 다 이렇게 물로 씻어버, 홍수로 씻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너무 슬픈 나머지 내가 다시는 인간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게 너와 나의 약속이다라고 보여준 게 무지개였잖아요. 그러고서 책을 읽은 것 같아요. 어머, 그러면 이 무지개가 희망이 되겠구나. 앞으로 멸망하지 않겠다. 저 혼자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물방울 모양의 비즈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한 1990.
1: 거미줄 이슬로 시작한
0: 그렇죠.
1: 거군요.
0: 그러니까 98년, 99년 이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영롱하고 예쁘고, 그래서 그다음엔 다른 구슬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란 것도 붙이고, 네모진 것도 붙이고, 좀 길쭉한 것도 뭐 붙이고, 다양하게 시도를 해봤죠.
1: 작가님 작품 가운데 아마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다본게 2018년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눈꽃 요정 그각 나라 대표팀들 그
0: 그쵸.
1: 피켓
0: 피켓
1: 들고
0: 배열, 피켓 요원들. 네.
1: 그 요원들이 입고 있었던 옷 아닙니까?
0: 맞습니다.
1: 그 제일 유명할 거예요 아마 작가님
0: 그쵸.
1: 작품 중에.
0: 그쵸.
1: 이 작품의 영감은 어디서 얻으셨어요?
0: 워낙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막판에 확 결정이 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저 혼자는 도저히 못하고 이렇게 92개국이 참여했고 엔트리는 91개, 한 번.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가 같은 동일 팀으로 입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91번을 만들어야 되는
1: 그러니까
0: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피켓 도우미들을 30명만 뽑아서 패션쇼 하듯이 3번 돌리자.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1: 그렇죠,
0: 그렇죠.
1: 그렇죠.
0: 이 사람들한테 역할도 3번 하니까 또더 재밌어 할 거고.
1: 어차피 나왔다가 들어가서
0: 네. 그래서 요 피켓만, 나라 이름만 들어가면 이렇게 바꿔주면 다시
1: 바꿔주죠.
0: 들고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3번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번이라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한정된 시간에 그걸 만드는 건 너무 사실 힘든
1: 어렵죠.
0: 거죠. 그래서 도우미들 한 10명쯤 이제 해서 같이 이제 만드는데 아무래도 그 친구들은 낮에 왔다 가는 거고 저 혼자 이제 나머지를 막 마무리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이걸 하면서 이제 딴 생각은 다 잃어버리고 내가 이 나이에 왜이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막 굉장히 초조하잖아요. 그리고 어마무시한 뭐라 그럴까, 압박감? 잘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완전히 그냥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뭐 이런 막 그런 압박감 속에서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어렸을 적만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서너 살 됐을까? 마당에 감꽃이 쫙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1: 감꽃?
0: 감꽃.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기다란 무명실을 주셨어요.
1: 실.
0: 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꼬마니까 질질질 바닥을 끌면서 가서 감꽃을 하나씩 다 끼웠어요.
1: 실에다가.
0: 실에다가 끼워서 이렇게 갖다 주면,
1: 그럼 목걸이가 되네요?
0: 그쵸. 엄마가 뒤를 묶어줘서 목에 걸어주면, 또 실을 주면 그것도 가서 이렇게 하고, 또 뜯어먹기도 하고, 또 끼고, 이랬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2개, 3개 걸면서 놀았던 생각이 갑자기 팍 떠오르면서 그 긴장되고 막 이렇게 초조하던 시간에, 아니, 내가 오늘 이걸 하려고 60여 년 전에 그 작업을 했던가? 그 생각이 나오면서 갑자기 혼자 막 웃은 거예요. 그러면서 긴장을 털어내고 다시 작업을 했었죠.
1: 그 다음 또 대표작이 백매.
0: 아, 이번에 전시된 거.
1: 드레스 형태인데 매화꽃을 형상화하셨다고요.
0: 네. 그, 이제 뭐 연화, 뭐 매화 이런 것들이,

0: 사연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어있는 매화 자체, 그 꽃 자체는 너무 의연하고 당당하고 아름답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매랑 국죽에 매가 그래서 처음에 오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매화를 담고 싶은 심정에서 매화 드레스를 만들었죠.
1: 그게 이제 백매고.
0: 그쵸.
1: 그다음에 연화 드레스, 이거는 아까 설명하셨던 90년대에 만들었던 네. 그걸 다시 재해석하신 거죠?
0: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연화도 마찬가지 그건데 재활용 소재를 가지고 철사로 이걸 처음 만든 연화를 만든 것도 그러니까 연화가 다른 꽃보다 조금 어려운 환경에서 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꽃들은 보슬보슬한 땅에서 새싹을 낳아서 이렇게 피는데 연화는 진흙 속에 묻혀 있다가 새싹이 올라왔는데 물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높이 올라와서 꽃을 피는 모습이
1: 예, 예.
0: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의 그런 과정들을 연상시키면서
1: 맞습니다.
0: 그럼에도 또 연화가 피어 있는데 너무 아름답잖아요. 고상하고 깨끗 흠결 없이 깨끗하고 이제 훌륭한 인품을 가진 어떤 그런 인격체?
1: 네.
0: 뭐 그런 건가? 이래가지고 저 혼자 막 상상을 하는 거죠.

0: 매화, 연화, 네. 뭐 이런 건 이제 서양 드레스 형태인데.
1: 네, 그렇죠.
0: 한복도 한복 형태도 많이 만드시잖아요.
1: 그렇죠. 그거는 2009년도에 처음 만들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이 처음에 제가 만든 거는 드레스 형태를 만들었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패션 디자인을 가리키는 그런 경험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예. 당연히 드레스가 화려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드레스를 만들었는데 그다음에 제가 중국에 1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학교 때문에 이제 가 있으면서 치파오의 아름다움을 보고 치파오를 만들었고
0: 중국 치파오?
1: 네, 치파오. 어. 돌아와서 오히려 한복을 제일 나중에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09년에 한복을 이제 당의를 만들어서 선을 보였죠.
0: 예, 예.
1: 그랬더니 그 당시 이제 학회에서 하는 전시회 출품을 했었는데 모든 선생님들이랑 보는 사람들이 사실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발상의 전환을 어떻게 했냐 예, 이래서 예. 뭐 상도 주고
0: 예, 예.
1: 그래서 좀 쑥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한복을 그때 만들게 됐는데 막상 만들어 보니까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1: 한복에서 보이는.
0: 그렇죠.
1: 그리고 더 디테일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한복을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개를 만들게 된 거죠.
0: 그 한복 작품 중에는 그 협찬받아서 보석을 사용한 그런 작품도 있다고요?
1: 네네. 그들이 이제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전시회를 할 때 이제 작가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잖아요. 그때 제가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든 것이 아기 옷, 까치. 까치 두루마기라고 하는 색동 두루마기가 있습니다.
0: 네네네. 그렇게 서양식 드레스 복식, 그다음 네. 뭐 중국식 치파오, 한국식 한복 이런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넘어서서는 일종의 설치 미술 형태로 꼭 옷이 아니라 그런 작품들도 많이 하시죠.
1: 이제 사람이 이렇게 제 경우는 하나를 쭉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하면 좀 실증을 느끼는 것 같아요.
0: 누구나 그래요.
1: 아 그래요?
0: 예.
1: 그래서 뭔가 다른 것을 표현해보고 싶은 생각들이 나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그냥 놓여있거나 이렇게 걸쳐있는 그거 말고 벽에 딱 붙이는 부조 같은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0: 그렇죠.
1: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부조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것이 또 옆으로 나가면서 환조를 다시 시키면 공중에 매달 수 있지 않을까? 위에 그런 생각도 하고 하면서 만들

0: 다 보니까 이제 공중을 이렇게 펼쳐나가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공간을 활용한 그런 작품을 만들게 됐죠.
1: 그렇게 공중에 매달려 있는 작품은 그림자가 떨어지잖아요.
0: 그렇죠.
1: 그 그림자까지 작품이라면서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설치를 한 다음에 조명을 어디에다 쏘아야지 그림자가 어떻게 맺히나.
1: 그렇죠, 그렇죠.
0: 이거를 보아서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이 우리가 이제 대상을 어떤 대상을 볼 때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너머에는 어떤 의미라든가 더 중요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네. 그 대상만 보기 때문에 그림자를 보여주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도 있다. 그런 것도 얘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공간에 따라서 그림자를 어떻게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이 더
1: 달라지죠.
0: 네, 멋있어질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호기심이 생기면 일단 해보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게 되고 이런 방향도 하게 되고 이렇게 전개된 것 같습니다.
1: 네. 그 옷 형태의 작품들도 대부분 그 허공에 이렇게 띄워놓으시잖아요. 네. 전시하실
0: 네.
1: 때.
0: 네. 네.
1: 역시 그것도 그림자까지 생각하시는 그쵸. 그런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복들은 이렇게 납작하잖아요. 평면 재단이니까 평평한데 벽에 딱 붙이는 것도 재미있지만 조금 띄우면
1: 공간에.
0: 네, 공간에 띄우면 이게 두 개가 돼서 작품이 두 개가 생기는 거죠.
1: 네, 네.
0: 그리고 조명을 양쪽에서 이렇게 주면 세 개가 되는 거. 그러니까 작품 하나 가지고 세 개의 효과를.
1: 네, 네. 전시 공간이 매우 중요하겠어요.
0: 그렇죠.
1: 어떤 공간에서 하느냐에
0: 그렇죠.
1: 따라서.
0: 그렇죠.
1: 그죠?
0: 네, 그럼요. 당연히 그 중요하죠.
1: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특별 전시 하실 때도 전시 공간을 직접 가셔보시고 작품 위치랑 이런 거 하나 결정하시는 과정도 굉장히 고민되셨겠어요.
0: 그렇죠. 거기는 그래도 너무 다행인 것이 보통 때 제가 개인전을 할 땐 저 혼자 고민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유치해 주셔서 네. 하게 되면 거기 팀들이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의견을 교류하면서 예, 예.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쪽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또 제가 갖지 않은 어떤 노하우가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1: 아, 물론이죠. 전시공간에 대해서는 네. 그분들이 또 전문가니까.
0: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도움을 많이 받고 네. 그래서 효과적인 그런 전시를 한 것 같습니다.
1: 자, 이제 그 만드는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볼 차례인데 그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다 하시는 거죠?
0: 그렇죠.
1: 꾸물렸다, 폈다.
0: AI는 뭐. 못해요.
1: 아, 그러니까. 그죠?
0: 네, 그렇습니다.
1: 혼자 하세요? 아니면 뭐 도와주는 조수들이 있으세요?
0: 아, 평소에, 요즘 같은 게 평소에는 혼자 하는데 일이 많아지거나 기회가 돼서 어떤 커다란 프로젝트가 있거나 그러면은 많이 도움을 받죠. 제가 교수로 있을 때는 제 조교하고 같이 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데 네. 대부분은 혼자 하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 그 혼자 하신다고 생각하면 드레스 한 벌을 만든다고 치면
0: 네.
1: 얼마나 걸려요?
0: 이번에 이제 저는 한 번도 그걸 계산을 안 해봤어요. 이상하게 그냥 무조건 만들었는데 이번 공예박물관을 하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 작업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 그런데 이제 다시 연화드레스 그걸 하나를 만드는데 네 번 촬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와서 엮는 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주에 와서는 어느 정도 형태가 완성된 거 하고 리본 묶고 이런 것들을 네 번으로 나눠서 해서 한 달에 완성해야만 했어요.
1: 한 달?
0: 한 달에. 그러니까 네 번 촬영을 했으니까 죽는 줄 알았어요. 힘들어서.
1: 그래요.
0: 계속 해야 되니까 어쨌든 시간을 맞춰. 그래서 앞으로 한 작품에 한 달 걸렸다고 하자 그냥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1: 근데 원래는 한 달보다 좀 더 걸리는군요.
0: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몰입해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1: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만드신 작품이 전부 몇 개나 됩니까?
0: 글쎄요. 뭐 제가 뭐 30년, 40년 했다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십시다.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하신 게 아니라 네. 도와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 작업도 또 많으니까.
0: 그렇죠. 그거는 이제 평창올림픽 그것도 벌써 한 10명 가까이 같이 작업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30벌.
1: 그렇죠.
0: 그리고 저쪽에 또 뭐 크루즈 같은 대형 설치에 들어갈 때는 34벌.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치면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네. 그 많은 작품들 중에 이번에 또 공예박물관에 특별히 기증을 많이 하셨잖아요. 왜 결심을 하셨습니까?
0: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렇게 살 만큼

0: 아주 이렇게 말하면 조금 외람되지만 어쨌든 뭐 평창 올림픽 때도 너무 많은 그 칭찬도 받았고 또 저도 많은 즐거움을 느꼈고
1: 네.
0: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것이 그 패션 아트라는 장르가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공공의 어떤 공간에서 담론으로 형성돼서 서로 평가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그런 계기가 자산으로 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 작품이 아무도 없이 아무 곳에도 남지 않고 없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이유였는데 제가 생각할 때 서울 공예박물관이 신생 박물관이지만 저희가 하는 작업이 사실은 공예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패션 자체가 공예가 모두 총집결된 하나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거기다 기증을 하고 그러면 그곳을 찾는 많은 공예하는 작가들이나 패션하는 뭐 학생들이나 와서 보고 참고하고 아이디어 얻고 이러면 저도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기증하게 됐습니다.
1: 혹시 우리 작가님을 뒤이어서 그런 철사나 구슬을 이용한 드레스, 패션 아트를 그 뒤이어서 하는 그런 후학들은 혹시 없어요?
0: 후학은 아직은 없는데요. 그게 이제 예술 분야가 그걸 그대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1: 하긴 남이 한걸 똑같이 한다는 건좀
0: 네.
1: 그렇죠?
0: 그거는 그의 독창성을 인정받기가 어렵기
1: 그러니까
0: 때문에,
1: 또
0: 네.
1: 다른 소재를 또 택해야 되겠네요.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회화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뭐 계속 자연주의 화풍을
1: 맞아요,
0: 가다가,
1: 맞아요.
0: 네. 누구 거 비슷한 걸 하면, 저건 누구 아류다, 이런 걸 이렇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작가라면은 똑같이 하고 싶어 하진 않을 거고, 새로운 방법을 어떻게 또 하겠죠.
1: 도전하겠죠.
0: 네네네.
1: 그리고 또
0: 그렇습니다.
1: 철사 가지고 하는 게 힘드니까 또안 하려고 그러나 보다.
0: 아니, 할 수도 있어요. 혹시 이게 붐이 돼서.
1: 혹시 그거 이렇게 하시다가
0: 네.
1: 막 철사에 찔리고 막 그런 적은 없습니까?
0: 아, 당연히 있죠.
1: 그죠? 근데
0: 눈도 스치고.
1: 제가 이렇게 손을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손이 고우세요. 저는 막
0: 뭐막
1: 굉장히
0: 발라요. 핸드크림 막 바릅니다.
1: 아니 저는 막 철사를 가지고 하루 몇십 년을 만지셔서
0: 네.
1: 굳은 살이 막 있지 않을까
0: 네.
1: 싶었는데 그렇진 않네요.
0: 아, 처음에는 이거 이제 딱 마무리돼야 되니까 장갑을 끼는 게 어색했어요. 좀저 젊었을 초창기엔. 그래서 정말 맨손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지문이 없어져서 왜 이거 지문 날이 날 때는 아주 난감.
1: 지문이 아예
0: 아,
1: 사라졌어요?
0: 없어지죠. 다 닳아서 이렇게 닳아서 없어지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힘이 드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할수 없이 장갑을 끼고 요새는 합니다. 네.
1: 장갑을 끼시면서부터는
0: 네.
1: 지문이 살아났습니까?
0: 네. 질문 있습니다.
1: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게
0: 네.
1: 그 외국의 대형 크루즈 선박의 작품이 여러 걸려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리고 또전 세계 여러 곳에서 전시도 많이 하셨겠고.
0: 네, 단체전도 하고 개인전도 하고,
1: 그러니까요.
0: 네.
1: 그렇게 전 세계 여러 전시나 또 그런 그 작품이 현재도 걸려 있는 이런 것들 중에 좀 뭐랄까? 특별히 기억에 남는달까? 뭐 그런 게 있다면 어디가 기억에 남으세요?
0: 아무래도 처음 말씀하신 크루즈,
1: 크루즈?
0: 네. 그러니까 세계 최대 선박을 두 채를 만들었다고 해서 특필된 그런 건데, 거기에 한 곳에서 이제 어떻게 우연히 저에게 의뢰가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34점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 유토피아라고 정했는데, 크루즈 선박에 타시는 분들이 다전 세계에서 오시는 분들이
1: 그렇죠.
0: 타는 거고, 또 그분들이 뭔가 즐거움을 찾아서 거기 왔기 때문에 하나의 유토피아 세계를 구현하는 곳이 아닐까. 서로 협조하고 이해하고 공존하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드레스를 34벌을 이제 그 에이트림, 이게 엘리베이터가 있는 공간 있잖아요. 또 앞에 올라가는. 거기 한 30m 정도 되는 곳에 이렇게 34벌의 드레스가 올라가게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1: 허공에
0: 네,
1: 매달려서
0: 그
1: 쭉
0: 공간에.
1: 올라가게,
0: 네.
1: 그죠?
0: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6대가 양쪽에 있는데 올라가면서 보는
1: 구경하는
0: 거죠.
1: 거죠.
0: 네, 구경하는. 여기. 크루즈가 조금 환상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이제 공감을 하죠.
1: 그리고 또 해외 다른 전시국 중에서 기억에 남으시는 게
0: 아,
1: 있다.
0: 가까운 데는 북경 포스코. 그러니까 포스코 본부, 북경 본부. 거기에 이제 이렇게 3층 되는 곳에 한 이렇게 둥근, 그때는 이렇게 약간 아메바스.

0: 스타일인데 사실 드레스가 너무 구체적이다 보니까 조금 더 추상적인 걸 해보자고 그래서 위를 잘라내서 이렇게 아메바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커다란 거를 형태를 만들어서 네. 이렇게 올려가죠. 네, 네. 근데 그거의 장점은 뭐냐면 양쪽이 유리예요.
1: 양쪽이 유리요?
0: 네, 건물의 앞하고 뒤가 유리예요. 여기 또한 건물이 이렇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출근하는 입구가 이게 동쪽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침 햇살을 통해서 그 작품을 보니까 햇빛에 비쳐서 조명이 반짝거리는 걸 보고 네. 퇴근할 때 또 석양을 따라 퇴근하니까 뭐 그런 장점이 있고
1: 위치가 아주 좋군요.
0: 위치가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바닥에다는 이런 흑경을 깔아서 위의 것이 밑으로 떨어져 보이게 그렇게 또 설치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명소가 됐습니다. 네. 네.
1: 관객들 가운데도 기억에 남는 관객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 전시에서도 그렇고.
0: 뭐 그렇죠.
1: 어떤 관객들이 기억이 나세요?
0: 이제 해외에서 전시라면 오마이 갓을 많이 외치는 분들.
1: 예, 그렇겠죠.
0: 오마이 갓은 갓이 너무 길어. 오마이 갓. 그런 분들도 전시나면 그런 분들을 보면 뒤에서 따라오는 남편 보는 막 불안해하시죠. 어머, 저거 어떡하지? 저거 사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불안하다 막 이러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기억에 남고 또 굉장히 점잖으신 노부부인데 거기 작품에 계속 머물면서 정말 구슬을 세듯이 뚫어져라고 쳐다보시는 분들도 너무 아름다운 풍경으로 아 저렇게 오랫동안 잘 살아오셨구나 네. 이런 것도 느끼기도 하고 네. 아, 이번 전시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다 기억하기는 그렇지만 아주 유명한 분으로는 우리 영부인하고 룰라 대통령
1: 브라질에
0: 네네 방문해 주셨고 더 제가 이제 인상적인 송승환 감독
1: 평창 동계올림픽 때 송승환 감독이
0: 감독하셨죠
1: 총연출을
0: 총감독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요. 총감독하시고 저희는 의상 감독 미술 감독
1: 그러니까요.
0: 감독단을 데리고 일을 하셨는데 어려운 일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추웠어요
1: 맞아요
0: 네 너무 너무 추웠어요 그 당시 그래서 그리고 처음에는 왜 호응을 좀 못 받았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왜 여기서 하느냐 뭐 이런 것부터 그래서 올림픽 오프닝하는 스테디움도 야외였어요. 거의. 지붕이 없는 곳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추웠죠. 예, 예.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또 끝나고 나서 마구 칭찬을 하니까 우리도 어리둥절해서 정말 잘했나. 이제 그런 같이 어려움을 겪었던 뭐 동지에
1: 그렇죠.
0: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송 감독님 오셔서 좋아하시고 저도 좋았습니다.
1: 지금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하나하나의 어떤 기회가 아니랄까? 네. 아이디어? 네. 이런 건 다 어디서 얻으세요?
0: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뭘 하려면 정말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기획을 하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데 저는 주로 이제 뭐 생각했던 거 내 생활.
1: 생활?
0: 내 생활. 내가 이제 막 이렇게 막 부딪히는 이렇게 살면서 부딪혀지는 내 삶인 것 같아요. 돌이켜 보니까.
1: 허허.
0: 예를 들어서 기쁠 때, 행복한 일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아름다움을 만들기도 하고 또 뭐 예를 들어 손주가 태어났다.
1: 네.
0: 너무 기쁘잖아요.
1: 그렇죠.
0: 손주 있으세요?
1: 아니요, 없어요.
0: 없어요. 또 다른 그 생명의 그 경이로움을 보면서.
1: 아, 그렇겠죠.
0: 너무 신기한 거예요.
1: 그럼 또 그게 작품으로 또.
0: 그렇죠. 그럼 애기 옷이 막 나오죠. 저는 손주인데 남자애들 애기 옷 이렇게 나오다가 거기 꼭 아기니까 얘 친구가 되면 여자 애기 옷 원피스도 만들고 또 다른 뭐 애기 옷 저고리도 만들고
1: 네, 네.
0: 뭐 그런 식으로 돌이켜보면
1: 생활에 부딪히는
0: 네.
1: 일상 속에서
0: 그렇죠.
1: 느껴지는 감정.
0: 네. 네. 그러니까 치파오도 제가 이제 연구년을 맞아서 이제 중국에 가 있을 때 안 갔으면 아마 치파오는 안 만들었을 거예요.
1: 네, 네.
0: 거기서 본 아름다움 때문에 만들었고.
1: 그렇겠네요.
0: 그 치파오의 아름다움이 있듯이 한복은 한복의 아름다움 있고 각자 고유한 의상의 아름다움들 있잖아요. 아름다움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거잖아요.
1: 네, 네.
0: 그냥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나면 또 그걸 만들고.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0: 그때그때 에피소드가 제 살아온 하나의 궤적이라고 그럴까?
1: 네. 그리고 작가님 작품들을 이렇게 보면 색깔도 어떤 건 아주 파란색, 네. 빨간색 네. 그 색깔은 어떻게 구현하시는 거예요?
0: 그것도 그것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색깔로 하는 거죠. 거기에 맞게 좀 정열적인 어떤 그런 걸 표현하려면 좀 그런 색깔로 고르고 좀 이성적인 느낌의 작품으로 하고 싶으면 조금 그런 쪽 어느 게 거기에 적합할까를 골라서 색도 고르고 그리고 BJ 종류도 투명한 걸 할지 불투명한 걸 할지 아니면 골드를 할지 뭐 실버를 할지 이런 것들도 작품의 컨셉에 맞게 작품 의도에 맞게 형태나 소재를 고르는 거죠.
1: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철사의 뭐 빨간색, 파란색을 일부러 입히시는 거예요? 아니면?
0: 아, 빨간색, 초록색, 검정색 철사는 나와요.
1: 아.
0: 나오는데 흰색 철사는 종이로 된 것만 나와요.
1: 아.
0: 그러니까 한계는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처음에는 검정색에 검정 비즈를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1: 네.
0: 그렇게 했었으나 검정에 빨강을 써도 무난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나서는 여러 가지 색깔을 그냥 쓰죠.
1: 아, 빨간색 철사가 또 따로 나오는군요.
0: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너무 부드러우면 못 써요, 철사도. 그러니까 동으로 된 건 막 휘잖아요. 알루미늄 된 것도 그렇고. 그런 거는 형태를 잡아놓으면 이그러들으니까.
1: 네.
0: 그게 적합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야말로 철로 된 철사를 쓰다 보니까 색깔은 한계가 있어요.
1: 알겠습니다. 나에게 패션 아트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0: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1: 원래 제일 어렵습니다.
0: 그러니까. 그러게요. 뭐, 저에게 패션 아트는 내 꿈을 실현시켜준 것?
1: 그러네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인생 거의 전체가 되신.
0: 그쵸.
1: 그렇죠.
0: 제가 이제 꿈을 꿨다는 거는 옛날에 이제 83년도에 미국 가서 디즈니랜드를 갔었어요.
1: 네.
0: 그런데 학교에, 아니, 어렸을 때 디즈니 월드, 디즈니랜드에 대한 책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가 했는데 막상 거기에 가보니까 그 이야기에 나오는 것이 현실로 만들어놨잖아요.
1: 네, 네.
0: 막 동굴로 들어가고 막 현란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쇼크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떻게 이렇게 그냥 환상적이고 그 당시에 내가 느끼기에 이렇게 환상적이고 이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1: 예, 예.
0: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패션 아트를 하면서 그 기회를 가진 것이 평창 되고
1: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0: 그리고 이번 전시가 또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뭐 환상적이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뭐 너무 아름답다고 울먹울먹하고 저한테 다가오는 관객들을 보면서
1: 그래서 꿈을 현실로
0: 현실이 됐어요.
1: 만들었다.
0: 너무 감사하죠.
1: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0: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뭐 계속 하는데
1: 꾸준히 만든다.
0: 네, 꾸준히 뭔가 내 마음 따라서 만들어 네. 나가겠죠.
1: 네.
0: 크고 작고.
1: 그렇죠. 아무튼 훌륭하고 멋진 작품 계속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오늘 귀한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0: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패션 아트. 여러분 조금 생소한 분야이긴 한데 오늘 새롭게 배웠고요. 아무래도 철사로 만들고 구슬로 만든 옷 어디 가서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불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5엽 더블윙 날개, 부드러운 자연풍, 고효율 모터로 강력하고 조용한 바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3단 높이 조절, 분리형 구조, 간편한 수납, 어디서든 간편하게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원도 2만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5엽 더블윙 날개, 부드러운 자연풍, 고효율 모터로 강력하고 조용한 바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3단 높이 조절, 분리형 구조, 간편한 수납, 어디서든 간편하게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프리드라이프.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5엽 더블윙 날개, 부드러운 자연풍, 고효율 모터로 강력하고 조용한 바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3단 높이 조절, 분리형 구조, 간편한 수납, 어디서든 간편하게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원도 2만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5엽 더블윙 날개, 부드러운 자연풍, 고효율 모터로 강력하고 조용한 바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3단 높이 조절, 분리형 구조, 간편한 수납, 어디서든 간편하게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3: 암호 팡! 팡! 우리 몸을 지켜주는 군인들인데 이 군인들이 나를 공격하면
4: 크롬병, 류마티스 관절염,
5: 건선도 그렇죠.
4: 탈모도
5: 1형 당뇨는 자가면역 질환 때문에 생긴다고요.
6: 나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7: 내가 나를 막 과잉해서 공격하는 거.
6: 예.
7: 그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고.
6: 예.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본다면 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흉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7: 흉선.
6: 교육을 시키는 훈련 기관.
7: 학교예요?
6: 예, 맞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7: 어.
6: 나에 대한 것들은.
7: 어떤 적들이 와도 다 그냥 맞짱 뜰 수 있는 진짜 최적의 부대가 완성이 되는 거네요. 자가 면역 질환은 원인이 이제 내 안에 있으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외부에서 왔으면 공격을 하게 만들면 되는데.

토요일 밤 10시 세상에 나쁜 예는 없다. 토요일 밤 11시 5분 세계의 명화.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일요 시네마.

일요일 밤 10시 5분 명희. 일요일 밤 11시 10분 한국 영화 특사. 이번 주말은 EBS.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더 높이, 더 멀리, 그리고 더 빠르게 기록을 단축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3: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빨리 오르기 위해서 1등한 안공준이랍니다. 네, 작년에 19분 27초로 네, 우승했습니다.
2: 혹시 이런 대회 들어보셨나요?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국내 최고 높이 555m, 123층 꼭대기를 향해 달리는 대회 말입니다.
4: 극함이 연속되는? 쉬어도 극함이 줄어들지 않는?
2: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달인들을 만나봅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서울 도심 한복판. 딱 봐도 보통뿐이 아니라는 건 알겠네요. 여기는 주인공의 일터.
3: 네, 안녕하세요.
5: 몸이 상당히 좋으시네요.
3: 아닙니다.
2: 운동을 업으로 삼고 계시군요.
5: 뒤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3: 제가 이제 대회 나가서 예,

0: 이상한 이제 저희 상장입니다.
1: 와, 도대체 몇 개예요? 실제로 매주 주말 전국 각처에서 열리는 대회에 빠짐없이 출전하고 있다고요. 종목 불문 1등을 휩쓸고 있는 달인 중에 달인이랍니다.
2: 1등을 몇 번 하신 거예요?
0: 제가 솔직히 세진 않는데 나갔다 하면은 이제 1등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군복무 시절 때 발목 골절이 됐어요. 네, 그때 병원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걷는 것도 많이 불편하고 거의 휠체어하고 목발 짚고 이제 거의 생활을 1년 정도 했었습니다. 제대로 걷거나 좀 뛰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절실했어요.
1: 전공을 체육으로 삼을 만큼 활기찼던 안봉준 씨.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나서야 건강이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님을 깨달았다죠. 그 후 10년, 절실했던 만큼 성실하게 1년 365일 중 운동을 빼먹는 날이 없다시피 살고 있습니다.
0: 네, 평소에 이렇게 훈련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분들은 한 30분, 40분 정도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면 120cm 올라갑니다.
2: 워낙 바쁘셔가지고 가족분들 만나기도 쉽지 않겠어요?
0: 네, 좀 어려워요. 이제 한번 뵈러 가려고 하거든요.
1: 1년 내내 펼쳐지는 각종 대회 참가로 명절 빼고는 가족들 만날 시간이 부족해서 큰맘 먹고 떠난 고향길. 애정 표현이 자연스러운 화목한 가족이네요.
3: 네, 저희 어머니고요. 저희 아버지. 제 그 둘째 동생입니다. 네. 제가 제 내일 이제 대회 준비를 하기 위해 좀 좋은 길을 받기 위해 가족하고 같이 등산하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4: 출발!
1: 잔뜩 흐린 날, 안개 속 산행조차 이 가족을 방해하진 못했습니다.
5: 못하면 계단 빨리 올라갈 수 있어? 방법이 있는 거야?
6: 아, 그럼.
3: 형님, 보여줄게.
6: 네, 딱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올라가야 돼.
3: 어떻게 보면 봐봐.
1: 몸놀림이 정말 가볍죠?
7: 날라가.
6: 도전 해봐 한번.
7: 멋지 해봐. 날라가 날라가. 잘한다. 오 잘해. 엄마한테 한 마디 해줄까? 엄마한테 이렇게 하지.
6: 미안한데 잘한다.
7: 오
6: 잘한다.
7: 잘한다.
5: 쉽지 않네요. 1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8: 맞아.
3: 저도 처음에는 이제 힘들었는데 이제 연습을 좀 해보니까 이 탄력을 받고 이제 그 리듬이 있거든요. 그 리듬을 가져가면은 잘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1: 그 리듬을 체득하기까지 남들은 모르는 땀과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 길이 고되기만 한 건 아니었답니다.
7: 엄마, 오빠 너무 이쁘다.
6: 힘들래.
5: 와.
7: 엄마 여기 꽃이 너무 많이 폈다.
1: 평지에서는 벌써 져버린 진달래가 높은 산골짜기에서 가족을 맞이합니다.
5: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6: 모르겠는데.
7: 너무 이쁘다.
9: 정희수와 아빠가 빠질 수 있나? 싸움을 찍어야지, 그지?
5: 하나, 둘, 셋.
9: 자, 사랑해요.
5: 사랑해요. 하트. 하나, 둘, 셋.
3: 엄마, 아까 이제 그 산에 올라가다가 중간중간에 큰 나무 보이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스트레칭을 좀 하면 좋거든?
5: 여기 앞에 손 잡고. 그렇지.
7: 잡고.
5: 한 발씩 크게. 자, 왔다 갔다. 크게.
3: 그렇지. 잘하네, 엄마. 10번 정도
7: 하는데. 10번?
3: 빨리 해볼게.
1: 운동 잘하는 아들 말이니 흘려들을 수가 없습니다.
3: 쭉 감춰서 얘를 늘려주거나 하면 되게 좋거든요. 늘려서 이렇게 늘려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근육을 주변, 이제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도 이렇게 늘려주면은 이제 50개는 도움이 됩니다.
1: 꽃 구경에 사진도 찍고 틈틈이 스트레칭까지 해가며 힘든 줄 모르고 오르는 왕방산. 어느덧 중턱에 올랐습니다.
7: 간다. 인지 딱 찍어야지. 인지 손 잡아 여기 인지. 딱 인지 해야 돼. 인지.
6: 인지.
7: 인지.
6: 올려.
7: 인지. 인지. 파이팅.
4: 파이팅!
8: 파이팅!
10: 동생은 오이가 최고죠.
3: 어우. 오이만 한 동생이 또 오이를 준비했네. 네. 엄마. 아, 비가 엄청 많이 내리네요.
1: 비를 피해 잠시 나무 아래 모인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산행을 하는 오늘이 얼마나 고마운 하루인지 어머니는 잘 알고 있습니다.
4: 다리가 여기 복숭아뼈기 거기가 뼈가 다 으셔지고 살점이 좀 나갔어요. 수술을 한 번 더 하고 한 번 해서 다섯 번이나 했어요. 이렇게 수술을. 그래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때 고생해서 여태까지 운동한 거 보면 기특하고 대견스럽고 그래야죠.
9: 저도 건강하게 파이팅!
4: 파이팅!
1: 가족보다 더 큰 응원은 없죠. 2025년 화창한 어느 봄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 꼭대기로 달리기 위해 내로라 하는 건각들이 총출동했습니다.
3: 수많은 경쟁자를 뚫고 됐습니다.
6: 잘 달렸어.
3: 오케이.
2: 아 이게 경쟁이 치열해요?
3: 아 이 경쟁 엄청 치열합니다.
6: 접속 대기자 그때 막
3: 맞아요.
6: 천명 넘게
3: 네, 천명 네. 뭐 만 명 이상이 된 것 같은데
2: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기록?
6: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3: 저는 30분 언더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6: 남자분들은 30분 안쪽으로 해줘야 그래도 동호회 가가지고 갔다 왔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참가에 나이 제한 같은 건 없습니다.
11: 65세요.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며느리가 한번 해보실래 이래갖고 한번 참가하게 됐어요. 아파트 한번 계단 같은 데 한번 올라가 봤는데 괜찮겠더라고요.
2: 미리 연습을 아파트에서?
11: 예예예. 예. 17층이니까 한 9번, 10번이니까 올라가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제 생각 한 25분대 가면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4: 수술을 한번 받았어요. 이제 그 뒤로 이제 열심히 운동,
2: 설정.
4: 하이킹. 근데 운동은 다 하고 싶어하고 좋아하고 도전력이 있어가지고 잘 하죠. 아버님 하이킹!
1: 벌써 7번째 열린다는 수직 마라톤 대회. 올해는 무려 2,100명의 참가자가 도전을 했는데요.
12: 화이팅!
1: 참가자 중엔 아기와 함께 출전한 분도 무려 50팀이나 됐답니다. 수직 마라톤 코스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보통 사람은 좀처럼 가지 않는 건물 내 계단을 통해 123층 555m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오로지 내 두 발에 의지해야 하는 아주 정직한 경기. 평소 아파트 계단도 잘 이용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엄두도 나지 않는 도전인 거죠. 저 계단 하나하나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만큼 무섭게 느껴지는 건 몇 층부터일까요? 그래도 40층이나 올라오셨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물을 그렇게 많이 드셔도 괜찮을까요? 어머나, 아기를 안고 40층까지 그닥 지쳐 보이지도 않네요. 아빠와 아기에게 오늘 하루는 아마 평생 잊히지 않는 날이 되겠네요.
13: 애가 생기면은 한 번쯤 이렇게 아기 떼하고 같이 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너무 빨리 크다 보니까 아 아무래도 올해가 마지막이겠구나 하고 네, 신청해서 오게 됐습니다.
14: 아이 몇 살이에요?
13: 이제 세 살. 네. 안녕해. 안녕. 아.
1: 그래 123층에서 꼭 다시 보자. 여기 이분들은 우리 주인공을 포함해 경쟁 부문에 출전한 선수들.
0: 작년에 3등 하신 이제 선수분이십니다.
15: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16: 오늘 컨디션 좋았는데 작년 1등분 보니까 다운됐어요.
3: 여기 잘하시는 분 너무

0: 많이 나와서 좀 부담되네요. 좀 갑자기 이제. 네. 네. 네, 오늘 뭐 기록을 깨는 거는 뭐 열심히 해서 깨보고 일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1: 경쟁 개인 레이스 출발의 경우 1인 10
2: 부상 없이 무엇보다 안전이 최고입니다. 여느 마라톤 대회와 마찬가지로 수직 마라톤 코스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기록 단축을 위해 쉼터도 그냥 지나칩니다. 절반도 오르지 못했지만 벌써 턱까지 차버린 숨. 반면 작년 1등 안봉준 씨는 여전히 길던 세계를 한 번에 뛰어오릅니다. 높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100층에서도 속도를 늦출 생각이 없습니다. 123층에 가까워오자 계단 색깔마저 달라지는데요.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123층 뛰어오르기 누구에게든 이토록 버거운 경기였군요. 직접 뛰어본 이들 사이엔 내밀한 동질감이 생긴다죠.
0: 너무 힘드네요. 제 작년 기록을 거의 한 50초 단축한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아직 뒤에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조심스럽게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 완주를 축하합니다. 반가운 얼굴도 보입니다. 모두가 챔피언입니다.
3: 극함이 연속되는? 쉬어도 극함이 줄어들지 않는?
4: 24분 4번 때 나왔네. 네. 22분 때 목표했는데 아 힘들어 힘들어.
5: 오늘 실내선 연대가 어떻게
4: 66.
5: 죽자 다 뱉었습니다. 29분. 탈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아침부터 오후까지 대회는 온종일 이어졌는데요.
6: 경쟁국은 남녀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 1014번 안봉준!
2: 대단합니다. 2년 연속 1등.
6: 자, 안봉준님의 기록이 18분 32초를 기록해주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2: 기록도 1분이나 단축했습니다. 이 순간 가장 보고 싶은 얼굴은 누구일까요?
7: 엄마. 큰아들.
8: 야, 어떻게 됐니? 전화 기다리고 있었어.
7: 큰아들, 또 우승했지.
8: 진짜?
7: 네, 우승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응원해줘가지고 좋은 기록으로 우승했어, 엄마.
8: 너무 감격해.
7: 축하해. 네, 쉬세요, 엄마. 네, 쉬세요. 항상 이제 고비라는 게 오긴 하는데 이제 그 고비가 항상 이제 훈련할 때도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고비들을 넘기는 훈련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대회 때 그런 게 적용이 돼서 항상 그 고비가 저한테 약간 좀 이제 쾌감을 이제 오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겨냈을 때 저의 성취감은 이제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시열감이 느껴지는 거죠. 네.
5: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7: 앞으로 목표는 또 내년에 또 똑같이 대회 나와서 지금은 18분 32초라는 기록을 했지만 내년에는 17분대를 목표로 한번 열심히 훈련하겠습니다.
2: 씨앗 하나가 싹을 틔우려면 흙의 무게도 차가운 비도 견뎌야 한다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당신은 달인입니다.
9: 세계에서 제일 큰 내 자연 수족관. 네 마리.
10: 저희가 1년 동안 이렇게 먹으려고 기다렸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11: 국감이 열려가지고 고음을 찾으러 왔어요.
12: 잘났네. 몸을 찬 거, 몸을 찬 거. 상중마장이 이제.
13: 뭐지?
14: 삼나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보험.

0: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딥이라면 됩니다.
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5: 지병이 있어도?
0: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5: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6: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7: 진단비도요?
0: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9: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3: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1: 삼가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2: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3: 병원이 무너진 곳, 환자들은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분쟁의 포화 속에서 의료시설 대부분이 사라졌고 환자들은 마지막 치료의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14: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1-9595.
13: 폭력을 피해 국경을 넘는 대규모 피난행렬 속에는 완전히 고립된 채 전기와 물, 필수약품도 없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분쟁으로 다친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4: 후원 문의 080-861-9599.
15: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6: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7: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6: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5: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건강과 행복을 드리는 라인댄스 강사 윤은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Let's Twist Again이라는 곡을 가지고 신나게 트위스트 곡을 배워보겠는데요. 오늘은 조금 특이한 동작이 있어서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처음 섹션부터 한번 설명을 들어갈게요. 우리가 발을 이제 움직일 때 발바닥이 전면을 닿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스텝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엄지발가락을 토, 그 다음에 힐 닿는 부분을

힐이라고 그래서 도힐, 도힐. 그래서 첫 번째 동작이 토힐이 들어가는 동작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토가 달때 이렇게 닿는 게 아니라 힐이 바깥쪽으로 가면서 토가 달 거고요. 그다음에 토가 바깥쪽으로 가면서 힐이 달 거예요. 그래서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무릎이 안쪽으로 왔다가 바깥쪽으로 나가거나 또는 토가 안으로 왔다가 힐이 안으로 오는 둘 중에 편한 걸로 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어서 크로스라는 동작이 있어요. 크로스. 그래서 두 발을 교차시키는 동작을 크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 힐, 크로스. 한번 해볼게요. 오른발, 토, 힐, 크로스. 이때 체중을 오른발에 옮겨두세요. 다시 왼발 한번 해볼게요. 토, 힐, 크로스. 체중을 옮길 때 어떻게 돼 있냐면은 보세요. 토, 힐, 이렇게 서 있으면 체중이 안 옮겨져요. 토, 힐, 크로스. 이렇게 뒤에 발이 떨어져 있어야 체중이 옮겨진 거고, 또 마찬가지로 토, 힐, 크로스. 이렇게 해서 뒤에 발이 떨어져 있어야지 우리가 반대발에서 반대발로 체중을 옮겨 놓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동작이 토일 크로스 동작입니다. 천천히 카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원, 투, 쓰리, 홀드. 파이브, 식스, 세븐, 홀드. 그래서 한 카운트는 멈춰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카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하고 체중이 어느 발에 가 있어요? 왼발에 가 있고, 오른발은 떨어져서 체중이 가벼워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토힐 크로스 시작. 토, 힐, 크로스. 왼발, 토, 힐, 크로스. 자, 두 번째 K스텝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K자가 이렇게 일자로 서 있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서 있죠. 그래서 일자를 빼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는 모양을 가지고 K스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각선으로 먼저 스텝을 옮기고, 터치를 해주세요. 그대로 몸을 돌리지 말고 그대로 왔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을 살짝 돌려서 뒤에 대각선으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시면은 K스텝이 되세요. 그래서 앞으로 갈 때는 정면을 보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갈 때는 대각선으로 해서 내 가슴이 옆면을 봐주시면 돼요. 자, 카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K-step. 뒤를 돌아서 다시 1, 2, 3, 4, 5, 6, 7, 8. 첫 번째 섹션, 두 번째 섹션, 연결 동작으로 천천히 카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살짝 들어주세요.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2번, 1, 2, 3, 4, 5, 6, 7, 8. 오른발이 들려 있어요. 자, 이번엔 세 번째 섹션 들어가겠습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는 바인 스텝 터치 동작, 그레이프 바인, 네 카운트 동작이에요. 자, 오른발부터. 오른발 옆에, 왼발 뒤에, 오른발 옆에 가서 왼발 터치해 주시고,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는 그레이프 바인 스텝, 왼발 옆으로 가고, 오른발 뒤로 가고, 왼발 옆으로 가서 오른발 터치해 주세요. 그레이프 바인 동작입니다. 다시 천천히 한 번만 해볼게요. 옆에, 뒤에, 옆에, 터치. 옆에, 뒤에, 옆에, 터치. 카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자, 오른쪽 바인 스텝. 1, 2, 3, 4. 왼쪽 바인 스텝. 5, 6, 7, 8. 마지막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재즈 박스라는 스텝이 나와요. 재즈 박스. 우리가 트라이앵글 아시죠? 이렇게 삼각형. 그 트라이앵글 모양을 만드는 걸 재즈 박스 스텝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오른발부터

왼쪽, 오른쪽, 왼쪽. 시작. 1, 2, 3, 4, 5, 6, 7, 8. 이렇게 트위스트 동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즈박스하고 트위스트 동작 천천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재즈박스 시작. 1, 2, 3, 4, 5, 6, 7, 8 하고 쓰시면은 몇 시야? 우리 12시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댄스는 12시만 보고 반복적으로 하는 원홀 댄스예요. 뒤돌아서서 다시 크로스, 백, 사이드, 모으고 트위스트, 오른쪽, 왼쪽, 오른쪽, 제자리. 자, 1번부터 4번까지 천천히 카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살짝 들어주세요. 토일 크로스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A. 1, 2, 3, 4, 5, 6, 7, 8. 원홀만 보고 하면 훨씬 더 편하게 작품을 익히실 수 있으세요. 자, 제가 뒤돌아서서 뒷모습으로 전체 카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바지를 살짝 올려서 발이 잘 보이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발 들었어요. 자, 1번 토일 크로스 시작. 토, 힐, 크로스. 왼발, 토, 힐, 크로스. 자, 2번, K-step. 1, 2, 3, 4, 5, 6, 7, 8. 자, 오른쪽 바인 스텝. 1, 2, 3, 4. 왼쪽 바인 스텝. 5, 6, 7, A, 재즈 박스 스텝, 크로스, 백, 사이드, 모으고, 트위스트, 오른쪽, 왼쪽, 오른쪽, 제자리. 첫 번째 섹션에 나오는 토, 힐, 크로스 동작을 조금 더 많이 연습을 하시고 음악과 함께 댄스 즐겨보세요. 자, 그럼 한번 트위스트 어게인 댄스 즐겨보실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토일 크로스, 케이스텝, 바인스텝. 하나, 토일, 원, 투, 쓰리. 케이스텝, 바인스텝, 원, 투, 쓰리, 포. 세지 박스, 트위스트. 시작! 토일 크로스, 케이스텝. 바인스텝, 원, 투, 쓰리, 포. 재즈 박스 원, 투, 쓰리, 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케이스텝. 바인스텝. 재즈 박스.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킷, 토힐 크로스, 토힐 크로스, 케이셋, 반셋, 댄스박스, 트위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케이셋. 오른쪽. 댄스박스.

자, 어떠셨어요? 음악이 조금 빠르고 발동작이 빨리 가서 조금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천천히 토익 크로스 동작, 트위스트 동작을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음악과 함께 맞춰보시면 어렵지 않게 즐겨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아모르 파티 작품을 가지고 라인 댄스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등산강사 박미숙입니다. 숲이 우거진 산길을 걷거나 조망 좋은 능선길을 걷는 등산은 사실은 그 안에 여러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등산할 때는 자연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산 중 위급 상황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 될 텐데요. 무더운 여름 등산을 할 때는 열사병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우리 몸은 체온이 상승하면 땀을 배출하면서 온도를 조절하잖아요. 땀으로 체온이 방출되지 못하면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열사병이 일어나죠. 그래서 열사병에 걸리면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맥박도 빨라지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얼굴도 붉어져요. 호흡도 거칠고 두통, 구토, 현기증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각하면 의식을 잃게 되기도 하죠. 산에서는 응급처치가 어려워요. 그래서 무엇보다 예방이 필요하죠.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섭취를 해서 우리 신체 내부 냉각에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얼음물 얼려가서 그래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더위에 지쳤을 때는 그냥 쉬면 되는데 너무 땡볕에서 무리하게 걷지 말고 쉬어서 체온을 미리미리 낮추면서 등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열사병이 발생한 환자가 있다면 우선 그늘로 옮기고 옷을 좀 느슨하게 하고 머리와 몸에 좀 물을 뿌리거나 젖은 수건으로 피부를 적셔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체온이 한 39도 정도 이하로 내려갈 것 같으면 몸을 식히는 과정을 좀 멈춰야 합니다. 급격히 체온이 떨어지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의식이 있는 상태라면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을 좀 공급을 하고요. 의식이 없는 경우에 물을 먹이면 기도로 물이 넘어가 폐렴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저체온증인데요. 저체온증은 겨울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환절기에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겨울에는 굉장히 저체온증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옷도 든든하게 입고 뭐 따뜻한 물도 가져가고 그래서 오히려 환절기에 더 위험하고요. 특히 환절기에 밤낮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산에서는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환절기 때 저체온증에 대한 염려를 더 많이 하셔야 되고요. 저체온증이 발생하면 우선 따뜻한 데를 옮기고 몸 내부에서 이렇게 열이 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따뜻한 꿀물? 꿀물을 먹게 해서 신체가 스스로 열을 내게 해주는 거가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보온병에 꿀물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여러 번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을 구한 경험이 있어요. 아프리카 킬리만자로에 갔을 때도 저희가 좀 밤 늦게까지 산장에 도착을 못한 적이 있었어요. 좀 어르신들도 있고 이래서. 근데 어르신들이 걸으면서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춥기도 하고, 연량도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꿀물을 수시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눠 드렸거든요. 이렇게 지치지 않고 걸을 수 있도록도 하고, 체온 유지도 필요하고.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꿀물을 먹는 거는. 저체온증이 외부에서 오는 찬 공기나 찬 바람 때문에만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에너지 생성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되고, 에너지를 유지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두 가지 원인이 다 저체온증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은 에너지 생성 원리를 알고, 수시로 에너지 공급을 계속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땀을 흘려서 체온이 뺏기지 않도록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체온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환절기 때 제가 꼭 가지고 다니는 거는 얇은 장갑 하나, 그다음에 비니라 그러죠. 얇은 모자 하나는 꼭 배낭에 챙겨서 다니다가 바람이 많이 불거나 갑자기 추울 때는 이제 모자부터 쓰죠. 손발이 시리면 모자를 써라. 예,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 보온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체온증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저체온증인지 자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봐줘야 돼요. 말이 어눌다거나, 자꾸 졸린다고 하거나, 주저앉고, 이럴 경우에는 저체온증을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먹기 싫어도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고, 쉬게 하고, 예, 따뜻한 옷으로 감싸주는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벼락도 생명을 위협하는, 예, 재난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벼락 피해는 연중 8월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고도가 높은 산에서 벼락이 내릴 확률이 높으니까 여름철 등산할 때는 일기예보를 잘 확인하고 벼락 있는 날에는 등산을 안 하는 것이 좋죠. 벼락을 피하는 최선책은 계곡처럼 능선상에서 움푹한 곳으로 들어가서 피하는 거고요. 혼자 서 있는 큰 나무 아래로 대피하는 것은 위험하죠. 예. 나무가 피르침 역할을 하기도 되니까요. 그리고 그 같은 높이에 있는 평지에 설치된 텐트도 똑같이 위험합니다. 네. 벼락이 바위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방전 전류가 빗물을 타고 바위 전체로 흘러요. 그래서 벼락이 칠 때에는 돌출된 바위뿐만이 아니라 물이 흐르는 홍통 바위에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일기예보 확인하시고, 오늘 벼락이, 천둥 벼락이 동반한다. 산에 가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경련이 일어났을 때인데요. 또 등산을 하면서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은요. 이 몸속에 있는 칼슘, 마그네슘 등이 땀하고 함께 방출되면서, 근육 피로를 유발합니다. 다리에 주간하거나, 뭐, 근육 경직 현상이 일어나죠. 경련이 일어났을 때는 그 등산화를 좀 이렇게 벗고요. 심지어는 양발까지도 벗으면 좋아요. 그리고 허리띠를 맸다면 허리띠도 좀 느슨하게 풀어서 쉰 다음에 경련이 일어난 부위를 예, 좀 이렇게 부드럽게 느슨하게 해줘야 하고 오랫동안 휴식을 취할 때도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근육이 차가워지면서 혈액흐름이 불안정해서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죠. 근육이 차가워져서 경련이 일어난 경우에는 옷을 갈아입으면 좋은데요. 예, 차가워진 근육을 따뜻하게 해주려면. 근데 여분의 옷이 없으면 사실은 좀 어렵죠. 위급 상황에 대처도 할수 있으니까 얇은 옷 하나는 여벌로 챙겨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땀을 아주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여름에 물을 준비할 때 이온 음료도 같이 준비하셔서 같이 번갈아 가면서 마시면 그 경련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지리산을 갔다가 내려오는데 올라가는 청년 하나가 다리에 쥐가 났나 봐요. 예, 쥐가 났는데 옆에 아주머니가 막 스프레이를 뿌려주더라고요, 겉에서.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물 먹었냐고, 물좀 마시라고. 그랬더니 물, 산에 올라갈 때물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물을 안 마셨다고 하죠. 날씨가 굉장히 더웠거든요. 그래서 일단 물을 먹어라. 그리고 제가 소금 알갱이를 조금 가지고 다니는데 그 소금을 톡톡 떨어서 먹으라 그랬더니 소금 맞네. 아니, 소금이죠? 그랬더니 소금이 왜 이렇게 달아요? 한번더 주세요. 이러고 두 번을 받아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그네슘이 싹 빠져나간 거죠. 예, 그래서 경련이 온 거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여름에 등산할 때 물과 이온 음료를, 같이 가지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쥐가 났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수분 경직 현상이에요. 근육에 무리가 갔을 때 발생하죠. 쥐가 났을 때 응급처치는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것부터 해야 하고요. 너무 강하게 주무르면 안 되고, 서서히 주무르고, 부드럽게 마사지 하거나, 나중에 조심스럽게 이제 스트레칭을 시도해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쥐가 풀렸다고 해서 방심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걸으면 다시 또 쥐가 나서 주저앉는 경우도 있어요.

0: 되니까 응급처치 후에도 수분 경직이 풀렸다고 몸을 함부로 하지 말고 이제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면서 몸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죠. 예, 물을 수시로 따뜻한 물 마시면 좋아요. 이럴 때는 예, 따뜻한 물을 마셔서 혈액순환도 좀 원활하게 하고 근육 경질도 풀수 있게 하면 좋으니까요. 벌에 쏘인 경험도 많이 있으시죠? 예, 등산하면서 주변에 벌이 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머리나 목이 쏘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게 목을 벌에 쏘이면 벌독에 의한 과민성 반응으로 이게 기도가 부어 올라서 질식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피부가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거나 두통, 어지러움증, 호흡곤란, 막 경련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과민성 반응으로 보시면 되고요.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이렇게 위험해지니까 신속히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네. 그다음에 벌에 물리면 그벌 침을 이렇게 빼내야 되는데 이때 집게나 핀셋 등으로 침을 이렇게 뽑아내려고 하면요. 그 침을 이렇게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침에 남아있던 독을 더 짜서 피부로 들어가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핀셋이나 집게 같은 걸로 빼내는 건 좋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 많이 쓰잖아요. 왜 신용카드 같이 얇은 걸로 이렇게 긁어내듯이 긁어서 침을 이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등산 중 일어날 수 있는 위급 상황과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등산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들과 이런 방법들을 잘 숙지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산행 즐기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등산 에티켓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전직 항공사 승무원 이은종입니다. 이번 7강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여행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행지를 고를 때는요, 본인의 취향이나 취미, 그리고 여행의 목적을 감안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트레킹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트레킹을 할수 있는 여행지를 가시더라고요. 뭐 안나푸르나 아니면은 뭐 스페인의 술래자에게 이런 데를 가셔서 많이 걷는 거를 또 원하시고요. 나는 스키가 취미야. 그렇게 하시면 캐나다의 휘슬러라는 스키장 아니면 유럽의 몽블랑 이런 데를 가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뭐제 친구는 요즘에 스킨스쿠버에 푹 빠졌어요. 뒤늦게. 그래가지고 주로 필리핀이나 아니면 동남아에 있는 그 다이빙 스팟을 찾아서 여행을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뭐 특별한 나의 어떤 취미다, 아니면 나의 뭐 취향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관광이 목적이다 하시면, 뭐 관광 목적에 따라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난 이번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 나 일이 너무 많아서 막 일에 찌들었다. 그럼 이번에 힐링을 할 거야. 그럼 이제 힐링 목적으로 뭐 동남아에 뭐 좋은 리조트를 가시거나 할 수도 있겠네요. 또는 뭐 나는 맛집을 가보는 게 좋아 하면은 또 맛집이 많은 또 도시를 가서 이렇게 도장 깨기? 요즘 그런 게 유행하던데 도장 깨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듯 본인의 취향에 맞는 여행지를 골라서 가는 추세인데요. 단체 여행 시대는 지나고 이제 자유여행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승무원을 오래 해서 그런지 저한테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지금까지 가본 곳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아?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요. 아, 그럴 때 저는요, 대답하기 너무 곤란해 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여행지는 어디를 가도 그곳만의 매력이 있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를 고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답하기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뭐 제가 가본 여행지라기보다 일 때문에 갔죠. 제가 항공사 승무원이었으니까. 가도 가도 좋은 곳을 고른다고 하면, 저는 하와이와 파리와 뉴욕을 꼽습니다. 이유는 하와이는 그냥 좋아요. 가면 햇빛이 따뜻하고요. 먹을 것도 많고요. 그리고 해변이 있고요. 그래서 그냥 하와이는 가도 가도 좋은 것 같고, 뉴욕은 예전에 제가 본 드라마 중에 뉴욕을 배경으로 여인들이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미국 드라마인데요. 거기 보면 멋진 커리어 우먼들이 뉴욕 거리를 막 이렇게 하이힐을 신고 막 걸어 다니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뉴욕 진짜 가보고 싶다 했거든요.

가보니까 뉴욕은 진짜 살아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왠지 제가 뉴욕의 그 브로드웨이 거리를 막 걷잖아요. 그러면 제가 왠지 당당해지고 왠지 막 활기가 넘치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전또 뉴욕을 사랑합니다. 뭐 파리는 말할 것도 없죠. 예. 예술의 도시, 낭만의 도시. 가서 그냥 길거리에서요. 길거리에서 파는 바게트 샌드위치 있거든요. 안에 별거 들어있지도 않아요. 그냥 치즈랑 토마토랑 양파 들어있는데 그것만 들고 먹어도 너무 맛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박물관들이 있기 때문에 박물관, 미술관 열심히 돌아다니시면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여행지 중에서 그래도, 그래도 네가 꼭 한번 이런 데는 가봐 라고 추천해주고 싶은 데가 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간 여행인데요. 이태리 남부를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행했을 때는 저희가 스테이가 굉장히 짧아요. 한 3일, 뭐 이틀 이렇게밖에 없어가지고, 원래 이제 단체로 승무원들이 여행사 통해서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뭐 폼페이, 뭐 이쪽, 아래쪽으로 쭉 내려갔어요. 그렇게 했는데, 딱 도착한 도시에 포지타노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그 길거리 중간중간에 그 좁은 골목에 있는 가게도 너무 예쁘고, 절벽 같거든요. 거의 그 바다를 바라보는 절벽 같은 곳에 호텔이 다 지어져 있어요. 근데 그 호텔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해변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 도로를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 이렇게 해변을 바라보는 절벽에 있는 호텔들인데 너무너무 가족들하고 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왜냐하면 아침에 갔다 저녁에 돌아오는 코스였기 때문에 그냥 정말 후루룩 훑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음에 꼭 가족들하고 가야겠다 해서 남부 이태리 투어를 했는데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냥 해변가에 앉아서 칵테일 한잔딱 들고 이렇게 대서양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기를 꼭 추천드리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있는 그 골목에 있는 조그만 샵들이 너무 아기자기해요. 많이 팔아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레몬사탕 거기서 많이 팝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레몬이 거기가 아주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번엔 프랑스 남부 두 한번 또 제가 추천해보고 싶은데요. 남부에 프랑스 남부에 아를, 에즈, 모나코 뭐 이런 동네를 쭉다 돌았어요. 아를에 가시면 고흐의 그림에 나오는 노란색 카페도 있고요. 그리고 고흐의 그림 배경들이 여기저기 다 숨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잊지 못하는 여행지 중에 하나는 아프리카 케냐입니다. 제가 다녔던 항공사가 아프리카 케냐를 첫 취항했을 때, 아시겠지만 첫 취항하면 일주일에 편수가 한편 내지 두 편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승무원이 그만큼 그 여행지에 가서 오랫동안 스테이 할수 있다는, 묵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데일리 플라이트는요, 승무원들이 아무리 LA나 뭐먼 도시 뉴욕을 가도 딱 하루밖에 풀데이가 없고요. 바로 돌아옵니다. 한 2박 3일로 돌아오는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 편, 두 편밖에 없으면 오랫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한 제가 5박 6일 정도 묵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제 남편과 그리고 자녀들을 다 같이 데리고 케냐를 갔습니다. 케냐 가시기 전에 주의하실 점은 A형 간염 주사하고 황열병 주사를 꼭 맞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저희는 다 맞았고요. 그래서 갔는데 그 사파리 투어를 했어요. 근데 동물원에 있는 동물이 아니라 진짜 제 옆을 기린이 지나가고 코끼리가 지나가고 막 무슨 코뿔소가 지나가고 막 주변에 그냥 동물들이 있고요. 제가 하나 후회했던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사파리 투어는 꼭그 현지인 케냐인이 운전을 하고 케냐인이 안내를 하는 그런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내릴 수 있어. 여긴 내릴 수 없어. 이 뜻은 뭐냐면 내릴 수 있다는 얘기는 그냥 초식 동물이 있기 때문에 내릴 수 있다는 거고요. 내릴 수 없어는 맹수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릴 수 없다는 곳이에요. 근데 내릴 수 있어라는 곳에 딱 내렸는데요. 저희 차 말고 저쪽에서 온또 다른 관광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투어 차가 있었는데 거기에 두 분의 외국 아마 제 생각에 유럽인들인 것 같은데 두 명의 유럽 남녀 커플이 내렸습니다. 한 40대 부부인데 갑자기 이렇게 담요를 바닥에 딱 깔더니 샌드위치를 이렇게 싸왔나 봐요. 샌드위치를 딱 꺼내더니 화이트 와인을 딱 꺼내서 둘이 그 초원에 딱 앉아서 와인을 마시는데 진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같았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몰라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가면 꼭 저도 아프리카 초원에서 담요를 깔고 화이트 와인을 꼭 마셔볼 예정입니다. 한번더 가야 됩니다. 예,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집트 카이로 가시는 거또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집트에 뭐 물론 피라미드, 스핑크스 뭐다 보러 가시는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잖아요. 여기는 꼭 투어 가이드와 함께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그 투어 가이드가 이집트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설명을 잘해주고요. 여기 이 장소에 얽혀있는 사연들을 다 설명해 주는데 그걸 듣다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시면 많은 것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장소라서 저는 꼭 예, 이집트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여행지는 터키입니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튀르키예를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 한 곳에 어우러져 있는 굉장히 아름답고 신기한 도시이고요. 그래서 볼 것도 엄청 많습니다. 또 이슬람 문화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슬람 사원도 가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 시내만 다니시지 마시고요. 카파도키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멀룬 이 여행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꼭 벌룬을 타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을 때 숨어 살았던 동굴들이 있는데 그것도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너무 아름답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진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이건 눈으로 아니면 가슴으로 담아오셔야 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도 좋지만 가슴으로 담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군데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두바이 사막 투어 꼭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막 투어 할 때요, 이제 거기 아주 베테랑들이 차를 몰고 집차 같은 건데 그 차에 이렇게 사람들을 태워요. 근데 그 집차가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단체 투어로 가서 뭐 예를 들면 조인을 하거나 해서 거의 10대, 15대가 쭉 줄지어서 갑니다. 그 중에 제일 앞에 가는 차가 제일 베테랑 차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 바퀴가 모래에 빠져서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베테랑 차가 앞에 길을 뚫어주고요. 뒤에 있는 차들이 따라서 가는데요. 정말 이거는 롤러코스터보다 더 재밌습니다. 진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손잡이를 꼭 잡고 타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머리가 천장에 닿아서요. 다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재밌고요. 그 투어 끝나고 나면은 뭐 낙타를 타시거나 아니면 좀 젊으신 분들은요, 그 보드를 타시더라고요. 모래에서 보드 타는 것도 너무 재밌대요. 근데 저는 사실 보드까지는 무서워서 못 탔는데 좀 젊으신 분들이라면 보드를 타고 모래 사막 한번 이렇게 쭉 내려오시는 것도 해보시고요. 끝나고 나면 예, 벨리 댄스와 함께 공연을 해줍니다. 그래서 공연을 보시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양고기 이런 것들을 구워서 바베큐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바베큐와 함께 즐겁게 저녁에 야간에 공연도 보시면서 또 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별 한번 보시면서 사막에서 투어하시는 거꼭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도시들은 아마 평소에 많이 가보시지는 못했던 도시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 분들이 워낙 여행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미 유명하다고 한 곳은 다 가보셨잖아요. 그래서 유명하다는 데 말고 조금 그래도 덜 접해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좀 독특한 도시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는요, 제8강 전직 승무원이 알려드리는 항공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회수를 하려고 거울을 보는데 입이랑 완전히 틀어져 있는 거예요.
1: 입안에 조금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 갑자기 확 들어가더라고요.
2: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병 같아요.
3: 안면 신경 마비는

0: 남자아이들이 83배 늘었다고 합니다.
1: 단어만 들어도 부모님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단어죠. 빠른 사춘기 성교식증입니다.
2: 첫째가 가슴에 이제 멍울이 잡힌다고 그래가지고
3: 시꺼먼 털 있잖아요.
4: 170, 170. 커야 되는데 이게 왜 발달이 빠르지?
0: 성교습증은 아이 성장에 잠시 찾아온 좀 빠른 봄이에요.
1: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놓쳤던 성교습증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0: 시뻘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1: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2: 아, 뭐야 이거.
1: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액,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김준배입니다. 네, 이제 거의 막바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앞에까지 6번에 걸쳐서 연골 또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그 기본 지식과 또 진단 방법, 치료 방법 좀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부터는 2번에 걸쳐서 운동에 대한 여러분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운동하세요란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운동하세요라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운동이 왜 필요한지 말씀드릴 테니까 선택은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진료 보면서 저는 운동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편인데 꼭 질문을 드려요. 무릎 아파서 오시면 자, 우리 치료 이렇게 할 거고요. 평소에 운동을 좀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아, 저 운동 많이 하죠 이러세요. 제가 진료 볼 때 100명이면 100명 중에 운동 안 한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어떤 운동 하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멈칫 하시죠. 대부분 여기서는 쭈삣쭈삣 하시면서 걷죠 이러세요. 저 이제부터 걷기 한다는 분들은 운동 안 한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냥 운동 안 하는 분들이 우리 옛날 학생 때 취미가 뭐야? 독서요. 이게 똑같아. 마땅한 대답이 없어서 그냥 걷기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걷기 운동이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걷기 너무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운동이에요. 근데 운동에 대한 좀 기본 상식이 없으셔서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운동을 근력이 부족한 채로 살아오신 분들은 걷기만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중년 이후부터는. 방송에서 아마 들으신 적 있겠지만 우리 사람의 근육은 30대 중반까지 피크를 치고 떨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줄면서 거기에 맞춰서 운동하지 않고 걷기만 계속하시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하는 운동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스트레칭. 두 번째, 스트렝스닝이라고 해서 강화 운동, 근육 강화 운동. 세 번째, 유산소 운동. 걷기 운동 같은 게 포함되겠죠? 자, 이 세 가지가 각각 목적이 다른 운동이에요. 첫 번째, 스트레칭.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것은, 유연성을 키우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팔을 예를 들면, 팔이 구부러지고, 다 펴지고, 무릎도 다 구부러지고 다 펴지고 이런 유연성을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면 첫 번째 다치기가 쉬워요. 내가 갖고 있는 정상 범위를 갖고 걷거나 운동을 해야 평소에 뭐 잠깐 뛰더라도 정상적으로 뛸 수 있는데 범위가 적어진 상태에서 뛰면 넘어지기도 쉽고 넘어졌을 때 안 좋은 자세로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스트레칭은 중요하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릎의 경우에 이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적이지 않은 분들 예를 들어서 안 펴지는 분들은 안 펴진 채로 무릎을 걷게 되면 무릎의 압력이 점점 더 커져요. 그냥 쭉 펴서 걸을 때보다. 그래서 무릎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연성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 이제 두 번째가 말씀드린 강화 운동, 스트렝스닝인데요. 제가 진료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스트레칭과 이 스트렝스닝, 스트레칭과 강화 운동을 혼동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운동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자신 있게 아, 저 아침마다 스트레칭 해요. 아침마다 국민체조 해요. 그게 근력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스트레칭도 물론 해야 되고 근력 운동 따로 하셔야 돼요. 자, 그럼 근육을 왜 키우라고 하고 있을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무릎은 압력, 하중에 약하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 체중을 빼는 거 중요하다 그랬고, 체중이 당장 빼기 어렵고, 체중이 정상인 분들은 근육으로 충격을 막아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릎을 예를 들면, 무릎 앞에 있는

는 대퇴사두근. 이 근육이 좋으셔야 무릎에 가는 충격을 막아줍니다. 그래야 무릎이 안 아프고 연골이 안 상하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스트레칭과 스트렝스닝, 강화 운동을 하시고 세 번째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도 해주셔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무릎만을 위한 게 아니라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심장, 폐, 혈관을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잖아요. 자, 근데 걷기가 무릎에도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연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연골은 일종의 스펀지처럼 고정된 단단한 물질이 아니라 물을 머금고 있으면서 누르면 물이 나가고 뛰면 물이 들어오고 이렇게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연골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적당한 압력, 제가 지금 적당한 압력을 강조하는 이유는 너무 과한 압력, 뭐 등산 이런 걸 하면 오히려 나쁠 수 있지만 적당한 압력은 연골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제가 잠깐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걷기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잘 걷는 분들도 물론 많지만 평생을 틀린 자세로 걸으면서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올바르게 걷지 않으면, 자세가 좋지 않으면 걸으면 걸을수록 더 아파질 수도 있고 연골을 자꾸 상하게 할수 있어요. 나는 걷는 게 좋다고 해서 열심히 걷고 있는데 잘못 걷고 있으면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걷는 게 올바른 건지 좋은 건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안 좋은 걸음 자세를 대표적인 걸한두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가장 흔한 잘못된 걸음걸이. 터벅터벅 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는 이렇게 힐 스트라이크, 뒤꿈치를 먼저 닿는지, 또는 이렇게 쿵쿵 닿는지, 제가 이따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두 가지가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걸을 때는 뒤꿈치부터 닿아서 걸으셔야 충격이 분산되고 무릎 주변에서 근육으로 탁 잡아준 상태에서 디디기 때문에 연골로 가는 충격을 줄여줘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터벅터벅 뒤꿈치가 아니고 중간부터 대고 걸으시면 이거를 끌고 나가는 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뒤쪽 근육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 저는 걷기가 좋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걷고 있는데 걸으면 걸을수록 더 아프고 걷고 집에 오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도대체 뭐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자, 이거는 걸음걸이가 틀려서 제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강의 때 말씀드린 거위발 거념이 생기신 거예요. 불필요하게 뒤쪽 힘줄을 많이 사용해서 그 힘줄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 아무리 약 먹고 아무리 주사 맞아도 또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시고 관절염 치료 아무래도 안 낫죠. 왜냐면 원인이 딴 거니까. 이런 분들 걸음걸이만 딱 고쳐도 싹 나아요. 그래서 걸음걸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자, 두 번째로 이제 흔한 잘못된 걸음 자세. 이거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생기는 건데 이렇게 뒤뚱뒤뚱 걷는 사람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뒤뚱뒤뚱. 몸이 굉장히 흔들리게. 이거는 내 엉덩이 근육이 약해서 그래요. 허벅지 근육도 약하지만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그 균형감을 근육이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 잡으니까 이게 보상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걸으면 빨리 피로하고 무릎에도 충격이 가고 허리도 아프고 골반도 아플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이 좋아, 운동해야 돼, 운동이 건강에 좋아, 수도 없이 듣지만 걷기가 정확하게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걷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고, 실제로는 한번 제가 시연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올바른 걸음걸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경 써야 하실 것. 발 뒤꿈치부터 닿고, 그 다음에 발 중간 닿고, 새끼발가락부터 엄지발가락 사이로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는 거. 그래야 이 떨어질 때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무릎을 쭉 펴면서 무릎을 펴고 뒤꿈치 대고 순차적으로 자 반면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잘못된 걸음걸이는 지금 보여드린 것과 다르게 일단 무릎이 약간 구부정하시면서 이렇게 걸으세요.

0: 네, 오늘은 제가 운동에 대해서 좀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요약해드리면, 운동이 다 똑같은 운동이 아니다. 스트레칭과 강화 운동, 스트렝스닝과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 골고루 다 하셔야 되고,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걷는 것도 올바로 걸어야 된다. 대충 걸으면 오히려 더 아파진다. 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듯이, 내가 갖고 태어난 연골, 평생 죽을 때까지 유지하고 살수 있습니다. 잘 지키시면. 요거 잘 지켜주셔서 모두 건강하게 무릎 안 아프고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연골벽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이번 7강에서는 소화와 관련된 응급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대표적으로 아이들 열 나는 거, 발열, 그다음 경련, 그다음 탈수, 그다음에 뉴스에서 최근 문제가 됐었던 크룩 질환이 있죠. 호흡기 질환 중에 크룩. 이렇게 대표적으로 네 가지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화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열입니다. 발열의 기준은 고막 체온계 기준으로 37.8도 이상으로 보는데요. 37.8도부터 바로 뭐 응급처치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의미 있는 열의 기준은 38.3도 이상으로 봅니다. 이 이상의 열이 발생하면 열성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열제 복용과 물찜질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이 난다고 무조건 열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몸이 열이 내는 기전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이 바이러스 감염이 됐을 때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열을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이 조금만 나도 적극적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거나 열경련 과거력이 없어가지고 뭐 열에 대해서 잘 버티거나 잘 놀거나 이러면 열을 막 적극적으로 조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39도를 넘어가고 아이가 힘들어서 처지고 이런 경우라면, 아니면 열성 경련을 앓은 적이 있어가지고 빨리 조절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그럴 때는 해열제를 써야 되는데요. 아세타미노펜 계열, 예를 들면 타이레놀 현타겟 같은 것과 아니면 엔세이드 계열이라고 하는데 브루펜 같은 경우, 이런 두 가지 계열로 나눠지는 해열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두 종류를 계열에 따라서 작용하는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4시간마다 사용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는 경우에 매번 항생제를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열의 원인의 70% 정도는 바이러스성 감기로 해열제로 조절하고 지켜보면 1, 2일 내로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만 이틀 이내의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정상적으로 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하나의 컨디션이 유지가 된다면 열만 조절하고 지켜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기침 가래, 구토 설사 이런 게 동반되면서 열이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는 폐렴이나 장염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아과 외래 진료가 필요합니다. 39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요로 감염이라든지 이런 열에 다른 원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응급실 또는 소아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열이 없더라도 노로바이러스 장염이라든지 아니면 노타바이러스 장염 같은 이런 심한 설사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적절한 탈수 보정과 관찰을 위해서 소아과, 소아청소년과죠.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특수한 경우 짚어볼 게 있는데요. 출생 후 100일 이하의 영아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 열이 난다. 이러면 원인이 무엇이든지 패혈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소아중환자실이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검사와 관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6개월 이내, 태어나서 6개월 이내에는 엄마의 면역력이 아이한테 가 있는 상태인데, 이럴 때에 뭔가 열이 났다는 얘기는 아이의 면역력이 견딜 수 없는 심한 중증 감염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폐혈증 가능성을 높다고 보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12개월 이하의 영아 같은 경우는 소아 전용 응급실에서 소아과 전문의 내지는 소아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서 열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외에 36주 이전에 태어난 조산아나 2.5kg 이하로 태어난 저출생 체중아 그리고 출생 시에 심질환 등 선천질환이 있었던 경우에도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이 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탈수인데요. 아이가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태라면 아이한테 수액 라인을 잡기 위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 엄마들이 응급실에서 수액 놔달라고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이 컨디션이 유지되는데 부태여 그렇게 두려움을 줄 필요는 없는 거죠. 아이한테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끓인 보리차 식힌 걸로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게 해서 수분을 보충함으로써 탈수를 방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에 만 하루 24시간 이상의 구토나 설사가 동반되어서 물도 마시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럴 때는 컨디션에 따라서 수액치료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열이 고열이 나다가 갑자기 눈이 돌아가면서 사지를 떨면 어떤 부모라도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잠깐 발작하고 멈춘 이런 열성 경련의 경우에는 무조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처 지역 응급의료 기관을 통해서 빠른 해열 처치를 받는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5분 이상의 경련을 하거나 아니면 24시간 이내에 2번 이상의 경련을 한 경우라면 그러면 적절한 소아신경학적 검사와 처치를 위해서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판단하여 적절한 병원으로 전원을 시행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감기 증상이 있거나 수영장을 다녀온 다음에 다음날 아이가 갑자기 귀가 아프다며 잠 못 자는 경우 있죠. 급성 중이염의 흔한 증상인데요. 해열진 통제로 통증만 조절이 된다면 뭐 바로 응급실로 올 필요는 없고요. 다음날 소아청소년과 외래진료를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열이 심하게 동반되거나 귀에서 진물까지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빠른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응급실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침 소리가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개가 짖는 듯한 소리, 바킹 코프라고 하는데요. 컹! 컹! 컹!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런 기침을 하는 경우를 크루프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대부분 바이러스 감기에 의해서 상기도가 좁아져서 나는 소리고요. 천식과는 다르게 호흡곤란까지 가는 경우는 좀 드문 질환입니다. 찬 바람을 쐬면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감기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여러 번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면 응급실에서 조치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치료는 상기도 확장을 위한 호흡기 치료와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몸에서 염증 반응을 억지로 낮추는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도 호전이 없으면 입원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원 확률이 한 1%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킹 코프, 컹컹 뜨는 소리가 나면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으면 좋아진다 이렇게 미리 겁먹고 오실 필요 없이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크룹 질환이 위험한 질환과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응급실로 오시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건데요. 후두개염이라고 하는 위험한 질환과 감별을 해야 됩니다. 후두개염이란 기도와 식도 사이에 있는 후두개라는 이 뚜껑처럼 생긴 부위가 있는데 이게 부으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게 계속 진행이 돼서 많이 부으면 기도를 막아서 그거 자체로 호흡곤란으로 사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을 삼키지 못하고 흘릴 정도의 상태가 되면 응급처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호흡곤란이 발생한다 이러면 후두개염을 생각해서 즉시 응급실로 오셔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열 이외에 자주 응급실을 방문하는 원인으로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유식을 시작을 하면서 아이한테 새로운 음식에 노출이 되면서 그리고 나서 피부가 붉어지면서 가려워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음식을 먹고 서서히 진행되는 두드러기라면 집에 있는 콧물약 같은 항히스타민제를 먹어보고 지켜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좀 더 주의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약을 먹고 발생하는 두드러기나 아니면 특이식이 없이 발생한 두드러기 아니면 눌러봐서 옅어지지 않는 피하출혈 양상의 피부 용변 이런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약물 알레르기나 감염성 질환, 아니면 자가면역성 질환, 이런 것들을 의심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음식을 먹고 발생한 두드러기라고 하더라도 급작스러운 진행 양상을 보이면서 얼굴이 붓고 목소리가 변하거나 아니면 기침 소리가 이상하게 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즉시 응급실로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후두 부종이라 그래서 기도가 좁아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모여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수족구라든지 인두염, 폐렴, 장염 이런 감염성 질환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방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장이 건강해야 됩니다. 장내 정상 세균총이 잘 자라줘야 된다고 하죠. 우리가 감기약을 자주 먹이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장내 정상 세균총이 건강해야 다른 균들에 노출되었을 때 방어할 수가 있는데, 자주 항생제를 복용한 아이들은 그런 방어력이 떨어져서 더 자주 그런 치료를 받아야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먹는 것에서도 문제가 되는데요. 항생제를 먹여 키운 육류, 이런 부분들이 참 문제가 되죠. 육류를 가능한 피하고 잔류 농약이 없는 그런 식자재를 구하기 위한 유기농 채소 중심의 식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의 노력과 집에서의 같이 실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도저도 좀 어려운 경우에는 메디락이나 비오풀 같은 그런 정장제를 아이들한테 장복을 하면서 면역력을 조금 올려주는 그런 방법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유산균을 넣어주는 방법인 거죠. 이렇게 소아 응급질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분들 요즘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도 있었고, 그다음에 소아과 청소년과 이 방문이 어려워가지고 줄을 서고 그런다고 합니다. 응급의료센터에서도 소아 응급을 전공하신 분들,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 중에서 일부 응급질환에 대한 거를 더 수련을 받아서 소아 응급의학과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도 지금 너무 많은 어떤 어려움들에 의해서 의료 현장을 떠나시고 있는 상황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하나 둘 키우면서 너무 소중하게 키운 나머지 강한 어떤 그런 부모님들의 항의라든지 아니면 작은 잘못된 처치에 대해서도 침소봉대되는 그런 항의나 아니면은 고소고발의 위험, 이런 것들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인지를 하고 아이들을 아주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께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8강에서는 만성질환과 관련된 응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연의 지혜로 물고기를 기르는 강성원입니다. 오늘은 물고기뿐만 아니라 수경식물을 함께 기르는 어항을 한번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식물을 수경화한다고 하는데 이 수경화란 원래 흙에 사는 식물을 물속에 있는 양분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바꿔주는 것을 의미하죠. 그 중에 수경화가 잘 되는 식물들을 수경식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경식물은 실내에 좋은 산소들도 많이 만들고 또 이산화탄소 같은 공기 중 유해한 물질들을 흡수하기도 해서 공기정화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항과 함께 키운다면 천연 가습기, 공기청정기 역할도 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수경식물인 스킨답서스. 이 스킨답서스는 키우기가 너무너무 쉬워서 어디서나 쉽게 보실 수 있는 식물인데요. 일산화탄소 제거 능력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가정이나 주방, 식당에서 많이 기른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테이블 야자입니다. 테이블 야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경식물인데 키도 크고 아열대 지방에서 주로 서식하던 식물이라서 약간 이국적인 느낌도 나서 또 다른 수경식물들과 함께 배치할 때 뒤쪽에 놓으면 참 예쁩니다. 원래가 반음지에서 자라던 식물이라서 별도의 조명 없이 실내 형광등만으로도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다음은 싱고니움입니다. 흰색과 파란색의 잎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서

자, 이제 이 수경 식물들을 가지고 어항을 한번 세팅해 볼게요. 오늘 준비한 어항은 보통의 어항과는 다르게 높이가 좀 낮습니다. 예전에 사각형의 어항이 많이 유통되기 전에는 장독대 뚜껑이나 낮은 수반에 물고기를 많이 기르시곤 했어요. 수경 식물은 높은 어항보다는 이렇게 낮은 수반 같은 곳에서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재, 그리고 약간의 수초들, 그리고 수경 식물을 고정시켜 줄 화산석 조금, 그리고 귀여운 모스볼도 몇개 준비했습니다. 수초나 모스볼은 선택사항이지만 화산석 같은 돌멩이는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수경 식물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 좀 고정시켜 주면 좋거든요. 네, 자 이제 한번 세팅해 볼게요. 먼저 바닥에 바닥재로 흙사를 좀 깔아주겠습니다.

이 흑사는 나중에 수경식물이 뿌리를 내리면서 자리를 잡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 물고기의 배설물을 포집해서 수경식물들에게 효과적으로 양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수경식물은 어항 뒤쪽에 배치를 할 거예요. 앞쪽에 하면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물고기들을 관찰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수경식물의 뿌리 부분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이 뒤쪽 바닥재는 좀 낮게 비워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물을 넣어줄 거예요. 물은 한 3분의 1 정도만 넣어주고, 바로 수경식물을 배치해 줄게요. 자, 우리가 수경식물을 화원에서 사온다면 이렇게 흙이 담긴 포트째로 사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상태로 넣으면 안 되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수경화를 시켜줘야 되는데요. 이 식물들을 수경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물의 뿌리에 있는 흙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털어내는 거예요. 뿌리에 흙이 묻어 있으면 식물은 여전히 흙 속에 있는 줄 알고 흙에 있는 양분을 흡수하는 방법을 고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흙을 완전히 제거해서 깨끗한 뿌리만 남을 때까지 흙을 제거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수경식물을 흙을 제거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흐르는 물에서 또는 물 속에서 흙을 제거해주면 좀잘 쉽게 됩니다. 자, 이렇게 흙이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까지 털어내고 나면 이제 어항에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키가 가장 큰 수경식물을 맨 뒤에, 그리고 순차적으로 작은 친구들을 앞에 배치해주면 되는데요. 좀 풍성해 보이는 게 좋으니까 식물들끼리 가까이 배치해주는 게 좋아요. 저는 먼저 테이블야자 새뿌리를 맨 뒤에 배치하겠습니다. 식물은 뿌리를 바닥재 깊이 심지 않아도 되고요. 약간 거치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높이는 어항 물을 가득 채웠을 때 뿌리 부분 가장 윗부분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물이 너무 높이까지 올라가면은 식물의 줄기 부분이 썩을 수도 있고, 또 너무 낮게 하면 물을 흡수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뿌리의 상단이 물의 높이와 같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싱고늄을 한번 배치해 줄게요. 자, 그리고 수경식물 마지막으로 이제 좀 색깔이 있는 식물들을 한번 심어주겠습니다. 이 수경식물은 이제 화산석으로 좀 고정하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 화산석으로 이제 이 뿌리들을 고정해주면서 좀 중심을 잡아주고 좀 작은 돌들로 구석구석 빈틈에 넣어주면서 더 튼튼하게 해주겠습니다.

부상쇼도 넣어줬어요. 부상쇼 중에 이 플루이탄스라는 부상쇼는 조명에 따라서 이렇게 붉은 빛깔을 내면서 자라는 부상쇼인데 푸른색만 있는 어항에 포인트로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수경식물 어항을 운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수반이나 어항에 잘 어울리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바로 메다카라는 물고기인데요. 이 물고기는 일본의 송사리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메다카는 보통 등 쪽에 색이 있고 예뻐서 상면 관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항 옆에서 관찰하는 것보다 수면 위에서 관찰하는 것이 더 아름답기로 유명한 물고기입니다. 저온에서도 굉장히 잘 살고 별도의 전기기구 없이 키우는 것으로도 유명할 정도로 키우기도 쉽습니다. 이런 수경식물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니까 이 어항에는 메다카라는 물고기를 기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경식물들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이 식물들은 기본적으로 키우기 쉬운 종류들이어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원래 식물 기를 때 중요한 것은 물 주기, 빛, 환기. 그런데 이 수경식물은 물 주기가 필요 없죠. 뿌리가 항상 물에 들어있고 식물들이 물에서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물 주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증발에서 수위가 낮아지게 되면은 뿌리가 밖으로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 항상 비슷한 수위를 유지해 주시는 것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어항 정도의 사이즈의 경우에는 보통 실내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을 보충해 주면 비슷한 수위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빛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연광에 잠시 노출시켜 주거나 조명을 사용하는 경우. 오늘 사용한 식물들은 아주 강한 광량을 필요로 하는 식물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항의 위치를 하루에 자연광이 한두 시간 정도 잠깐 비추는 곳에 위치시키거나 또는 흰색 LED 조명을 한 네다섯 시간 정도 켜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연광이 비치는 곳에 너무 오랜 시간 노출되게 되면은 또 조류라는 이끼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한두 시간만 잠깐 스치는 그런 위치, 그런 곳에 세팅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기인데요. 식물 기르는데 환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창문을 열어서 실내를 환기시켜주는 것과 같이 공기가 정체되어 있지 않고 좀 흐르게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겨울이나 또는 환기가 잘 안 되는 환경이라면 작은 선풍기를 사용해서 이틀이나 3일에 한 번 정도는 한두 시간 바람을 이렇게 쐬어주신다면 식물들이 아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아, 참, 그리고 주의할 점으로 여기 사용하는 수경식물 중에 아이비류는 기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아이비에는 독성이 좀 나온다고 알려져 있어서 물고기랑 기르기에는 좀 부적합할 수 있어요. 네, 오늘은 공기 정화에도 좋고 보기에도 예쁜 수경식물을 함께 기르는 어항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편에는 요즘 핫한 테라리움, 이끼식물들을 활용해서 책상 위에 작은 정원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 어항에 물고기를 같이 기르시려면은 높이를 한 3cm 정도는 남겨주셔야지 물 밖으로 점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고기 안 키우고 나는 그냥 수초랑 수영식물만 키우겠다 하시면은 가득 채워줘도 괜찮아요. 오늘은 물고기를 넣지 않을 거기 때문에 물을 가득 넣어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래에는 낮은 어항이 있고, 위에는 테이블야자, 싱고니움, 그리고 색깔 있는 수경식물들 이렇게 키순으로 배치를 해줬어요. 이 안에는 이제 모스볼도 3개 정도 들어있고, 또

0: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1: 힘들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2: 손발이 움직일 때까지는 계속 만들 거예요.
3: 진짜 그 시간은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공부하는 그 시간이.
1: 야, 경이롭다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 같아.
4: 이것이 자연이 주는 힐링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걸 반복하고 있지요.
5: 그리고 얘네들은 배신이 없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2: 얘들아, 밥 먹자!
5: 어이구, 어이구.
6: 암호 빵! 빵! 우리 몸을 지켜주는 군인들인데 이 군인들이 나를 공격하면
7: 크롬병, 류마티스 관절염,
8: 건선도 그렇죠.
7: 탈모도
8: 1형 당뇨는 자가면역 질환 때문에 생긴다고.
9: 나에 대해서 면역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10: 내가 나를 막 과잉해서 공격하는 거.
9: 예.
10: 그게 이제 자가 면역질환이고. 예.
9: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본다면 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흉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흉선. 교육을 시키는 훈련기관.
11: 학교예요?
9: 예, 맞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12: 어.
9: 나에 대한 것들.
10: 이야. 어떤 적들이 예, 와도 예, 다 그냥 예, 맞짝 뜰 수 있는 진짜 최적의 예, 부대가 예, 완성이 되는 거네요. 예.

0: 자가 면역질환은 원인이 이제 내 안에 있으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외부에서 왔으면 공격을 하게 만들면 되는데.
1: 잘 있었어?
2: 어, 고생했네.
3: 왔어요?
4: 가요, 가요.
5: 가자.
1: 까지 뭔 일이 있겠구나.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2: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지진. 나 벨로 검지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이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할까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홍제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에 걷는 길을 내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단법인 제주올레의 이사장 서명숙이라고 합니다.

정말 월화수목금금금 일했어요. 뭐 며칠씩 철야도 해보기도 하고 미친듯이 일하다 보니까 2006년 여름이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처음으로 나 자신하고 직면을 했죠. 매일 정치인들한테 마이크를 들이댔지 나한테 들이대본 적은 없거든요.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뭐 이런 식의 새로운 발견들을 하게 되는 게 많았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그 반응이 빨랐어요. 아마 그만큼 우리 사회가 더 많이 지쳐 있었고 정말 쉼이 필요했던 상황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응.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0: 그래, 사품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3: 따라랑 따라랑.
0: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쭈.
4: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5: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5: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4: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민,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우주 최고의 과학자 토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토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3: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악당 천지가 파괴한 한글을 찾아서 한글 세계로 출발. 한글 용사 아이야. 유치원 선생님이 된 권기맨과 아이들의 자충우돌 성장 드라마 지구양웅 권기맨. 직접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어린 철학자. 우리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고다! 호기심 딱지.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EBS에서 만나.

0: jumping on the bed.
1: That's me!
0: I fell off and bumped my head.
1: I need a kiss. Good night.
2: L-I-P-S held hands and said,
0: lips,
2: lips. No more alpha blocks jumping on the bed.
3: Ah, 불이 났어요.
4: 그랬대.
5: 무슨 소리지?
3: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6: 빨리 가자! 도끼야, 잠깐만!
3: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6: 어디로 가야 하지?
3: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6: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5: 안 돼.
3: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5: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3: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6: 도와주세요!
3: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하면 말 거야. 큰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선원 친구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선장이 될 거야. 그리고 이걸 쓸 거야. 배를 조종하는 키 같지 않아?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선장 놀이거든. 나랑 같이 선장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우리 선원들을 지켜주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아호이. 같이 조종하자. 자, 이쪽으로. 좋아. 그럼 이번엔 저쪽으로. 우와. 이건 밖에서 해야겠어. 가자. 나가서 해볼까?

0: 관자가 이리 와!
1: 우와, 우와, 우와, 우와.
0: 잡았다!
2: 빌런!
0: 빌런!
3: 안녕! 우린 선장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1: 좋아! 난 선원이야! 아우!
0: 그럼 난 고래! 아님 큰 파도! 아니면 배에 나무판! 아님 선원할까? 앵무새가 있는! 너 앵무새 할래?
3: 다른 생각이 있어? 좋아!
0: 소개합니다, 여러분! 앵무새 팀버스예요.
1: 안녕, 팀버스. 물고기 과자 줄까?
3: 좋아, 선원들. 우리 큰 배로 가보자. 바로 저기 있어. 봐.
1: 배 진짜 멋지다.
0: 알겠습니다, 선장님.
3: 키는 여기다 넣자.
1: 우와, 선장이 조종하는 키네. 나도 해봐도 돼?
3: 다 같이 해보자. 자, 이쪽으로 돌려봐. 이제 저쪽으로.
0: 야호!
1: 와우, 바다가 빙글빙글 돌아.
3: 돼지 선은 돛을 올려라. 선장 명령이야.
0: 네, 알겠습니다, 선장님. 우와, 나 엄청 높이 올라왔어.
4: 아, 돛을 올려야지.
0: 아, 맞다, 깜빡했네.
3: 오지 선원, 망원경으로 폭풍이 오는지 봐줄래?
1: 네, 선장님. 어, 잠깐, 근데 망원경이 없으면 어떡해?
3: 아무거나 써도 돼.
1: 망원경, 망원경. 어? 망원경이야. 우와, 된다.
3: 헉! 저기 폭풍이 몰려와. 바람이 점점 세져. 우와, 우와, 우와.
1: 우와.
3: 얘들아, 다들 뭐든 꽉 잡아.
1: 네, 선장님.
0: 우와, 배가.
3: 친구들, 망원경으로 잃어버린 선원들을 찾아보자. 혹시 누가 보이니? 저기 있어! 오지 선원이야! 오지, 내가 갈게!
1: 여기야! 거기 돌들 조심해! 뾰족한데다가 아주 울퉁불퉁해!
3: 더 가까이 못 가겠어. 네가 여기로 헤엄쳐 올래?

0: 고마워지. 아니, 선장님.
1: 고맙긴 뭘. 선원들을 구하는 게 선장의 일이지.
0: 이제 데이지 선원을 찾아야 해. 그리고 앵무새도.
1: 당연하지, 팀버스도. 넌 저쪽을 찾아, 난 이쪽을 찾을게.
0: 병 속에 든 편지잖아. 자, 너한테 온 거야.
1: 데이지 선원이 보낸 거야. 딜런 선장님, 우릴 구해줘요. 데이지 선원이.
2: 꽉! 그리고 팀버스도요.
1: 저

0: 우린 그냥 이 섬에 영원히 있어야겠어.
1: 선장은 절대 선원을 두고 떠나지 않아. 네가 이리 오지 못해도 돼. 우리가 가면 되니까. 자, 배로 가자.
0: 오, 상어가 있는지 볼게. 내 망원경으로. 상어, 상어야 어디 있니? 우와, 저기 찾았어.
1: 노조, 빨리.
0: 아, 됐어. 상어가 갔어. 또 데이지도 찾았고. 안녕, 데이지 선원. 구해줘서 고마워요, 선장님.
1: 선원들 모두 다시 모여서 정말 기쁘군. 모두 무사하지?
0: 앵무새가 빠졌어.
2: 아, 또 이러기야?
0: 상어가 다시 왔어. 딥버스 조심해.
3: 앵무새를 잡아먹은 게 아니야. 앵무새를 구해준 거였다고.
4: 아, 우릴 겁주려는 게 아니었구나. 도와주려는 거였어.
0: 우와, 쟤도 선원시켜주면 안 돼? 제발.
1: 당연히 되지. 우리 악수할까? 좋아, 배 타. 이 물통에 들어가면 안전해.
0: 우와, 고마워요, 선장님. 우리 모두 지켜줬어요.
1: 너희를 지켰다고? 우리가 해냈어!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예술가가 돼볼 거야. 점퍼나 돌로 조각을 만드는 예술가 말이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이 조각 칼로 조각상을 만들려고. 팅팅팅팅.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조각관 놀이거든. 나랑 같이 조각관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우리 멋진 조각상을 만들어서 손님을 기쁘게 해주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팅팅팅팅. 좋았어. 팅팅팅. 팅팅팅팅. 팅팅. 다 됐어. 너희도 조각상처럼 해볼래? 오.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조각관 놀이. 아우 아우 아우. 이제 조각상 만들 시작.

0: 벌써 락수할 시간. 손뼉 짝짝짝. 뒤뚱뒤뚱 걸어라. 오지 안녕. 비씨 안녕.
1: 악수 멋지다.
2: 안녕 딜런.
3: 일곱. 여덟. 안녕 딜런.
0: 안녕 데이지. 조각간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3: 응, 좋아. 금방 돌아올게.
0: 조각상을 뭘로 만들까? 진흙? 점토?
3: 진흙 점토!
0: 좋아! 이게 우리의 작업대야. 솔방울 조각상을 만들자고? 좋아! 먼저 진흙을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해. 아주 동그랗고 예쁜 덩어리로 빚는 거야. 그럼 이제 조각 시작!
4: 팅팅팅팅. 잠깐, 근데 나 조각칼이 없는데.
0: 아무거나 써도 돼. 팅팅, 팅팅.
4: 조각칼, 조각칼.
3: 어, 찾았어!
4: 팅팅, 우와, 된다!
0: 팅팅, 팅팅, 팅팅, 팅팅, 팅팅, 팅팅, 팅팅. 자, 모두 인사해. 솔방울이야. 이제 또 뭘 조각할까?
3: 날 조각해줘. 난 점토야. 후.
0: 팅팅팅. 여기 조금만 더. 팅팅. 팅팅팅. 여기도 조금 더. 팅팅팅. 자, 조각상 완성. 소개합니다, 여러분. 단짝 친구들.
4: 오, 우리 조각상 이름 진짜 마음에 들어. 어? 조각상은 움직이면 안 돼. 너도 알지?
0: 완벽해.
3: 자, 그럼 소개할게요. 조각상 수집가예요. 그게 바로 나예요.
0: 오, 어서 오세요.
3: 난 조각상이 좋더라. 이 솔방울 조각상은 진짜 솔방울하고 똑같네. 이건 내가 살게요. 어디에 둘지 딱 생각났어요. 이거 배달 되나요?
0: 물론이죠. 금방 돌아올게. 거기 그대로 있어.
3: 바로 이쪽이에요. 여기 내 받침대 위에 놔주실래요?

0: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1: 고마워요.
2: 어? 어머나 세상에, 내 조각상이 똑같잖아.
0: 지금 몇 시야? 특별한 수할 시간. 손뼉 짝짝짝 뒤둥뒤둥 걸어라. 와우.
3: 딜런이야.
0: 움직이지 마.
4: 어? 원래 이런 모양으로 서 있었나?
2: 저기 실례합니다. 이 조각상을 돌려주러 왔어요. 왜냐하면
4: 어떡해, 이게 그 솔방울 조각상이에요?
2: 이런 거 말고 녹지 않는 조각상 없어요? 이게 뭐예요? 다 녹았네.
4: 있어요, 단짝 친구들.
2: 아, 여기 이 키 큰 조각상이 좋겠네요.
4: 이 둘이 짝이긴 한데,
0: 그래도 비씨한테 새 친구를 조각해주고 이걸로 드릴게요.
2: 좋아요. 그럼 너무너무 기쁠 것 같네요.

0: 있어요? 이건 안 녹아요. 그치, 조각상아? 그럼 안녕! 또 봐요!
1: 나도 고마워요. 또 봐요. 진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네. 딱 좋아. 어? 낮 좀 잘 시간이네. 안녕.
2: 민들레야, 안녕. 나하고 특별한 악수할래? 그래, 비씨를 찾아보자. 민들레야 잘 있어. 지금 몇 시야? 특별 악수할 시간.
1: 조각상아 나왔어. 으악! 내 조각상이 사라졌잖아. 대체 어디로 간 거지?
0: 새 오지 조각상 하나 나가요. 아이, 잠깐 기다려봐.

0: 조심조심해. 자, 새로운 악수 친구야. 맡겨, 오지. 오지 조각상 대신 만드는 게 진짜 쉽지 않네.
1: 내 조각상. 그게 사라졌어요. 그냥 일어나서 가버렸다고요.
0: 아이, 말도 안 돼요. 조각상이 어떻게 가버려요?
1: 진짜 못 가는 거 맞아요?
0: 비씨 조각상도 사라졌네? 비씨 조각상아, 너 어딨니?
1: 비씨 조각상아? 조각상아, 너 어딨니? 혹시 이 밑에 있어? 아니면 이 안에? 아니야, 여긴 없는데.
0: 조각가들, 그 조각상들을 찾아보자. 자, 손상 안경 준비. 혹시 조각상이 보이니?
2: 비씨!
0: 저기야, 문덕 위에 있어.
2: 우후, 예, 우. 예.
1: 지금 몇 시야? 특별 악수 할 시간. 손뼉 짝짝짝, 딩동딩동 걸어라. 아우, 둘이 있으니까 좋아하네. 저 둘은 같이 있어야겠어요. 그럼 제가 둘 다 살게요. 그리고 그냥 여기 둘래요.
2: 저기 딜런, 우리 좀 움직이는 조각상으로 만들어주면 안 돼?
0: 알았어. 팅팅팅팅팅 팅팅팅팅팅. 자, 다 됐어. 예!
1: 내 조각상 진짜 마음에 들어. 나처럼 행복한 손님도 없을 거야.
0: 행복한 손님? 우리가 해냈어? 아우!

파티.

0: 댄스 타요가 다시 돌아왔어.
1: 타요라.
0: 그런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타요 살려.
1: 좋.
2: 타요,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0: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1: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3: 내게 맡겨.
1: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타요의 새로운 시리즈.
4: 빌리, 포커, 크리스, 맥스,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5: 취미 같은 건 질색인 코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오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6: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5: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형들 떡볶이 먹자.
1: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진짜 맛있겠지.
0: 와 진짜 맛있다.
2: 떡볶이
3: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0: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4: 아마폰 말고 때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0 사진 3,000장 동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5: 더 하면 플러스
6: 블러그래?
5: 플러스
4: 더 다양해지 24가지 앱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4.0 원인원 미미 쇼핑백을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형머리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일까 치마일까 나 어때? 쇼핑백을 채워줘. 두근두근 두근두근 미미 쇼핑백.
7: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8: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7: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8: 그래 서포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7: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

0: 내 마음대로 목도 꾸미기. 이 문을 발견한 걸 알면 애들이 엄청 놀라겠지. 내가 아직 버블잼은 없지만 글에 쓸모가 있다고.
1: 여기 쓰여진 글이 아직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먼저 알아낸 뒤에 말하자. 알았지?
0: 네. 뭐 그래.
2: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봄을 맞아 복도를 꾸미려고 하거든. 너희가 도와줬으면 해.
0: 복도를?
1: 말하자면 학습 분위기를 향상시키는 거지.
0: 그린도 운영위원회였어?
3: 좋아.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데.
4: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아. 복도가 품이 넘친다면 학교 다닐 맛 나겠는데.
0: 가위바위보로 정하는 건 어때?
5: 헬로, 블루다.
6: 들었어? 학교에 돌고 있는 괴수문 말이야. 얼마 전에 해안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정신을 잃고 깨어나 보니 도로 한복판이었대.
5: 하필 풍경화 그리기 대회 때라 우리 학교 누군가가 사람들을 조종했다는 소문이 난 거야.
7: 나 때문에 미안해.
6: 하지만 그건 우리 블루다 스쿨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이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0: 지훈의 삼촌도 그날 도로에서 깨어나셨다고 했잖아.
8: 맞아, 맞아. 지훈 삼촌이 학교에 괴물이 있어서 섬 주민들을 괴롭힌다고 말씀하셨대.
0: 괴물?
1: 앞으로 인간들 앞에서는 행동을 좀 조심해야겠어.
2: 인간 눈에는 괴물로 보일 수도 있구나.
0: 에이, 선배는 우린 거 다 알면서. 아, 맞다. 어? 선배, 이것 좀 봐주세요. 왜?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야지.
1: 비밀 공간인데 인간에게 함부로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 믿을 만한 앤지 좀 더 지켜보자.
2: 그럼 각자 원하는 콘셉트를 정해서 오후에 다시 회의하자.
3: 어떻게 꾸밀까? 짜잔! 완성! 자, 어때? 그림이 그려져? 자,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길러지는 블루다 스쿨의 미래 말이야.
1: 콘셉트를 정해오자고 했지. 누가 실제로 만들래?
4: 보여주는 것보다 확실한 게 있을까? 어때? 정말 멋지지 않니? 걸어다닐 때마다 이 레드카펫을 밟고 모두의 주목을 받는 거지. 이제야 겨우 나랑 어울리는 학교 같아.
2: 특이한 것도 좋지만 콘셉트를 한 가지로 통일하자. 아, 이렇게 계획과 달라지면 곤란한데.
1: 계획? 그레이랑 레오가 원래 알던 사이였어?
0: 갑자기 그건 왜 물어?
1: 아무래도 수상해.
2: 우선 수업 끝나고 나서 다 치우고 다시 정해보자.

0: 버블잼을 빼앗긴 거잖아요.
1: 이번엔 내 차례.
0: 왜 까들어?
2: 그만! 지능을 넣으면 블록보다 뛰어날 줄 알았건만 한심한 것들. 기껏 모은 마법의 힘을 쓰는 건 아깝지만 새로운 부활을 만들어야겠다. 그린의 버블잼을 넣어주면 너희보단 똑똑하겠지. 가장 충성스럽고 강력한 힘을 가진 다크. 그린의 버블잼을 이용해 공주들을 가두고 버블잼을 빼앗아 오거라.
0: 내 레드 카페.
3: 아니, 이 굉장한 아이디어를 반대하다니. 학생들이 비실비실 약해지면 어쩔 거야?
0: 밤마다 다르게 꾸며도 괜찮을 텐데.
4: 아까 계획이 곤란해진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5: 뭐? 그게 무슨 말이야?
4: 네가 한 말인데 왜 모르는 척하지?
3: 이거 누라니까? 공간의 목적에 맞게 꾸며야지.
0: 일단 한번 이 카페 길을 걸어보면 다들 이해한다니까. 자, 어디 느껴보라고.

0: 뭐지?
1: 블랙 다이아님의 명령으로 너희의 법을 짐을 거두겠다.
0: 저게 뭐야?
2: 뭐든 막아!
1: 갇혀라! 통째로 뜯어 올려주마.
0: 도대체
2: 이렇게 강력한 마법을 부리다니. 나가려면 경관문을 열어야 해.

0: 내가 먼저 뒤로 다가가서 그림자를 묶을게.
1: 야, 이 악당아! 비겁하게 학교를!
2: 어? 왜 저래?
0: 할 수 없지! 정면 승부다! 어떠냐, 내 펀치 맛이! 너무 빨라서 못 피하겠지! 못 피하는 게 아니라 안 피하는 거야.
2: 뭐? 도망쳐! 아니, 왜? 어?
3: 기대했는데 별거 없고.
0: 내가 갈게. 우선 도망치자. 우리끼리는 안 돼.
3: 그래, 다 모여라.
0: 우리 위치를 알리려고 뛰어든 걸까? 너 정체가 뭐야?
4: 어? 얘들아! 만나서 다행이야!
5: 아우, 그 큐브만 없으면 한판 겨뤄볼 만할 텐데. 우선 현관

0: 이쪽으로 통하는 길을 찾아야 해. 뭔가 기준을 잡아야 하는데 이쪽으로 가보자.
1: 근데 그레이 오빠는 왜 덤빈 거야?
2: 그러게, 약골 같은데 뭘 돕겠다고.
1: 그랬어? 믿음직한데.
0: 인간은 믿지 말라니까. 잠깐, 이건 시간 낭비야. 뭔가 단서를 찾아야 해. 뭐 없을까?
3: 어? 어. 아, 얘들아, 이걸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4: 어? 어? 어? 레드의 카펫이야!
0: 이리로 가면 현관이 나올 거야.
2: 아깐 실수는 잊어줄게.
1: 역시 내가 핑을 잡았군. 봐, 네가 뭐한 거라니까.
5: 지루하던 참이었다.
1: 자, 다 같이 공격해!
4: 어차피! 샤!
1: 인디고!
4: 샤! 샤! 야호! 좋다!
2: 이제 이 문들을 열어보면 되는 건가?
1: 고마워, 하라고. 내 덕분에 빠져나온 거잖아. 어?
0: 말해봐. 길을 잃게 하려고 복도를 다르게 꾸미지 말라고 한 거지?
1: 왜 그래? 카펫을 발견한 건 선배야. 의심받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네가 제일 잘 알잖아.
4: 얘들아, 종이.
1: 뭐야?

0: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1: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3: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1: 그래, 서펑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0: 속옷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그래비 트랙스. 나만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창의적인 트랙. 다양한 확장으로 액션 선을 굴려봐. 위험한 장애물도 건너고 먼 곳까지 한 번에 쿵. 그래비 트랙스. 고원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4: 형들, 떡볶이 먹자.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5: 대박이네.
6: 진짜 맛있겠지.
7: 대박. 너무 맛있는데?
8: 쫄깃쫄깃하네.
7: 떡볶이.
9: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0: 소풍 가고 싶어.
1: 어? 데이지 할머니 댁이다. 어? 포스티랑 클린이잖아. 안녕하세요, 데이지 할머니. 안녕, 얘들아.
2: 스푸키구나. 어서 오렴.
3: 어서 와, 스푸키.
1: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고 있어?
3: 내일 데이지 할머니와 꾸꾸름 언덕으로 소풍을 가기로 했어.
1: 우와, 정말?
3: 거기엔 예쁜 꽃들과 나비들이 정말 많대.
2: 스푸키, 너도 같이 가겠니?
1: 물론이죠. 재밌겠다.
3: 스푸키, 얼굴에 침이 다 끼었잖아.
1: 미안, 죄송해요 할머니. 갑자기 코가 엄청 간질거려서요.
2: 갑자기 코가 간질거린다고? 너 혹시 꽃가루 간지럼증 있는 거 아니니?
1: 꽃가루 간지럼증이요?
2: 그래, 꽃가루 간지럼증이 있으면 요즘처럼 꽃가루가 심하게 날릴 때 갑자기 재채기나 콧물이 나오기도 하거든.
1: 정말요?
3: 콧물도 나오는데?
2: 스푸키, 혹시 모르니까 꽃가루 간지럼증 검사를 받아보렴. 마침 구조본부에서 검사를 해주고 있단다.
1: 검사를 받았는데 꽃가루 간지럼증이면요?
2: 그렇다면 소풍은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4: 네? 소풍을 못 간다고요?
3: 스푸키, 아직도 코가 간지럽니?
1: 몰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3: 또 재채기를 하는데. 너 정말 꽃가루 간지럼증 아니야?
1: 아니야, 아닐 거야.
3: 맞는 것 같은데. 스푸키, 그러지 말고 검사를 받아봐. 정말 꽃가루 간지럼증이면 어떡해.
1: 나 검사 받기 싫은데.

0: 새끼!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가면 어떡해!
1: 헨리, 무슨 일이야?
0: 스프키가 국가를 간지럼증 검사를 받으러 온 것 같은데 갑자기 받지 않겠다고 이러지 뭐야. 스프키 말론 데이지 할머니 댁에서부터 계속 재채기랑 콧물이 나왔대.
1: 그래? 그렇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받으려고 하는 거야?
2: 그게 나 꽃가루 간지럼증이면 어떡해?
0: 아휴, 그건 검사를 받아봐야 알지.
3: 그래, 스푸키. 검사를 받아봐. 그래야 정확히 알 수 있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2: 아닐 수도 있어?
4: 물론이지.
2: 알았어. 그럼 받아볼게. 이걸 떼어내면 꽃가루 간지럼증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지?
3: 그래, 정말 간단하지? 시간이 다 된 것 같아. 내가 확인해볼게.
2: 나 아니지! 아니지!
3: 어쩌지? 꽃가루 간지럼증이야.
2: 뭐? 그럼 나 이제 어떡해?
3: 너무 걱정하지 마. 당분간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잘 쉬면 금방 좋아질 거야.
2: 정말 정말 나가고 싶으면?
3: 꼭 나가야 할 일이 있다면 마스크를 쓰도록 해. 다녀와선 깨끗이 씻고.
2: 마스크? 마스크만 쓰면 나 소풍 가도 돼?
0: 소풍? 소풍을 어디로 가는데?
2: 꽃구름 언덕!
0: 꽃구름 언덕? 응. 거긴 꽃이 잔뜩 있는 곳이잖아.
5: 스푸키, 마스크를 쓴다 해도 꽃구름 언덕엔 가지 않는 게 좋겠어. 잘못하면 재채기나 콧물이 더 심해질 수도 있거든.
2: 뭐? 정말?
1: 그래, 많이 서운하겠지만 내일은 소풍을 가지 않는 게 좋겠어.
2: 소풍 가고 싶은데. 아, 꽃가루 간지럼증이라니.
0: 스푸키!
2: 너희들 우리 집엔 무슨 일이야?
6: 검사 결과가 궁금해서 말이야.
0: 너 마스크를 쓴 거 보니 꽃가루 간지럼증이 맞구나.
2: 어? 이거? 아니야! 그냥 코감기래. 오늘만 쉬고 나면 낫는댔어.
6: 정말? 그럼 우리 같이 소풍 갈 수 있는 거야?
2: 당연하지!
6: 잘됐다, 스푸키!
7: 그래? 간지럼증이 아니라니 정말 다행이구나.
0: 그러게 말이에요.
2: 얘들아! 좋은 아침이야!
0: 어서와, 스푸키!
2: 좋은 아침이에요, 데이지 할머니!
7: 좋은 아침이구나, 스푸키. 감기는 아직 낫지 않은 모양이구나.
2: 오, 감기 다 나았어요. 다시 걸릴까봐 조심하려고요.
7: 어허,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자, 그럼 이제 다 같이 출발해볼까?
0: 네, 출발!
7: 여기만 지나면 바로 꽃구름 언덕이란다.
0: 우와, 정말요? 빨리 가자.
2: 답답해. 와, 이제 살 것 같다. 같이 가, 얘들아.
7: 자, 다 왔다.
0: 우와, 예쁘다.
7: 정말 그렇지?
0: 우와, 저기 나비떼가 있어. 가보자.
8: 같이 가.
7: 너무 멀리 가지 말렴.
8: 네.
2: 나비야, 나랑 놀자.
0: 스푸키, 좀 이상해 보이는데?
7: 스푸키, 그쪽으로 가면 안 돼.

0: 쇼코키!
1: 쇼코키 살려! 으치!
0: 사고 발생! 사고 발생!
2: 무슨 일이야, 진?
0: 방금 꽃구름 언덕에서 데이지 할머니께 신고가 들어왔는데 스푸키가 재채기를 심하게 하더니 절벽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대. 모든 대원들은 지금 당장 출동해줘!
2: 알았어!

부키! 걱정 말거라! 곧 구조대가 올 거야!

0: 여기야, 여기!
1: 헨리, 상황은 어때?
0: 스푸키는 꽃가루 간지럼증 증상을 보이고 있어. 게다가 나무에 깊이 박혀서 빼내는 것도 쉽지 않아 보여.
1: 알았어. 로이, 크레인을 준비해줘. 엠버는 나와 함께 내려가자.
0: 됐어.
1: 스푸키, 조금만 참아. 금방 데리고 올라가 줄게.
2: 폴리, 증상이 심해지고 있어. 당장 응급처치를 해야 해.
1: 알았어. 로이, 응급처치를 할 거야. 단단히 잡고 있어줘.
3: 걱정 마.
2: 스푸키, 해독제를 줄게. 훨씬 나아질 거야.
0: 안 돼! 내가 갈게!

0: 됐어, 로이?
1: 좋아, 올릴게.
0: 이만하길 정말 다행이야.
2: 그런데 스푸키, 친구들에게 왜 꽃가루 간지럼증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 거야?
3: 그게 친구들하고 소풍을 못 갈까 봐 그랬어.
4: 아, 그랬구나.
5: 하지만 스푸키, 앞으로 그런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단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네 건강이니까 말이야.
3: 네, 이제 알아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그런데 나 정말 괜찮아지는 거지?
6: 그럼 당분간만 참고 조심하면 다시 친구들과 밖에서 놀 수 있을 거야.
3: 좋아, 그럼 조금만 더 참아볼게.
0: 자, 그럼 스푸키의 안전을 위해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갈까?
2: 나 죄책이야. 헨리, 너도 혹시 꽃가루 간지럼증 아니야?
7: 아니야.
3: 맞는 것 같은데. 헨리, 너도 당분간 밖에 나가지 말도록 해.
7: 아니야. 난 꽃가루 간지럼증 절대 아니야.
3: 그건 검사를 받아봐야 알지.
7: 뭐? 아이.
0: 신나는 기차 여행.
8: 어? 트리노 온다.
9: 난 멋쟁이 트리노. 안녕 친구들, 오랜만이에요.
10: 안녕 트리노.
11: 어? 트리노, 오늘 뭔가 달라 보이는데?
9: 뭐가 달라졌을까요?
8: 뭐가 달라졌지?
12: 아, 알았다. 트리노, 이제 손님도 태우는구나.
9: 빙고, 맞습니다. 요즘은 물건을 싣는 대신 손님들을 모시고 여행을 다니고 있거든요.
8: 멋지네. 트리노, 우리도 태워줄 수 있어?
9: 물론이죠. 그만, 내일은 예정된 손님이 없어서 특별히 모실 수 있는데 내일은 어떤가요?
8: 내일? 당연히 좋지.
9: 좋아요. 그럼 내일 아침 9시까지 이 자리에 늦지 않게 모여주세요.
10: 알았어. 고마워 트리노.
9: 천만에요.

0: 괜찮네요.
1: 오늘은 지름길로 갈까?
2: 좋아.
1: 어? 구조대다.
3: 안녕.
4: 안녕.
5: 모두들 여긴 어쩐 일이야?
1: 우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야.
6: 그렇구나. 그런데 이쪽 길은 좁아서 위험하니까 다음엔 큰 길로 다니도록 해.
1: 이 길이 더 빨라서 말이야.
2: 다음엔 그렇게 할게.
6: 그런데 저 귀여운 동산들은 뭐야?
2: 귀엽긴. 냄새가 엄청 나는데.
7: 아, 이거 거름을 만드는 중이야.
1: 거름? 거름이 뭔데?
8: 농작물을 쑥쑥 자라게 해주는 영양분 같은 거야.
9: 냄새가 좀 지독하지? 동물의 배설물로 만들거든.
1: 배설물이라면
3: 똥이잖아.
1: 신기하다. 똥이 영양분이 된다고?
10: 조심해 맥스. 그러다 빠지겠어.
2: 그래. 내일 기차 여행 가려면 오늘은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고.
1: 응. 알았어.
9: 너희들 내일 기차 여행 가는 거야?
3: 응.
1: 트리노가 여행을 시켜준대.
3: 우와, 좋겠다.
5: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랄게.
9: 기차 여행이라니 얼마나 즐거울까?
7: 맞아. 기차 안에서 맛있는 간식도 얌얌 먹고 친구들과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고
5: 창밖으로 멋진 산과 바다도 구경하고 말이야.
6: 깜깜한 터널을 지날 땐 기분이 최고지.
9: 중장비 마을 친구들 오늘 밤 잠이 오지 않겠는데?
3: 그러게.
6: 얘들아, 내일 늦지 않게 기차역으로 가려면 8시엔 일어나야 돼.
3: 알았어.
6: 그럼 모두 잘 자.
3: 잘 자.
1: 미니맥스, 기쁜 소식이 있어. 우린 내일 트리노와 함께 기차 여행을 갈 거야. 너와 함께 하는 기차 여행이라니 정말 행복할 거야. 잘 자, 미니맥스.

0: 아침부터 웬 소란이야.
1: 메시! 메시! 어서 일어나!
2: 왜 불러?
3: 벌써 9시가 다 돼가 기차 여행에 늦었다고.
2: 여행? 아, 깜빡했다.
1: 빨리 와! 트리노가 기다린다고!
2: 오, 같이 가!
4: 트리노 씨, 저희 여행 다녀올게요!
0: 여행? 그래서 저 난리였구먼.
5: 친구들이 왜 이렇게 안 올까요? 날아가는 참새님 알고 있나요?
4: 트리노!
5: 어? 어서오세요!
2: 늦어서 미안해. 어젯밤에 너무 설레서 잠이 오지 않더라고.
1: 그래서 우리 모두 늦잠을 잤지 뭐야.
5: 이해합니다. 여행은 언제나 설레는 일이니까요. 자, 그럼 떠나기 전 잊은 것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래요?
3: 나는 없어.
1: 나도.
2: 나도 없. 아, 맞다. 미니맥스.
5: 미니맥스가 뭐죠?
2: 내가 키우는 금붕어인데 깜빡하고 안 데려왔지 뭐야. 어떡하지?
1: 어떡하긴, 그냥 가야지.
3: 그래, 미니맥스는 다음에 데려가자.
2: 안 돼, 같이 간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얼마나 실망하겠어.
5: 그럼 어서 가서 데려오세요.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2: 정말 고마워. 금방 다녀올게.
1: 빨리 와야 해.
2: 기다려, 미니맥스! 지름길로 갈까? 위험해서 안 된댔는데.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조심, 조심. 오, 겨우 빠져나왔네. 빨리 가자.
0: 조용해서 좋구먼.
2: 미니맥스! 어? 형 왔어!
0: 여행 간다고 하지 않았나?
2: 빨리 가자, 빨리! 조심, 조심. 여긴 길이 좁아서 정말 조심해야 해. 하지만 걱정 마. 여기만 빠져나가면 금방이니까.

0: 발이야. 저쪽으로 좀 가줄래? 앞이 안 보인단 말이야. 가! 가! 가! 미니맥스! 누가 좀 도와줘요!
1: 맥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0: 드래키, 거기 미니맥스 좀 구해줘!
1: 알았어! 내가 미니맥스를 구할게!
0: 어떡해. 누가 좀 도와줘요!
2: 야! 도대체 맥스는 언제 오는 거야?
3: 그러게. 너무 늦는데.
4: 불길한데요?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요?
2: 사고?
5: 지금쯤 트리노와 친구들은 여행을 즐기고 있겠지.
6: 아마도 그렇겠지.
7: 어디쯤 가고 있을까?
8: 글쎄.
7: 사고 발생! 사고 발생!
9: 무슨 일이야?
7: 방금 기차역에 있는 덤프에게서 신고가 들어왔어. 맥스가 미니맥스를 데리러 집으로 간 지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대. 아무래도 맥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모든 대원들은 지금 당장 출동해줘. 알았어.

0: 나는 소리지?
1: 도와줘요!
0: 맥스랑 트레키잖아! 홀리! 찾았어! 트레키 농장이야!
2: 알았어! 모두 숙두르자!
0: 응! 얘들아!
1: 벨리!
0: 구조대가 올 거야!
1: 미니 맥스를 먼저 부탁해!
0: 걱정 마!

0: 여기, 여기야. 모두 바퀴가 진흙에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어.
1: 알았어. 로이, 앰버, 서둘러서 구조를 시작하자.
0: 응. 자, 금방 구해줄게. 로이, 준비됐어.
2: 좋아. 이렇게 셋 하면 바퀴를 힘차게 굴려. 하나, 둘, 셋.
0: 잘했어, 트래키.
3: 고마워, 헨리.
4: 빨리 나가고 싶어.
1: 걱정 마, 금방 구해줄게. 앰버, 준비됐어?
5: 좋아, 그럼 당길게. 하나, 둘, 셋.
4: 나왔다.
1: 잘했어, 맥스.
5: 자, 이제 여기서 나가자.
0: 개운하다.
5: 모두 이만하길 다행이야.
4: 도와줘서 고마워.
0: 천만에.
3: 그나저나 어. 여행을 못 가게 돼서 속상하겠다.
4: 전부 내 탓인데 뭐. 미니 맥스,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0: 맥스, 너무 실망하지 마. 기쁜 소식이 있으니까.
4: 기쁜 소식?
1: 트리너와 친구들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대.
4: 정말? 야호! 신난다!
3: 잘 됐다, 맥스.
6: 자, 그럼 다시 한번 탑승객을 확인해 보겠어요. 포크?
0: 응.
6: 브루노?
7: 여기.
6: 덤프?
8: 여기.
6: 맥스?
4: 여기.
6: 그리고 미니 맥스?
4: 여기.
6: 반가워요, 미니 맥스.
4: 트리노, 나랑 미니 맥스를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
6: 천만에요. 새 친구를 만나서 저도 기쁘답니다. 그럼 이제 신나는 기차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야!

0: 잠깐, 또 뭐 잊은 건 없을까요?
1: 잊은 거?
2: 없어.
1: 여행 준비는 완벽해.
0: 좋아요. 그럼 출발합니다.

0: 드렉스.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스톤 발사. 그래비 드렉스. 고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1: 지구 영웅 헌개맨.

0: 점퍼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과
1: 맛있는 영양식의 치킨 크크크.

0: 가짜뱀 스핑크 스나방 애벌레.
1: 키키,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0: 내가 준비한 게 있지. 바로 곤충들을 위한 영양 쿠키.
2: 영양 쿠키?
3: 어디?
0: 여기. 곤충들을 위해 작게 만들었어.
4: 우와, 정말 귀엽다.
5: 빨리 곤충들에게 나눠주자.
0: 응.

0: 정도는 거뜬한데.
1: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출동!
2: 출동!
3: 쿠키가 이제 한 개 남았네. 저기서 쉬었다 가야지.
4: 맛있는 냄새는 뭐지? 우와, 맛있겠다. 내 위장술로 뺏어 먹어야지.
3: 우와, 뱀이다!
4: 우와! 정말 맛있다.
3: 애벌레야, 너 혹시 뱀 못 봤어?
4: 뱀을 무서워하다니, 너 겁쟁이구나?
3: 겁쟁이라니, 난 고고다이노 핑이야. 그냥 조금 놀랬을 뿐이라고.
4: 이래도?
3: 이게 뭐야? 어떻게 뱀이 애벌레로, 아니 애벌레가 뱀으로 변하냐고.
4: 겁내지 마. 난 뱀이 아니라 스핑크스 나방 애벌레야. 뱀으로 위장한 거라고.
3: 위장이라고? 어? 아, 도망쳐!
4: 나한테 맡겨! 봤지? 역시 난 대단해. 모두 내 위장술에 속는다고. 진짜 뱀도 속을걸?
3: 새가 안 속았으면 어쩔 뻔했어. 그렇게 위장술만 믿고 까불다간 큰일 난다고. 조심해야 돼.
4: 흥, 그럴 일 없을걸?
3: 어? 아.
5: 힘이 왜 이렇게 안 오지?
6: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찾으러 가보자.
5: 응.
3: 어? 아이, 깜짝이야. 내가 또 속은 줄 알고. 두 번은 안 속지. 너도 뱀인 척하는 스핑크스 애벌레지?
7: 감히 나를 애벌레로 취급해.
3: 뱀처럼 움직이는 연습을 하는 게 어때? 몸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뱀 같을걸? 그리고 혀도 이렇게 내밀어야지.

0: 위장이 오고 있어. 빨리 도망가자.
1: 왜 도망가? 내 위장 소리면 뱀도 속을 텐데. 안녕, 나도 뱀이야.
2: 감히 해볼래 주지? 내가 속을 줄 알고.

내 입으로 들어와라. 야!

0: 작전 성공!
1: 예호!
2: 다음에 만나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
1: 다 됐다!
0: 고마워, 비키!
1: 핑, 미안해. 네가 조심하라고 했었는데.
0: 흥, 큰일 난다고 했지?
3: 맞아, 애벌레야. 네 위장술은 정말 대단하지만 그것만 믿고 너무 안심하면 진짜 위험해질 수도 있어.
1: 응, 약속해. 이제 절대 방심하지 않을게.
0: 어? 정말?
1: 응, 응. 나비가 되고 나서 할게.
0: 뭐? 아이, 정말 못 말린다니.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1: 그래, 서펌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누구세요?
2: 어? 제가 살려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요. 좀 부탁할게요.
1: 잠깐만 둘이야. 밥 먹고 갈 시간이... 안 되지?
3: 에? 엄마 집 가는 중이라고? 언니가 웬일로?
2: 엄마 오늘 집에 있어 없어?
3: 있어.
4: 언니, 아직도 엄마랑 통화하고 나면 위험약 먹어?
2: 왜?
4: 그 얘기하니까 엄마 충격 먹었나 보더라.
5: 뭐? 그 얘기를 네가 왜 해?
4: 죽고 싶냐?
3: 덕분에 엄마 전화 좀 줄었잖아. 고맙지.
2: 차단했거든 어차피.
3: 언니, 우리 옆집 할머니 되게 좋은 분이시다?
4: 응. 서유리 되게 예뻐해 주셔. 주에 한 번씩 꼭 문고리에 서유리 간식 걸어놓고 가시거든. 나도 만난 거 생기면 할머니 나눠드리고 아프신 데 없나 여쭤도보고. 근데 그 할머니 자식들이 다 의절했대.
3: 소문에 젊을 때 애들한테 지독하게 굴었나 봐.
2: 요점만 말해 고하나.
4: 엄마한텐 세상에 그렇게 친절한 적이 없잖아.
3: 동네 아무한테나 친절할 수 있는 거면 엄마한테도 친절해보고 싶어.
4: 토리동 구석에 사는 어떤 아줌마. 혼자 자식 둘 키운다고 발버둥치다.
3: 그 발길질에 애들이 나가떨어진 그런 아줌마.
4: 그렇게 생각하니까 엄마가 잘해줬던 것도 기억나더라. 먹는 거 하나는 악착같이 챙겨준 거.
3: 아빠가 우리 신용으로 장난치려고 할 때 죽어라 싸워서 막아준 거. 크리스마스 날 그래도 양말 속에 선물 넣어놓고 출근한 거.
2: 네가 나보다 더 어른 같다?
3: 뭐,
4: 난 그래도 햇볕 좀 쬐면서 컸잖아. 고두리가 지켜준 덕분에.
2: 참나. 야, 근데 크리스마스 선물은 내가 넣어둔 거거든? 향기라는 볼펜.
3: 아니, 언니가 준 거 말고.
4: 양말 속에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있었잖아. 편지 한 장 없이 덜렁. 응?
3: 엄마도 참, 누가 산타 선물을 돈으로 주냐.
2: 내 양말엔 아무것도 없었는데.
3: 아, 왜 없어?
4: 그날 아침에 내가 내 양말에서 1,000원, 언니 양말에서 2,000원 거...
3: 아이고, 서유리 깼다. 끊는다, 언니.
4: 야, 고하나! 야!
1: 아, 너 두고 간 짐 정리하다가 있길래 꽃다발 조그만 거라도 들려보낼걸. 에이, 나도 참. 짐 정리하다 보니까 둘이 네가 참 열심히 살았더라. 엄마가 돼서 뭐 하나 알아봐주지도 못했는데 다 알아서 척척.
2: 엄마도 일하느라 바빴잖아요.
1: 내 국 좀 먹어봐, 둘이야. 둘이 네 건 오이 안 넣고 했어. 너 집에서 밥 잘 안 먹는 데서 조금만 했는데 딱 두 끼 나올 정도니까 괜찮으면 이따 갈 때
2: 가져갈게요.
1: 가만히 있어봐. 가자마자 시원하게 먹으려면 내 냉동실에다가
2: 넣어. 아니, 일단 식사하시고.
1: 아이, 보자기 어디 갔어. 참, 엄마 너한테 줄 거 있다. 온 김에 같이 가져가면 되겠네.
2: 뭔데요?
1: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일 잘하는 직원들도 막 잘린다잖아. 엄마가 원래 이런 거 절대 안 믿는데 무지하게 용한 도사님이더라고. 네 성격, 외모, 무슨 일 하는지 다 맞히더라니까. 이거 엄마가 큰맘 먹고 써온 거니까 너 침대나 소파 같이 몸 닿는 데다가 딱 붙여두기만 하면 절대 잘릴 일 없대.
2: 그걸 왜 엄마가 갖고 있어요? 아니, 그런 걸 누가 준다고 막 받아오면 어쩌냐고요?
1: 막 받다니. 복채 안 주면 운 달아난다고 해서 하나 거랑 네 거까지 넉넉히 드리고 왔는데.
2: 내 정보도 틀리고 돈까지 틀려.
6: 부장님, 다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2: 설명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리 지킬 사이는 아니잖아요.
4: 기뚜아 직원을 울렸잖아.
1: 엄마가 뭐 실수했어?
2: 혹시 그 도사 또 찾아오면 절대 상대하지 말고 저한테 연락하세요.
1: 그럼 너 이제 엄마 전화 받아주는 거야?
2: 엄마, 저는 하나와는 달라요. 갈게요.
1: 둘이야, 그래도 반찬은 가져... 갔네?
6: 사장 말도 안 듣고 미친 듯이 꼬리 흔든 나에게 그렇게 얄짤없이 돌아설 수가 있냐고. 설명할 기회도 안 주고, 어? 나쁜 사람.
4: 소나, 같이 일하다 보면 유대감도 생기고.

0: 내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 같지. 근데 나오면 그냥 아는 업계 동료일 뿐이야. 그러다 다시 만나면 또 반갑게 인사하고 같이 일하는 거고.
1: 오, 역시 회사원.
2: 소은아. 아, 잠들었네.
1: 어차피 버릴 거면서.
3: 어차피 버릴 거면서 소은애비는 뭘 그렇게 자기가 키운다고 고집을 폈대?
4: 우리 소은이 버려진 거 아니야. 내가 싸워서 데려온 거야.
5: 제발 말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해, 엄마.
3: 속상해서 그러지. 누군 소은이 안 아껴서 그래?
2: 소은아, 뭐해?
0: 엄마, 이거 보세요. 엄마가 좋아하는 달걀 후라이예요.
4: 너... 누가 위험하게 가스레인지 쓰래? 그러다 화상이라도.
0: 엄마, 우리 집에 저 없으면 안 되죠. 소은이 없으면 엄마는 아무것도 못하죠.
1: 간다 해버려. 이놈의 회사 내가 먼저 때려친다. 부장님.
2: 사과 완벽하게 하는 법. 네, 나갑니다.
4: 어?
2: 연락도 없이 갑자기 죄송합니다, 정 사장님. 소은 씨와 일하는 고두리라고 합니다. 아, 고두리 부장님. 이러면 슈퍼갑이잖아.
4: 저희 아들이 정말 신세가 많았습니다, 부장님.
2: 아닙니다. 신세는 오히려 제가 지고 있습니다. 소은 씨 같은 인재를 길러내신 분이 어떤 분인지 늘 궁금했는데 이제야 뵙게 되는군요.
4: 어머나.
6: 엄마,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5리터짜리 없대요. 아이스크림.
4: 소은아, 얼른 와서 앉아. 부장님 오셨어.
6: 저 깜빡한 게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4: 소은아,
2: 거기 서은.
4: 설마 우리 아들 횡령한 건가?
2: 거기서.
6: 싫어.
4: 제발 그만 좀 서라니까.
6: 그만 쫓아오시라고요.
4: 지금 관절 젊다고 자랑하시는 겁니까?
6: 돌부리도 없는데 왜 혼자 넘어져요? 그런다고 누가 설 줄 알고?
4: 잠깐이면 됩니다, 소은 씨. 할 얘기가 있어요.
2: 부장 자리까지 올라오는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을 떠나보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를 떠난 사람이 10명이면 그중 최소 3명은 다시 만나게 된다.
6: 에?
2: 회수율이 무려 30%인 셈이죠.
6: 그게 무슨...
2: 그러니까 제 말은 저는 소은 씨가 30%라고 확신했나 봅니다. 소은 씨가 이 업계 어딘가를 돌고 돌다가 그 사람과 일하는 거 꽤 즐거웠다. 한 번 더 같이 일하고 싶다. 라고 날 떠올려주지 않을까 멋대로 생각했나 봅니다. 저와 일한 시간이 소은 씨에게 득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던 말 진심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소은 씨. 혼자 판단하고 혼자 오해하고 내가 절대 되고 싶지 않았던 상사가 돼버렸네요.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사장님께는 제가 잘...
6: 제가 그렇게 필요하세요? 부장님은 저 없으면 혼자선 일을 못하시나요?
2: 당연하죠. 소은 씨 없으면 우리 팀 안 돌아갑니다.
6: 실속 한호 세트였으면 용서 안 했어요, 진짜.
2: 부장님, 이거 차 안에서 입 심심할 때 드세요. 고맙습니다, 정 사장님.
6: 부장님, 배고프시죠? 여기서 30분 거리에 짬뽕 맛집이
2: 있는... 업무 공유문서 확인해보세요. 따라잡을 게 많을 겁니다.
6: 에? 옷길쌤이 꿀밤문화센터에요? 그것도 수영장 VIP? 옷길쌤과 사별한 두 분께서 도토리문화센터 공사에도 참여하셨다고요? 아, 그래서 도토리문화센터에 대한 애정이 깊으시구나.
2: 글쎄요. 두 사람이 함께 공사한 현장이 평생에 걸쳐 수백 곳은 될 겁니다. 근데 왜 도토리 문화센터에만 집착하는 걸까요?
6: 듣고 보니 그것도 그렇네요. 아, 그럼 이건 어떨까요, 부장님? 옷길쌤께 도토리 문화센터에 수영장 증축을 제시하는 거예요. 수영장 때문에 그렇게 욕하던 꿀밤까지 가셨잖아요.
2: 사실은 이미 해봤습니다. 법무팀 쪽에 제가 시나리오 만들어 전달했고 지옥길 씨도 정순 회원님 설득으로 협상 테이블까지 나와주셨죠.
0: 엄마야. 그...

0: 끝내준대.
1: 지금까지와는 달리 상당히 흔들리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이라 생각했는데.
2: 됐다마.
3: 지 회장님, 저희랑 더 이야기를.
4: 사람의 마음이란 참 복잡하네요, 부장님.
1: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는 겁니다. 분명 앞뒤를 연결해줄 단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하필 회사차가 오늘 고장날 게 뭐야?
5: 이번 역은 토리고개역, 토리고개역입니다.
1: 좀 내리겠습니다.
5: 오른쪽입니다.
1: 빨리 가야 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는 곳으로. 잠깐, 뭔데? 웃겨. 얼마나 다녔다고 벌써 여기가 편해진 거야? 정신 차려, 고두리. 거리 유지, 거리 유지.
6: 도리 회원님 아니신가?
1: 안녕하세요, 마태주 회장님.
6: 자군자 교실 다시 열렸으니까 또 와요.
7: 여기 센터 사무실이 몇 층이에요?
1: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여기 사람인 줄 아나? 3층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왼쪽 복도를 쭉이요.
7: 감사합니다.
1: 참. 하루빨리 여길 벗어나야겠어.
8: 저기,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요? 내가 기계에서 돈을 뽑아야 하는데 팔이 이래서.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같이 가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1: 이건 또 뭔 신종사기야? 하루빨리 여길 벗어나야겠어.
8: 저기,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요? 내가 기계에서 돈을 뽑아야 하는데 팔이 이래서.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같이 가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1: ATM은 왼손으로도 뽑을 수 있을 텐데. 보이스피싱범들이 현금 인출책으로 취약층을 이용한다더니. 이건 또 뭔 신종사기야?
8: 저쪽이에요, 아가씨.
1: 여기 사람들이 다 바보로 보입니까?
8: 예?
1: 탈 다친 거 가짜잖아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8: 무슨... 아니에요.
1: 팔 다쳐서 버튼도 못 누르시는 분이 매니큐어는 참 곱게도 칠하셨네요.
8: 아, 이건...
1: 목소리는 떨리고 얼굴은 귀까지 빨개졌는데 이래도 거짓말이...
9: 내가 해줄게요. 일로 어디서. 그게 뭐 어렵다고.
8: 고맙습니다.
1: 선생님, 저분 뭔가 속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제가 좀 더 죽음을...
9: 네, 참 똑똑타. 근데 머리 혼자서는 사방을 다 못 보는 거다. 놀랬지요? 우리 수강생인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가. 살펴가 있어. 봤지요? 별일 없지요?
1: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 점들이...
9: 그만하라니까!
1: 네.
10: 오길쌤! 소은이가 돌아왔어요!
9: 어이구, 우리 소은초가 왔나? 는 못 본 것 같네.
10: 저도 쌤 너무 보고 싶었어요. 둘이 회원님도 잘 지내시죠?
9: 엘베 왔다. 어서 타자.
1: 황당하군. 좀 실수했다고 없는 사람 취급이라니.
9: 지역센터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기업이 있거든. 매년 지원 요청하는 센터가 늘어나니까 계획서 같은 걸 만들어가 발표를 하라고 하더라고.
4: PPT 심사를 하겠다는 거네요.
9: 지영이 도움을 받아가 우리끼리 해본다고 했는데 안만 봐도 이게 괜찮은지 모르겠네. 한번 보고 소원 총각이 본 느낌만 말해주면.
1: 제가 돕겠습니다, 선생님.
9: 둘이 회원님이요?
1: 이래봬도 제가 회사에서 PPT 장인으로 불립니다.
10: 잘 됐네요. 그럼 같이 해요. 의견은 다양하면 좋으니까요.
1: 절호의 기회입니다. 도토리 문화센터를 소개하는 PPT니까 관련 정보를 핑계로 이것저것 물어도 의심 없이 답해줄 겁니다. 잘 활용해봅시다.
10: 네, 부장님. 아, 참. 근데 부장님, 아까 옷길쌤과는 무슨 일이셨어요? 분위기가 좀...
1: 아, 별거 아닙니다. 오해가 있었는데 제가 좀 오버를 해서. 뭐, 원래 어른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요. 딱히 귀염성도 없고 앞뒤 딱딱 맞는지 따져대는 스타일이라 나름 조심하고는 있는데 아깐 방심했는지 너무 저처럼 굴었다 살짝 억울해진 겁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10: 아니에요. 어른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 거죠. 그게 부장님 장점인데 옷길쌤이 진짜 언짢으셨던 건 아닐 거예요. 제가 한번 슬쩍 여쭤볼게요.
1: 에?
10: 부장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1: 안 속상해.
10: 첫인상은 차가워도 지내보면 좋은 사람인 거 다들 아시게 될 거라고요.
1: 아시게 하고 싶지 않아.
10: 부장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1: 괜찮습니다, 소은 씨. 이럴 때를 대비해서 지옥길 씨 약점을 쥐고 있는 거니까 이제 마음이 놓이죠? 그럼 수업 끝나고 시간 맞춰서 자취회실에서 봅시다.
9: 도토리 자취회 위원님.

0: 학생들 다들 환영해 주이소. 그러면 지영아, 우리가 만든 PPT 들어봐주라.
1: 제 작품이 아니에요. 혹시나 이걸 보고 제 개발자로서의 능력을 판단하지는 말아달라.
2: 저거 내 아이디어라니까.
1: 그라데이션 언니야. 저기 클립아트는 내가 하나하나 심어놨지. 지영이가 절대 안 된다는 효과는 내가 다 찾아냈다.
0: 어떻는겨, 둘이 왜 언니. 고칠 게 좀 보이는겨.
3: 지적하고 싶은 게 최소한 100개는 돼. 지적하고 싶다. 너무나 지적하고 싶어. 하지만 지르고 나면 나랑 소울 씨가 죄다 떠안게 될 텐데. 고들이 참아야 한다. 참아. 엉망진창이네요. 난 대체 뭐가 문제일까?
4: 괜찮은데요? 유니크하고 그 발랄하고.
0: 아이, 송총각 조용히 해봐라.
3: 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4: 정보잖아.
1: 저는 성약이 있어서 이만.
3: 이 배경음악은 무슨 의도로 넣으신 거죠?
0: 아, 신나잖아. 우리 도토리 문화센터 맨키로.
3: 발표자 목소리가 묻힐 겁니다. 주목도를 높이려는 의도는 좋았습니다. 다음은 가독성인데 이 폰트는 자꾸 빙글빙글 돌아서 도저히 읽히지가.
0: 큰일 납니다. 이거 맞은다고 한 달 걸렸는데 왜 다 고친단 말이고.
2: 그냥 보내볼까 언니야.
3: 지옥길 선생님께서 그렇게 약한 소리 하시는 건 처음 듣네요. 딱 하룻밤만 세우는 걸로 충분합니다.
0: 아이고, 늙은이들 저승사자 인사시킬 일 있나. 우리 나이 대봐라. 초저녁만 돼도 기절이다, 기절.
2: 맞다.
3: 걱정 마시고 푹 주무시죠.
5: 커피도 왔어요.
3: 좋은데요? 현재 활동 중인 회원들 목소리를 삽입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지옥길 선생님께서는 여기서 가장 처음 들으셨던 수업이 뭔가요?
0: 뭐? 그게 갑자기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나네. 하도 이것저것 많이 해가.
3: 강사의 회원의 자치회 회장까지 하고 계신 선생님 이야기라면 아마 더 울림이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생각해보니 충분할 것 같네요.
0: 그러면 내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저녁 먹기 전까지 이어 앉아 있을 거니까 물어볼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고요.
5: 옥길쌤!
0: 됐나?
5: 먼저 가보셔도 돼요. 이제 필요한 소스는 다 찾았어요.
4: 근데 뭘 그렇게 집중하셨어요? 저 쌤 두 번이나 불렀는데.
0: 요거 소설책 필사. 요새 내 취미다.
4: 우와, 쌤 진짜 멋지세요. 저 쌤처럼 공부 많이 하시는 분 처음 봐요.
0: 아이고 뭘, 이게 뭔 공부라고.
4: 역시 우리 쌤 지성미가 철철 넘치시는 게.
2: 우리 회장님 출세했다. 젊은 회원한테 지성미 같은 소리도 다 듣고.
6: 그러게.
2: 그럼 믿고 맡길게요, 서울 씨.
0: 수고해요.
5: 네, 선생님.
4: 옥길쌤 저렇게 주눅드신 거 처음 봐요. 근데 부장님, 왜 갑자기 PPT 작업 직접 도와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3: 이걸 봐버렸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대강 흐름은 잡았으니까 소은 씨는 제가 요청하는 이미지 좀 찾아주세요.
4: 네, 부장님.
3: 소은 씨, 눈 떠요. 페이지 넘기는 속도 체크해야 합니다.
0: 소은 총각, 배 안 고프나?
3: 언제 잠든 거지?
0: 소은 총각이랑 같이 더 있어. 내는 오늘 수강 신청 날이라 아빠가 먼저 갑니다.
3: 그러고 보니 오늘이
2: 수강 신청일이잖아! 일어나! 웨이크업! 벌써 아프라고!
3: 역시 일단 아무 주례라도 서야겠어요. 빨리!
4: 부장님!
3: 왜요?
4: 저희 이번 달부터 등록할 필요 없지 않나요?
3: 그렇네요.
7: 죄송합니다. 본인이 작성해 오셔야 해요.
8: 내가 팔을 다쳐서 그래요. 개인정보 그런 거 괜찮으니까 어떻게 좀 안 될까요?
7: 곤란한데.
3: 저분은...
7: 그럼 불러주세요.
3: 소은 씨는 회의실로 먼저 올라가세요.
4: 네?
3: 전 좀 알아봐야 할 게 있습니다.
4: 갑자기요?
7: 어느 수업 신청하시게요?
3: 실력.
7: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3: 여기.
7: 그 수업은 줄 안 서셔도 돼요. 저쪽 엘리베이터 옆 비상계단으로 한층만 내려가세요. 거기 강의실 앞에서 바로 접수하시면 돼요.
3: 아이고, 고맙습니다.

0: 이런, 빠져버렸네.
1: 역시 팔을 다쳤다는 건 거짓말이었어. 대체 목적이 뭐야, 당신?
2: 잘왔다. 진짜로 잘 왔어요.
1: 성인 문예교실?
3: 자, 이건 입학 선물이에요. 교재랑 학용품 세트니까 수업 시작할 때 꼭 가져오세요.
0: 고맙습니다, 선생님.
3: 우리 문예교실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희 수업 특성상 전단지 홍보가 어려워서 참고 좀 하려고요.
0: 아, 그게...
2: 목마른 사슴이 옹달샘을 찾은 기지 뭐.
0: 어르신은 기계도 능숙하게 다루시네요. 저는 영 어렵던데.
2: 어려워도 배우면 또 금방 해요. 내 60살 넘어서도 까막눈이었어. 근데 여기 센터에 와가 글자 깨치고 나니까 못할 게 없더라고. 혼자 버스도 타고 은행도 가고 누가 글자 써보라 할까 봐 깜짝깜짝 안 놀라도 되고. 자, 금액 확인하이소. 사람이 목이 너무 마르면 물 나올 때만 보이는 거 아니겠나?
4: 여기 한글도 가르쳐주나 보다.
5: 아, 요새도 문맹이 있어?
4: 그럼. 우리 시고모님도 여기 와서 배우시면 좋을 텐데.
2: 바람 부는 날, 지옥길. 나도 우태처럼 학교에 가고 싶다고 아버지한테 졸랐다. 아버지가 그럼 소는 누가 키우나 하셨다. 우리 소 아롱이는 바람만 불었다 하면 음메 음메 크게 운다. 그러면 나는 소풀 먹이러 나간다 하고 아롱이랑 같이 울었다. 음메 음메.
3: 꽃이 예쁘다. 꽃이 예쁘다. 공이 구른다.
6: 공이 구른다.
3: 어떻게 굴러요?
2: 해골 해골. 듣기 좋지요? 꼭 을라들 노랫소리 안 같은겨.
0: 네.
2: 내는 가끔 속 시끄러울 때 듣고 간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음속이 조용해지거든. 여기 문예교실이 내 첫 수업이에요. 그래도 내심은 그게 아직도 부끄러운기라.
0: 어제 ATM 앞에서 뵀던 분도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하게...
2: 아니다. 어찌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노. 이래 글자로 꽉 찬 도시에 아직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7: 마음에 쏙 들어요, 부사장님. 저 작은 타일들로 어쩜 예술을 하셨어요. 손님들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 복자를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참, 부사장님, 얼른 계좌번호랑 은행 적어주세요. 잔금 통장으로 바로 보낼게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기기 국민행동요령 건조. 펜하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피티 크리에이터 펜스예요. 요즘 피부가 자꾸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진다고요? 피부를 촉촉하게 해줄... 아니! 그 건조가 피부 건조 아니었어? 가만히 있어! 건조란 대기 속의 습도가 몹시 낮아짐을 말하는 건데요. 피부 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주의보를, 실온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경보를 발표한답니다. 습도가 낮아지면 코나 목 등 호흡기가 건조해져요. 미지근한 물을 하루에 8잔 이상 꾸준히 섭취해주세요. 건조한 날씨는 피부까지 푸석푸석하게 한답니다. 평소보다 보습크림을 꼼꼼히 발라주세요. 대기 중 습도가 낮아지면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어요. 산림 밀접 지역에서는 야외 치사,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투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볕집 태우기를 하지 말고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해 화재 발생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재를 목격했다면 즉시 신고하여 화재 진압에 동참해주세요. 건조한 날씨가 가져오는 피해, 펭수의 촉촉한 피부처럼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0: 요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제가 부드럽게 해줄게요. 섬세하게.
2: 제가 또 VIP로 만들어드릴 수도 있잖아요.
1: 현실적으로 생각해볼게요.

0: 아, 제가 요즘에 좀 그 트러블이 나가지고요. 그거 치료하러 왔습니다. 저번에 한 번 뵀는데요. 저 너무 그 좋아서 다시 왔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
1: 펭수님 맞으시죠?
0: 어, 네, 맞아요.
1: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0: 네. 역시 너무 친절하시고요.
1: 오늘 어떤 고민이 있어서 오셨을까요?
0: 아,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트러블이 좀 많이 커요.
1: 아, 입술도 뭔가.
0: 맞아요. 저 부리도 뭔가 제가 뭐 먹지도 않은데요. 다들 저보고 짜파게티 먹었냐고. 아니면 술 먹었냐고 그러더라고요.
2: 안녕하세요.
0: 어?

0: 일단 귀여웠고요. 그 다음에 되게 깃털에서 윤기가 좀 잘 나와 보여서 좀 매력적으로 좀 다가왔어요.
1: 일단은 여드름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형 여드름이랑 건성 여드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듣고 있나요?
2: 아니.
1: 어? 의자가 하나 더 필요할 것 같네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춥진 않으셨어요?
2: 괜찮아요. 저 원장 쌤은 어떨까? 진료 받고 싶다.
1: 제 그 담당을 저 환자인데 그렇게 승용 원장님에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확신을 좀 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럼 저희.

0: 진단 장비 먼저 같이 촬영하러 가실까요?
1: 여기인가?
0: 정확하게 지금 피부 상태 어떤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1: 언니, 이거 머리를 일단 넣는 거예요?
0: 예, 머리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이마를 여기다가 대고, 예, 여드름 안 터지게 조심하세요.
1: 정말 짓궂게 장난도 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랄까, 저한테 장난을 치신 건지 진심인 건지가 살짝 구분이 안 돼서요. 전또 그렇게 좀 애매한 건좀안 좋아해서 고민이 좀 되네요.
0: 오이, 이렇게 찰칵. 움직이면 안 돼요. 네.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그 승용 원장님에게 그렇게 눈길을 빼앗긴 것도 그렇고. 이 촬영한 결과를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1: 이게 저라고요?
0: 평소 할아버지 같긴 한데, 그, 눈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나올 수는 있어요.
1: 이게 필터가 아니라고요?
0: 그리고 확대를 해서 보면은,
1: 어머.
0: 네, 여기 이제 눈가 주름도 있고, 눈밑 주름, 그리고 팔자 주름까지 아주 종합 세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있는 것들이 좀 보이네요.
2: 펭수가 아직 10살밖에 안 됐지만, 우리 이제 탄력 관리라든지 수분 관리를 좀 하셔야 될것 같긴 해요.
1: 관리하면 좋아지나요?
2: 아유, 그럼요. 믿고 맡겨주시면 무조건 좋아질 겁니다.
0: 여기 보면 이제 색소 침착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거 보여요? 반짝반짝 하는 거? 예, 요게 이제 그 포피린이라고 해가지고 여드름균, 예,
1: 어머.
0: 얼굴 전체에 여드름균이 가득히 이렇게 퍼져 있어요. 평소에 세수를 잘안 하나 봐요.
1: 아니에요, 저 잘해요.
0: 아무래도 승용 원장님이 칼을 갈고 그렇게 좀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아, 나도 본격적으로 좀 펭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그러면 저는 어떤 치료부터 받아야 될까요?
2: 제 생각에는 일단 여드름부터 관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하나밖에 안 났지만.
0: 아, 제 생각에는 근데 색소 침착 치료를 하고 그 다음번에 여드름 치료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2: 아니요, 지금 여드름이 많이 아프잖아요. 아픈 것부터 해결해야죠.
0: 제 생각에는 펭수가 아직 10살밖에 안 됐고, 뭔가 이게 아픈 거를 먼저 하면은 이제 다른 치료를 또 이렇게 받기가 좀 겁나지 않을까 싶어요.
2: 청소년기 여드름, 이거 쉽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0: 아니, 근데 그 제가 상담해드리기로 했는데.
1: 잠시만요. 우선 저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요. 제가 아무래도 고민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제가 고민해보고 문자 드릴게요.
2: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0: 기대하고 있을게요.
1: 좀그 중간에서 조금 그 곤란했어요. 근데 저는 저 때문에 싸우는 거 싫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0: 선택을 했습니다. 아추이 언제 하러 갈래요? 승용 원장님 선택했습니다. 받았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원장님이 또 있으니까 또 더 잘 맞을 수도 있잖아요.
1: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는데 좀 문자가 오지 않을까 좀 많이 걱정했어요. 걱정하고 문자가 실제로 올 거라고 기대는 사실 크게 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와서 되게 기분 좋았습니다. 아, 맞다. 제가 해야죠. 죄송해요. 누우시겠어요?
0: 아, 누워요?
1: 네네, 누우시겠어요? 네, 저희 압출부터 먼저 진행할게요.
0: 오케이.
1: 압출 해보신 적 있으세요?
0: 아니요, 그냥 작은 것만 있는 게.

0: 저희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할까요?
1: 어머. 아니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 데려가시면 어떡해요?
2: 근데 그때는 진짜 화가 좀 나더라고요. 펭수랑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펭수가 또 한번 흔들리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됐습니다.
0: 잠깐만 얘기 좀 해요 우리.
3: 그땐 좀 당황했어요. 근데 그만큼 나를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구나. 저 그러면 얘기 좀 해볼게요.

0: 제가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대처도 안 해주시고 당연히 귀가 없으셔서 잘안 들리겠지만
1: 예? 저 귀 있어요. 아무래도 좀 작아가지고 안 보이긴 하는데 제가 또이 헤드셋까지 끼다 보니까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0: 제가 그귀더 크게 만들어 줄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귀더 크게 만들어 줄수 있어요. 한번 믿어 보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선수 마음 흔들어 볼게요.
1: 귀를 더 크게 만든다고요?
0: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 진짜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선택을 받을까 그런 좀 걱정도 되고.
0: 이쪽에 앉으시겠어요?
1: 언니, 정말 귀가 커지나요?
0: 아유, 그럼요. 원하시는 귀 모양 같은 거 있으세요?
1: 약간 귀여운 거? 고양이 같이?
0: 고양이 같이 귀여운 귀로?
1: 네, 이것도 많이 아파요?
0: 마취 한번 할 건데 너무 아프시면 말씀해 주세요.
1: 근데 저 진짜 이런 거안 하는 게 원장님이 해준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0: 저만 믿으세요. 이쁘게 제가 잘 해드릴게요. 저희 마취 주사부터 들어갈게요. 저 이제 비필러 들어갈게요.
1: 네.
0: 오른쪽 귀부터 할게요. 따끔. 다시 반대쪽 할게요. 다시 따끔. 네, 전부 끝났고 저희 잠깐 앉아서 거울 한번 보실게요.
1: 뭐야? 이게
0: 어떠세요?
1: 귀라고요?
0: 잘 보이죠?
1: 이건 뿌리잖아! 뭐
0: 되게
1: 장난이야?
0: 고양이 귀처럼 잘 되지 않았어요?
1: 이럴 수가! 나 원래대로 돌아갈래! 이럴 수가!
0: 되게 한편으로는 되게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좀더 잘해줄 걸, 너 압수를 좀더 빨리 끝내줄 걸이라는 좀 아쉬운 마음도 좀 들기는 한것 같아요.
2: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닐까.
1: 사실 마지막에 신용 원장님한테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제귀 보고는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저도 이제 절 모르겠고 아무래도 고민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편!
3: 생수, 우리는 어디서 자?
1: 뭘 어디서 자? 아마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베개 삼고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벗삼아 자면 되지요.

0: 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의사는 있어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0: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EBS 뉴스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의 화두 가운데 하나는 광주와 전남이 하나로 뭉친 통합특별시의 출범입니다. 이 두 지역을 함께 관할하는 통합교육감도 처음으로 선출되는데 이 기대만큼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단 한 달 만에 몰아친 특별법이 자칫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현장 전문가와 교육감 선거 이슈를 짚어보는 스위치온 교육감 선거 연속 기획. 오늘은 이 전남 광주 통합교육감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를 한국교육정책연구원 김용희 이사장과 짚어봅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는 7월 1일이면 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이 교육청이 또 공식으로 출범을 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이게 두 개의 기관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텐데 어떤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까?
1: 네. 우선 그이 법에 따르면 7월 1일 시행인데 큰 변화는 교육감이 이제 두 분에서 한 분으로 줄어들죠. 그렇지만 이제 넓은 영역을 그렇게 되면 관할하려 하다 보니까 행정을 부교육감이 한 분이요, 각각 한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한 분의 교육감 밑에 두 분의 부교육감을 두게 돼요. 이제 큰 틀에 있어서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좀 차차 말씀 나누겠지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사실.
0: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계에서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특별법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통과가
1: 맞아요.
0: 되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물론 이제 40년 전에 이렇게 광주광역시가 분리되면서 그 이후에도 쭉 통합해야 된다는 논의는 오래 있었다고들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준비가 그렇게 짧게 된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나서 1개월이 채안된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그리고서 이게 전격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게다가 부칙의 단서 조항을 따라서 교육감 선거하고 자치단체장 선거를 요번에 하고 7월 1일부터 그

0: 분들이 한 분씩 출범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용적으로 보면은 교육과 관련해서는 별로 고민이 없었다는 것이 분명해요. 시도를 통합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교육행정 통합은 그걸로 가다 보니까 이게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수 법안 형태로 이렇게 다뤄졌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교육적으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근데 특례 조항을 많이 두고 이 통합특별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 학교를 설립을 하는 특례, 뭐 특수목적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처럼 이런 특례, 영재 학교도 얼마든지 하려면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의 눈이 이렇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 법안에 이런 학교를 두되 이 교육 불평등이나 특권 교육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통합시 교육감이 책무를 이렇게 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뭔가 지방에 이런 행정통합의 연장선상에서 교육통합을 하는데 가져올 것은 좀다 가져와 보자. 이런 욕망이 담겨 있는 그런 법률이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1: 네, 또 법안에 보면 눈에 띄는 대목이요. 이 교육장 공모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아래에 뭐 예를 들면 목포, 나주 뭐 이런 식으로 지역교육청별로 또 교육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건 어떤 변화로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0: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일반 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장들, 시군구청장들하고 교육장하고 같이 이렇게 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예산권도 일부 갖고 인사권도 갖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실제로 시행돼 있을 때는 실익이 없고 교육감하고 교육장의 갈등 관계 또 교육감하고 시군구청장의 갈등 관계가 증폭이 될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대목이에요. 굉장히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도 현장에서 많이 우려하시는 대목인데요. 이 규모가 작은 학교에 대해서는 초등, 중등 선생님들이 교차 지도를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좀 없을까요?
0: 그거는 현실적으로 볼때 지금 그 통합특별시가 관할하는 지역이 도서지역도 많고 농어산촌 지역도 있고 굉장히 광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200명 미만의 학생들을 가진 학교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아주 작고 중학생들은 일정 규모가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교차지도는 앞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다만 교원단체들이 여러 가지 앞으로 교원 자격증 문제라든가 양성체제 문제라든가 신분 대우 처우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어서 이제 교육당국이 그것에 대해서 좀 걱정을 더하는 방향에 실효성 있는 촘촘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걸로 봅니다.
1: 네, 교육 분야에 많은 특례를 허용하고 있는데, 특히 또 사립대 설립 인가 권한을 시장에게 또 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역 산업과 대학을 연계시킨다는 취지이겠지만, 정치적 명분이 어떤 교육적인 필요보다 앞설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0: 지금
1: 어떻게
0: 정확히
1: 보십니까?
0: 보셨는데요. 통합시장에게 큰 떡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법률을 마련을 할때 그런 일반 자치단체장들, 일반 지역의 정치가들의 목소리가 여기에 많이 반영이 된것 같아요. 종전에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이제 이 시도 통합시장에게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지역의 대학은 지금 학령 인구가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사립대학은 시장적 구조조정을 거쳐야 돼요. 줄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촘촘하게 뭔가 준비 과정이라든가 공론의 과정도 의심스러운 그런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를 해서 지역의 고등교육 생태계가 더 망가질 가능성이 높아서 걱정입니다. 그 대목도 굉장히 많은 교육 관계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1: 네, 살펴봐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0: 대목이에요. 예.
1: 통합교육감 임기는 4년인데요.
0: 4년이죠.
1: 네, 이 4년 뒤에 통합이 정말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떤 지표들이 나타나야 될까요?
0: 그 대목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교육은 장기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4년 후에 이런 어떤 행정통합을 통해서 교육의 여러 정책들을 시행했다고 그래서 당장 손에 거머쥘 수 있는 결과가 당장 나오는 게 아니에요. 8년 후 내지는 12년 후에 어떤 지금 한 일의 성과들이, 결과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자치단

0: 단체장들은 자기들이 당선되지 않고 하면 다 떠났을 거예요. 이런 위험한 실험을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 촘촘히 시뮬레이션을 하고 대책에 대해서 공론의 과정을 거치고 지금이라도 그런 그 행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네, 전남 광주 통합은 이 지방교육자치 역사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이고 또
0: 변하죠.
1: 모험이고 도전인 것 같습니다. 어떤 교육감 후보가 이 통합의 모범 답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유권자들도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맞습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학교 현장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조차 조심스러운 게 현실이죠. 하지만 학교 현장 곳곳에서는 선생님을 향한 진심이 담긴 따뜻한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상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이른 아침 등굣길 교정에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학생들이 준비한 깜짝 공연입니다.

0: 아이들이 부르는 스승의 은혜는 선생님들의 마음에 오래 남을 소중한 선물이 됐습니다.
1: 아무리 요즘 세상에 뭐 교권이 추락했네, 학교가 힘드네, 아이들이 옛날 아이들이 아니네 해도 여전히 우리 중학생들은 중학생이고 우리 특히 우리 신도중학교 아이들 너무 이쁘기도 하고 오늘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더 너무 너무 감동이에요. 정말로 감동.
0: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정에는 백발이 성성한 졸업생들이 모였습니다.
2: 진짜 오랜만에 교정을 다시 찾으니까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합니다. 특히 우리 교장 선생님 뵈니까 옛날에 엄하시던 선생님들 기억이 나고 참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수십 년 전 교복을 입고 누비던 교정에서 이제는 후배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따뜻한 커피와 감사의 마음을 건넵니다.
3: 선생님들을 위해 가지고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선생님들이 너무 지금 행복해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뭐 이게 그 간단하게는 이제 커피 한 잔이지만 그 동문들의 이제 마음을 선생님들이 좀 새겨서 더 열심히 가르치고.
0: 선배들의 연주에 재학생들의 목소리가 더해지며 세월을 뛰어넘는 감동적인 무대를 완성했습니다.
4: 그 은사님들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꼭 잘 지켜주고 교권도 그만큼 좀 올라가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건강한 이 교육이 나오지 않느냐.
0: 교권이 추락했다는 자조가 적지 않은 시대. 달라진 스승의 날 풍경 속에서도 선생님을 향한 고마움과 존중의 마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0: 오늘 10분 문화톡에선 영화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SF영화 프로젝트 헤일 메리인데요. 이 우주로 떠난 주인공이 외계 생명체와 힘을 합쳐 인류 멸망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탄탄한 고증으로 그려냅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운 점은 인류를 멸망 위기에서 구해낸 주인공의 직업이 중학교 과학교사였다는 겁니다. 이 지식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가는 영화 속 과학의 낭만을 현장 교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황대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1: Why is a school teacher in space?
2: Why is a school teacher in space?
3: Try this.
4: I am Rocky.
5: I like.
6: 우주로 향한 과학 교사가 외계 생명체를 만나 인류를 구하는 영화 프로젝트 헤일메리입니다. 한때 물리학자를 꿈꿨던 과학 덕후 김병선 교사는 영화의 치밀한 고증에 감탄했습니다.
7: 그레이스가 산소로 호흡하는 생명체라는 걸 눈치를 채고 동그라미 8개가 박혀있는 그런 고리를 선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전자 8개가 돌고 있는 산소에서 O2. 야, 너 O2로 숨 쉬는 거 내가 안다. 너 한번 벗어봐라. 그 장면이 아, 이거 진짜 맛을 아신다.
6: 현실을 반영한 영화 속 설정은 곧장 수업 아이디어로 이어졌습니다.
7: 지구의 온도가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또 그려내고 있더라고요. 제 기후 수업에서도 한번 아, 이런 것들이 인류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단순히 온도가 떨어지는 것이 뭐 식량 문제, 그게 이제 뭐 전 세계의 어떤 전쟁으로 또 이어지고.
6: 8년째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효섭 교사에게 이 영화는 과학 교육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인류를 위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난 주인공처럼 학생들에게 공동체를 위한 시민성을 가르치고 싶기 때문입니다.
8: 인류가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고 어떤 인류애가 번영해 나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키가 될 수 있겠구나. 공동체를 위한 선택이 가장 고귀했다고 믿는 것, 그 믿는 것만큼은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9: There are infinite possibilities for this to go wrong.
10: This ship wasn't built for this.
6: 영화 속 주인공 그레이스는 태양을 먹어치우는 생명체 아스트로파지를 제거하기 위해 무수한 실패를 반복하고 평생 동안 추구했던 가설이 무너지는 경험도 겪게 됩니다. 영화를 세 번이나 본 이영재 교사가 제자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장면입니다. 의미 있는 발견을 위해선 실패도 꼭 필요한 과정이지만 현실 속 교실은 시행착오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11: 시행착오의 기간 없이 그거를 온전히 현장에 투입해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뤄야 된다. 이런 게 부담으로 와닿아서 점점 더 탐구는 간소화지고 복잡하게 학생들이 시도하면서 좀 치열하게 한번 실패도 해보고 성공의 좀 기쁜 맛도 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단축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6: 프로젝트 헤일메리의 세계 속에서 멸망의 위기에 처한 인류는 전 세계가 가진 자원을 모아 불가능해 보이던 아광속 성간 우주선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지원은 영화 속 인류의 전폭적인 지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한 교원노조 조사에 따르면 과학 수업과 실험 운영 예산이 충분하다고 느낀 교사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점점 떨어져 고등학교에선 30%대에 그쳤습니다. 학교당 연간 과학 예산은 초등학교 평균 500만 원, 중학교는 600만 원에 그쳐 디지털 도구 한 종류를 사기에도 부족합니다. 과학 예산이 부족해 수업 운영이 어려웠다는 응답도 중학교 26.8%, 고등학교 36.4%에 달했습니다.
12: 과학 교육에 투자되는 금액이 갈수록 줄어드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과학실 리모델링에 투자되는 돈이 있었다면 지금은 없습니다.
6: 실험을 도와줄 과학실무사나 실험조교가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66.8%, 중학교 41.5%, 고등학교는 29.3%로 10곳 가운데 3곳에 불과합니다. 결국 교과서에 수록된 실험을 대부분 실제로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절반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12: 모든 걸 선생님이 해야 되는데 몸이 하나로는 정말 부족합니다. 이 모둠에 가는 동안 저 모둠에서 찾아요. 이 모둠에 가서 붙어 있으면 두 군데서 또 찾아요. 이렇게.
6: 과도한 입시 경쟁에 실험 교육까지 후퇴하면서 과학의 가치 대신 의대 진학을 택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7: 왜 물리학 어렵고 막 힘들지 않아 하면 아 그래도 낭만이 있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생각이 나요. 현실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고민하고 하면 할수록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쫓고 싶은 낭만 이런 것들을 쫓는 게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6: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과학의 즐거움을 가르치고 싶다는 게 교사들의 바람입니다.
3: 과학도 되게 재밌거든요. 과학도 굉장히 즐거운 부분도 많고 아 이게 나한테 되게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고 효용감을 주네 라는 경험을 과학 교육 안에서 학생들이 많이 경험할 수 있다면은
6: 지구를 구한 영화 속 교사처럼 이들은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아이들이 미지의 영역을 꿈꾸게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12: 내가 꼭 과학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과학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토대를 만들어 가주는 사람들을 응원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학을 배우는 건 인간의 의무다.
7: 나의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 얻는 것이다.
11: 나의 삶에 무언가를 더 많이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창을 하나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6: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
0: 오늘도 교실을 지켜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우리 교육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전해드린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고양이를 부탁해가 방송됩니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2: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2: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3: 080-961-9595.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배고픈 길 위의 고양이들을 챙기며 살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3: 일로 와. 저기도 있는데. 아이고 어쩌냐 쟤네들. 됐어 됐어. 27년 정도 됐어요. 내가 못 움직일 때까지 밥을 준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주기 시작했거든요.
2: 그 세월만 무려 27년이랍니다.
3: 제가 구조한 애들을 7년 동안 300마리가 넘어요. 입양 보내준 애들만.
2: 무수한 고양이들을 구조하고 입양 보내봤지만 이런 적은 또 처음이다.
3: 예인데.
2: 눈만 마주쳐도 냅다 도망가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
3: 단풍이를 중심도로 가야 되는데 얘가 지금 얘가 보호를 하고 있어.
2: 그러니까 입양 쉼터로 떠나야 하는 이 녀석이 고양이들 틈에 숨는 것도 모자라 보호까지 받고 있다는 것.

0: 사랑하는 야옹신도 똘똘 뭉친 고양이들 앞에선 속수무책.
1: 풀들 가서 좀 나무로.
2: 아이고. 여기서 놓치면 우리가 아무것도
1: 못해 이제 끝이야.
2: 이제 끝이에요.
0: 입양 가기를 거부하는 단풍이의 사연 만나볼까요? 고양이를 돌보기 위해 마련했다는 작은 쉼터. 모두 길에서 구조한 아이들이라고 하는데요.
1: 지금 여기에 지금 19마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다 숨었어, 일로. 얘는 지금 똥방맹이만 나와 있네.
0: 유기와 구조를 겪었던 아이들인 만큼 경계가 상당해 보이죠.
1: 저쪽 화재 난 집 쪽에서 진에다가 이쪽으로 쉼터 공간을 만들었어요.
0: 지난해에는 머물던 곳에서 화재까지 겪었다는데요.
3: 야, 어떡하지 아가야. 에휴, 어떡해.
0: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 급히 아이들과 머물기 위해 이곳 쉼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1: 복실아, 화재냥이 귀 다쳐서 녹아가지고 잘라진 애고.
0: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는지 많이 회복한 듯 싶죠.
1: 얘도 많이 다쳤더니.
0: 그날 오후 사료를 챙겨서 어디론가 가시는 듯한데요. 양손 가득 들고 찾아온 곳은 다름 아닌 고양이 급식소.
1: 그러니까 땅새를 여기를 10만 원을 주고 애들 머물게 이곳을 해준 거거든요. 여기는 편한 자리예요. 돈을 주는데 누구나 타치를 못해요.
0: 조금이라도 편하게 밥을 먹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했다는 급식소. 작은 잡초 한 포기까지도 깔끔하게 신경 쓰는 모습인데요.
4: 깨끗하게 해줘야지 애들이 와요?
1: 아니, 오는 거는 들어와도 오겠지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내가 이뻐라 남도 발길질을 안 한다고. 길에서 살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해주면 관리가 됐다라는 걸 알고 조금 조심하지 않을까요?
0: 챙기는 급식소만 무려 19곳. 돌보는 고양이들은 100여 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1: 사료값이 많이 들어갈 때는 꽤 많이 들어가요. 200만 원 이상 300까지도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집을 옮기라고?
5: 아니고 이만큼만 옮겨줬어.
0: 그런데 어딘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
5: 아니 그렇게 말고 이만큼만 옮겨줬으면 해서.
1: 그다지 그렇게 피해가는 거 아니, 아니잖아.
5: 나는 피해가는 건
1: 조금 이해해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점점 밀려나잖아 지금. 사람 위주로만 생각하면 안 되지.
0: 하지만 고양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모두 같을 수는 없는 법.
1: 그게 밀려난 자리거든요, 급식소가. 근데 또 이만큼 또 옆으로 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게 물려나다 보면 결국은 없어지는 자리예요.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저. 변했죠. 옛날엔 욕도 할 줄 몰랐지. 근데 이거는 당차지 않으면 한 마리도 살릴 수가 없어.
0: 식당을 운영하던 평범한 삶에서 고양이 엄마가 된 지금, 그 선택 뒤에는 어떤 사정이 있는 걸까요?
2: 이 무거운 사료를 어디에 가시려고 신으신 거예요?
1: 우리 먼 거리 아이들 밥 주러 가요. 굶기지 않으려고.
2: 보통 갔을 때 사료를 얼마나 가지고 가시나요?
1: 40kg.
0: 든든하게 사료를 챙겨 들고 향한 곳은 쉼터 인근에 위치한 산입니다.

0: 이거 봐, 여기 마중까지 오잖아.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일로 와, 일로 와. 이렇게 다 나와요. 얘는 바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 오후 5시가 되면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린다는 녀석들. 배고파 기다리는 것이기에 하루도 걸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앞에서 기다리니 밥을 준비하는 손길도 분주해집니다.
0: 아주 머리가 아파.
1: 잘 먹는 모습을 보면 힘든 것도 잊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고양이들을 챙기게 된 걸까요?
0: 제가 98년도 4월 13일 우리 아들이 위암으로 대학 1학년짜리가 세상을 떠났어요.
1: 하나뿐인 아들을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간. 길에서 우연히 만난 고양이 가족의 밥을 챙기며 다시 살아갈 이유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0: 그냥 걔네들한테 의지하고 위로를 받고 살아요. 걔네들은 나 기다리잖아. 똑같은 거야. 나는 걔네들 만나러 가고. 못 돌볼 날이 점점 다가오니까 그게 좀 걱정되는 거지.
2: 여보세요?
0: 예, 신타장님 안녕하세요.
2: 네.
0: 예, 단풍이 5개월짜리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2: 네네.
0: 자리가 쉼터에 났나요?
2: 지금 그 오늘 아침.
0: 네.
2: 그 중사가 들어간 얘기가 있어요.
0: 네네.
2: 고 애기 지금 빼고 거기 자리 하나 지금 남아 있는 게 있거든요.
0: 네네.
2: 거기다가 일단은 누면 될 것 같아요. 데리고.
0: 아, 심사장님 감사합니다. 단풍이가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제가 구조한 애들을 입양을 보내주신 군 신터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단풍이를 이제 전화 드려서 자리가 하나 났다고 그래서 단풍이 데리고 가려고요. 단풍아!
3: 왜 단풍이를 보내시려는 거예요?
0: 어려서요. 나이가 많은 애들은 그래도 나하고 지내면서 있어야 되고 입양 가기가 힘들어요.
1: 생후 3개월 만에 산에 벌어졌다는 단풍이. 어릴수록 입양 갈 확률이 높기에 단풍이에겐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하는데요.
0: 이해는 이해인데. 또 어디로 가? 아, 귀신이네. 여기로 또 들어갔으니 어떻게 잡냐고.
1: 그런데 좋은 소식을 아는지 모르는지 일단 도망부터 가고 보는 단풍이.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눈치 빠른 단풍이가 요리조리 도망다니기 바쁩니다.
0: 풍풍이, 단풍풍.
1: 어찌나 날쌘지 순식간에 도망가 숨기라도 하면 찾기도 어려운 상황.
0: 어디 갔지? 얘 귀신이네. 여기 있어, 여기. 다섯 마리나 있어.
1: 아, 이건 또 무슨 말이죠?
0: 아주 초롱이 뒤에 꽁꽁 숨겨놨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가 있잖아.
1: 세상에, 고양이들 틈에 숨어 있었던 단풍이. 이러니 찾을 수가 있나요?
3: 어린이 좀 힘든 상황인가요?
0: 다섯 마리인데 가장자리에 얘네들이 보호하고 있어요. 펀치 날리는 애들이. 그나마 5개월짜리라고 아가라고 엄청 보호를 해. 아, 이거 다 학집인데.

0: 더 큰 문제는 단풍이를 지키겠다며 호위무사처럼 불고 있는 고양이들. 조금만 다가가도 바짝 경계하고 공격까지 서슴치 않습니다. 똘똘 뭉친 고양이들 모습에 제작진도 당황스러운 상황.
1: 단풍이는 그래도 구조가 돼서 이렇게 이제 구리쉼터로 가게 되면 선택이 됐으니까 단풍이한테는 참 좋은 기회예요.
2: 또 어디로 가?
0: 입양 쉼터로 떠나야 하는 단풍이. 그러려면 이동장에 넣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계속 도망다니고 고양이들에게 의지하고 있으니 과연 단풍이는 무사히 떠날 수 있을까요? 단풍이를 위해 고부의 든든한 해결사 나응식 수의사가 출동했습니다.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애들이 이렇게 자고 있네요.
4: 여기 햇빛이 있어가지고.
3: 네. 너무 고난하게 자고 있는데. 근데 안에도 아이들이 있을 것 같은데.
4: 아, 많아요.
3: 어, 네. 여기가 애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
4: 네. 11마리가 있어요. 화재 때 치료해서 나와야 되니까. 이제 집을 쉼터를
3: 아 지금 급하게 만든 여기가 임시 쉼터인 거죠.
4: 네. 여기 있고
3: 아 여기도 있었구나 안에 다.
4: 여기도 있고
3: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구조된 아이들의 특징을 잘 살려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뭐가 제일 눈에 띄냐면 숨숨지 박스 같은 것들 많이 보이거든요. 자기 몸을 조금 보호할 수 있는 숨을 수 있는 공간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좀 배치가 됐고 공간이 좁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게 다층적으로 공간을 좀 노력을 해주시고 적정하게 그래도 숨숨집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조금 더 그래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4: 안정은 되더라고요.
3: 그러면 이제 저기 제작진이 준비한 네. 단풍이 요 객관화 영상 준비한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네. 같이 보면서 네. 어떤 게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0: 우선 단풍이의 영상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한창 호기심 많을 묘생 5개월 차 하지만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숨기 바쁜 단풍이었는데요.
3: 얘가 단풍이 네. 어려 보이는데 몇 개월?
1: 5개월 정도 됐어요.
3: 아.
1: 너무 어려서
3: 아직 중성화도 한 것 같은데?
1: 네, 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접종 3차도 마쳤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중성화라든지 접종 일단 구조하면 병원 가서 검사부터 저는 다 하거든요.
3: 대단하신데 정말.
1: 네, 그게 머릿속에 아주 철칙으로 바뀌어가지고 단풍이가 네. 5개월 정도인데 사람을 좀 경계를 하잖아요. 피하잖아요 들어가면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3: 네네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은 이게 밖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사회성 부적 공격성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공포심이 생기는 거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대한 적도 없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핸들링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람 만나면은 일단 움츠러들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심해지면 또 공격성을 좀 보이는 공포 그러니까 방어적인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까지 생기는 거예요.
0: 또 다른 문제는 단풍이를 지키겠다고 나선 고양이들.
3: 함께 생활한 성묘가 새끼를 조금 뭐 가족으로 인식한다던가 그러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애착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보호하거나 조금 방어하려는 성향을 보일 수도 있죠.
1: 근데 여기 조금 큰 애들한테 의지를 많이 하거니와
3: 네.
1: 그 애들도 조금 저보다 어리니까 얘네들을 감싸주더라고요.
3: 그러니까 저희가 갑자기 저 한국에 네. 있다가 갑자기 누가 타해가지고 아프리카 던져놨는데 한국 사람 만난 거랑 지금 똑같은
1: 의지를
3: 상황이
1: 많이 하고 있어요.
3: 그래서 한번 보고
1: 네.
3: 저희가 얼마만큼 순화 교육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동을 또 해야 되니까
1: 네네.
3: 한번 직접 단풍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일단 단풍이의 마음을 여는 것이 급선무. 그러기 위해선 단풍이 얼굴부터 좀 봐야겠죠.
3: 단풍이 좀 네네. 한번 봐볼게요.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죠?
4: 네네.
3: 주로 여기 있어요?
4: 네네.
3: 아 진짜 한번 봐볼까?
5: 야, 너 귀엽게 생겼다.
4: 단풍이는 하악질을 안 하는데?
3: 하악질 하는데요?
4: 하요?
3: 네.
4: 하악질
3: 귀엽게 하는데요?
4: 단풍. 걔 손펀치 안 날려요.
3: 어이구.
4: 날려요?
3: 얘는 다른
4: 것 같은데. 다른 것 같은데,
0: 뭐라도 하려면 얼굴이라도 봐야 할 텐데요.
6: 아, 여기다, 여기야, 여기야.
3: 아, 여기다, 여기다. 거기가 컬러가.
0: 아이고, 단풍아.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4: 응? 또 들어가지. 물로 들어가서 좀 나무로.
3: 아이고. 어떻게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병원에 가든 아이들 구조하든 여기서 꺼낼 때 끄집어낸다라는 과정이 되게 고양이들한테 공포심이 극한을 받을 수 있거든요. 최대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고양이든 사람이든 다치지 않는 선에서 해가지고 이동을 시켜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계획을 바꿔 이동장 유인 작전으로 시도해보기로 한 상황.

0: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1: 얘는 진짜 사회가 아닙니다.
0: 우선 단풍이 곁에 있는 고양이들을 한 마리씩 조심스럽게 떨어뜨려 보는데요.
1: 둘이 엄청 친한가 보네 진짜.
2: 아 지금 누구라도 의지를 해야.
1: 됐어.
2: 나가.
0: 그리고 얼른 이동장으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1: 여기서 놓치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
2: 못해 이제 끝이야.
1: 이제 끝이에요 진짜.
3: 애기야. 너 무서워. 너 가서 너 거기서 지내야 된다며.
1: 지금 아이들 상태 보고 단풍이 봤을 때는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지금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는 네. 상황이니까 네. 어머님이 혼자서 들어가시고 네. 저희 촬영팀도 최소한 인력으로 해가지고 네. 아이가 최대한 스트레스 덜 받는 쪽으로 해서 이동시키는 작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네.
0: 결국 제작진도 철수를 결정. 이제부턴 단풍이가 나와주길 기다릴 차례. 조금 천천히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관찰 카메라에 찍힌 뜻밖의 상황. 밖으로 나오고 싶지만 아무래도 이동장에 들어가는 건 무서울 듯한데요. 그런 단풍이가 걱정스러운 듯 주변을 맴돌기 시작하는 고양이들. 급기야 이동장을 치우려는 건지 머리로 밀어내기까지. 헤어짐이 아쉬운 건 고양이들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4: 안녕하세요.
2: 네네. 잡혔다면서요?
4: 아유, 밥 먹고 들어와 보니까 네네. 들어가 있어서 그냥 문부터 저기 닫고 잡아놨어요. 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그냥 내려가지고 잡아놨어, 단풍이. 단풍아, 고생했어. 이제 꽃길 걸으러 가야지. 단풍, 미안해. 보낼 때마다 마음 아프죠.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어린애들은 젊은 엄마를 만나야 돼서 얘는 꽃길 걸으러 가니까 그걸로 위안을 삼는 거지.
0: 세상에 버려져 무서웠을 단풍이가 의지하며 버려.

0: 피었던 이곳. 하지만 이젠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1: 단풍이가 고양이들하고 같이 있다가 홀로 떨어지면 아마 좀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매일 15분씩 핸들링 교육이라고 해서 고양이를 가볍게 만지는 벌을 좁히는 과정, 그다음에 가볍게 만지는 과정을 반복한다면은 새로운 보호자와 의존하면서 잘 지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오늘 하루 많이 힘들었을 단풍이 이 동장 안에서 불어나지 않도록 곧장 입양 쉼터로 향했습니다.
2: 아이고 이게 안 잡혀가지고. 아유 들어.
0: 이곳에는 입양을 기다리는 고양이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단풍이도 여기서 새 가족을 기다릴 예정입니다.
2: 단풍풍 옳지.
0: 아직은 낯선 환경인 만큼 케이지 안에서 적응이 필요한 단풍이.
2: 길 생활보다는 그래도 선택받아서 구조가 돼서 이렇게 와가지고 또 좋은 엄마 만나서 생활하면 그것으로 더 좋을 게 없죠. 단풍아, 여기서 있다가 꽃길 가자. 천사 엄마 만나. 단풍이 이쁘지?
0: 단풍아, 아프지 말고 씩씩하게 지내야 해. 그리고 집사님을 위해서 제작진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맞출게요.
0: 며칠 후 단풍이가 조금씩 적응하며 지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머지않아 단풍이에게도 평생을 함께할 가족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0: 뭐해 뭐해. 이들한테 자꾸 쭈쭈 매기면 안 되지. 나와.
1: 그 애들이 막 척척거리면서 저질 울고 있으니까 아 진짜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0: 게 아닌가 마치 무슨 엄마인 것처럼 행동해요.
1: 이어서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만리가 방송됩니다.

0: 흑배술 하려고 거울을 보는데 입이랑 완전히 터져 있는 거예요.
1: 처음에 조금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 갑자기 확 돌아가더라고요.
2: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병 같아요.
3: 안면신경 마비는 창살 없는 감옥이다.
4: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활짝 웃어보는 거.
5: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6: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5: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6: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 02-8080-9651-9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0: 080-9611-995.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이민샷 이 정도는 돼야죠.
1: 항산화, 탄력, 22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아르기닌까지 한 번에 역대급 만남, 압도적 스펙. 고려은단 메가도스 이민샷.
2: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3: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2: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관절이 불편하시다고요? 손상된 관절엔 의약품 원료에 짜먹는 약으로.
5: 길타입으로 빠른 흡수.
4: 도가제약 맥스콘드로이틴 1200. 콘드로이틴 이제 약국으로.
6: 필리핀의 아름다운 도시 리잘에 사는 13살 소년 키코와 사랑스러운 미카이. 오빠 키코는 동네에서 소문난 동생 바보랍니다. 아빠 메이 씨는 가족을 위해 오랜 시간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아빠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사이 훌쩍 커버린 키코.
7: Let's go meet your dad.
8: Yeah. Say the good one.
6: 어느 날 가족에게 꿈만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8: What? What the daddy? Say the good one.
6: 난생 처음 비행기에 오른 아이들은 무사히 아빠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빠를 위해 준비한 깜짝 이벤트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필리핀 아빠와 아들의 꿈

0: 어째 가방 하나 없이 출근을 하나 했더니 바로 이곳이 일터랍니다. 짜잔! 예쁜 옷가게인데요. 아주 작은 가게지만 매일 쓸고 닦기 바쁜 버나데 씨. 지난해 11월 한국에서 일하는 남편이 보내준 돈으로 오픈한 소중한 가게이기 때문이죠.
1: Nandun lang ako sa may gilid lang with ano na kubol lang na blue. Nandun yung mga damit ko ay nadudumihan siya. Sabi ko kay Mister na paggawa niya ako ng ganito para maganda yung mga paninda ko para mas ano sa mga tao.
0: 깔끔한 화이트 톤에 감각적인 핀 조명까지 세련된 분위기가 물씬 풍기죠? 남편의 조언을 듣고 한국 옷가게와 비슷한 느낌을 주었다는데요. 가게 이름은 킥스 믹스. 아들 키코와 딸 미카이의 이름을 따서 지었답니다.
2: 느낌 좋은데요?
0: 그 시각 동네 놀이터.
3: 잉가. 게임 원, 투, 쓰리, 고.
0: 오빠의 살뜰한 보살핌을 받는 귀염둥이 미카이고요. 방학을 맞아 동생을 데리고 매일 놀이터로 출근 중이라는 오빠 키코입니다. 그런데 동생을 따라가는 뒷모습이 어째 좀 지친 것 같죠?
3: 와, 그만다갈 보면 today 아이오픈입니까? 내일 나파파하는 거 같아. 마 에너지틱 po talaga si Miguel. 차가 po hyper din po. 나피다. 완전 뛰고.
0: 오늘도 미카이만 챙기는 동생 바보 키코. 그러거나 말거나 미카이의 놀이터 사랑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손님이 줄어든 엄마 버나데 씨의 옷가게. 사실 이곳이 첫 번째 가게는 아니라는데요.
4: 아, nag-try po kaming magboko sa Manila po. Ngayon, lumakas po talaga siya. Opo. Na sasagot niya yung pangangailangan namin everyday. Pero habang tumatagal po, siyempre nagpa-pandemic po. And then nagka-baby po kami. And medyo mahirap na yung financial namin.
0: 이후 남편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떠났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게 된 버나데 씨. 어느덧 3년의 시간이 흘러 10살 아이는 아빠를 대신하는 듬직한 오빠가 되었답니다.

0: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 바로 이곳이 아빠의 일터인데요. 메이 씨는 이곳에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형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금속을 자동으로 깎아서 정밀 제품을 만드는데요. 때마침 완성된 동그란 부품. 대체 어디에 쓰이는 물건일까요?
1: 마마 눌러스 po. Ito po yung isang parang malaking singsing sa loob ng transmission.
0: 그러니까 이게 애눌러스고요. 변속기 안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제품은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0: 필리핀 세 식구의 점심시간. 아빠의 빈자리에도 씩씩하게 잘 먹는 미카이. 그리고 오늘도 듬직한 키코입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키코가 그릇을 들고 일어서는데요. 그릇만 날라주는 줄 알았더니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우리 키코 정말 대단하죠? 혼자 살림을 꾸려가는 엄마를 도우려고 조금 일찍 철이 들었나 봅니다.
1: 놈 나 그레이드 6 po siya. Ayun, nag-i-start na po siyang matutong maghugas ng plato. And magwali sa labas. Ayun po. Lalo na po nung nagkaroon siya ng kapatid.
0: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태풍이 지나간 후 물이 새기 시작한 천장에 방수 테이프를 붙이는 것도 키코의 몫인데요. 아유, 듬직해라.
1: 오포, 방사만탈아. Hindi naman po siya tumutulo. Pinapalitan na lang po namin kapag naluma ulit siya.
0: Yeah.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다 보니 어느새 훌쩍 커버린 키코. 손길도 제법 야무집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때다 싶어 본격적인 아들 자랑에 나선 버나데 씨.
1: 에토 po yung mga honors, mga award po ni Bernard, ni Kiko. Ayan, with honors po, tapos meron siyang conduct award.
2: 가만 있자, 메달이 하나, 둘, 셋, 넷, 일곱 개? 와, 자랑할 만하네요. 뿌듯하시겠어요.
0: 밥을 먹고 나자 휴대전화 삼매경에 빠진 미카이. 아주 시침을 뚝 떼죠?
3: 오케이, look, bye. Hey, come here.
0: 요즘 재밌는 영상에 푹 빠졌다는데요. 오빠 말이 안 들리나 봅니다.
4: I am strong. I am very strong. Recording starts.
0: 오빠가 알파벳을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는데 멀찍이 몸을 피한 채 거부하는 미카이.
4: I am strong. I am very.
0: 얼마나 싫은지 눈썹마저 거부를 하네요.
3: I am very strong. 매주 disappointed 보고 싶. 제타리코 보트론 아예 너무 부냐. 사양 나만 딤. 사실 보 사실 PC po po kasi wala na din po akong choice kundi bantayan po dahil kung wala na mo, kung di ko na po bantayan si Mikay, baka din po lumaki siya ng lonely po, wala pong kasama. E di, medyo nilalaro ko na din po siya.
1: Alis tayo niya, no?
0: 이런 오빠 맘도 몰라주고 엄마에게 안겨 한껏 어리광을 부리는 미카입니다.
1: 하나 한 번 쓰는 분서 플레이가 마마야. 무슨 슬라이?
0: 모처럼만의 휴일. 숙소를 나서는 아빠의 손에는 농구공이 들려 있습니다.
5: 자, 바스켓볼은 mahilig kasi ako mag-basketball pag rest day. Kaya pag rest day, nagba-basketball kami ng mga kaibigan ko.
0: 아빠의 유일한 취미는 바로 농구. 휴일마다 농구장을 찾는 것은 필리핀에서부터 계속되어 온 일상이랍니다.
5: 어, 너로 타이 브로. 무슨다? 니나 파요? 너. 응.

0: lalaki ka, tapos kay Mik sa'yo, Mikay, kaya pag nakasama kita, talagang gusto kong gawin, gusto kong ibigay lahat sa'yo kung saan yung kakasaya mo.
1: Nakakaiyak po siya. Kasi totoo naman talaga na hindi kami nakakasama talaga ng tulad ng dati. Nakakamiss. Tapos lalo na sa mga bata. Yung sinasabi ko na pakakulangan, hindi naman siya kakulangan. Kumbaga, yung presence niya bilang ama kay Kiko kasi lalaki sila pareho.
2: Lagi po siyang namimiss po. As in, lagi po. Lalo po nagbabasketball po ako.
3: So, okay. Let's go meet your daddy.
1: Yeah. Yay!
3: Bukas.
1: Ah, bukas ako.
4: So, pumunta kay daddy? Hmm? Bukas? Punta natin sa daddy? Excited ka na? Eh? Eh? Sayo mo. Sayo mo na. Pumunta ako kay daddy. Pumunta kay daddy? Clap muna, clap, clap. Clap ka muna. Yehey ka muna, yehey.
5: 설렘과 그리움으로 쉽사리 잠들지 못하는 밤입니다. 다음 날
6: 나라나 거
5: 상기된 표정으로 집을 나서는 가족. 먼저 트라이시클에 몸을 씻습니다. 가족이 향하는 곳은 시외버스 터미널인데요. 30분을 신나게 달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마닐라인 버스에 오르는데요.
6: Let's go. Yes, daddy. Excited at kinakabahan kung sana makarating kami na maayos doon. At saka walang maging problema sa immigration hanggang sa Seoul.
2: Hindi ko alam po, pero titiwala po ako na kaya po ito.
4: Excited ka makita si daddy? Huh? Yes?
6: Ikaw, excited ka?
5: 시외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달려 도착한 마닐라 공항. 난생 처음 타는 비행기에 들뜬 키코와 미카이. 한국에 처음 가는 엄마도 설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태운 비행기가 드디어 날아오릅니다. 그렇게 4시간을 날아 드디어 도착한 한국.
2: 미익.
6: 아, 하인 무샤.
1: 오, 나미익.
2: 떠나가, 이거. 나. 이거 좀 떠나가. 산
6: 타요. 떠나가, 타요, 넌 바스. 안녕. 안녕. 아이. 아, 부산 가는 버스 어디서 타요?
7: 부산 가는 거, 부산 가는 거. 나도 여기를 공항을 별로 안 와서 잘 모르는데.
1: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7: 저도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
1: 땡큐, 땡큐. 안녕. 아, 부산 가는 버스 어디서 타요?
8: Sorry, I don't speak.
1: You speak English?
8: Yeah.
1: Where is the terminal for Busan bus?
8: I'm not sure. I'm also a tourist.
1: Okay, sorry. Thank you. Thank you. Annyeong. Excuse me. Annyeong. Annyeong. Busan ganun basu. Odeso tayo?
9: Busan.
1: Yes.
9: Togi. Puri ko na yung
1: dinende. There. There. Okay. Thank you.
2: Thank you po.
5: 일을 어째요? 그쪽은 반대 방향인데? 하지만 터미널이 나오지 않자 씩씩하게 길을 묻는 버나데 씨.
1: Excuse me.
3: Busan.

0: Busan ganun Basu, Odessa tayo.
1: Do you speak English?
0: Yes.
1: You can go down the first basement.
0: Okay.
1: And you can find the machine to buy your ticket.
0: Okay. Thank you.
2: Thank you.
0: Masaya po kasi sa hindi po kami marunong mag-Korean. So masaya po kami kasi nalaman na po namin kung saan po yung kuha ng ticket.
3: Go down.
4: 다행히 항공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건물 안으로 무사히 들어온 가족. 이제 승차권만 잘 구입하면 되는데요. 뭔가 발견한 것 같죠?
5: 네.
4: 오, 무인 발권기 찾는 데까지는 성공.
3: And English, green.
5: Purchase
3: ticket. Incheon Airport, no. Then destination.
5: Busan.
3: Bando, Busan.
5: Yan.
3: Ay, ito is Busan.
4: 영어 안내가 잘 되어 있어 목적지까지 티켓 구입도 순조롭게 성공했습니다.
0: Excuse me.
5: 안녕하세요. Busan Dongbu Terminal. Busan 맞아요.
1: Okay.
4: I wish this place. 우여곡절 끝에 부산행 버스에 드디어 탑승한 가족. 좋아. 이제 가는 거야.
0: napapagod ka ba? Napagod ka ba na puntahan si Daddy?
5: Mapagod po, pero sobrang excited po. Excited. Worth it naman po yung pagod pag nakita ko na si Daddy po.
0: Basketball kayo ni Daddy?
5: Oo, oh, bumasit mo sa kanil.
0: Papakita mo kay Daddy yung mga ano mo bago mong natutunan.
4: Kinajana, Busan까지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말이죠. 고된 여정에 어느새 잠이 든 가족. 5시간 반을 달려 드디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버스에서 내린 가족을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과연 누굴까요?
3: Hello. 안녕. Very nice friend. Hello.
6: Welcome to Korea.
3: Family.
6: Marianne, hi. 힘들었어? 어? 너를 힘들었어? 어? 버니야, 응, 내가 잘 받았어. 이제 아빠 만나러 한번 가볼까? Yes, together. Go.
3: Health and sport.
4: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필리핀에서 출발하기 전 아빠가 있는 회사로 이메일을 보냈답니다. 영어를 잘하는 키코와 함께 정중하게 편지를 썼다는군요.
3: Vincent.
4: 가족이 편지를 받고 흔쾌히 마중을 나와주신 건데요. 이제 아빠가 있는 곳으로 출발! 그런데 곧바로 아빠를 만나는 대신 가족과 회사분들, 제작진까지 모여 회의가 열렸습니다.
7: 깜짝 놀래켜주고 싶은 건가요? 어떤 방법이 네. 좀 있을까요?
6: 예,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회식 때 필리핀 대 한국을 해서 5-5로 농구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날을 오늘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3: Yes.
4: 그렇게 시작된 깜짝 만남 대작전. 먼저 회식과 농구 대회를 알리는 가짜 공고문을 만들고요. 아빠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6: 오늘 4시 반부터 6시까지 오늘 농구 대회를 할 거야.
8: 예, 알겠습니다.

0: 필리핀, 네, 코리아. 이렇게. 상금 20만원 걸려있어요. 이것만이에요. 이것만이에요. 이긴 사람 거예요. It's a winner. Winner.
1: 에이씨가 저랑 나이 비슷해서, 또 두 자녀의 아빠고, 그러다 보니까, 한참 눈에 많이 담아야 될 나이에 이렇게 타지에서 일하는 거 보면, 저도 한 아버지로서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뭔가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예.
2: 바로 이곳이 오늘의 작전이 펼쳐질 장소입니다. 가족들은 비밀 공간에 대기한 채 모니터를 통해 바깥 상황을 지켜볼 텐데요. 자, 드디어 선수 입장? 모니터를 통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가족들은 설렘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야, 오늘도 흥미진진하겠는데요?
3: 마지막.
1: 경기 룰은 10분씩 2쿼터 그리고 상금이 걸려 있으니까 봐주는 거 없는 걸로. 우리도 안 봐줄 거야. 자, 파이팅! 자, 파이팅, 파이팅! 자, 자, 페어 플레이, 페어 플레이. 하나, 둘, 셋, 파이팅!
2: 두근두근 기대와 함께 드디어 시작된 경기!

0: 가족의 숨은 응원을 받은 메이 씨가 코트 위를 날아다닙니다.
1: Olha, olha, mudando-se esta cidade. Mudando-se para a cidade. Bora, mudando-se a cidade.
0: 아빠의 활약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짓는 키코.
2: Kinakabahan sana maging masaya, maging ma-surprise talaga sa gagawin natin pag nakita mga bata.
3: I'm so excited po kasi makikita ko na po si Papa po. Makakalaro na po siya.
4: 63, 63. 1번, last 1번.
0: 1쿼터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또 한 골을 넣는 메이 씨. 어느덧 1쿼터가 끝났는데요. 그리고 가짜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5: 이길 것 같으세요?
6: 아, 띵 ko naman mananalo kami. Na nahiya kami bantayan si Sadyang eh, baka hindi kami bigyan ng sahod. De, joke lang po.
0: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아빠에게로 출발하는 가족. 아빠와의 거리가 점점 좁혀질수록 심장은 두근댑니다. 드디어 아빠의 어깨 위에 손을 얹는 키코. 어리둥절한 아빠는 이 순간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1년 반 만에 마주한 가족. 메이 씨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안아줍니다.
4: 편해 나빠요.
0: 그 어떤 말보다 깊고 진한 포옹에 13살 키코는 눈물을 터뜨리고 마는데요.

0: 특별히 미카엘을 위해 아빠가 준비한 곳, 어린이 해양생태 체험관입니다.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즐길거리에 잔뜩 신이 난 미카이. 아빠가 있으니 몸도 마음도 든든합니다.
1: 랑개가 어디가 아픈가 한번 볼까요?
2: 넉덜?
1: 응? 발랑개 뱃속에
2: 잘못된 건 나고 잘못된
1: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 들었대요.
3: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 보세요.
0: 체험 수업도 열심히 참여하는데요. 키코와 미카이가 마음껏 즐기는 사이
3: 쭉 청소했어요.
0: 엄마와 아빠는 아이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4: Ayan, masaya po kasi experience po ng mga bata. Kasi nga, walang ganito sa Pilipinas, tsaka malayo sa lugar namin. So, eto, nakapunta kami sa Korea pa talaga. Ayun, kaya nakakatawa po. Masaya po kami bilang magulang po.
2: Thank you, sir, staff. Stand up.
0: 가족에겐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추억이 생겼습니다. 꿈만 같았던 시간을 뒤로 한 채 어느덧 다가온 이별의 순간.
5: 반samantala lang to na malalayo muli kayo sa akin. Pagdating ng araw, ng panahon, yung mga pangarap natin, magkakasama-sama rin tayo.
6: Mahal na mahal ka namin. Tsaka huwag ka mag-iisip lagi lang kung ano-ano. Lagi lang tayo mag-pray. Basta si Lord laging nasa center natin. Ayun.
0: Kok 잡은 두 손과 이곳에서의 행복했던 기억을 잊지 말길. 다시 만날 그날에 더 깊고 따뜻한 포옹을 약속하며 아빠는 말해봅니다. 안녕, 사랑하는 나의 아내. 안녕, 사랑하는 나의 키코와 미카이.

0: 받아도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해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1: 아, 이번 신상 안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안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드릴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냐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네.
3: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1: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안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5: 컷!
1: 수고하셨습니다.
5: 수고하셨습니다.
1: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0: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2: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3: 아, 이번 신상 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4: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3: 아, 이래도 되나?
5: 드릴게요.
3: 예.
5: AIA 생명.
3: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냐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6: 이동하실게요.
3: 네.
5: AIA 생명.
3: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7: 다시 들어가.
5: AIA 생명.
0: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7: 하!
0: 수고하셨습니다.
7: 감사합니다.
3: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0: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2: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1: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8: 이어서 건축 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9: 암호 빵! 빵! 우리 몸을 지켜주는 군인들인데 이 군인들이 나를 공격하면
10: 크롬병, 류마티스 관절염,
11: 건선도 그렇죠.
10: 탈모도
11: 1형 당뇨는 자가면역 질환 때문에 생긴다고.
12: 나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13: 내가 나를 막 과잉해서 공격하는 거.
12: 예.
13: 그게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고.
12: 예.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본다면 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13: 맞아요.
12: 왜냐하면 흉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흉선. 교육을 시키는 훈련 기관.
13: 학교예요?
12: 네, 맞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13: 어.
12: 나에 대한 것들.
13: 야. 어떤 적들이 와도 네, 다 그냥 바짝 뜰 수 있는 진짜 최적의 부대가 완성이 되는 거네요. 자가 면역 질환은 원인이 이제 내 안에 있으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외부에서 왔으면 공격을 하게 만들면 되는데.

0: 병원이 무너진 곳, 환자들은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분쟁의 포화 속에서 의료시설 대부분이 사라졌고 환자들은 마지막 치료의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1: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

0: 1619595.
1: 폭력을 피해 국경을 넘는 대규모 피난행렬 속에는 완전히 고립된 채 전기와 물, 필수약품도 없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분쟁으로 다친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0: 후원 문의 080-861-9559.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희생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안녕하세요, 해봐.
1: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 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3: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2: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8명이 산다는 공동주택. 반갑을 목전에 둔 이곳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답니다.
5: 굉장히 깜짝 놀랐었죠. 아, 서울에 이런 건물이 대박, 신박다.
6: 아, 큰일 났다. 어떡하지?
5: 돈이다.
4: 아파트를 탐구하게 될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것도 1967년생 아파트를요.
7: 정해진 예산이 2억밖에 없어서 그 돈으로 좀 마련을 하다 보니까
4: 서울에서 2억에 내 집 마련한 성공신화.
7: 유명한 경제 유튜버가 이런 집 사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그 저희 집 같은 거예요. 그래서
8: 저희 집 한복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7: 왜 그러지? 나는 이게 좋은데.
4: 이 빌라를 사지 않았다면 절대 몰랐을 행복이랍니다. 오늘은 오래된 공동주택의 가능성

0: 여기가 어디래요? 딱 80년대 홍콩 영화 속 같은데? 어머야, 장국영이야, 양조위야. 내가 아는 그 사람 맞죠? 집 찾아 도시 뒷골목을 헤매는 건축계의 하이아나, 김호민 소장님 아니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아니, 선생님, 뭐 집 탐구 안 하고 오늘 홍콩에 여행 오셨어요?
1: 영웅 본석에 장국영 갔나요?
2: 약간? 네.
1: 아, 여기 뭐 홍콩이나 태국 같죠?
2: 네. 네,
1: 근데 놀랍게도 서울에 을지로입니다. 아, 요새 젊은 분들은요, 여기를 힙지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밤 되면요, 완전히 동네가 바뀌어요.
2: 오늘 집 탐구 하셔야죠.
1: 아, 참. 그럼 오늘 집 어디죠?
2: 네, 오늘 탐구할 집은 바로 저기입니다.
1: 이 건물이요? 이 건물은 세운상가의 한동인데.
2: 저 건물이 바로 우리나라 1세대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0: 그 유명한 김수근 건축가가 설계했다는 세운상가? 아담하다요. 사람 길이랑 찻길을 따로 만든 당시로서는 최첨단 건축물이었어요. 위쪽에는 1세대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쫙. 지금으로 치면은요, 타워팰리스 급이었죠.
2: 첫 번째는 상량부터 찾아보죠.
1: 상량이요? 아니, 이거 지어진 지가 67년인가 그럴 텐데 그때 쓰인 상량문이 남아있을까요?
2: 찾아보시죠. 있습니다.
1: 일단 한번 가보죠.
0: 집탐구 사상 아파트를 탐구하는 것도 처음인데 다짜고짜 상량부터 찾으려면 찾아지나요? 한옥도 아니고 60년대래도 최첨단 아파트였는데 그런 게 있었어도 지금은 없어졌겠죠.
1: 여기 10층인데 아니 보통 상량문을 이렇게 보에다가 새기거든요. 근데 다 하얀 페인트 칠해져 있어서 천장도 노출이고 없는 것 같은데요? 잘못 하신 거 아니세요? 뒤요? 상량문이 여기 있네? 아, 확실한데요? 67년 12월 25일? 야, 정오, 상량. 용과 거북이. 이 용은 사실은 이제 하늘, 비, 이런 거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거북이는 장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세지 말고, 오래오래 이 자리 그대로 있기를 바라면서 이 상량을 쓰신 것 같은데, 이제 거의 60년 돼가니까 성공한 것 같은데요? 아니, 그나저나, 오늘 갈 집 어디죠?
3: 오늘 탐구할 집은 공용 베란다로 가보시면 됩니다.
1: 공용 베란다요? 공용 베란다? 여긴가?
0: 60년대 아파트에는 이런 공간이 있었대요. 엄마야, 이거는 언제적 풍경이야?
1: 야, 여기 공동 마당 같은데. 이 화단도 그렇고 장독대도 그렇고 화분도 그렇고 다 일일이 이 호스가 붙어있네.
0: 환갑을 앞둔 수상복합 아파트가 만들어낸 정겨운 풍경. 분명 낯선데 낯설지가 않네요.
1: 야, 아파트가 정말 맞긴 맞나 보구나.
0: 옛날엔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사는 고급 아파트였다니까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예, 반갑습니다.
5: 안녕하세요.
1: 예, 건축탐험가 김문민입니다.
5: 예, 반갑습니다.
4: 연예인하고.
1: 저 연예인 같으신데.
5: 잘 말씀이야.
1: 너무 힙하신 거 아니에요?
5: 잘 말씀을요.
4: 우리가 힙지로라.
1: 그래서 그렇구나.
4: 힙해야 되지 않을까? 68년생 아내 변재희입니다.
5: 68년생 남편 권용식입니다.
3: 네. 아파트 상량에 67년이라고 돼 있던데 그럼 두 분은 그때 안 태어나신 거예요?
4: 그쵸?
5: 그쵸? 예.

0: 되죠.
1: 네, 근데 관리가 되게 잘 됐네요.
0: 예, 시간에 비해서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2: 바닥도 항상 왁스를 하고 있고.
1: 아, 정말. 아, 여기구나. 예. 오, 두 분 이미지랑은 또 상반되면서도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3: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온 느낌? 어, 나도 오늘로 추억여행 제대로 하는 건가요?
0: 들어오세요.
1: 오, 와, 이거 완전히 상상 외인데요? 이야, 이게 좀 몽환적이라고 해야 될까? 이야, 정말 과감하시다. 와.
3: 이거는 상상외가 아니라 배신이죠, 배신. 아니, 녹슨 창살에 이불 빨래 펄럭이다. 안에서는 스테인리스 싱크대가 웬 말이야? 분명 저 풍경을 보면 21세기가 맞는데. 벽 색깔 정말 예술이다. 집이 아니라 이거 아드리에 같아요.
1: 집이 분위기가 완전히 상상 외인데요?
2: 좀 반전이 있었나요?
1: 왜? 어, 거기다 특히나 이제 바닥을 네. 좀 이렇게 타일로 하셔서 네. 그리고 좀 따뜻한 색감을 쓰셔가지고
2: 네. 테라코타 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흙을 빚어서 만든 타일이고.
1: 아, 근데 이제 일단은 그 면적이 가늠이 안 되거든요. 대략 면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2: 3m? 10m?
1: 아, 요 폭이 3m에 깊이 10m?
0: 네. 네, 여기가 층고가 높아서 좀 답답함이 덜할 거예요.
1: 아, 천장고. 그렇네.
2: 그랬을 거예요. 이야. 아마 이런 천장고는 어느 아파트나 뭐, 원룸이나 그 오피스텔 가셔도 만나실 수 없는.
1: 어, 그러겠네요. 네. 어, 아니, 근데 희한하게 지금 이게 앞에 지나가는 게 콘크리트 보 같은데.
0: 보가 어마어마하죠.
3: 요즘 아파트는 벽이 집을 지탱하는 벽식 구조인데 옛날에는 기둥과 보호가 지탱을 했구만요. 벽을 치면은 두 집을 한 집으로도 만들 수 있는 구조. 근데 천장이 원래는 낮았구나.
0: 저희가 처음에 네. 이 집을 매매를 해서 들어왔을 때는 천장이 닫혀 있었어요. 아내가 천장을 털겠다. 네. 그 뒤에 상황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3: 두고 보니 이건 그야말로 건축 진품 명품 발굴 현장 부동상이몽의 시작이었죠.
2: 아니, 딱 뜯었는데 진짜 1m 높이의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 얘기는 3분의 1을 제가 생각도 못했는데 새로 생긴 느낌? 와, 진짜 대박, 신받다.
0: 아, 큰일 났다. 어떡하지?
2: 이 돈이다.
0: 그리고 뜯었을 때 천장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 위에 지나다니는 배관, 전선, 공간이 확보된 것만큼 위로 올리기도 하고 스프링쿨러도 공간이 확보된 것만큼 천정 위로 더 올려야 되다 보니까 스프링쿨러를 올리려면 이 7층에 물을 다 빼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다 빼고 스프링쿨러 공사를 하고
2: 그러네, 생각해보니 새록새록 생각이 나네.
4: 뜯을 때는 예상 안 하시고 뜯으시고.
2: 뭐 그렇게까지 저희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못해요.
3: 주물 배관에 세라믹 애자까지 건축 진품 명품 맞구만요. 살릴 배관은 살려서 올리고 못 쓰는 배관은 뜯어내는 대공사. 그 생고생 덕분에 이런 천고를 갖게 된 거 아닙니까?
1: 어, 근데 요새는 아파트들이 다 이미 이 천장 속을 공간을 줄이려고 그래야 이제 층수를 더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벽 구조로 짓다 보니까 이 천장을 뜯어도 별로 이렇게 실익이 없거든요.
2: 저희는 거의 1m의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와, 이건 대박이다.
0: 10평을 샀으나 15평이 된 것 같은.
4: 어, 그렇죠. 예, 예.
2: 저희가 그래도 층고가 높으니까 아, 이 높은 층고를 좀 활용해서 뭘 더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또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3: 이 좁은

0: 모은 공간을 또 만들어내셨어? 어, 설마 저기 저 철구조물이요? 어, 이건 또 뭐에 쓰는 물건인고?
1: 뭐, 여긴 한번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 설마 이 부엌 짚고
1: 네, 이렇게
2: 올라가나?
1: 장을 타고
2: 그거죠?
1: 계단은 바로 소재용 뒤에 있습니다.
2: 설마 이게 진짜? 계단이라고요? 아, 모양은 계단이긴 한데
1: 네.
2: 아니 이게 철로 만들어진 것 같긴 한데
3: 한번 올라가 보시죠.
1: 보자, 올라가 보시죠. 하실 수 있습니다.
2: 아니 근데 도전이라고 하니까 더 무섭잖아요. 야, 오,
3: 생각보다 안정적이죠.
2: 그렇네. 네.
0: 따로 장인한테 맡겨서 제작했대요. 아우, 내가 잊고 있었네. 여기가 그 미사일도 만들 수 있다는 세운상가잖아요. 이야, 너무 아늑하다.
1: 와. 우리가 사실 이 다락방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2: 네.
1: 그래서 그 낮은 그 천정에서 주는 그 안정감이 좀 있거든요.
2: 와, 생각보다 되게 아늑한데요?
1: 어떠세요?
2: 이야. 아니, 저는 딱 요 정도 공간이면 될 것 같은데요. 밑에도 필요 없네. 이야. 하루 종일 뒹굴뒹굴해도 되겠다.
1: 거기서 만화책도 보고, 뭐, 음악도 듣고.
2: 진짜 아늑하다.
3: 조금 전에 소장님이 밟고 올라가신 계단이 네? 제가 이 공간에서 가장 좋아하는 오브제 중에 하나예요.
0: 그 이유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향긋한 커피 향이 온 집안을 감싸 안으면
1: 고마워.
0: 용식 씨 커피 들고 어디 가시려고요? 어우, 침대 올라갔다 흘리면 어쩌시려고 저런? 아, 거기 앉으시게요. 장식장도 됐다가 계단도 됐다가 영화 감상용 의자도 됐다가 빔 프로젝트 거치대도 됐다가 이야, 이게 대체 일석 몇조래요?
3: 나름 또 신선한데?
0: 1960년대생 집에서 감상하는 1920년대 영화라. 두 분 진짜 오래된 거 좋아하시는구나.
4: 오래된 게 왜 좋은
3: 거예요? 오래됐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잘 만들어진 게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다가오는 느낌이 좋은 건 거죠.
1: 뭐 강남에 뭐 아파트 뭐 이렇게 우리가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저는 이 오래되고 낡았지만 그 당시 굉장히 고급 아파트였거든요. 그 당시에 진짜 엘리베이터 걸도 있었을 거고 뭐 복도에 다 카페트가 깔려 있었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이 로케이션에 너무나 그 센터에 이런 곳이 이렇게 버려진다고? 방치되어 있다고? 아무도 거들떠 안 본다고? 그게 너무 신났어요, 사실.
0: 귀한 것을 알아볼 줄 아는 눈. 그 특별한 재주 덕분에 부부는 이 집을 한눈에 알아봤고 이 집 또래의 물건들로 집을 채웠답니다.
2: 와, 아니 근데 보니까 이 가구들이 편해 보이면서도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여요.
3: 여기 있는 가구들이 그 미드센츄리 모던 시대 디자이너들 가구예요. 앞에 있는 식탁 같은 경우 그 한스베그너 디자인이고요. 의자도 마찬가지로 196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가구들이에요.
2: 아, 너무 우아하다.
3: 네. 소장님 뒤편에 있는 그 잉베 익스트롬 디자인인데요.
2: 네.
3: 테이블을 올려서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적인 가공인 거죠.
2: 아, 다리가 너무 멋있네.
3: 예. 요 세라믹 인형이 그 플라스틱은 1800년대 중반에 개발되긴 했지만 상용화되기 전에
2: 네.
3: 뭐 아이들이 목욕하면서 가지고 놀던
2: 아이들이 이런 걸 갖고 놀았다고요? 거의 귀족 아니에요? 이야.
3: 저는 순수 미술을 전공을 했고요.
1: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 전공을 했고
3: 저는 지금 빈티지 가구 컬렉터고요.

0: 조형예술가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활동하던 둘은 지금 전 세계를 돌며 빈티지 가구를 수집하는 일을 한답니다. 건축에 가장 좋은 재료 역시 시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고른 집 마저 탐구해 볼까요?
1: 오,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침실이죠?
2: 그렇죠. 저기 침대 공간이 있습니다.
1: 아, 10평 공간인데 이렇게 또 분리까지 하셨네요?
2: 네. 이게 이제 만약에 외부에서 또
1: 네.
2: 조금 퍼블릭하게 손님이 오셨을 때는 뭔가 침대 공간이 바로 보이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1: 아, 원룸인데도.
2: 네, 살짝 가려줄 수 있도록 지금 벽을 설치했습니다.
1: 그럼 좀 답답하지 않을까요?
2: 근데 또 이걸
1: 벽은 항상
2: 또
1: 그 자리.
2: 움직일 수 있습니다.
1: 이야, 이 벽이 움직여요?
3: 아내가 벽이었다, 문이었다 이렇게 변신하는 걸 좋아해요.
1: 트랜스포머를 좋아하시는군요.
3: 예.
0: 좁은 집 넓게 쓰는 법. 첫 번째는 영원한 벽은 없다? 물론 영원한 문도 없죠.
1: 저는 처음 들어왔을 때이 복도가 좀긴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10평 원룸이면 그렇게 큰게 아니어가지고, 야, 좀 답답한 거 아닌가? 그랬더니, 아, 웬일이야. 이게 다 움직이는 가벽이었던 거네요. 참 좋네요.
3: 근데 소장님이 놀라실 일이 아직 남아 있어요.
1: 또 있다고요? 아니, 뭐 10평 공간
2: 여기서 끝나면
1: 제일
2: 안 되죠.
1: 아, 그래요?
2: 네.
1: 와, 거기 옷장 아니었어요? 오, 뭐야? 이야, 화장실이 있네?
0: 이 집은 화장실 기능별로 다 분리를 했대요. 세면대 따로, 샤워실 따로, 물론 변기실도 따로. 그래야 한 사람이 들어갔을 때 다른 용무가 있는 사람이 난리가 안 나니까요.
1: 그렇게 특별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2: 아, 소장님 여기서부터 잘 보시죠.
1: 뭘요? 뭐야, 이거 벽이 문이 돼서 움직이네요? 아, 이렇게 복도가 되고 현관도 가로질러서? 다시 선생님이 계신 거군요.
3: 예, 여기 있어요.
1: 신안동선이구나. 이야. 그래서 보니까 지금 미닫이문하고 여닫이문 두 개를 활용해서 이제 단순히 이제 어떤 공간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간의 구획을 바꿔버리는.
2: 그렇죠.
1: 조금.
2: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면서 열려 있을 때는 그냥 단순히 복도 공간처럼 활용이 된 공간이 됐다가 다시 닫으면 독립된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이 또될수 있는 그런 다변성을 주려고. 아, 이렇게 협소하고 정말 오래됐고 한계가 많은 그런 이제 공간이 주어졌을 때에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때 이걸 풀어나가면서 얻는 또그 만족감이 있거든요. 조명을 같이 잘 활용을 하면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더욱 극명해지면서 공간을 더 이렇게 분할해 줄수 있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3: 이 어두운 공간이 예를 들면은 소극장 같은 느낌인 건 거죠.
0: 좁은 집 넓게 쓰는 비결 두 번째. 공간 분할은 벽이 하는 게 아니라 조명이 한다는 거. 만에 소극장의 무대 연출하듯이 조명 들어오는 곳이 지금 사용하는 공간이 되는 거래요. 벽으로 막을 필요가 없죠. 빛이 경계를 만들어 주는데.
3: 그 빈티지 가구 여행을 떠나면 보통 두세 달 유럽에서 머물다가 또 한국에 들어와서 들어온 가구들을 정리를 하고 또 가을에 또 두세 달 여행을 떠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가면은 늘 저희한테 집을 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외국에서 친구들이 들어오면은 호텔에서 묵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공간을 내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기도 했었어요.
2: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또 연결돼서 아주 나중에 작가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작업도 할수 있게 하고 전시도 할수 있게 하고 여기 스테이도 할수 있게 하고 그래서

0: 저희는 이 공간을 충무로 살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 살롱 문화를 만들고 싶은 거죠. 예술인들이 모이는.
0: 네.
2: 아, 그러기 기쁜 뜻이 두 분 참 생각이 멋진 분들이었네.
0: 그러시겠지.
2: 아낌없이 내어준 집에 머물러 본 이들이 만든 특별한 집이네요.
0: 잘 먹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지금 완전 여름이야. 이렇게 있으니까 서울로 여행 온 것 같지 않아?
1: 뭐 여행이지 뭐. 여행 온 것처럼.
0: 그러니까.
2: 나도 덕분에 이 집에서 시간과 공간으로 오가는 여행을 한 것 같아요.
0: 되게 오래된 그 건물들이 지금 남아있는 동네라 50년대, 60년대, 70년대가 막 겹쳐져가지고 레이어드 된 느낌도 되게 낯설고 새롭고.
1: 점점 지금 공구상가도 그렇고 위축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이 없어지는 서울의 마지막을 지금 즐기고 있다고 할까요? 이곳에서? 예.
0: 그렇지. 없어질 풍경을 우리가 이제 부여잡고 있는 느낌?
2: 신세를 졌던 외국 친구들이 여기 머물면서 하는 말이 있었대요. 한국에 오랜 속사를 보려거든 경복궁보단 충무로 살롱이라고요. 근데 내가 이 집 다 탐구하고 보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3: 아파트도 100년 가옥이 될 수 있어요.
1: 돼야 되지 않을까요?
0: 그쵸?
1: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파트를 많이 많은데. 지어놨는데 100년 가옥이 안 된다면 계속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0: 너무 슬픈 얘긴데요.
4: 아파트? 사실 콘크리트 수명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우리 30년밖에 안 씁니다. 근데 100년입니다. 100년. 을지로가 힙지로가 됐잖아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가회동의 한옥? 다 싫어했어요. 다 뭔가로 바꾸고 싶어 했지.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40년이 지난 뒤에 저 가회동 북촌을 그나마 지켜내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 서울의 자산, 대한민국의 자산 하나가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었던 아파트들을 되돌아보자. 100년 가옥 충분히 될 수 있다.
2: 두 번째 공동주택을 찾아서 서울 서대문구로 갑니다. 아따 집 많다. 정말 네모난 세상에 네모난 풍경이네.
5: 아,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주택가에 왔는데요. 거의 주택 전시장처럼 공동주택들의 종류가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갈 집이 다세대 주택이라면서요? 86년이요? 오, 그때면 우리 아시안게임 또 올림픽 한참 준비할 때라 이 단독주택지들이 다 공동주택지로 바뀌고 있을 때거든요. 거의 1세대 같은데요?
6: 외부 계단을 찾으세요.
5: 외부 계단? 아직 남아있나요? 어, 그래요? 야, 외부 계단집. 야, 요새 흔치 않은데.
2: 빌라라면서요? 근데 계단이 밖에 있어요? 소장님, 외부 계단 있는 빌라집 찾으셨나요?
5: 아, 외부 계단을 도대체 어디서 찾지? 어? 어, 이거 외부 계단이다. 이야, 이거 옛날에 진짜 많았는데 요새는 없는데. 와, 계단 참 잘 만들었다.
2: 그러게, 나도 기억나네. 이게 아직 있네.
5: 아, 요렇게 해서 6세대가 있는 거구나.
2: 86년이면 아시안게임 올림픽 줄줄이 치러야 돼서 다세대 주택 규제가 잠시 풀렸던 시절. 그래서 반지하도 있는 거래요. 필로티 있는 빌라는 이후고요. 소장님, 위 좀 보셔.
7: 어, 소장님.
5: 어, 안녕하세요. 아, 어, 나와 계셨구나. 아유, 반갑습니다.
7: 내려가겠습니다.
5: 네.
2: 집은 연식이 있는데 주인장들은 젊어요.
8: 아이고,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네, 건축 탐험가 김우희입니다.
8: 안녕하세요.
5: 아니, 이...

0: 다세대 주택이 86년생이라고 들었거든요.
1: 제가 89년생인데
2: 89년생? 네, 오.
1: 저보다 형님인 집이거든요.
0: 이거 한참 형님이네.
1: 맞습니다. 저희가 정해진 예산이 2억밖에 없어서 그 돈으로 좀 마련을 하다 보니까 저보다 형님인 집을 좀 마련하게 됐습니다.
0: 2억이요?
1: 네.
0: 정말?
3: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2억에 내 집 마련에 성공한 남편 서준혁,
4: 아내 최세진입니다.
3: 네, 저희는 처음부터 저희에 맞게 고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사실 그게 오래돼도 상관없고 오히려 더 좋고 집에 매력이 있는 매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4: 네, 5년 전에 약 한 1억 5천 정도의 매물을 찾게 돼서 네,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5: 아무리 5년 전이라도 그렇지 2억에 내 집 마련한 거면은 성공한 거죠. 서울에서 이게 되네요. 근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3: 처음에 딱 그 집 모양을 봤을 때 중앙에 있는 그 외부 계단이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계단이면 퇴근하고 집에 갈 때마다 되게 단독주택 같은 느낌이 들겠다.
4: 뿐만 아니라 그 경사 지붕도 그랬고 또 내민창.
5: 특히 맨 꼭대기층에 마음을 뺏긴 거는 저 경사 지붕 때문이었대요. 그래서 철물점부터 갔다는 거 아니에요?
1: 저희가 가계약을 하고 나서 너무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빠루를 먼저 샀습니다.
0: 빠루면 혹시 그 새 지뢰 때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4: 맞습니다.
1: 네.
0: 당최 모르겠네. 한번 올라가 볼까요?
4: 한번 올라가 보시죠.
0: 예. 야, 집주인이 깜짝 놀랐겠는데요? 아, 가계약했다고 빠루를 사? 여기에요? 야.
5: 그러게요. 조폭 영화도 아니고.
0: 정말 집 안에 들어가면 알 수 있는 거죠. 오. 현관부터 다르네.
5: 1986년생이면은 올해로 마흔 아닌가? 어떻게 변신? 아니, 부활을 했는지? 같이 한번 탐구해봅시다. 아우, 깔끔하다. 거기다 저거는 한지 붙인 장지문 아닌가요? 엄마야, 천장은 왜 또 저렇게 높아? 빌라에 이런 천장이, 이거 말이 되는 건가요? 이 정도면은 환골 탈태. 지은 사람도 못 알아보겠네. 특히 저 천장고는 요즘 지은 빌라라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죠, 소장님?
0: 와, 와, 천장고. 이야, 지붕 모양을 그대로 살리셨네요. 들어와 보니까 왜 그 소위 빠루가 필요했는지가 이해가 되네요. 저게 4m, 4.5?
1: 3.8m.
0: 아, 그래요? 네.
1: 원래 저희가 처음 왔을 때는 다 2.2m로 평천장으로 돼 있어요.
5: 2.2m면은 보통 집의 천장고. 평천장 위 공간을 확신한 부부는 새 지렛대로 천장부터 뚫었답니다. 근데 막혀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4: 근데 그 딱 빠루로 구멍 이렇게 뚫고 봤을 때 너무 반듯한 연하조가 딱 나왔거든요. 벽돌이 딱 보였거든요. 아, 그때 진짜 소리 지르죠. 소리 완전 지르면서 환호했어.
5: 오늘 앞집이나 뒤집이나 대단한 분들이셔. 투신 능력이 있으신가? 어떻게 막힌 천장 속을 꿰뚫어보죠? 덕분에 4m가 다 되는 새 천고를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우, 그런데 이 등은 좀 그렇다?
0: 아니, 근데 천장을 이렇게 예쁘게 해놓고 보통들 펜던트 되게 예쁜 거 등을 사서 해놓으시잖아요. 이게 뭔가요? 옛날 70년대 화장실처럼.
1: 그게 저희가 이 집의 주인공이 천장이기 때문에 천장 자체를 좀 더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갓까지 빼버리고요.
0: 아, 그래요? 일부러?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조명도 없습니다.
0: 아, 그렇네. 매입등 하나도 없고. 네.
5: 주둥도 없이 과감하다 진짜.
4: 왜 내가 이 천장고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었지? 막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항상 아파트 생활을 했었거든요. 딱 그 정해진 높이, 뭐 낮으면 2.3, 높으면 한 2.4 정도 되는, 이제

0: 진짜 내 뜻대로 집을 고쳐보자 했었을 때, 좀 다른 점이 뭐지? 라고 이제 생각해보니, 그런 것들. 천장고, 혹은 뭐, 마감재, 뭐 이런 것들.
1: 자세히 보니까 마감재도 예사롭지 않네요. 뭔가 한옥 느낌 안 나요? 거실과 부엌을 나누는 문은 장지문이고 바닥은 어디선가 봤던 깔리 방식인데.
2: 근데 이제 이 마루재라 그러죠? 이 폭과 길이가 제가 보통 보던 폭하고 길이가 아니거든요? 우리 약간 대청마루 깔던 방식을 좀 응용하신 거잖아요.
1: 그러네. 대청마루 봤다 했어, 내가.
3: 또 이런 한식 깔기 스타일로 마루를 깔면 저 끝에서부터 문을 열어두면 여기까지 쭉 이어지는 느낌이 좋아서 이런 깔기를 또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2: 근데 진짜 효과는 좋다. 이 마루재도 좋고, 패턴도 좋고.
1: 진짜 대청마루가 부엌부터 거실까지 쭉 이어져 넓어 보여요. 부부가 이런 디테일까지 아는 이유, 둘다 건축으로 밥 먹고 사는 건축사들이랍니다. 어쩐지 가계약한 집 천장을 아무나 그렇게는 못 뚫지 않요.
0: 저희가 처음 그 집을 구할 때, 아주 좋은 매물이 있다가 너무 잘 왔다고. 그래서 간게그 경의중앙선 있죠. 그 철길 옆에 있는 원룸인 거예요.
3: 근데 거의 새벽 3시 반부터 하루 종일 기차가 다니더라고요.
0: 알고 보니까 경의중앙선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화물 차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잠깐 눈만 감으면 덜덜덜.
3: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 드럼 칠때 치는 헤드폰 같은 거 끼고.
1: 엄마야, 기차 끼려고 막사리가 여기 있었네요. 이거 결국 대출 끌어모아서 구축 아파트를 샀죠.
0: 뭔가 매력이 없더라고요. 평면 자체나 그런 획일화된 구조가 저희가 뭐 가구적으로 풀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한계가 있어서 좀더 다양하게 하고자 구축을 찾아보게 됐었어요.
1: 건축사들이니 층층이 똑같은 아파트 구조가 자꾸 눈에 거슬렸을 터, 이 집은 원껏 고쳐보자 했답니다.
2: 야, 온실처럼 하셨네. 오.
1: 이 온실 닮은 베란다에도 힘을 좀 줬죠.
0: 제가 또 빨래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2: 빨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0: 그래서 이제 약간 이 공간은 약간 저의 공간으로.
2: 아니, 근데 왜 블라인드를 단 거죠? 보통 샌드위치 판넬이나 뭐 지붕이 그런 이렇게 막힌 재료 아니에요?
0: 근데 저희가 이제 조금 단독주택의 느낌을 내고자, 이 하늘을 갖고자 여기에 천창을 설치했습니다.
2: 이게 천창이에요?
0: 네.
2: 설마 자동으로 열려요? 리모컨?
0: 네, 자동으로 열립니다.
2: 바로 오신대? 오. 와, 여기를 창호를 다 설치를 하셨구나.
0: 네, 약간 썬룸처럼.
2: 이야. 네, 이렇게 썬룸을 해주면 겨울에 특히 좋고요. 사실 여름이 조금 문제긴 해요. 예. 네.
0: 그러긴 합니다.
3: 저희도 처음에는 이걸 유지하려고 블라인드를 안 달았다가 여름에 한번 너무 더워서
2: 너무
3: 네,
2: 덥죠.
3: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2: 아, 기왕 자동으로 하시지.
3: 설치도 그냥 제가 했습니다.
2: 좋다.
0: 제 자동입니다.
2: AI 좋네. 미래 로봇?
1: 아이고, 왜 놀리고들 그러셔. 만능 로봇 진 역시 진땀나게시리.
2: 그래도 오늘 같은 날 너무 좋은데요?
3: 그렇죠.
2: 환하고.
0: 여긴 비 오는 날도 굉장히 예쁘고요. 눈이 오면 또 여기 눈이 쌓여요. 그래서 또 겨울에 또 뭔가.
2: 좋고.
1: 창 열어놓고 살기 힘든 따닥따닥 빌라촌에서 찾아낸 작은 행복. 이집 사계절은 천창으로 와서 문 두드리는

0: 이쪽으로는 진짜 그 옛날 서울 전경이 쫙 펼쳐지는데요.
1: 네.
0: 아니 그리고 보니까 완전히 시간의 레이어가 네, 산부터 아파트, 다가구, 네, 4세대 이런 식으로 쫙 시간의 레이어가 있어서
2: 저희도 되게 정겨운 풍경이라 생각하고 네, 자주 내다보고 있습니다.
0: 이것도 그럼 처음부터 고려를 하신 거예요?
2: 이거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0: 덤으로.
2: 네, 덤으로.
0: 야, 뭐 완전히 참 이런 걸 서울에서 얻기가 참 어려운데 두분 참 대단하시다.
3: 덤이 하나면은 서운하죠. 또 어디다 덤을 감춰 놓으셨을라나?
1: 이쪽으로.
0: 여기. 문이 있네요.
3: 아, 저기가 덤이구나.
0: 근데 어떻게 올라가요, 저길? 대박. 와, 나 처음 봐. 와. 사다리를 붙잡고 계신 거 보니까.
2: 네.
0: 저보고 올라가 보라는 거죠?
2: 맞습니다.
0: 아, 그래요? 야, 이거 극한 직업인데? 야, 사다리. 오, 약간 흔들흔들 하는구나. 야, 이 안에 뭐가 있을까? 오, 잘 열리네. 오.
3: 옛날 집엔 이렇게 다락이 있었어요. 온갖 잡동사니들 차지어서 그렇지. 여기도 그럼 천장을 뚫어서 만든 거예요?
2: 처음에는 네? 저기에 되게 보지 못한 좀 특별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0: 저 위에요?
2: 네.
0: 설마 고양이? 고양이 집.
2: 뭘까요?
0: 저기에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지?
2: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0: 에? 진짜 보물 상자들이 있네?
3: 엄마야, 저건 뭐래요? 아니, 빈 천장이 아니었구나. 대체 뭐냐, 너는?
1: 철거를 하니까 다락에 물탱크가 6개가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 지금 저희 이제 다세대 주택이 6세대인데 6세대 예전에 쓰던 물탱크가 거기에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물탱크는 싹 걷어내고 나니까 공간이 있었어요.
2: 그래서 옆집도 한번 까보고 싶긴 한데 네, 진짜 기회가 되면 까보고 싶습니다.
4: 옆집에 고양이 사는 집이요?
3: 아니 누가 건축사 아니랄까 봐. 그 탐구전신 덕분에 이 다락도 선물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복희도 도움을 얻은 공간이 있는 건가요? 그런데 여긴 남들 다 만드는 수납 공간마저 없애버린 것 같은데. 그래, 상부장이 없어요? 아니, 부엌짐들 다 어떡하시려고?
0: 아니, 근데 방금 수납장이 부족해서 저 다락을 그렇게 살려내려고 노력을 하셨잖아요. 여기 상부장 했으면 또 많이 들어갔을 텐데 여긴 또 이렇게 주렁주렁 다 매달고.
3: 이게 또 요즘 스타일이구나. 열 매달리듯이 주렁주렁 찾아서 쓰긴 쉽겠다마는 내 스타일은 아니다.
0: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데 뭔가 이제 집이 앞뒤는 안 맞다 이거죠.
1: 네. 아무래도 제가 좀 욕심을 부려서 주방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또 이제 필요한 것들은 저쪽으로 수납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건 보여주시고.
2: 맞습니다.
0: 숨기고 싶은 건 숨기시고.
2: 네. 네.
1: 그래서 이제 주방에는 선반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리도구는 이렇게 벽에 건 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꽃병이라든지 뭐 와인 따개 그런 것들을 전시해 놨어요.
3: 상부장을 없앤 거 말고는 부엌에 힘을 준 게 이 상판. 언뜻 보면 스틸 느낌 나게 회색으로 골랐대요. 그러네, 비들어오니까 스틸 같다.
0: 그러고 보니 좀 옥에 티가 있네요.
2: 어떤 거죠?
0: 저 창문이 좀 더 컸으면 어땠을까? 투명하게 하면 어땠을까?
2: 저희가 원래는 창이 이렇게 큰 창이 있었어요.
0: 아, 훨씬 더. 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2: 네.
0: 근데요?
3: 뭘 보여주시려고? 창 뒤에 뭐가 있어요?
0: 아이고야. 아, 가깝긴 하네요.

0: 엄청 놀라겠는데요, 서로?
1: 이 정도면 옆집이 아니라 옆방이네. 원래는 창이 더 컸대요.
2: 거기를 이제 창으로 이제 바꾸려고 털어보니까 옆집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요리하면서 눈 마주치지. 시선 교환하면서 칼질을 했다 싶어가지고.
1: 그래서 창을 떼어내고 과감하게 벽을 더 늘리기로 결정. 붉은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답니다. 이큰 창이 이렇게 작아진 비결. 빌라도 안전성 문제만 없으면은 창을 고무줄처럼 줄였다 늘렸다가 되네요.
0: 야, 한 뼘도 버리지 않는 공간 기법. 오, 아늑하네. 이쁘다.
1: 아, 여기가 부부 안방이구나. 저쪽 선룸이 비뚤어오는 남향이었으니 여기는 북향? 주말이면 해충천에 들 때까지 늘어지게 잘수 있겠어요.
0: 여기도 천장고가 상당히 높네요. 여기도 높이신 거예요?
2: 네, 여기도 높였고요. 그 대신 여기는 침실이니까 좀더 아늑한 공간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천장에 이렇게 합판 마감을 덧댔습니다.
0: 이야, 그리고 느낌이 정말 확실히 따뜻하네요. 예. 근데 이 창, 창이 좀 특이하네요.
3: 네, 길을 걷다가 벽돌 빌라들을 잘 보시면 이렇게
0: 네.
3: 앞으로 툭 나온 그 창들이 특징이거든요.
0: 맞아요.
1: 그런데 이 창은 좀 다르게 생겼다.
3: 근데 보통은 그게 두 겹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한 겹으로 바깥으로 빼서 창을 만들고 이쪽은 선반처럼 쓰려고 이렇게 좀 새롭게 만들어 봤습니다.
0: 아, 일종의 이제 약간 윈도우 시트처럼
2: 아,
0: 이렇게
2: 맞아요.
0: 쓰고.
1: 밖에서 보면 집만 잔뜩 쌓아놓던데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데요?
0: 이 공간 사옥 아시죠?
3: 네.
0: 김승국 건축가의 공간 사옥에서 처음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돌 벽에 이 굉장히 얇고 긴 창을 살짝 내미셨어요. 내밀고 거기는 이제 단판 유리로 처리를 해서 거의 프레임 없이 상당히 아름답거든요. 네, 이제 그게 유행처럼 정말 퍼져가지고 일반 그 단독주택들도 그 디테일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오리지널로 돌아가서 그 창을 그대로 살리신 것 같아요.
3: 제가 이사를 하고 유튜브를 보다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유명한 경제 유튜버가 이런 집 사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저희 집 같은 거예요. 그래서
2: 그러니까 저희 집 한복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3: 뭐 예를
2: 연하조, 붉은 벽돌, 내민창 뭐 그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연식이 지나면은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3: 어쨌든 그런 연식이나 구조나 그런 게 들어가 있어서 왜 그러지? 나는 이게 좋은데.
1: 누군가에겐 낡았으니 불편하고 오래됐으니 버려야 할 것들이 두 사람에게 그냥 좋은 것. 사는 방식이 제각각인 것처럼 살고 싶은 집도 제각각인 게 맞지요. 안 그래요?
2: 저는 뭐 기초만 잘 다져 있고 또 구조가 잘서 있으면은 충분히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래된 것이더라도 잘 가꾸고 보완하면은 충분히 그 가치를 할수 있기 때문에 백년 가옥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 젊었을 땐 힘이 넘쳐 버티는데 나이 들면 어쩌나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열정이 사라지니까 연륜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지는 노을도 괜찮거든요. 얼어 죽어도 신축엔 다못 살아요. 얼죽신 아니어도 살고 싶은 집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면은 아파트도 100년 가옥 되는 날 오지 않을까요?
4: 먼 길을 돌아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에요.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구나라는 느낌이에요. 그런 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더해지니까 엄청나게 스케일이 더 커져버린 거죠.
5: 한 푼도 안 아까웠어요. 그런 꿈이 늘 있었어요.

0: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1: 평생 사는 것도 빚은 그만 냈어요. 인류 설계사를 의뢰해서 뭐 돈 좀 주고 설계했습니다.
0: 돈보다 더 좋게 사는 게 좋잖아요.
2: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딥이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3: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2: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DB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3: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2: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4: 힘들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15: 손발이 움직일 때까지는 계속 만들 거예요.
16: 진짜 그 시간은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공부하는 그 시간이.
14: 야, 경이롭다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 같아.
17: 이것이 자연이 주는 힐링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걸 반복하고 있지요.
18: 그리고 얘네들은 배신이 없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15: 얘들아, 밥 먹자!
18: 오, 또 시작했어.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메이킹! 먹을 땐 먹고
2: 비울 땐 비워야
3: 하루가 편하다.
1: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2: 부드럽고 빠르게
3: 오늘 밤 메이킹
1: 유쾌
2: 상쾌
3: 통쾌
2: 아침이 달라집니다.
1: 변비 해결 메이킹.
4: 난방구는 붙방구와
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5: I'm just getting started. This is what I was put on earth to do.
6: 관절이 불편하시다고요? 손상된 관절엔 의약품 원료에 짜먹는 약으로.
0: 길타입으로 빠른 흡수.
6: 동아제약 맥스 콘드로이틴 1200. 콘드로이틴 이제 약국으로.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0: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1: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2: 정신은 바짝 드는데요. 전순 작업 지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멈출게요. 아. 아,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
3: 아유, 바르네.

0: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도로를 갈 건데 기대도 되고 또 약간 겁도 나고.
1: 아, 이런 풍경은 제가 살다 처음 보네요. 자, 이 갈 때 그 꼬꾸라로 만들고 있어요.
2: 우리나라와 지구 반대편에 자리한 볼리비아로 가는 길.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페루 리마를 거쳐 비행시간만 꼬박 36시간. 남아메리카 중앙에 심장처럼 박힌 나라 볼리비아에 도착했습니다. 수도 라파스에서 안데스 산맥의 서부 고원지대를 잇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 융가스로 먼저 떠납니다.

해발 3,600여 미터, 전 세계 수도 중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볼리비아의 행정수도 라파스. 도시가 처음 건설된 건 약 500년 전입니다. 그 당시 이 땅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시원을 알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입구부터 지형의 모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스페인어로 발레데라 루나. 표면이 마치 달과 같다 해서 이름이 붙여진 달의 계곡입니다. 정말 달의 서와 마찬가지로 골짜기마다 푸른 생명 하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0: 달에 가본 적은 없는데 정말 달에 달 위를 걷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1: 사람이 아무리 정교하게 뭘 깎는다 해도 이런 모습을 낼 순 없을 거 아니에요. 천재의 건축가가 이런 뭐 디자인을 하고 뭐 정말 공상가들이 다 모인다고 해도 이런 모습을 그려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 여행지에선 이렇게 누구나 친구가 되기도 하는데요. 때론 그들에게서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3: It was built due to a lake that was here.
4: Due to a lake?
3: Yeah, it was an ancient lake.
5: It's very you can crumble it in your hands like this.
4: Right, yeah.
5: So you know that it's very very small grain size.
2: 암석이 아니라 흙으로 이루어진 지층. 그것은 주변 지형이 수백만 년 동안 호수에 쌓이다가 지금처럼 높은 산으로 변할 즈음 융기돼서 지상으로 드러났다는 이야기. 그 후 골짜기의 모습이 총천연의 갖가지 모습을 띠게 된 건 물과 바람에 의해 침식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라파스도 그런 이유로 제일 낮은 곳과 높은 곳의 차이가 무려 1000m 가까이 나는 지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융가스로 가려면 차량부터 새로 물색해야 합니다.
1: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도로를 갈 건데 지금 저희가 그 타고 있는 차로는 좀 위험해가지고 현지 분들이 좀 모시는 좀 안전한 차량

0: 지금 구하려고 저희가 이동 중이거든요.
1: 우리나라로 치면 시외 버스 터미널 셈인 버스 승차장을 찾았는데요. 볼리비아 서부 산간지대로 향하는 주요 거점인 까닭에 많은 현지인들이 이곳을 이용합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개인에게 차를 따로 대절해 주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0: 우리가 타고 있어요.
1: 현지인 운전기사도 고용했습니다.
0: 지금 좀 기대도 되고 또 약간 겁도 나고 그 길이 워낙 험하다 그래가지고요. 일단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1: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된 여정. 하지만 운전기사 페드로 씨가 들려준 얘기에 그만 두려움이 더 커져버렸습니다. 융가스도로에서 매년 100여 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는 것. 가보면 그 이유도 왜 죽음의 도로를 하는지도 알게 될 거랍니다. 그리고 그 전에 꼭 들려야 되는 곳이 있답니다.
0: 여기가 엘 꿈브레라는 마을이고요. 그 죽음의 길 가는 그 입구 정도 될까요? 여기서부터 저희가 계속 그 죽음의 길을 따라서 내려가게 될 거예요.
1: 십자가가 세워진 제단 앞. 코카잎, 양털 등 미리 챙겨온 재물을 태우며 제사를 지내는 현지인들을 만났습니다. 죽음의 길로 들어서기 전 대지의 여신 파차마마에게 기도를 드리는 중입니다.
2: Sí, muy peligroso aquí. Es cumbre. Aquí se viene a pasar la visita, la salud. Aquí caminen bien para que estudien. Para eso estoy viniendo yo aquí.
1: 3m가 채 안 되는 도로폭. 그나마 안전막이었던 가드레일마저 하나둘 사라지자 이곳을 왜 융가스 도로라는 정식 명칭 대신 데스로드, 즉 죽음의 길이라 하는지 조금 실감하게 됩니다. 운전대를 잡은 페드로 씨의 손에도 바짝 힘이 들어갑니다. 융가스 도로는 4,700m 고지에서 1,200m로 내려가는 아찔한 구간으로 지대에 따라 기후 변화가 심합니다. 오가는 것만으로 목숨을 위협받는 이 길이 만들어진 건 1930년대. 파라과이와 볼리비아 사이에 일어났던 전쟁 당시 파라과이의 포로들이 끌려와 만들었습니다. 많은 목숨을 앗아간 끝에 만들어진 길. 더욱 놀라운 건 협곡 사이를 밧줄 하나에 의지한 채 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수십 미터의 아찔한 낭떠러지 위로 200m 구간에 걸쳐 설치된 철사줄. 현재 융가스 계곡에 살고 있는 주민은 20여 가구. 주민들은 계곡 사이를 이어줄 교통수단이 없어 자체적으로 줄을 설치했고 그 수는 10여 개에 이릅니다. 몇 년 전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있었지만 주민들은 아직도 사용 중입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성인 둘까지 네 사람. 그들은 싣고 온 짐을 다 내리더니 주차한 차에 익숙한 솜씨로 꽁꽁 방수천을 덮습니다.
3: ¿Por qué está cubriendo?
4: No, veneno. Porque voy a viajar el día dentro de una semana.
1: 계곡 건너편에 사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본 줄의 주인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짐을 줄에 매달더니

0: 보고서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장면입니다. 저는 아직도 가슴이 뛰는데 호베르트 씨는 나름의 안전장치가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말랍니다. 어른들은 기술을 익혀 탄다지만 이 어린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타는 걸까요?
1: 아, no, como te dije, mi amada, aquí me sientas. Bueno.
0: 집으로 가는 길이 천길 낭떠러진 사람들. 목숨을 건 그 위험한 순간을 어린 딸과 함께 하는 아버지의 심정은 지금 과연 어떨까요? 딸의 표정을 살핀 후 거듭 확인을 합니다.
1: 다니엘? 네. Otro lado? Así? Así? Ay, a ver, así tienes que decir.

0: 이들의 생산은 단 30초. 이 짧은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아찔한 허공 위에선 3시간, 아니 그보다 더 길게 느껴질 그 지옥 같은 시간. 그들은 왜 이 위험한 협곡에서 생사를 걸 만큼의 큰 용기를 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척박해 보이는 땅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런데 줄에 매달려 가지 않아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도 그리 안전해 보이진 않습니다.
1: 아, 이게 지금 물살이 엄청 세고 다리가 흔들기 어려가지고 똑바로 걷고 있는데도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지금 착시현상이 일어나요.
0: 그래도 둘 중 선택하라면 저는 당연히 이 다리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로프로 30초면 갈 수 있는 거리를 2시간 이상 힘들게 다녀야 하기 때문에 줄을 더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2: 아, 집이 나왔다. 아, 다 왔다. 아, 진짜 전망 좋은 집에 사시네. 여기 또 다른 집이 있네.
0: 이분이 집 주인이신가 봅니다.
2: 아, hola.
3: ¿Cómo está? Buen día.
2: Ah, buenos días.
0: 오늘아 수고 많았다고 감사하게도 잘 익은 파파야 열매 한 통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2: 아유, 회지를 되게 잘하시네.
4: 미스터 박근혜.
2: 아, 네, 들고 먹으면 돼요? 저 다 먹어요? 고맙습니다. 그렇죠? 진짜 달아요. 되게 잘 익어가지고. 진짜 달아요. 약간 향은 있는데 달아요. 그렇죠.
0: 마당에 널어놓은 푸른잎. 코카인의 재료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볼리비아인들이 기호식품으로 즐겨 씹는 코카잎입니다.
1: 아, buenos días. 아, 여기 지금 코카잎 따고 계시는구나.
0: 코카잎을 따는 아내분의 모습이 우리나라 녹차밭에서 본 찻잎 따는 모습과 무척이나 닮았습니다.
4: 이 trabajo empieza a cosechar.
1: 아, 이렇게.

0: 요즘 주인 아저씨 내외는 코카잎 수확기를 맞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1: 와, 진짜 넓게 있네요, 코카잎 꽃가밭이.
0: 온통 푸른 코카잎들로 가득합니다. 융가스는 코카 재배에 적합한 기후와 토양을 가진 볼리비아의 전통적인 코카 재배지. 주민들이 융가스를 떠나지 못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2: 아, que gracias. Gracias. Chao. Chao.
3: Chao. Chao.
2: Chao.
4: Que le vaya bien a ustedes, que sigan adelante.
2: Gracias. Chao.
3: Chao.

0: 안데스산 중간에 안긴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을 초입. 소리는 분명 돼지인 것 같은데 생김새는 개 같기도 한 돼지 한 마리가 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1: 고산지대라 추워서 그런지 돼지들 털이 되게 기네요. 꼬리도 좀 다르고. 이렇게 방목해서 돼지들을 키우나 봐요.
0: 이렇게 털이 긴 건 가축화되기 이전의 돼지들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돼지가 야생의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진화한 것입니다. 여기 또 이 고원의 자연과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는 남매들이 있습니다.
2: 몰라.
0: 하지만 낯선 사람이 다가가자 그대로 얼음.
2: 몰라.
0: 이 순수한 모습은 또 때묻지 않은 자연과 어쩌면 그리 닮았을까요? 아이들은 안데스 인디오 중 주로 농업에 종사한다는 케추아족의 아이들입니다. 케추아족은 안데스 산지에서 감자, 보리 등 고원에서도 잘 자라는 고랭지 농작물을 경작하고 소나 돼지, 양 등을 키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산은 주요 생계수단이자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마치 애완견이 주인을 따르듯 어린 소녀들을 졸졸 따르는 동물이 있습니다. 다가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바로 안데스 지역에서만 볼 수 있다는 야마였습니다.
3: 너 le teme a la persona, no?
4: No. Tiene miedo a las llamas. Porque no lo criamos con las llamas.
0: 아직 젖도 떼지 않은 새끼 야마.
5: 아, 오케이, gracias. 형 주면 돼요?
3: 네.
5: 아, 손바닥. 알았어, 알았어, 줄게. 아이고, 배고팠구나. 아이고, 귀여워라.
0: 그런데 배가 부른 걸까요?
5: 요령이 없구나, 내가.
0: 먹으면서도 자꾸 뒷걸음질을 치더니만.
5: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알았어, 다시 일로와, 다시 일로와.
0: 아예 먹지를 않습니다.
5: 배불러? 참. 잘 먹었어? 아, gracias. 뭐야? 분명히 돼지도 안 먹었는데. 이것도 요령이 있구나.
0: 실은 사연이 있답니다.
4: Sí, este lo criamos porque su mamá le botó. Después lo crían así las llamas también.
0: 원래는 다른 야마들처럼 방목해서 키워야 하지만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버려져 자매가 키우는 것이랍니다. 야마는 안데스의 전통적인 삶 속에서 결코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털은 물론 고기, 우유까지 모든 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바쳐온 고마운 동물입니다.
5: 아, 야마 진짜 많다. 다 저희 지금 쳐다보네요.
0: 곱게 치장한 얼굴로 경

0: 이해를 하기는커녕 녀석들이 오히려 카메라에서 눈을 뗄 줄 모릅니다.
1: 아 귀여워. 아유 찡그린다.
0: 순간순간 드러나는 야생의 본능. 안데스 원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야마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길들이고 교감을 나눠왔습니다.
2: 머리하고 목에 막 이렇게 장식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게 주인이 있다는 증거예요. 이거 야마 주인분들이 예, 자기 야마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라서. 예. 근데 그게 되게 이쁘네요.
0: 털 장식 하나에서도 야마를 향한 정성이 느껴집니다.
3: 아, buenas tardes. Hola. 아, 또, 아, 그, 가사?
0: 좀 전에 만났던 자매와 다시 만났습니다.
3: 아, gracias, gracias.
2: 이번에 세간살이가 다 있네.
4: 아, 우와. 아이고, 요거가 불 때는 그런 건가 봐. 아, 와, 진흙으로 이렇게.
0: 자매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은 생각보다 아늑하고 시원했습니다.
2: 밖은 더운데 안은 진흙이 좀 그런 열을 튕겨주나? 아무튼 굉장히 시원한데요? 아, 되게 수줍어하세요, 지금. 자매분이신데.
4: 네, 근데 지금 네. 이분들이 가셔야 된대요. 아, 어, 저기 네. 위에 야마가 새끼를 방금 낳았대요.
5: 에서. 어? El camino más arriba. Se quedó hace rato. Estaba pariendo.
0: 마음이 다급한 언니 리셀. 그리고
2: 어, 개탄다 얘가요. 뭐야?
0: 익숙한 듯 잽싸게 뒷자리를 차지하는 검둥이 녀석. 그 덕분에 저는 짐칸 신세인 채로 목적지까지 가야 했습니다.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차의 흔들림이 심해집니다.
2: 와, 엉덩이 진짜 아프네.
0: 비포장길에선 불가능할 정도의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리셀 씨는 지금 야마와 새끼가 안전한지 그 걱정뿐입니다.
6: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7: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8: 먹는 즐거움
7: 이가탄탄 이가탄
0: 집에서 출발한 지 20여 분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1: 여긴가요? 여기에요?
5: Los perros sí está ahí abajo parece que aún no parió.
0: 이제 서둘러 야마를 찾아야 합니다. 다행히 방금 출산한 어미와 갓 태어난 새끼 야마를 금방 발견했습니다.
1: 어, 일어서지도 못하네, 이제.
0: 그런데 어미와 리셀 씨 사이에 생각지 못한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왜 어미에게서 새끼를 떼어놓으려는 걸까요?
5: Porque si lo dejamos en el campo se lo cazan los leones o sino los zorros.
0: 평소엔 온순하기만 한 야마가 공격성을 드러내는 일은 많지 않을 겁니다.
2: 근데 이 모성 본능이란 게 아무리 순한 동물도 자기 새끼를 예, 뭐 이렇게 해하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성 본능이 예, 유발되는 것 같아요.
0: 지키려는 자와 뺏으려는 자와의 팽팽한 대립. 양쪽 모두 새끼를 위하는 마음이란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누구를 응원해야 할지 참 난감했습니다. 잠시 후 자매는 오늘 결국 새끼를 데려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에게서도 지켜낸 강한 모성이라면 어떤 산짐승인들 못 지킬까 하는 그런 판단이 들었다는 겁니다. 소녀들의 그 따뜻한 마음에서 저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0: 오래전부터 이 척박한 땅의 주인이었던 안데스의 원주민들. 그들은 산이 하는 말을 듣고 산의 흐름을 느끼고 또 산의 위력에 경외심을 표하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강인함이 요구되는 고원의 삶에서 옆을 지켜준 야마는 더없이 소중한 존재였을 테죠. 인간과 동물의 우정이 역사를 만드는 곳. 이제 저는 이 땅에 더 오래된 숨은 이야기를 찾아 떠납니다. 그곳은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의 무려 50배, 토로토로 국립공원입니다. 붉은색을 띠는 거대한 산과 절벽들이 도로를 타고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도 잠시. 토로토로로 향하는 길이 가로막혀버렸습니다. 맨 앞차의 타이어 펑크로 정비 중이었습니다.
1: 도로도로 국립공원 가는 길인데 길이 막혀버렸네요.
2: 이거 어떻게 빼나 이거 차들 다.
1: 아우마.
0: 페루에서 단체로 관광으로 온 학생들입니다.
1: 도로도로. 도로도로.
0: 드디어 복구가 다 끝나고 마침내 길이 뚫렸습니다. 짧은 만남에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여행의 맛이겠죠? 구불구불, 결 하나까지 다 드러난 숲꼭지대. 어떻게 인간의 손길이 아닌 자연의 힘만으로 이런 지형이 만들어졌을까요? 그 비밀을 풀어줄 한 분을 만났습니다.
3: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4: Bien, bienvenido. Un lugar muy bello.
3: Ah, gracias.

0: 사연의 걸작을 만나러 가는 길. 이방인의 발길을 쉬이 허락하지 않는 바위 절벽을 따라 그렇게 30분 남짓. 드디어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 가쁜 숨보다 벅찬 감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아, 부에노, 부에노.
0: 인간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 저는 지금 태초의 시간 위에 서 있습니다.
2: 정말 생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네요. 아무런 어떠한 것도 진짜 침범하지 않은 완벽한 태초의 자연의 모습.

0: podemos ver un animal vive en África. El elefante.
1: Ah, elefante, elefante.
0: Exacto.
1: Un, ah, coquirí. ¿No?
0: Es un elefante muy idéntico. Yeah, yeah, yeah. La trompa.
1: Ah, yo digo, co, ¿no? Co. co.
2: 그리고 거북이를 쏙 빼닮은 바위 옆. 볼리비아 민속음악에 맞춰 아주 열심히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 올라.
4: Sí.
5: ¿Qué está haciendo ahorita?
4: Videoclips musicales.
5: 아.
2: 연주나 노래, 비록 모두 리핑크지만 토로토로 국립공원 홍보를 위해 구성된 공식 지정 가수들입니다. 어쩐지 표정이나 춤 사위 하나하나 예사롭지 않다 했습니다.

0: 너무 재밌네 여기. 빨래?
1: 이 광활한 국립공원에서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2: 올라.
1: 인사는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0: 발만 그러는구나.
2: 맞죠.
0: 지?
1: 대신 춤과 음악에 몸을 맡겨봅니다.

0: 그런데 볼 땐 참 쉬워 보였는데 이 현란한 발동작 막상 해보니 쉽지 않습니다. 설마 홍보 장면에 담기는 건 아니겠죠?
1: 아, 너무 친절한 분들이세요.
0: 토로토로 가수들과의 짧았지만 유쾌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시작된 시간여행. 이번엔 6천만 년 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0: 어린 자바도 높이가 10m는 돼 보이는 거대한 천연 동굴입니다.
1: Esa forma los oleajes o las corrientes de agua desgastan y erosionan.
2: Ah, ah. 태초의 신비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이랄까요? 뭐랄까 이 등산복을 벗고 카메라를 떼고 나뭇잎 옷에 창 들고 막 여기를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0: 6천만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동굴의 모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시계가 멈추지 않는 한 동굴의 변화도 계속될 것입니다.
2: 아, 대역곡이네요, 대역곡. 진짜 기대도 안 했던 풍경이 갑자기 펼쳐지네요. 장엄함 그 자체네요. 이런 풍경은 제가 살다 처음 보네요.
0: 오늘 이 웅장한 자연과 만나기 전까지 저는 사람을 향한 여행만이 진짜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땅과 자연. 안데스 중부에서 만난 볼리비아의 돼지. 그 역사 속에 켜켜이 쌓인 지층과 같은 이야기를 안고서 저는 또다시 여행을 시작합니다.

0: 남미 중앙에 자리한 내륙국가 볼리비아에도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해발 3,800m, 우리나라 여의도의 1,000배 크기인 바다 같은 호수 티티카카의 품에 안긴 코파카바나입니다. 티티카카 호수를 기반으로 잉카 제국의 문명을 꽃피운 곳이기도 합니다. 양 갈래로 딴 머리 위에 특이한 모양의 모자. 이들은 안데스 원주민이자 잉카 제국의 후예인 아이마라족입니다.
1: 전통 복장 입으신 할머니들이 쭉 앉아서 지금 물건을 팔고 계세요. 제가 좋아하는 그 모자도 다 쓰고 계시네요.
0: 등에 알록달록 포대기를 두른 할머니들이 유독 많습니다. 아이마라족 여성들이 물건을 넣거나 아이를 업을 때 쓴다는 포대기에 새겨진 건 잉카 시대의 문양. 제국은 사라지고 없지만 그 흔적은 전통이란 이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말없이 보듬고 있는 것은 끝없는 수평선의 티티카카 호수입니다.
1: 아, 이게 바다가 아니라 호수라니. 끝이 안 보이는 건 둘째치고 물빛이 어쩜 이렇게 파란지.
0: 고대 잉카인들은 티티카카 호수를 모든 것이 태어난 곳, 즉 시원의 터전으로 여겨왔습니다. 주민들이 티티카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좀 작습니다. 고도가 높은 티티카카 호수는 큰 물고기가 잘 살지 못합니다. 얼음 팔뚝만큼 자란 송어를 보여주고 싶다는 코파카바나의 어부 파비앙 씨.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2: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0: 작은 조각배를 타고 노를 몇 번 젓자 안에 무언가가 잔뜩 든 그물이 나타납니다. 파비앙 씨가 운영하는 송어 양식장입니다. 얼핏 보아도 힘도 세고 크기도 엄청나 보이는 송어떼가 그물 안 한가득입니다. 왜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2: 에따라 드루쩌. 드루쩌.
0: 이렇게 큰 물고기를 보기 힘든 티티카카 호수에서 송어가 잘 자라는 건 차가운 물에서 성장이 빠른 송어의 특징 때문.
2: 이것은 그런데 estos quieres crecer así. Sí, crecer.
0: 이 송어들에게 티티카카 호수가 살기 좋은 터전이 돼 준 것처럼 호수로 인해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우룩스 섬을 찾아가는 길. 배가 호수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자 무성하게 자란 갈대가 천연수로를 형성합니다. 그렇게 백길을 따라 10여 분을 더 간 그때 갈대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 갈대로 만든 집 앞에서 반갑게 손을 흔드는 사람들. 해발 3,800m 티티카카 호수 위에 떠 있는 인공 갈대섬 우루스 섬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신기하면서 조금 겁도 납니다.
3: Is it not stable?
4: No. No. When it's broken from the base, from the root, not it's move it.
3: 저기 안정적이진 않대요. 막 저기 안에 이제 밑에 뿌리가 좀 잘못되면은 푹 가라앉기도 하나 봐요.
0: 3m 정도의 두께로 쌓여 있는 바다.
3: 진짜 갈 텐데 또 돌아.
4: This is the top. Yeah.
3: It's stable.
4: Yeah, it's stable.
1: 꽃돌아.
3: 와, 이 정말 장관이네요. 이게 멋져서 장관이 아니라 너무 특이한 풍경이라서 장관이에요. 지금 갈대 위에서 사람들이 지금 짐을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데요.
0: 수심 3m까지 쌓여 있는 갈대층. 물속에 잠긴 갈대는 오래 두면 썩기 때문에 보름마다 한 번씩 새 갈대를 깔아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섬이 가라앉기 때문에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하는 작업입니다.
4: All the family working this island for living all together. Usual

0: they made this island, put the root base. The root base is that. The root base.
1: Yeah.
0: And that one is come to floating on the up, and they look in and bring together to this place.
2: 물 아래로 시간의 무게를 견뎌온 갈대들이 빼곡히 쌓여 있는 게 보입니다.
1: 다 이 갈대 그 토토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지금 식당인 것 같은데 식당도 토토라 이 밑에 이 집도 다 토토라예요. 지역도 토토라. 와 진짜 신기하다. 와 여긴 꼭 방문해 볼 만한데요.
2: 전체 인구는 천여 명. 한 가구가 사는 작은 섬에서부터 300여 명이 사는 큰 섬까지. 40여 개의 섬이 마치 하나의 섬처럼 떠있는 갈대섬. 원래 잉카 제국의 천민이었던 우루족이 호수로 들어온 건 약 500년 전. 스페인의 침입을 받고 도망칠 곳이 이 호수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만들어온 터전 속에 우루족은 살고 있었습니다.
1: 와, 지금 해 가지고 있는데 아 여기는 정말 이야 해 지는 모습까지도 예술인데요.

0: 이제 지금 보이는 노란 지금 지붕을 가진 건물들이 다 초등학교래요. 그러니까 여기 섬에 살고 있는 그 꼬마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고, 지금 건물별로 그 학년이 다른 거예요. 뭐 요, 저 건물은 1학년, 요 건물은 2학년, 뭐 뒤에 보이는 건물은 3학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이 섬 안엔 중학교가 없어가지고 중학교는 이제 도시로 나가야 된대요.
1: 아이들은 통학선으로 집집마다 돌며 친구들을 태우고 등교합니다. 학교는 운동장도 잔디밭이 아닌 갈대밭입니다. 급식 식판도 섬에 뚫어놓은 호수물로 씻습니다. 밥도 반찬도 모두 어른들이 호숫가에서 키우고 잡아온 것들. 현대문명의 혜택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지만 아이들은 호수 위에서의 삶과 생활 방식을 배우면서 그렇게 어엿한 섬의 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2: Es muy importante para nosotros, porque ellos son los futuros de la isla. Cuando ellos van a ser jóvenes mayores, ellos son los que van a dirigir la isla de los suyos. Por eso los niños son muy importantes para nosotros.
1: 사람들이 섬 위로 쌓아 올린 갈대의 두께만큼 호수의 시간도 그 두께만큼 쌓여갑니다.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제 눈에 비친 호수는 온전히 그들만을 위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0: 3일이라는 곳이 정말 쉬운 곳이 아니에요. 롤러코스터보다 더 힘들어요.
1: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0: 흑개수를 하려고 거울을 보는데 입이랑 완전히 틀어져 있는 거예요.
1: 입안에 조금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 갑자기 확 돌아가더라고요.
2: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병 같아요.
3: 안면신경마비는 창살 없는 감옥이다.
4: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활짝 웃어보는 거.

0: 남자아이들이 83배 늘었다고 합니다.
1: 단어만 들어도 부모님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단어죠. 빠른 사춘기 성교습증입니다.
2: 첫째가 가슴에 이제 멍울이 잡힌다고 그래가지고
3: 시꺼먼 털 있잖아요.
4: 170 커야 되는데 이게 왜 발달이 빠르지?
0: 성교습증은 아이 성장에 잠시 찾아온 좀 빠른 봄이에요.
1: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놓쳤던 성교습증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0: 한길을 돌아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에요.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구나라는 느낌이에요. 그런 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더해지니까 엄청나게 스케일이 더 커져버린 거죠.
1: 한 푼도 안 아까웠어요.
2: 그런 꿈이 늘 있었어요.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3: 평생 사는 것 빚은 그만 냈어요. 인류 설계사를 의뢰해서 뭐 돈 좀 주고 설계했습니다.
4: 돈보다 더 좋게 사는 게 좋잖아요.
5: 안녕하세요, 에바.
6: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7: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8: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9: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8: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7: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안녕하세요, 봐.
1: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세이브 더 칠드런.
2: 지리산 그 너른 품에서 신낱같이 가볍게 살고 싶었답니다.
3: 자, 위로 올라가는 가지는 아까운데 이게 이것도 과감하게 잘라야 되고. 여기 이제 사과봐. 이게 780 정도 돼요. 해발이. 여기에 또 사과나무가 있다고 생각 안 해, 사람들이. 해발이 높다 보니까.
2: 눈앞에 보이는 것에 얽매여 살다가 지리산에 스며든 지 11년. 슬슬 딴짓이 하고 싶어지더랍니다.
3: 제가 즐기고 하는 놀이터예요. 여기.
2: 누가 상상이나 할까요? 이 높은 곳에 온실이 숨어 있을 거라고.
3: 완전 마른 놀이터지 뭐 그지? 그치? 이것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하다 보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좋아서 하니까.
2: 놀다 보니 어느새 삶이 그림이더랍니다. 구불구불 이어진 고갯길을 오가며 옛 고승들이 깨달음을 얻었다 하여 이름 붙은 지리산 지일관문 오도제 너머에 그의 집이 있습니다.
3: 기분 좋으냐 나옵니까?
2: 이 끼로 뭘 하려는 걸까요? 산에서 주워온 고목도 챙겨듭니다.
3: 이거 한번 해볼까? 이 끼도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4: 죽은 나무 아니에요?
3: 죽은 나무인데 이제 이게다가 죽었지만은 또 여기다 생명력을 불어 넣어서 식물을 심어서 오늘 또 하나 작품이 나온다니까 이거 하면요.
2: 나무에 식물을 붙여서 키우는 목부작을 만들 참입니다.
3: 그냥 간단합니다 이거 만들기도. 이 식물을 뿌리를 감싸기 위해서 고정시키고 하기 위해서
2: 뿌리를 보호하고 수분을 유지하는데 이끼만한 재료가 없다네요.
3: 지금 아까하고 완전 틀리잖아요. 우리 이게 생명 불어넣은 거잖아요. 하나의 썩은 나무에다 죽은 나무지만은 얘 때문에 이게 다 살아나 버리잖아요. 물을 뿌려보면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2: 죽은 나무에 꽃을 피워내는 기쁨, 그 매력에 홀랑 마음을 빼앗겼다죠.
3: 어디 뭐 큰 산에 산맥 바위라든가 그런 데 이렇게 정말 뭐 하초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4: 근데 선생님 이 안에 많이 있는데 이게 다 직접 만드신 것들이에요?
3: 그죠. 이거 직접 이 소재 이런 것을 주워 와서 일일이 하나씩 다 저기다 심은 거예요. 저렇게
2: 온 실을 제작한 후 2년에 걸쳐 틈틈이 실내 정원을 갖고 왔다는데요. 그의 온 실은 온통 초록빛 세상, 사시사철 푸르른 정원을 만들고 싶었다네요.

0: 그래서 이 정원을 아우르는 주인공도 있습니다. 남극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강한 생명력, 바로 이끼입니다.
1: 그 초록과 연두의 비슷한 색이 마음을 좀 편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예쁘고 그 연두색 되어 있는 있을 때 보면 그래서 이끼를 좋아하게 된 거죠. 이 간단합니다. 이게 이끼 이래 가지고 감싸면 돼. 감싸면
0: 화분 대신 이끼를 활용.
1: 낚싯줄로 이제 감아야 돼.
2: 식물이 잘 살아요.
1: 물을 너무 좋아하고 그런 거 말고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잘 살더라고 보면. 이게 이발을 이렇게 해줘야 깔끔해서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0: 이끼 하나 둘렀을 뿐인데 근사한 작품이 됐죠?
2: 식물 관련 쪽 일을 하셨던 거예요?
1: 아, 저는 카센터를 했죠. 카센터를 군대 가기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카센터만 했어요.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0: 자동차 정비소를 그만두고 지리산으로 들어온 지 올해로 11년째. 온실 아래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2: 선생님, 여기는 어디예요?
1: 아, 여기는 내가 사는 보금자리. 이게 지금 옥상이거든요. 아까 거기가. 네. 우리가 식물 있는 데는 지붕 위에 옥상이고 제가 여기다가 땅을 파가지고 이 집을 땅속에다 지었어요.
0: 하루도 쉬지 못하고 밤낮 없이 일만 했던 지난날. 돈이 아닌 행복을 찾고 싶어 산으로 왔답니다.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산비탈 땅을 파고 반 토굴 형태로 집부터 지었습니다.
1: 아니, 여기 딱 누워서 보면은 다 지리산이잖아요.
0: 이 풍경에 반해 이곳에 터를 잡았다죠.
1: 그럼 눈 떠서 그냥 보면 지리산이잖아요. 거기에 들 필요도 없이. 비 오면 좀 더 자고 운무가 끼어서 너무 예쁘면 바로 일어나가지고 이제 촬영 그 지리산 영상에 담고.

0: 눈이 펑펑 내리고 있어요. 월요일 아침 8시. 진짜 눈 많이 왔어요.
1: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도 위안이 되는 풍경.
2: 이리 와, 이기 와. 올라와. 올라와. 응, 앉아. 앉아. 네 묵을 거 아니야. 기분 좋아? 하품하고 기분 좋아? 응?
1: 괴로운 마음도 상처도 모두 내려놓게 되더랍니다.
2: 혼자 사니까 처음에는 뭐 힘들었지만 여기 와서 살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좋아요. 뭐 밑에 있을 때처럼 막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기고 있으니까.
1: 산은 그의 오랜 꿈. 자연의 순리에 맞추어 온몸으로 계절을 느끼며 살고 싶었다죠. 향긋한 두릅이 봄 소식을 전합니다.
2: 날씨가 좋으니까 이게 금방 피어요. 아, 여긴 그래도 여기 밭이 같이 됐지만은 원래 자생으로 이게 자란 두릅밭이라고 보면 돼요. 이 자연산이 이게 정말 좋잖아요.
1: 조금만 바지런하면 반찬 걱정은 없답니다.
2: 좀 힘들지만 근데 재밌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 이게. 또 두릅이나 이런 거 따가지고 애들 주고 뭐 좋아하는 지인들 나눔해서 먹고 그러면 정말 좋잖아요. 근데 고사리밭이 풍경이 너무 좋은데요. 정말 이 정말 전망 하나는 끝내줍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전망이.
1: 집에서 보는 풍경과는 또 다른 멋이 있다죠. 타고난 천성이 부지런해서 그럴까요? 이번엔 조명 등을 만들 거라고요. 요즘 한창 맛들린 그의 새로운 딴짓.
2: 무늬가 딱 살아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뻐요, 이게. 그걸로 주면. 자유롭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또 바쁘다 보니까 잡념도 없어요.
3: 원래 손재주가 좋으셨어요?
2: 하다 보니까 생각이 자꾸 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응용하는 게 뭐 특별한 손재주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좋아하다 보니 된 것 같아요.
1: 자동차 정비 일을 해서 기본적으로 공구 다루는 게 익숙한 덕도 있답니다. 조명 등도 그의 놀이터 온실에 설치해 두려는 거죠.
3: 여기 꽂으니까 좀 분위기 있는데요?
2: 그러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봐 불통이 또 살아났다 아닙니까? 전국에 전기가 들어오니까.
1: 이 조명 등 모두 폐 벌통을 재활용한 거랍니다.
2: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색다르잖아 또 이게. 여기 다 하면.
1: 이게 다 어디서 난 걸까요?
2: 한 15년 전에 이렇게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토종벌이 병이 걸려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마을마다 가면 이 벌통이 폐벌통이 엄청 많은 거야. 이걸 갖다가 군불대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아까워가지고 줄 수 없냐 하니까 가져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통으로 화분을 만든 거예요. 이제.
1: 그에게는 세상에 쓸모없는 건 없답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라 자부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4: 아니 꽃이 이거 이렇게 빈이라?
2: 예, 그게 대명석 꽃이지.
3: 진짜 안 났어.
4: 오, 이제 냄새 난다.
2: 나요? 어. 의자리 묻을 때는 안 나던데.
4: 난다. 냄새 나.
1: 산 아랫마을에 사는 형님들이 놀러 오셨답니다.
2: 이걸 돈 주고 살락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5: 그러니까요.
2: 안 되죠.
5: 아, 정말 진짜 잘한다.
2: 힘도 알다시피 산에 썩은 나무를 가져오기가 힘들어서 그러지 뭐. 돈 들고 그런 거.
5: 대도 있네. 아, 잘해놨고, 이거 뭐. 가차게 살아서 이게 올 시간이 없어가지고. 보니까 아주 뭐, 진짜 행여. 마천, 여기 그, 보물이 되겠는데, 여기.
4: 형님, 이거, 이게 뭔 거 알죠? 전남산.
2: 우리 토종은 하얗단 말이야. 나도 이 처음에 몰랐는데, 이게 제주도 그 전남생인데, 이거 잎도 이렇게 넓고. 그
4: 꽃이라.
2: 꽃이 새카매야.
4: 지금 꽃이라.
2: 이게 꽃이라, 이게.
1: 이끼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에 어울리는 꽃을 찾아 심는 일이 또 요즘 하나의 낙이라죠.
4: 이거 하나 뽑아먹자.
5: 어떤 거?
2: 아, 그거 아니야? 이거?
5: 이게 저 산양산이에요. 제가 여기다 심어 놓은 거예요.
2: 형님 보이는가 본데요.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4: 벌써 많이 컸네. 물 다 딱 봉투 알고 있고 뭐.
2: 예.
4: 하나 뽑아먹자, 이거지. 볼 때마다 이제 항상 뭐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올 때마다 뭐 하나씩 새롭게 뭐 바뀌어 있거나. 저도 이제 대지가고 와가지고 하는 게 지금 저도 이제 약간 산 쪽에 약초 뭐 이런 쪽에 하긴 하는데 이런 거는 뭐 보는 건 좋은데 이게 내가 한다 하면은 어려울 것 같아요.
1: 그저 좋아서 시작한 일. 그래서 그의 온실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답니다.
2: 뭐 제가 저 혼자 보려고 이것을 만든 게 아니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보고 공유하고 그러고 싶어서 이 전망 좋고 이 좋은 곳을 갖다 혼자 보면 뭐 할 거예요. 오늘 뭐 삼겹살 파티나 한번 해봅시다.
4: 아, 또 삼겹살 좋은 거 갖고
2: 왔네. 아이고 뭐 불도 있고.
1: 손님 찾아오는 날이 곧 잔칫날.
5: 이 고사리 어디 산고사리야 이거?
2: 아, 예, 어제 여기 해가지고 고사리 뜯었어요.
5: 아,
2: 오늘 꾸무고 뭐 고사리 같이 꾸무고 뭐 맛있더라고.
5: 엄청 당기고 전에.
2: 예.
4: 삼겹살하고 고사리 꾸무가?
2: 예,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5: 고사리 뭐 잡는다.

0: 여기에 지리산 고사리까지 더하면 게임 끝.
1: 고사리는 돼지 기름에 이렇게
2: 돼지 기름에 이렇게 볶으면 맛있어요.
0: 보기만 해도 구운 침이 절로 도시지요.
2: 이거는 자 표고밥. 네, 표고밥인데. 오,
0: 이야. 올 봄에 직접 딴 표고 지리산이 이 한 상에 다 담겼습니다.
3: 예? 아저씨.
2: 너무 맛있어.
3: 이 맛이야. 오, 맛있다. 고사리 턱에 맛이 확 나네.
2: 이 동생이 아주 뭐 요리를 아주 잘했고.
0: 맛있는 음식에 양념으로 절경 한 스푼 더하니 금상첨화.
2: 오늘 진짜 날씨가 좋잖아요. 저기
4: 날씨도 좋고 경기도 좋고
2: 저 삼복꽃이 이제 피어 올라가는 중이에요. 저 천왕봉 쪽으로. 마음 편하게 살고 그냥 사람들 오면 구경하고 뭐 내가 난 또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 살고 싶은 거죠. 큰 욕심 안 버리고 살면 되지.
0: 마음이 시키는 대로 오늘을 재미있게 살아가는 것. 그가 지리산에서 찾은 행복입니다.
5: 와, 이게 동해 문어군요.
6: 매출이 13만?
7: 한 250원 정도.
6: 날 10억대 정도 보시면. 야, 역시 이 집은 맛이 안 변한다. 오늘 손님들이 다 맛있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8: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9: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런 저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8: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이어서 명의가 방송됩니다.
10: 암호 빵! 빵! 우리 몸을 지켜주는 군인들인데 이 군인들이 나를 공격하면
11: 크롬병, 류마티스 관절염,
12: 건선도 그렇죠.
13: 탈모도
14: 일형 당뇨는 자가면역 질환 때문에 생긴다고요.
15: 나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아,
16: 내가 나를 막 과잉해서 공격하는 거.
15: 예.
16: 그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고. 예.
15: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본다면 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흉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16: 흉선.
15: 교육을 시키는 훈련 기관.
16: 학교예요? 아.
15: 네, 맞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 나에 대한 것들.
16: 야. 어떤 적들이 와도 네, 다 그냥 맞짱 뜰 수 있는 진짜 최적의 부대가 완성이 되는 거네요. 자가 면역 질환은 원인이 이제 내 안에 있으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외부에서 왔으면 공격을 하게 만들면 되는데.
8: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고단백 두유를 찾아서
3: 담백하고 고소한 영양밸런스
4: 찾았다. 배지밀
3: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든든하다.
5: 진짜 맛있네.
2: 고단백도 배지밀답게
3: 배지밀 고단백 두유.
6: 일자라는 증권사가 만든 IMA1 든든한 1위, 능력있는 1위, 인정받는 1위. 원금부터 수익까지 일리 있는 선택. Enter IMA1.
7: I'm just getting started. This is what I was put on earth to do.
8: 관절이 불편하시다고요? 손상된 관절은 의약품 원료에 짜먹는 약으로.
9: 길타입으로 빠른 흡수.
8: 도가제약 맥스콘드로이틴 1200. 콘드로이틴 이제 약국으로.
10: 딸, 뭐? 여보, 허리.
11: 매일 듣는 말인데 마음처럼 잘 안 되죠? 이제 세라젬이 나설 차례. 우리 가족 척추관리 의료기기. 세라젬으로 집에서 쉽게. 세라젬.

0: 대칭도 균형도 질서도 무너져 내렸다. 내 얼굴에서 벌어진 일이다.
1: 세수를 하려고 거울을 보는데 입이랑 완전히 틀어져 있는 거예요.
2: 처음에 조금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 갑자기 또 확 들어가더라고요.
3: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병 같아요.
0: 흔히 말하는 구안와사, 안면마비였다.
4: 눈이 잘 안 감기고 입이 돌아갔다. 안면신경마비는 가능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응급질환 중 하나입니다.
5: 하나, 둘, 셋, 하나, 둘.
0: 안면마비 진단을 위한 검사 과정에서 주사치료와 물리치료, 수술적 치료에 이르기까지 이빈후과 김진 교수와 함께 구안와사라 불리는 병, 안면마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0: 직업은 교사고요. 네, 일을 하다가 근무 중에 혀의 감각이 좀 없어져서 병원을 찾았는데 안면마비 진단을 받아가지고.
1: 오른쪽 얼굴이 마비되면서 눈과 입이 움직이지 않았고, 입은 옆으로 돌아간 상태다.
2: 이번에는 뭐 하면서 생기셨나요?
0: 그냥 근무 중에.
2: 일단은 입원 수속하세요.
1: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황.
0: 오늘이요.
2: 네, 빨리 약을 써봐야겠어요.
0: 이쪽이 지금 움직임이 없어서 이쪽 근육이 더 당겨지다 보니까 여기가 좀 과하게 써지는 게 있는 것
3: 여기 충격이 크셨겠어요.
0: 같아요. 일단 밥을 잘못 먹고 양치질이나 세수도 눈이 안 감겨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1: 입원과 함께 검사가 진행됐다.
4: 좌측이랑 우측 사이 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표면 근전도 검사 진행할게요.
1: 겉으로 보이는 마비 정도와 신경 내부의 손상 정도는 다를 수 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4: 시작. 하나, 둘,
1: 정밀 센서를
4: 셋.
1: 눈을 뜨고 감는 근육,
4: 시작. 하나,
1: 입꼬리를 올리고
4: 둘,
1: 내리는 근육 등
4: 셋.
1: 얼굴과 목, 다섯 군데에 부착한 후
4: 시작.
1: 근육의
4: 하나,
1: 힘을 측정한다.
4: 둘, 셋. 그만.
1: 검사 결과 왼쪽에 비해 오른쪽 근육은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로 오른쪽 얼굴에 나타난 안면 신경 마비다. 안면 신경은 뇌에서 나와 귓뼈와 침샘을 지나 오리발 모양으로 얼굴에 넓게 퍼져 있다. 안면 신경은 7,000개 이상의 신경 섬유가 신경 다발막과 신경 외막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것은 22개의 안면 근육과 연결돼 있다. 뇌에서 행동에 대한 전기 신호를 보내면 안면 신경과 근육으로 전달되고 그 과정을 통해 먹고 말하고 웃고 우는 등의 기능을 할수 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몸속에 잠복해 있던 헤르페스 등의 바이러스가 안면 신경절에 감염을 일으켜 신경에 염증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신경 조직이 붓게 되는데 이때 측두골이 안면 신경을 감싸고 있어 부어오른 신경은 단단한 뼈 벽에 부딪히게 된다. 결국 신경 내부의 압력이 높아져 혈액 공급이 차단되면서 신경 섬유가 파괴돼 마비가 나타나는데 이를 벨마비라 한다.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구안화사와 벨마비는 어떻게 다를까?
5: 구안화사는 어떤 입과 눈이 잘 안 감기고 입이 돌아갔다. 라는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용어입니다. 벨마비는 말 그대로 진단명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또 원인이 불명확할 때 갑자기 생기는 병명을 벨마비라고 합니다.
1: 구안화사와 벨마비는 안면 신경에 문제가 생겨 나타나는 같은 질병이다. 김미란 씨 역시 벨마비로 진단됐다.
2: 일단은 급성기에는 신경이 변성되기 시작을 해서 이제 변성이 끝나는 게한 2, 3주 정도 그 기간 안에 수술을 해야지 좋아요. 자꾸 변성이 진행되거든요. 신경이 그럼 변성이 되면은 후유증이 남아요. 예. 그래서 변성되기 전에 감압술을, 압력을 풀어줘야지 좋아요.
1: 후유증을 막기 위해 수술이 필요한 상황. 이처럼 안면마비는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아야 하는 응급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왜 그런 걸까? 안면신경에 염증이 생겨 붓게 되면 신경섬유가 손상되며 안면마비가 나타난다. 이때 치료 없이 그대로 두면 신경이 완전히 파괴돼 붓기가 빠지더라도 변성을 일으켜 신경말단이 죽게 되는데 이를 왈러변성이라 한다.
5: 그래서 마비가 딱 오는 순간부터 2, 3일 내에 그 압력을 풀어줘야지 왈러 변성이 생기지

0: 갑자기 얼굴에 마비가 나타나 병원을 찾은 환자.
1: 오, 해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눈이 별로 잘 안 감기네요, 그렇죠?
0: 김일환 씨는 사흘 전부터 얼굴에 이상을 느꼈다.
2: 저는 37살

0: 않습니다. 왈라 변성이라는 거는 영구적인 손상으로 갈수 있는 확률은 매우 높아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신경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72시간, 더 좋은 건 48시간 이내에 스테로이드 고용량을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누르는 뼈가 압박을 심하게 하고 있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복용뿐만 아니라 수술로 감압술을 진행해야지 더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 김미란 씨의 수술이 이루어졌다. 오늘 수술은 귀 뒤쪽을 절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안면마비가 나타나면 스테로이드로 치료가 먼저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환자는 약물 치료에도 효과가 없었고, 신경 변성까지 시작돼 수술이 결정됐다. 귀속 내이도 부위에 신경이 부어 안면마비가 나타난 상황. 수술은 귀 뒤쪽을 절개한 다음, 염증이 있는 신경을 찾아 접근한 후 주변의 뼈를 깎아낸다. 공간을 넓혀 내부 압력을 낮춰주면 신경은 서서히 기능을 회복해 안면마비 증상도 사라지게 된다. 안면신경 주변에는 청력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모여 있다. 뼈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청력 손상의 위험이 따르는 만큼 주의를 기울이며 수술을 진행해 나갔다. 안면신경의 직경은 대략 2mm. 신경이 눌린 상태인데다 부어 있어 신경을 건드리지 않도록 신경 주위의 뼈는 직접 긁어냈다. 주변 뼈에 눌려 하얗던 신경은 압력을 풀어주자 선홍빛으로 핏기가 돌아왔다.
2: 스티뮬레이터.
1: 감시 장치를 이용해 신경에 전기 자극을 주자 근육의 움직임이 확인됐다. 신경이 살아있다는 신호다.
2: 살아있다. 이제 닫겠습니다.
1: 부종을 줄이기 위해 스테로이드 제제가 묻어있는 녹는 솜을 수술 부위에 넣고 절개 부위를 꿰매는 것으로 수술은 마무리됐다. 눌렸던 신경이 풀린 만큼 증상들도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벨마비는 원인도 기전도 밝혀지지 않아 예방도 어렵다.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한해 무려 9만여 명 이상의 환자가 안면마비로 고통받고 있다. 건강했던 사람에게 갑자기 나타난다는 점에서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3: 그 전날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화장실을 가가지고 세수를 하려고 거울을 보는데 입이랑 완전히 틀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 아,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4: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양치질 하는데 물이 저도 새길래 뭐지 하고 바로 병원으로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셔가지고.
5: 학교 가는데 친구가 너 돌아온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장량 노는 줄 알았어요, 친구가. 거울을 보니까, 진짜 입이 돌아간 거예요.
6: 일단 처음에 조금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 들다가 그냥 괜찮겠지, 괜찮게 하다가 그냥 갑자기 또 확 돌아가더라고요.
1: 전조 증상 없이 안면마비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환자의 70, 80%는 공통적인 증상을 경험했다. 귀 뒤쪽에서 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귀에서 삐 소리가 나는 이명이 있었으며 혀의 반쪽에서 맛을 느끼지 못했다.

0: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감압수를 받은 지 하루 만에 김미란 씨가 진료실을 찾았다.
1: 눈 감각은 어떠세요, 눈?
2: 시린 거는 많이 없어졌고요. 감을 때 감기는 느낌이 좀 나요.
3: 이제 곧 있으면 서서히 좋아지실 거예요, 아마. 꼭 적절하게 감압수를 하셔서.
0: 수술 후 환자의 얼굴은 달라졌다.
3: 눈 깜빡깜빡. 눈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좀 편하게 감는 것 같고.
0: 한쪽만 감겼던 눈이 양쪽 모두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3: 입가는 아직 시간이 좀 지나야 좀 돌아오실 겁니다. 움직이네요, 조금씩.
0: 굳어있던 입꼬리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수술 전과 비교했을 때 눈도 입도 회복되었다.
2: 초기에 빨리 병원에 방문하는 게 좋다고 알고 있었어가지고 저는 바로 느낌이 올 때부터 바로 병원에 왔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스테로이드제 쓰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빨리 응급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4: 골든타임이
2: 맞아요.
0: 별마비가 나타났을 때 10명 중 7명은 치료 없이도 2, 3개월 안에 회복된다. 문제는 남은 3명. 어떤 사람에게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지 알 수 없어 반드시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
3: 아예 아무렇지도 않게 스쳐 지나가는 병일 수도 있지만 평생 후유증을 남을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내가 후유증이 남을 안면마비인지 아니면 몇 개월 후에는 적어도 완벽히 돌아올 안면마비인지를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0: 한쪽 얼굴이 마비됐다는 건 단순히 외형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유성열 씨는 잘 감기지 않는 눈 때문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5: 비눗물이 좀 들어가면 눈이 좀 따가운 거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안약을 좀 넣고 그런 치료 있습니다. 시력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0: 오랜 시간 고통받아 왔다는 유성열 씨. 누구에게도 마음속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
5: 그 심정이야 말할 수 없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약 지금 한 50여 년 됐습니다. 이렇게 발병한 지가. 그동안에 노력도 많이 했었고 그때 당시는 70년대 후반이라 그 어디 치료해주는 데도 없고.
0: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안면마비로 그의 왼쪽 얼굴은 돌처럼 굳어버렸다. 한쪽 눈과 입만 움직인 채로 살았고 시간이 지나자 마비가 없던 오른쪽 얼굴에서도 이상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4: 지금 이상이세요.
5: 아, 그렇습니까?
4: 네.
0: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 긴 세월이 지났지만 마음속 상처엔 굳은 살이 생기지 않았다. 젊은 시절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아니다. 치료를 받고 싶은 그만의 이유가 있다.
5: 저는 그 얼굴 마비된 이후로다가 단 한 번이라도 그냥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제 얼굴을 고쳐주는 분이 나타나겠지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의 그 간절한 이 소망이기도 하고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활짝 웃어보는 거.
0: 좋은 일이 있어도 마음껏 웃을 수 없었다는 유상열 씨. 다시 활짝 웃을 수 있을까? 오랜 시간 마비 상태로 지낸 만성 환자의 경우

0: 치료도 까다로울 뿐 아니라 회복에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
1: 총 다섯 가지 표정 지어볼 건데요. 시작! 하나, 둘, 셋, 쉬고.
0: 다섯 가지 표정을 지으며 좌우 근육의 힘을 파악하는 검사가 진행됐다. 검사 결과 마비된 왼쪽 근육의 힘이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입가를 내리는 근육은 마비된 왼쪽이 오히려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다. 그 때문에 미소를 지을수록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던 것이다. 이런 증상은 초기에 안면 마비가 심했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에게 나타나는 후유증의 하나다. 안면 마비 환자의 20, 30%가 경험하는 증상으로 연합운동이라 한다. 연합운동이란 환자가 의도한 얼굴의 움직임을 할 때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눈을 감으려고 할 때 입꼬리가 같이 올라가거나 목까지 당기는 증상, 음식을 씹을 때 눈이 감기는 증상 등이 대표적이다. 연합운동은 이마에서 목까지 이어지는 연합운동 띠 안의 근육들이 덩어리째 움직여 나타나는 근육의 오작동이라 할 수 있다. 유상열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음식을 먹으려고 입을 움직이자 동시에 눈이 감겼고 목까지 움직였다. 연합운동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연합운동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2: 원래 이제 눈으로 가는 거는 다시 눈으로 가는 신경섬유랑 만나야 됩니다. 입으로 가는 거는 또 입으로 가는 신경이랑 만나야 되는데 그 염증이 생긴 이 부위가 심하게 파괴가 되면은 여기서 혼선이 생기면서 뇌에서 명령을 해도 눈을 움직여라 해도 눈, 코, 입이 다 움직이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염증이 심한 부위에서 유독이 신경섬유가 이렇게 엉키게 되면서 얼굴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0: 유상열 씨의 수술이 진행됐다. 50여 년간 안고 살아온 엉킨 실타래를 이번 수술로 풀 수 있을까? 집도의 김진 교수는 안면마비에 대한 개념과 치료 방향을 정립해왔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환자들을 치료하며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쌓아왔다.
3: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0: 귀 앞쪽을 절개하는 것으로 수술이 시작됐다. 이 환자는 왼쪽 얼굴에 안면마비가 발생했다. 오랫동안 신경이 변성되면서 입과 눈이 함께 움직이는 연합운동도 나타났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안면신경 차단술이 이루어진다. 귀 앞쪽을 절개한 후 눈을 감을 때 방해하는 신경들을 찾아 차단한다. 이어 눈과 연결되어 입가를 올리지 못하게 만드는 동시에 목 근육까지 붙잡고 있는 신경들도 찾아내 모두 차단한다. 마지막으로 얼굴 근육과 스마스 레이어라는 지방층을 잘 분리해 당겨 꿰맨다. 입꼬리 모양이 올라가도록 만들면 자연스러운 웃음도 가능해진다. 수많은 근육과 혈관들 사이에서 문제의 신경들을 찾아 나갔다.
3: 요거 봐봐. 눈가로 가는 신경 하나 찾았으니까 시뮬레이터.
0: 전기 자극기를 통해 찾은 신경이 살아있는지 어떤 근육과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나갔다. 이어 찾아낸 각각의 신경을 의료용 루프로 묶어 큐시해둔다.
3: 자, C1이라는 건 비교해볼게. 입가 올리는.

0: 가는 거, 이까 내리는 거.
1: 밀리퍼 올리퍼 정확히 올리는 거.
2: 이번에는 입을 움직이는 안면 신경을 찾아 나섰다. 신경에 전기 자극을 주자 환자의 입가 근육이 움직였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며 눈과 입을 움직이는 15개의 신경들을 찾아 나갔다. 가지처럼 뻗어 있는 안면 신경 속에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신경과 문제를 일으키는 신경들을 구분했다. 이어 건강한 신경들은 남겨두고 눈과 입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신경들은 잘라 차단했다. 모두 11개의 신경을 성공적으로 차단했다. 얼굴 감각이 돌아오기까지는 6개월 이상 걸린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표정은 더 좋아질 것이다.
0: 네, 잘 됐습니다. 신경을 한 15개 정도 찾았고, 그 중에 한 11개 정도가 방해하는 신경이었고요. 4개 정도는 아주 건강해서, 4개 정도 신경이 얼굴을 잘 움직이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과는 봐야 되겠지만, 아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많이 됩니다.
2: 예민했던 사춘기 시절 안면마비가 시작됐다는 서명자 씨. 4년 전 김진 교수를 만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을 수 없었다.
3: 안녕하세요.
4: 잘 지내셨어요?
3: 네, 교수님도 잘 지내셨어요?
0: 네.
3: 보고
0: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3: 싶은데. 너무 잘 지내요. 요즘에는 너무 행복하고요.
0: 행복하시다고?
3: 네, 날씨도 좋고,
0: 오.
3: 얼굴도 좋고.
2: 서명자 씨는 3년 전 수술을 받았다. 많이 회복됐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톡스 주사 치료를 받고 있다.
0: 자, 이해 보세요.
2: 미용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보톡스는 대칭 교정 효과가 뛰어나 안면마비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만성 안면마비 환자들의 경우 신경과 근육이 변성되면서 마비된 쪽 얼굴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거나 뻣뻣해지면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비된 쪽에 보톡스 주사를 놓아 근육을 이완시키거나 반대쪽에 보톡스를 주사해 힘의 균형을 맞춘다. 치료를 받고 지금의 모습으로 회복되기까지 서명자 씨는 홀로 세상과 싸우며 고통을 견뎌냈다.
3: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녔는데 다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도 해주고 안 된다고 하면 아, 나안 되는가 보다 하는데 미안한데 해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시는데 그게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진료를 받고 나가서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혼자 막 계속 울었던 게 가장 마음이 아파요. 아, 나는 진짜 무슨 벌을 받아서 내가 이게 21세기에 이렇게 발달된 의학을 가진 이 정말 좋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살면서 내가 이게 안 되는 거구나.
2: 갑자기 나타난 안면마비로 정서적 위축과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는 환자들이 많다. 마음의 병이 깊어지지 않도록 김진 교수는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의 우울증 정도를 확인한다.
0: 대부분 안면마비 환자가 100이라고 치면은 만성기 또는 급성기 모든 안면마비 환자 중에 35%는 일반적으로 경도의 우울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20%또25% 정도는 극심한 우울증 또는 불안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다. 아니면은 너무 우울증이 심해졌다. 그러면은
4: 정신적인 상담을 받아도 너무 좋습니다.
2: 사거리에서 구두 수선집을 운영하고 있는 윤병달 씨.
5: 아, 예, 일로 들어오세요. 아, 이거.
2: 이 일을 해온 지 20년째로 단골 손님이 많다.
5: 이거 분식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통째로 다 갈아야 돼. 치수가 똑같은 걸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은 거예요. 완전히 A급으로 만들어서 제가 관광을 한번 내드릴게요.
2: 한때 이 작은 공간에 자신을 가둔 채 그는 세상과 어울리지 못했다. 일그러진 얼굴 때문이었다.
5: 이게 저예요. 이게 저고요.
2: 종종 꺼내보는 사진 속엔 돌아가고 싶은 자신의 얼굴이 있다.
5: 이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잘생겼다고 그랬었는데 그냥.
2: 중학교 2학년 무렵 안면마비가 나타났지만 치료 한번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 상태로 50여 년을 지내다 3년 전 김진 교수에게 수술을 받았다. 한쪽으로 돌아간 입의 균형을 맞추게 되면서 한결 편안한 인상을 갖게 됐다. 완벽하게 치료된 건 아니지만 치료 과정에서 그는 자신감을 얻었다.
5: 그냥 자포자기가 아니라 이거는 어머님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자라면서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저라도 돈을 벌어서라도 고쳐보고 싶다는 생각만 갖고 긍정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좋은 일이 있었나 생각이 들어요.
2: 수술 후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갈 용기를 얻었다는 윤병달 씨.
5: 다 됐습니다.
2: 반짝이는 시간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신에게 나타난 안면마비의 원인을 잘 모른다. 하지만 원인이 분명한 경우도 있다.
0: 아, 그 요즘 어떠세요?
6: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아직도 볼이랑 입 부분이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7: 아, 목 좀 한번 볼까요? 목?
8: 예.
7: 옛날보다는 좀 올라가는 것 같다. 오, 요즘 눈은 어떠세요? 눈?
6: 눈도 옛날보다는 그래도 좀 감기긴 하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다 감기진 않는 것 같아요.
2: 얼굴 왼쪽에 마비가 나타난 이미현 씨는 주사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 그녀에게 안면 마비가 나타난 것은 3년 전, 수술을 받은 후였다.
9: 23년 1월에 다른 병원에서 양악 수술을 하고서 그 수술적인 문제 때문에 바로 얼굴에 마비가 와가지고 이 병원에 다니게 됐어요.
2: 부정교합이 심해 양악 수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돼 안면마비가 나타났다. 많이 회복됐지만 여전히 눈은 감기지 않고 입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9: 뭐 관악기 전공을 해가지고 안면마비가 오니까 입에 힘이 안 들어와서 악기를 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불 수 없긴 하지만 그때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전공을 못하는 거에 있어서.
2: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세계적인 오보의 연주자를 꿈꾸며 한 길을 걸어왔던 미현 씨.

재활을 위해 가끔 악기를 불고 있지만 한쪽 입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연주는 쉽지 않았다. 결국 연주자의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안면신경이 손상되는 원인으로는 바이러스로 인한 벨 마비가 가장

0: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 외에는 사고 등의 외상이나 대상포진, 종양 등이 원인이며 최근에는 성형수술이나 피부 미용시술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도 많다.
1: 리프팅을 위한 장비를 통한 시술부터 양악수술, 안면 거상술 등의 수술 등이 굉장히 많은 안면신경의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신경 손상을 받은 환자들한테 나중에 수술을 하거나 뭔가 치료를 하려면 이미 내부에 구축이 와 있고 또 섬유화가 돼 있어서 수술 자체도 많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미현 씨는 주사 치료와 함께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 안면 전문 물리치료사들이 도수치료를 시행해 근육의 치료를 돕고 환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재활 방법도 가르친다.
2: 환자분들의 그 안면 근육이 개별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게끔 분리된 움직임을 조금 더 유도할 수 있게끔 선택적으로 안면 근육들을 스트레칭 해주고 있습니다.
0: 환자에 따라 맞춤 재활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주사나 수술 치료 못지않은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신경 손상이 100%에 가까웠다는 안정원 씨는 1년 넘게 주사 치료와 재활 치료를 받았고 신경의 50%가 되살아났다.
3: 나 처음에는 이게 안 움직였거든요. 눈썹도 안 움직였고 다 안 움직인데 이제 아무래도 신경에서 제일 먼 데가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쪽만 지금 현재 아까 여기부터 안 움직인다고 하시는 게 여기가 안 움직이는 거지 나머지 여기는 지금 다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0: 올라보게 달라진 안정원 씨. 그렇다면 안면마비 환자들에게 재활치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1: 그래서 근육이 뻣뻣하게 굳고 섬유화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재활치료고 두 번째는 재활치료를 하면서 또는 거울치료를 하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를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신경 안면 신경근 재활교육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냥 편하게 탁 웃었더니 삐뚤어졌다. 그러면 여기를 좀 줄이고 여기를 좀 강하게 움직이고 이런 세밀한 조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0: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뛰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디쯤 달리고 있는 걸까? 박현진 씨는 가슴이 답답한 날이면 무작정 달리곤 했다.
4: 뛰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막 너무 뛰고 나면 또 땀 쫙 흘리고 나고 하면 좀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0: 그가 마스크 속에 숨기고 싶었던 건 마비된 왼쪽 얼굴과 그 때문에 돌아간 오른쪽 입이었다.
4: 그렇죠. 처음에는 완전 무너졌죠. 이성관계를 만나려 해도 입이 이러니까 만날 수도 없고 그럼 다 끌어지고 그냥 혼자서 그냥 아예 포기 그런 것도 아예 포기를 하고 뭐 내 자신부터 위축되고 무조건 주변 사람들 약간 꺼리고 사람들이 보면 그냥 내가 먼저 옆으로 그냥 가고
0: 포기했던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그는 수술을 받기로 했다.
4: 저도 이따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교수님한테 해갖고 치료받다가 그걸 알게 되었고요. 그 한 번에 이번에 종양 제거하면서 얼굴까지 한 번에 그 수술을 한다고.
0: 종양이 있었고 그 때문에 마비가 나타난 것조차 모르고 살아왔던 박현진 씨. 출발선 위에 다시 섰다. 이번엔 힘든 코스를 달려야 할 차례다.

0: 며칠 뒤 박현진 씨의 수술이 이루어졌다. 오늘 수술은 안면마비 치료 중 최고난도의 수술이다. 수술을 앞두고 김진 교수는 환자의 귀 속에서 발견된 종양을 살펴나갔다.
1: 오랫동안 안면신경 주위에서 종양이 서서히 자라면서 안면마비를 만들었던 종양인데요. 대략 한 장경이 한 1.4cm 정도 되는 종양을 일단 제거를 하고 다시 얼굴로 가서 얼굴에서도 재건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0: 수술이 시작됐다. 이 환자는 왼쪽 얼굴이 마비된 상태로 검사 결과 안면신경초종이라는 양성종양이 오랫동안 안면신경을 눌러 변성이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 수술에서는 먼저 종양 제거술이 이루어지는데 뇌와 근접한 위치에 있는 만큼 주의하며 종양을 제거한다. 이후 귀 뒤쪽을 꿰매고 다시 귀 앞쪽을 절개해 아래턱 뼈에 있는 측두 근육과 연결된 구상돌기라는 부분을 찾아 절단한다. 측두 근육이 보이는 곳에 인공근막을 연결해 입술 쪽으로 근육의 방향을 바꿔준다. 근육의 힘이 입술로 전달되면 환자는 웃음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 뼈를 제거하며 종양이 있는 위치로 접근해 나갔다.
2: 아, 종양 보이네 벌써.
3: 네,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
0: 종양이 신경을 감싸고 있는 상황. 조심스럽게 뼈를 제거해 나갔다. 이어 감지 장치를 통해 신경이 살아있는지 확인했다.
2: 얼굴에서도 감지가 안 되나? 얼굴을 한번 만져봐봐. 안 뛰지?
3: 네.
2: 아예 죽어버렸네.
0: 예상대로 오랜 시간 눌려있던 신경과 근육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엔 본격적으로 종양을 제거해 나갔다.
2: 컷봇에
0: 종양이 뇌와 밀착돼 있어 뇌 손상을 주의하며 종양만 제거했다. 양성 종양이라 생명에 위협이 되진 않는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어 깨끗이 제거했다. 이어 측두근 전이술이 진행됐다. 측두근은 원래 씹을 때 사용하는 근육으로 인공근막을 연결하면 돌아간 입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얼굴의 외형을 결정짓는 과정인 만큼 가장 좋은 위치를 찾아 연결해야 하는 상황. 김 교수는 환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살펴본다.
2: 조금 더 위로 가볼게. 이게 별로네, 생각보다.
0: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운 인매를 만들 수 있을지 환자의 사진을 다시 관찰한 후 수술을 이어갔다.
2: 잘 당겨볼라 한번? 입 모양이 예뻐야 되니까. 이거 좋다.
0: 수술 후 잘 회복된다면 돌아갔던 입술 모양이 균형을 찾는 동시에 입을 움직이기도 수월해질 것이다.
2: 당겨봐봐. 오케이.
0: 하지만 인위적으로 입 모양을 만든 만큼 환자는 수술 후 재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연습을 통해 자연스러운 웃음을 배워나가야 한다.
2: 됐어. 놔보자. 이 모양 어때? 좋아?
3: 잘 올라가 있습니다.
0: 수술은 예정대로 8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1: 축두근 연결해주는 그 과정이 굉장히 테크닉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네, 오늘 잘 진행됐고 무엇보다도 입술 모양이 대칭적으로 맞추는 게 이 환자분한테는 삶에 엄청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입술 모양 또 입가 올라가는 양상 요거를 굉장히 신경 써서 환자분 얼굴 스타일에 맞게 잘 교정을 했습니다.
0: 50여 년간 안면마비를 안고 살아온 유상열 씨는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퇴원하게 됐다. 상처가 아무는 두 달 후부터 재활치료도 받을 계획이다.
4: 치료 잘해주셔가지고 교수님한테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잘해주신다니까는 힘을 가지고 내일 기대해봅니다. 파이팅!
0: 호탕하게 웃음 짓는 그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수술을 받고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윤병달 씨는 구두방을 벗어나 친구들을 만났다.
5: 아, 얼굴 많이 좋아졌네.
6: 아유,
5: 반듯하게 왔어.
7: 병달을 위해요!
0: 오래도록 기억될 사진도 남겼다.
8: 그것만이 내 세상.
0: 안면마비 치료를 받고 행복을 찾았다는 서명자 씨는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 버스킹 도전에 나섰다. 치료를 통해 얻은 가장 큰 변화는 얼굴이 아닌 마음일지도 모른다.
9: 제가 다른 사람들 시선을 받으면서 이렇게 밖에 나와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제가 컴플렉스를 진짜 완벽하게 깨보자 하는 도전이거든요. 지금 해보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요. 인생 이렇게 사는 거구나 싶어요.
0: 환자들이 김진 교수에게 건네준 편지 속에는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두려움, 치료 과정에서 느낀 감사와 기쁨이 담겨 있다.
1: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 인생에 딱 중요한 시점에 얼굴이 망가지면 이제 굉장히 당황스럽고 우울증도 심하게 생기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환자들이 이제 인생의 큰 장벽을 넘어야 할 때 이런 저 같은 치료자가 필요한 거니까 열심히 치료를 하고 많이 의학적인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환자가 그려주었다는 그림 속 김진 교수의 미소처럼 안면마비로 고통받는 이들이 아름다운 웃음을 되찾을 수 있게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

0: 나무 막대기처럼 거의 돌덩어리처럼 딱딱했었거든요. 제 팔이 거의 저는 못 쓰게 되는 줄 알았어요.
1: 다리에 약간 염증이 생기면서 폐혈증이 온 거예요. 아,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2: 림프부전 자체가 만성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 점점 나빠지는 질환이거든요.
3: 평범한 사람, 딴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지내고 싶어요.

0: 상가물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으로 더욱 시원하게 3단 파워팬 선풍기 증정.
1: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2: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3: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2: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4: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2: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5: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2: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0: 상가물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으로 더욱 시원하게 3단 파워팬 선풍기 증정.
1: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2: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3: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2: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4: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2: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5: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2: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0: 상가물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으로 더욱 시원하게 3단 파워팬 선풍기 증정.
1: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2: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1: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2: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0: 상담을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으로 더욱 시원하게 3단 파워팬 선풍기 증정.
3: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2: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4: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2: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5: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2: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6: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2: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7: 이어서 취미는 과학이 방송됩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0: 또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상가마을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1: 엄마 간병인 쓴 지 벌써 1년이야.
2: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3: 아니 뭘 걱정을 해. 내 보험은 365일을 넘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4: 540일까지?
5: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3: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1: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3: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5: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3: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5: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0: 상가마을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2: 아버지 간병 있으신 지 벌써 1년 다 돼가지.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1: 걱정은 아버님 보험은 1년 365일에 추가로 175일을 더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2: 최대 540일까지?
5: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3: 암진단비를 매년 계속!
1: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3: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5: 네, 평생이요. 암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3: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5: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6: 진비빔면 모르니 초 넉넉하고 초 시원 매콤하게 비빔 천재네. 어떻게 진비빔면 어떻게

0: 아, 요즘 제 그 알고리즘에 과학 기사들이 좀 뜹니다. 오. 그러면서 느끼는 게, 아, 내가 과학 프로 MC였구나. 아, 이럴 때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아, 캐테르시스가 막 올라와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게, 아, 투명망토 기술이 좀 개발이 됐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 반도체 교수님 왔다 가시자마자 구글에서 터보 컨트롤을 발표를 해가지고 아주 그냥, 야, 그런 재미가 없더만요. 예, 예, 예. 아, 그리고 뭐, 보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노벨상 기사 같은 것도 좀 있더라고요.
1: 오. 재작년에는 사실 예쁜 꼬마 선충 연구로 노벨상 타서 제가 되게 뿌듯했었는데, 네네. 작년에는 이제 면역학 분야에서 이제.
0: 아, 면역학.
1: 쾌거가 나온 거죠. 아,
0: 그 면역이라고 하면 그 자가 면역, 그 내 면역계가 다 공격하는 거. 오. 뭐 그런 것도 이제 있잖아요.
1: 네, 네. 그 자가 면역과도 관련이 깊은 연구가 이제 수상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우리 몸 속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면역세포 중에서 매우 특별한 면역세포를 찾아낸, 발견한 공로로 작년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0: 잘 됐네. 이게 또 약간 면역질환 같은 게 또 정말 웬만한 분들은 다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죠?
2: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거
0: 그것도
2: 네, 자가 면역이고요. 크론병
3: 건선도 그렇고
0: 탈모도
2: 원형 탈모만
3: 1형 당뇨는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생긴다고.
0: 아니 근데 이제 그 자가 면역 질환하고 노벨상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
1: 예를 들면 면역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을 지켜주는 군인들인데 이 군인들이 나를 공격하면 자가 면역 질환 같은 나쁜 일이 일어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주는 그 메커니즘. 아. 그거를 찾아낸 공로로 사실은 노벨상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럼 이 메커니즘을 찾아내면은 더 이상 내 몸의 면역 체계가 나를 공격하는 일은 없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미래에는. 그렇다면 오늘의 게스트는 역시나 면역 전문가가 되겠네요.
1: 네, 바로 오늘 요 딱 주제에 맞는 분을 모셨습니다.
0: 좋습니다. 빨리 만나보도록 하죠. 나와주시죠!

0: 어? 또 오셨네?
1: 아, 환영합니다! 예. 네.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교수님,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예. 저는 카이스트에서 면역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신의철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아. 우리가 또 이제 지난해 그 노벨 생리의학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었거든요. 아, 예. 예. 작년에 상 받은 게 굉장히 좀 큰 쾌거죠?
2: 아, 맞습니다. 네. 면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고요. 네. 사실은 또 그거보다 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노벨상의 역사가 10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노벨 생리의학상에서 면역학으로 수상받은 것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아... 그것도 제가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면역학자로서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 지난번 출연 때보다 어깨가 많이 올라가요.
3: 아, 그렇죠. 네. 네. 지난번 출연은 노벨상 수상
4: 이전이었죠.
3: 이전이셨군요.
2: 아니, 근데 이제 뭐 제가 받은 건 아닙니다만. 네, 네. 사실은 면역학 분야에서 네. 노벨상이 나온다는 건 또 같은 면역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큰 어떤 뭐 영광이거든요.
1: 그렇죠. 네. 면역학 분야에서 그러면 노벨상을 몇 번이나 탄 걸까요? 많다고 하셨는데.
2: 한 15번 정도?
1: 15번이요? 네. 아, 진짜 많네.

0: 열다섯 개는 와.
1: 지난해 탄 게 그 특이한 세포를 발견해가지고 네. 탔다고 하던데요.
2: 그 이름을 일단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네. 한국말로는 네. 조절 T세포.
1: 조절 T세포?
2: 네, 영어로는 Regulatory T-Cell. 그대로 직역한 게 이제 조절 T세포가 되겠죠.
1: 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게 킬러 T세포 있잖아요.
3: 네, 맞아요.
1: 킬러 T.
2: 예.
1: 예, 예, 예. 근데 조절 T가 나왔다고요?
2: 킬러 T세포 하면 뭔가 아까 군인이라는 얘기를 누군가 하셨는데.
1: 그렇죠.
2: 뭔가 적을 좀 무찌르고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절 T세포 하면은 뭔가 그거를 적당하게 너무 좀 오버하지 않게 좀 조절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 이미지가 따로 그대로 맞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우리 네. 면역계가 한번 또 대단한 녀석이 출몰을 했구나라는 그런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알아봐야죠. 그러면 빨리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혹시 자가면역 질환을 좀 앓고 계신 분 계실까요?
4: 저 있습니다.
1: 뭡니까?
4: 건선이 있습니다.
1: 아, 건선. 네. 아, 근데 요즘에는요 많아요. 건선도 많고 요즘에 진짜 많아요. 예. 네. 저는 이제 비염이 좀 심해가지고 이게 이제 알러지인데 저는 알러지도 이게 면역 질환인지 그것도 궁금하기로 왜냐면 이상하게 봄만 되면

0: 막 계속 나와 이게. 나 이게 막 나와요 막. 이게 기침을 쾅 안 하는데 콧물이 찍 하고 나올 때도 있고. 이거 이 알러지는 자가면역 질환인가 이거 궁금합니다.
1: 저도 그 알레르기성 비염이 똑같이 있습니다.
0: 있죠 있어요. 네, 저희 지방인데요. 예.
1: 지금 이제 우리가 자가면역 질환 얘기하다가 어떤 게 있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알레르기까지 얘기가 나왔단 그렇죠. 말이에요.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면역 반응이 원래는 우리 몸에 들어온 뭐 세균이나 어떤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발달을 한 건데 그렇죠. 이게 너무 쓸데없이 오버하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면역 질환인 거죠. 이런 종류의 면역 질환을 통틀어서 하이퍼 센시티비티. 그 한국말로 과민 반응.
0: 과민 반응.
1: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버한 것도 방향이 좀 중요해요.
0: 방향이요.
1: 예를 들자면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요. 예. 우리가 꽃가루, 동물 털 어떤 집먼지 진드기
0: 외부 요인.
1: 이건 외부는 맞는데 외부인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처럼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환경에 있는 거거든요. 아... 근데 환경에 있는 우리 몸에 특별히 해를 끼치지 않는데 남은 남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오버할 때 이것이 알레르기입니다.
0: 알레르기, 과민 반응. 예. 알레르기. 그러면 이제 잠깐 면역 질환은 아닌 거예요.
1: 약간 다르죠.
0: 약간 다릅니다.
1: 이제 오늘 주제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면역에서 나와 남의 구분이거든요. 네네. 자가 면역 질환은 남이 아니고 나에 대한 거일 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본다면 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요, 사실은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0: 맞아요. 내 안에서 내가 나를 막 과잉해서 공격하는 거.
1: 예.
0: 그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고 예. 외부에서 뭔가 접촉이 됐을 때 내가 오 하면서 이렇게 뭔가 나타나는 반응은 과민 반응이다.
1: 맞습니다.
0: 자,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절 T세포가 이제 발견이 됐다고 하셨는데 우리 몸에는 그럼 T세포 종류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까?
1: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T세포라고 하는 거는 면역에 좀 관심 가지신 분들은 많이 이제 들어보신 걸 거예요. 근데 T세포라는 게 한 1960년대에 처음 이제 밝혀졌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항상 그렇지만은 처음 발견됐을 때는 한 가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금방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죠. 아, 여기 두 가지가 다른 게 있구나. 그래서 하나는 도움 T세포입니다.
0: 네. 도움 T세포요? 네,
1: 영어로는 헬퍼 T셀이에요.
2: 아, 진짜 도움이네요.
1: 도움 말 그대로 도움 T세포입니다. 두 번째, 킬러.
0: 킬러
1: T세포. 네. 그 저번에 우리 한번 얘기했던 거죠. 이름 그대로 그거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죽여줘요.
0: 싸움꾼.
1: 네, 싸움꾼 같은 느낌이 좀 있죠. 하지만 모든 친구들한테 싸움을 거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그렇지. 암세포한테만 네. 하는 건데 1960년대에 T세포가 처음 발견된 다음에 한동안은 아, T세포인 두 가지만 있다. 라고 이제 알고 있었었어요. 1995년도에 조절 T세포를 이제 보고할 때까지. 이 T세포를 연구할 때도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면은 세포가 보이긴 합니다만 아까 제가 도움 T세포, 킬러 T세포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만은요. 예. 이게 현미경 분자하고 구분이 안 돼요.
0: 아, 구분이 안 돼. 아.
1: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럴 때 마커라는 걸 이용합니다. 분자 마커라는 걸 이용해요. 꼬리표처럼. 그래서 한동안 알려진 것이 이제 이 도움 T세포는 CD4.
0: CD4?
1: 네, 그게 이제 마커의 꼬리표
0: 마커를
1: 이름이에요.
0: 붙여놔요? 그게 어떤 CD4.
1: 또 킬러 T세포는 CD8.
0: CD8?
1: 네, 그 두 개가 아주 대표적인 마커예요.
0: 그러니까 CD4, CD8이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물질로 구별한다는 거죠?
1: 그렇죠. 예, 그 세포 표면에 그 마커가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약간 초록색 스티커 붙이고 그렇습니다. 노란색 스티커 붙이고 빨간색 스티커 붙이는 거죠.
1: 근데 이제 갑자기. 1995년도에 이게 남들을 좀 조절하고 억제하는 세포가 있어. 그게 발견된 게 조절 T세포였는데요.
0: 걔가 약간 중재자 같은 거네요.
1: 맞습니다.
0: 아, 그래요? 중재자 같은 조절 T세포.
1: 근데 걔네들이 이제 CD4 중에서 이런 게 따로 있어라는 게 나중에 밝혀지게 돼요.
0: 아, CD4의 마크2 같은?
1: 아, CD4에서 이제 CD25라는 딴 게 있을 때는 조절 T세포. 그게 없을 때는 도움 T세포.
0: 이렇게 가는구나.
3: CD4 마커는 기본으로 있고
1: 그렇습니다.
3: CD4만 있냐, CD25도 같이 있냐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운명이 세포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된 거죠.
0: 자, 우리가 이제 T세포 삼총사를 배웠습니다. 조절이, 그리고 킬러, 도움이.
1: 맞습니다.
0: 예, 이렇게 삼총사를 만났는데
3: 여기 약간 매칭이 되지 않나요?
0: 그렇죠.
3: 킬러.
0: 아, 이쪽이 조절이죠.
3: 조절이
0: 그리고 도움이. 그래서 이제 이 T세포 삼총사 얘네가 우리 몸속에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딱 침투를 하면 서로 도움을 주고 같이 이제 싸운다는 건데 근데 이제 T세포들 얘네들은 어떻게 서로를 알아보고 도와줄까? 아. 어, 잠깐만. 어, 너 조절이잖아. 어, 공격이. 어, 반갑다. 여기 킬러야. 반갑다, 킬러야. 이렇게 알아볼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뭘로 알아? 어떤 메커니즘을 알아볼까요? 아,
1: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요. 예. 보험 T세포, 킬러 T세포, 조절 T세포가 서로 어떻게 소통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지만 그렇죠. 사실은 더 큰 범위에서 소통이 일어납니다. 보험 T세포는 뭐 킬러 T세포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는 막 세균 같은 걸 잡아먹는 대식세포도 있고요. 항체를 내는 B세포도 있거든요. 도움 T세포는 걔네까지 다 도와줍니다. 아, 자, 그러면 진짜. 이제 그 질문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도와줄까?
0: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보고 도와줄까? 예,
1: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이토카인입니다.
0: 사이토카인? 예, 아마... 사이토카인 뭐 폭풍할 때 그
1: 네, 그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사이토카인. 이게 이제 만약에 저도 면역세포, 도움 T세포고 네. 이대한 교수님도 옆에 있는 어떤 뭐 대식세포라고 쳐요.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어떤 물질을 냅니다. 옆에 있는데 물질을 내요.
0: 물질 내요.
1: 그러면 이 물질은 단백질이거든요. 네. 이것이 얘한테 신호를 주는 겁니다. 세포들은 자기 표면 위에 굉장히 다양한 수용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사이토카인을 내면은 딱 여기서 딱 붙습니다. 이 사이토카인은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게 벌써 딱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신호를 주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얘 이름표인 거래요, 이름표.
1: 예, 그래서 이 사이토카인과 사이토카인 수용체를 통한 이 신호가 되는데 이 사이토카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 면역학을 배운 학생들이나 면역학자들도 이거를 이제 외우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0: 아, 단백질인데 종류가 많다는 얘기예요. 네,
1: 그래서 이거에 이제 뭐 인터류킨이라는 게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건데 예. 인터류킨 1번, 2번, 3번, 4번, 5번, 33번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학생들 같으면 이런 것들 이제 시험 공부할 때 아주 골치가 아프죠. 이것들이 그럼 왜 이렇게 다양하게 있느냐? 우리가 실제로 만약에 병사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다양한 종류의 시그널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시그널을 전달합니다. 야, 너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네가 잡아먹을 세균이 저기 들어온 것 같아. 빨리 지금 정신 차려. 그럼 얘가 막 활성화됩니다.
0: 그러니까 사이토카인이라는 그 단백질, 예, 예, 그 예. 세포들만의 그 특유의 단백질을 내뱉어가지고 맞아요. 신호를 준다. 지금 여기 먼지 터졌네. 그런 겁니다. 라고 하는 것도 예, 이제 예, 그쪽으로 예. 해가지고. 예. 근데 이게 여기에서 사이토카인 단백질을 내뱉었는데 예. 이쪽에 있는 애가 어떻게 눈치를 채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닿지 않잖아요.
1: 아까 세포라고 얘기를 가정을 했잖아요. 예. 그럼 여기 체액이 이제 녹아 있거든요. 예. 만약 물 성분인 거죠. 예. 그럼 내가 물에 녹는 단백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타고 갑니다. 그래서 옆에 근처까지 퍼집니다. 실제로는요. 아주 이제 사이토카인이 많이 나오면 예. 여기에서 나온 사이토카인이 예. 뭐 이런 데까지도 가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0: 여기에 있는 애들이
1: 피를 타고 갈 수가 또 있으니까.
0: 피를 타고 갈 수도 예, 있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2: 근데 사이토카인이 단백질이면 단백질은 사실 생각보다 되게 튼튼한 물질이잖아요. 예. 이게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예. 많아진 걸 어떻게 줄였거나 제거할 수가
1: 생각보다
2: 있어요?
1: 생각보다 이제 사이토카인 단백질 중에서도요. 좀 작은 단백질이어서 그래서 한번 액션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금방 없어집니다.
2: 그럼 사이토카인 예. 폭풍 그게 너무 많아진
1: 경우는
2: 거예요?
1: 예. 이게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너무 많이 나오면 아까처럼 모든 면역세포가 다 활성화되고 이제 이럴 때는 오히려 우리 몸에 이로운 게 아니고 해로울 수가 있는 거죠. 예.
0: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1: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0: 사이토카인 폭풍 적당히 내뱉어야 되는.
1: 그러면 여기서 벌써 이제 여러분들은 금방 답을 아실 거예요. 조절 T세포들도 자기네들이 내는 특징적인 사이토카인이 있거든요. 네. 걔네들 역할이 뭘까요?
0: 이거를 더 이상
1: 이제 그만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자. 이제 그만.
0: 됐어. 네. 가라 앉았어. 저기 처리했대. 네,
1: 맞아요.
0: 근데 그럼 뭐 그 적을 알아보는 것도 그러면 네. 단백질로 소통해서 알아내는 걸까요? T세포가 어떻게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건지.
1: 이것이 지난 한 100년 넘게 시간 동안의 면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였던 겁니다. 오늘 주인공이 좀 그래도 T세포니까 네. T세포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일단 그 얘기하기 전에 T세포가 왜 T세포인지 아세요?
2: 왜 T? 예.
1: 네.
0: T? 네. 모양이 T처럼 생겼나? 꼬여 꽂혀 있어가지고 T.
3: 감정이 좀 없고 좀 냉철해서.
0: 직접적인.
2: 애플리케이션 MBTI T.
0: MBTI가 그때부터 있었나 봐요. 직설적이고. 직설적인.
1: 이 T세포를 발견한 사람이 자크 밀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몸의 장기 중에요. 흉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0: 흉선. 흉선 어디 쪽에 있어요?
1: 예, 우리 여기 명치 쪽에 보면 여기 흉골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예. 가운데 있는 뼈, 그 뒤에 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있는데 이것이 기능이 뭔지를 몰랐어요.
0: 흉선이.
1: 이게 또 특이한 거는 아이들은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은요, 굉장히 쪼그라들어요. 굉장히 쪼그라듭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영어 이름으로 네. THYMUS, 사이모스라고 합니다.
0: 사이모스.
1: 예. 네. 그런데 그 자크 밀러가 이 사이모스를 이 생기에서 어릴 때 제거를 해줘 올 거예요. 네. 그랬더니 어떤 면역세포가 안 나오는데 얘들이 바이러스에 감염해 취약해지고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 내가 새로 발견한 이 세포는 흉선이 있어야지만 생기는 거네. 그래서 사이모스 디펜던트, 흉선 의존성 해서 이걸 T라고 그 사이모스에서 T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발견을 보더라도 이 T세포라는 거가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생길

0: 하면 이 흉선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요. 네네네. 근데 그럼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바로 거기가 나와 남을 구분하는 교육을 시키는 훈련 기관입니다.
1: 학교예요? 흉선이요?
0: 예.
1: 흉선. 흉선이 T세포 양성학교예요?
0: 네, 맞습니다.
1: 아, 거기서 네. 일반적인 교육을 다 합니까?
0: 네.
2: 아, 그래서 어릴 때는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니까 컸다가 교육을 다 받고 나면 어른이 되면 작아지는
1: 그러면 저기 뭐야, 그, 저기 뭐야, 영화 존윅에 나오는 그 킬러 학교 같은.
0: 네, 맞아요. 진짜 그 비유가 딱 맞습니다.
3: 근데 교육기관이라고 말하기엔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 좀 너무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0: 아, 무시무시해요.
1: 무시무시해요. 예. 예.
0: 자, 이제 왜 무시무시하고 또 왜 킬러 학교가 맞는 얘기냐. 우리 몸에서 처음에 이제 T세포를 이제 생성을 시킬 때는 골수에서 많이 만듭니다. 일단 처음에.
1: T세포 골수에서 많이 만듭니다.
0: 많이 만들어요. 그냥 무작위로 막 만듭니다. 막 만들어요. 근데 만들다 보면 나에 대한. 내 항원. 자기에 대한 T세포도 생깁니다. 무작위로. 그렇죠. 만들다. 막 만들다 보니까. 흉선을 지나가는 동안에 나에 대한 것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1: 아.
0: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1: 예.
0: 그렇게 되면은 이제 흉선을 나중에 다 성숙해서 빠져나오는 세포들은 뭐만 남을까요?
2: 남을 공격하는
0: 남에 대한 것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좀 신기할 정도로.
1: 아, 나에 대한 것들은 싹 다 죽어버리고
0: 예.
1: 남을 공격할 수 있는 애들만 나온다.
0: 그렇죠.
1: T세포 말고도 그러면 다른 면역세포도 다 흉선에서 교육을 아니에요, 좀 받을까요? 안 그러면 무조건
0: 예, T세포만 이제 거기서 교육을 받고요.
1: 무조건 T세포.
3: 근데 그 흉선에서 T세포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T세포는 제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실제로 어떻게 제거를 하나요?
0: 이런 거죠. 흉선의 자체도 내 세포잖아요.
2: 네.
0: 흉선 세포가 내 세포니까 거기 이제 이 T세포가 아직 성숙되지 전에 것들 아까 막 무작위로 만든 것들 지나갈 때 흉선 세포의 내 단백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걸 만나면은 얘네들이 아직 이제 미성숙 단계일 때 이제 자극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때 자극을 되면은 걔네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1: 아~
0: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액티베이션 인듀스드 셀 데스라고 합니다.
1: 셀 데스.
0: 활성화에 의한 유도되는 세포 죽음.
2: 그러니까 걔네가 죽어야지만 네. 나중에 나갔을 때 나를 공격 안 할 수 있는 거죠.
3: 근데 사실은 흉선에서 자기를 공격할 가능성을 테스트를 하는 거면 사실 흉선이랑 또 근육이랑 또 다른 장기는 또 다르잖아요. 그럼 걔는 거기 살아나간 애들은 뭐 간이나 뇌나 맞습니다. 이런 걸 또 공격할 가능성을 테스트 안 받은 거 아닌가요?
0: 여기에 바로 샘플러의 또 묘미가 있습니다. 샘플러.
1: 샘플러?
0: 여러분들 어떤 약간 고급 뭐
2: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면
0: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은
1: 잠깐 맛보기
0: 나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을 때 샘플을 시키면 어떻게 나옵니까?
1: 이렇게 다 조금씩
0: 조금씩 나오잖아요. 네. 흉선의 에어라는 단백질은 내 몸에 있는 각종 그 장기에 나온 단백질들을요 조금씩 조금씩 나 샘플링으로 다 나오게 해줘요.
1: 아 진짜?
0: 예. 네, 그러니까 흉선에는 근육의 단백질, 인슐린 세포의 단백질, 뇌 세포의 단백질, 간 세포 다 많이는 아니에요.
1: 조금씩 샘플로.
0: 네, 그래서 이 샘플러를 맛본 T세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거되는 거죠.
1: 와, 저 이거 처음 알았어요.
3: 와, 진짜 신기하다.
4: 그 골수에서 T세포가 생겨서 흉선을 거친대는데 아까 T세포 세 종류를 했잖아요. 여기서 그 직업군도 흉선에서 분류가 되는 거예요?
0: 맞습니다. 셋 다 흉선에서 나오는데 살아남은 애들 중에서 어떤 애들은 도움 T세포가 되고요. 어떤 애들은 킬러 T세포가 되고 어떤 애들은 조절 T세포가 되는데
2: 약간 그런 거네요. 훈련소 가면은 훈련소에서 보직 배정 받잖아요.
0: 비슷합니다.
2: 네.
3: 아, 그러니까 흉선에 들어갈 때까지는 세계의 운명 중에 뭐가 될지 안 정해져.
0: 아직은 모르는 거죠.
1: 그런데 이제 자가 면역은 왜 생기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가 면역. 이건 어떻게 발견했냐.
0: 면역학으로 두 번째 노벨상이 1908년도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두 분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폴 엘리라는 분이 받았는데 독일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신생학문인 면역학을 연구한 학자로서 이거는 내가 증명한 건 아닌데 면역은 이래야만 되라는 걸 하나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추론인 거죠. 합리적 추론인 거죠.
1: 예.
0: 자가 독성 공포예요.
1: 자가 독성 공포요?
0: 네. 우리 오늘 하는 얘기로 하면 자가 면역 공포.
1: 아.
0: 그분은 그때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나와 남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근데 야 이런 면역 반응이 어떻게 나한테는 안 일어나지?
1: 오, 그럴 수 있죠.
0: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는 몰랐지만 이거는 필연적으로 그래야만 돼. 안 그러면 내가 파멸되잖아.
1: 네.
0: 이걸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연구소에.
3: 아. 아까 전쟁이랑 군대의 비유를 많이 쓰셨는데 군대들이 사실은 적군으로 혹은 외국의 적국으로부터 침입을 뭐 방어해 주는 걸 보면 와 정말 소중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그런 비극들이 많았잖아요.
0: 그렇죠.
3: 군인

0: 군대가 자국민, 시민들을 살상하는 그런 비극들이 많았는데,
1: 그렇죠.
0: 우리 몸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있나? 라고
1: 그렇죠.
0: 하는 문제를 이론적으로 생각했고,
1: 제기했던 거죠.
0: 실제적으로도 이제 탐구하게 되는 거는 조금 더 이후의 시기에 탐구가 됐다는
1: 맞습니다.
0: 거죠.
2: 그러다가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막 점점 이 의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가진 질병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내 면역계가 나를 공격해 생기는 거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3: 뭐 갑상선 질환 같은 경우도 이제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2: 그러니까
3: 것처럼.
2: 결론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자가 면역 세포들이, 그러니까 자가를 공격하는 면역 세포들이 잘 공격하는 또 그런 장기들이 좀 있어요. 자가 면역 기관이 유명한 게 류마티스 관절염 있잖아요.
1: 그렇죠.
2: 류마티스 관절, 관절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크론병 같은 거. 이건 장을 공격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 있을까요? 유명한 자가면역질환인 게 루푸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루푸스라는 거는 항체가 내 몸 여기저기를 그건 다 건드립니다. 내 항원에 대한 항체를 내려면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1: 그렇죠.
2: 누구의 도움? 도움지 세포. 그러니까. 근데 이걸 점점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T세포가 중요하다고 알게 됐어요.
3: T세포.
2: 왜냐하면 결국은 항체에 의한 그 자가면역질환도 도움T세포가 뭔가 하는 거, 그 다음에 킬러T세포가 직접 죽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도움T세포나 킬러T세포가 이런 자가면역질환의 가장 핵심적인 거란 걸 이제 점점 T세포를 알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아까 기억하세요? 나와 남을 구분하는데 그 T세포.
3: T세포.
2: 그 킬러학교, 흉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그걸 해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중추 면역 관용이라고 합니다.
3: 중추.
2: 네, 중추. 면역은 기본적으로 남에 대한 거잖아요.
1: 네.
2: 남에 대한 거는 면역이 자꾸 활성화돼야 되죠. 근데 아까 자꾸 나에 대한 거는 면역이 뭔가 억제돼야 되죠.
1: 네.
2: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된다? 나에 대해서는 면역이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1: 그렇죠.
2: 남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나는 현상을
3: 그렇죠.
2: 우리가 이제 면역 관용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3: 관용이 돼야 되는.
2: 그런데 이제 이 흉선이라는 거는 T세포가 교육받고 나오는 장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중앙으로 친 거예요. 중앙. 중앙군사학교처럼 친 거죠.
3: 그래서 가운데 있습니다.
2: 예. 그래서, 자, 그럼 이거 질문을 다시 또 바꾸면은, 중추 면역관용이 완벽하게 일어나면은 자가면역질환이 생길 수 있을까요?
1: 없죠.
3: 없죠.
2: 전혀 없죠. 그런데 실제로 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 있어요.
3: 있죠. 많죠.
2: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렇게 흉선에서 나를 공격하는 세포를 다 제거하고 나온다고는 했지만, 항상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1: 그렇죠.
2: 이런 것처럼
3: 오류가 있다.
2: 네, 오류가 있는 거죠.
0: 샘플링을 해서 많은 음식들을 맛보지만 모든 음식들을 다 맛보고
2: 그렇죠.
0: 제대로 제거되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2: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가면역질환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더라도요. 그 사람들의 피를 보면은 이제 다 흉선에서 교육을 받고 나온 세포거든요. 거기를 보면은 이론적으로는 아주 완벽하게는 거기에 자가 나에 대한 T세포가 없어야 되지만 실제로는 있습니다.
3: 있어.
2: 그런데 또 있다고 해서 다 자가면역질환이 생기느냐?
3: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2: 아닙니다. 관문이 두 개가 있는 거죠.
1: 오.
2: 그러니까 말초에서도 이걸 이제 말초라고 그러는데 말초 면역관용 메커니즘이 또 하나 있는 겁니다.
3: 말초 면역관용이요?
2: 중추 면역관용을 한번 걸러져서 나왔어요.
3: 걸러져 나왔는데
2: 나왔는데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조건 또 걔네들이 활성화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한 번 더 막아주는 장치가 한 번 더 있다.
3: 어디에?
2: 이제 우리 이제 이 중추, 흉선이 아니고 우리 몸 여기저기.
3: 여기저기에? 말초 면역 관용까지 그러면 이제 오면은 어느 정도는 좀 그래도 진정이 되고 우리 몸 세팅이 그렇게 돼 있는 거 참 다행인데. 그러면 이제 그걸 뚫고 온다라는 거는 이제 그 말초에서도 거르지 못한 애들이 이제 있다는
2: 그렇죠.
3: 거 아니에요?
2: 그래서 작년 노벨상이 조절T세포라고 그랬잖아요. 걔네들 면역 반응을 이제
3: 금방
2: 찾아 냈잖아요. 중추 면역 관용에서 오류가 생겨가지고 말초로까지
3: 나온
2: 그 자가에 대한 나에 대한 세포를 야 너 이렇게 좀 나대지 마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조절T세포가 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초반에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2: 예.
0: 실제로 그럼 T세포랑 이런 구체적인 질환들이 어떻게 관계가 되는 건가요?
2: 그래서 이것들도 병마다 질병마다 다 다르긴 한데요. 혹시 백반진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3: 아, 백반진. 마이클 잭슨도 말았던.
2: 우리 몸에는 멜라닌 색소를 내는 그 멜라닌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1: 네네.
2: 이 멜라닌 색소를 내는 이 세포에 대해서 킬러 세포가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면 멜라닌 색소를 내는 그 세포를 다 제거하겠죠. 그러니까 색소가 거기가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백반증이라는 건데 이게 아주 대표적인 킬러 세포가 하는 바로 그런 유발하는 자가면역질환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한 가지 제가 또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면역학자들은 특히나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면역학을 연구할 때는 가장 이제 이용하기 쉬운 인간이 누구냐면 나 자신입니다.

0: 관련된 약간 유전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 두 분이.
1: 예, 2001년도 논문이에요.
0: 예, 2001년도에.
1: 그런데 아마 이제 사카구치 교수님은 예. 1995년도에 발견은 했지만 그 당시 이제 생물학계의 사조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야, 이런 세포가 이런 기능을 하는 것 같아. 이런 것만 보여주는 것만 좀 부족해요. 뭔가. 확증이 안 돼요. 근데 얘를 예답게 만들어준 어떤 주조절인자. 이걸 찾아줘야지. 우리가 그 세포를 발견했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2: 저희 분야에서 더 많이 쓰는 용어 같긴 한데 예, 저희는 그냥 마스터 유전자라고 많이
0: 마스터 유전자요?
2: 마스터 유전자. 그래서 눈을 만드는 뭐 마스터 유전자, 펙스6 같은 유전자들 그다음에 폭스P3 이런 것들이 맞아요. 어떤 그 세포가 무엇이 됐게끔 예. 혹은 어떤 구조가 만들어낸
0: 대표 유전자
2: 마스터 유전자 마스터가 뭐라고 하면 밑에 애들이 알아서 다 하는 거죠.
1: 근데 2001년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중요한 면역 그 조절을 하는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0: 사카구치 교수님이 그 논문을 본 거죠. 2001년도 거를.
1: 그렇죠.
0: 두 사람 거를.
1: 맞아요. 어떻게 했느냐. 조절 세포를 내가 분리한 다음에 그 FOXP3를 넉다운이라고 그러는데 얘들을 아예 없애줘봤어. 일부러. 그랬더니 얘가 조절 세포 기능을 못해요.
0: 아.
1: 심지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아까 T세포는 맞지만 조절이가 아닌 다른 애들 있잖아요. 네네. 도움 T세포나 킬러 T세포. 얘들한테 FOXP3를 넣어줘봤어요.
3: 네.
1: 그때 어떻게 된지 아세요?
3: 조절 T세포가 돼요. 군대 같은데 훈련소 가면은 딱 이렇게 너는 무슨 병, 너는 무슨 병, 너는 무슨 병 이렇게 딱 정해주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FOXP3였던 거군요.
1: 맞아. 네, 그러니까 이 FOXP3는 일단 T세포 입장에서 얘가 있으면 조절 T세포, 얘가 없으면 조절 T세포가 안 돼.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거를 사이언스에 논문을 냈습니다. 2003년도에. 이걸 하니까 사람들이 이건 더 이상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사카구치 교수님이 95년도에 그 논문을 한번 냈고 무관한 논문이었지만 이책 있는데 힌트를 주는 논문을 냈고 두 개를 통합한 논문을 다시 사카구치 논문 교수님이 2003년도에 냈고 이렇게 되면서 이 스토리가 완성이 된 거죠.
0: 아, 그러면은 여기 세 분이잖아요. 노벨상 상금을 얼마를 받았을까요?
2: 1,20억 정도 되잖아요. 1,20억을 3분의 1씩 나눠서
4: 그거를 비율대로 나눠
0: 3분을 나눈 거예요?
3: 근데 아 이거 3분의 1은 좀 그렇네요. 최소 50% 받고 25% 25%
0: 그거 맞긴 하죠.
3: 줬어야 되나?
1: 그렇죠. 3등분이에요? 아 왜냐? 아 그거 모르시는군요.
0: 3등분이에요?
1: 노벨상을 맥스 최대한 3명까지 드리잖아요. 그럴 때 어떨 때는 50, 25, 25일 때가 있고요.
2: 저는 그건 줄 알았는데.
1: 그 조절 스포와 관련된 발견이다 보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0: 신기하다.
2: 지금 우리 주인공인 조절이가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떤 그런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 이렇게 조절 T세포의 작용이 중요하다고 알려진 것들이 있나요?
1: 그렇죠. 실제로 환자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조절 T세포가 굉장히 수가 줄어들어 있거나 아니면 조절 T세포가 조절 기능을 안 하고 자기가 오히려 덩달아서 도우미처럼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바뀝니다. 예, 이럴 때도 있어요.
3: 정체성을 잃어버렸군요.
1: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있다 보니까 분명히 조절 T세포는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있는데 사실 모든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이 무조건 조절 T세포가 망가져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다른 원인이 또 있고
0: 있겠죠.
1: 하다 보면 조절 T세포의 어떤 비정상적인 조절도 그 원인 중 하나가 되겠죠.
0: 그 조절 T세포 발견이 앞으로 우리 질병 치료에 어떻게 활용될까요?
1: 그럼 암에서는 문제가 뭘까요?
3: 암에서는? 계속 생성하는.
1: 이제 암 환자에서 암 조직을 보니까요. 세상에 조절 T세포 너무 많은 거예요.
2: 암 세포가 조절이들을 유인하는 거군요.
1: 네, 그리고 조절 T세포가요. 조절 T세포를 이렇게 마커들을 보면은 얘는 평범한 조절 T세포가 있고 굉장히 활성도가 높은 조절 세포가 있거든요. 암 세포 주위에는요 숫자도 늘어나 있지만 이 활성도가 높아진 조절 좀 세진 조절 세포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야, 이 조절 세포를 없애면 암 세포 주위에서 그러면 면역 반응이 올라가겠는 걸 이런 것들은 실험적으로 이제 생존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생존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조절 세포의 발견 때문에 약이 나오는 쪽은 조절 세포의 활성을 높여서 자가 면역 질환 치료한 쪽보다는 조절 세포를 암 조직 주위에서 좀 빨리 선택적으로 없애가지고 오히려 암에 대한 면역 반응을 높이는 쪽. 이쪽이 좀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
2: 근데 제가 듣다가 그냥 지금 생각난 아이디어인데 그럼 조절 세포들이 많잖아요. 그게 아까 마스터 유전자 FOXP3의 차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많이 있는 애들 FOXP3를 꺼버리면
1: 가능하죠.
2: 면역계를 활성화시켜서 오히려 걔네들이 공격하게 만들 수 있는 거
1: 가능하죠.
2: 아닌가요?
1: 예. 이런 점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고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죠. 무슨 유전자를 없애는 게 약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신약 개발이 시작이 되는 포인트예요. 네. 네, 그래서 기초 지식이 이렇게 연결되는.

0: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고요. 다만 그럼 폭스피3를 어떻게 꺼버릴까?
1: 네, 거기서
0: 이제 이런
1: 말하는
0: 것들 같은 경우가 이제 좀더 실제적인 아이디어가 더 필요한 순간이 되겠죠.
2: 뭐 암세포가 치료가 잘안 되는 이유가 암 주변에 우리 조절이듯이 쓸데없이 너무 많이 서포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0: 맞아요.
2: 예, 얘네들을 좀 걷어내면 예. 암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적인 부분도
0: 맞습니다.
2: 말씀을 예. 해주십니다. 그만큼 우리 몸 안에 우리 3대 T세포들이 있지만 다 소중하지만 우리 조절이 새롭게 알게 된 우리 조절 T세포의 역할이 정말 크구나라는 네.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또 듣다 보니까 이게 면역학 분야가 노다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2: 예. 이쯤에서 예언을 해본다면 예. 다음 노벨상이 기대되는 아직 풀리지 않는 면역학의 어떤 미스테리
0: 예, 예.
2: 그런 시장이 또 있을까요?
0: 아, 있죠.
2: 없습니다.
0: 뭡니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람들의 목숨을 많이 앗아가는 것 질병이 네. 말라리아, 아, 혈액, 네. 뭐 에이즈 이런 그렇죠. 건데요. 이런 것들이 아직 백신이 개발 안 되거나 네. 개발됐어도 별로 효과가 좀 약간 안 좋은 백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질환들에서 백신을 굉장히 효과적인 걸 개발한다? 무조건 노벨상.
2: 아,
0: 이건 이제 무조건 이제 있을 수 있는.
2: 나와야죠.
0: 예.
2: 네. 아, 나와야죠.
0: 또 하나는 사실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
2: 아, 아무도 모른다.
0: 만약에 티렉 같은 경우도 이런 세포를 발견하기 전에는요,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3: 그렇죠.
0: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20년 후에 노벨상을 주어진 면역학 분야에서 뭐가 있는데, 아직 그 존재도 모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2: 아, 뭐가 나올지 모른다. 예, 예. 미지에 뭔가가 또 있을 예. 것이다.
0: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학자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거는 아까처럼 뭔가 백신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뭔가 우리가 모른다는 걸,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말고,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 이거를 알아가는 게 가장 또 즐거운 기쁨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무엇을 모르는지를 네. 알게 되는 거.
0: 그래서 그걸 이제 알게 되는. 예, 네, 맞습니다.
2: K-POP이, K-컬처가 지금 대박이 나는 것처럼 맞아요. 이제 우리 네. K-사이언스가
1: 네? 신해철, 아. 신해철 교수님이 K-면역.
2: K-면역, K-사이언스가 이제 전 세계에 펀치를 날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3: 저희가 그때까지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교수님 노벨상 타시면 바로 그때 그 주에 한 번 더 촬영을.
0: 된다면 바로 그냥 그날로 그냥.
2: 아우, 요즘 내 몸이 왜 이러지? 아우, 면역력이 떨어져가 그런 거. 아니, 그게 아니라요. 우리 면역세포가 너무 흥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절T세포가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절T세포, 내 몸 안에 조절T세포한테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 예, 좀 담아야 될 것 같아요. 늘 고생하고 있는 맞아요. 우리 T세포들, 그 삼총사 중에서 새롭게 알게 된 우리 조절T세포, 정말 놀지 말고 계속해서 내 몸을 위해서 열심히 좀 일해줬으면 좋겠고 진짜 영원히 함께하자.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진짜 조만간에 또 멋진 연구로 인사를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예, 감사합니다. 네.
2: 밤하늘을 좀 보면은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4: 서울대학교에서 은하와 우주를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자 황호성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천체들이 다 별이 아니라 은하입니다.
2: 저기 그러니까 저기 조그마한 저 점 하나하나가 다 은하 겁니까?
4: 초기 우주에 은하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2: 초기 우주의 은하?
4: 네. 우주의 나이로 환산하면 3억 살밖에 안 됐을 때.
2: 이 나이가 제일 어린 거예요?
4: 맞습니다.
2: 3억 년인데?
4: 네, 맞습니다.
2: 야, 3억 살 살고 싶다, 진짜.
5: 이때까지 90만 광년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리는 실제로 253만 광년입니다.
1: 오차가 좀 큰데요?
5: 아, 오차가 조금 있었다, 정말.
2: 오차가 너무 크잖아. 세배보다 오차라고 불렀어.
5: 우주에서는요?
6: 우주에서는요, 한마디로 모든 게 면제가 되는 일도 있어.
2: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저 빨간 데는 못 가죠.
4: 실제로 은하처럼 존재하는 암흑 은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고스트 갤럭시라고 유령 은하, 초은하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2: 아우,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저 안에 분명히 또 다른 세계들이 있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주를 공부하면은 내가 얼마나 쬐까내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7: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0: 남자아이들이 83배 늘었다고 합니다.
1: 단어만 들어도 부모님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단어죠. 빠른 사춘기 성교식증입니다.
2: 저희 첫째가 가슴에 멍울이 잡힌다고 그래가지고
3: 시커먼 털 있잖아요.
4: 키로는 170, 170 커야 되는데 이게 왜 발달이 빠르지?
0: 성교식증은 아이 성장에 잠시 찾아온 좀 빠른 봄이에요.
1: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놓쳤던 성교습증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 전 세계에 이목을 끈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1: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0: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2: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1: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12년? 어떤 아기가 태어나서 12살이 되는 시간까지 저희가 음악만 한 거잖아요.
1: 마지막 정규 앨범 시점에서 어느덧 7년이 지났고 떠나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항해가 언제 랜딩을 할까? 이제서야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꽃이 폈구나. 우리가 정착했구나. 어딘가로. 개화라는 앨범이 앨범이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먼저 소개하고 싶다.

0: 뭔가 앨범이 나오면 우리는 공감은 나가야지, 이렇게. 저희끼리 결정해버리는 정도로 공감을 좋아하죠.
1: 이렇게 음악을 선보일 수 있는 방송이 있다는 게 너무 귀하고.
0: 귀하다, 귀해.
1: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해서 이 프로그램이 계속. 잠깐 멈췄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2: 하나, 둘, 셋.
3: 안녕하세요. 스페셜입니다. 반갑습니다.
4: 오랜만에 공감을 다시 찾게 됐어요. 네. 정말 그리워했던 무대인데 이렇게 또 서게 되니까 기분이 네.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1: 일단 환영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지금 마음이 열려있다. 너희도 마음이 열려있니? 저희 강당대관을 해서 다 연습을 시켰습니다. 저희랑 이제 엮이면 그냥 이 춤을 춰야 됩니다.
0: 큰일 납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큰일 납니다.
3: 오늘 다 악뮤 보러 오신 거 맞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 봤죠? 그럼 당연히 같이 추고 싶죠? 오케이, 스탠드 업! 보시죠.
4: 소문의 낙원을 찾아서 한번 걸어가 볼까요? 가시죠.

0: Yeah, sit down, please.
1: 와우, 너무 아름답네요. 와.
0: 여러분, 마음의 문이 좀 활짝 열렸나요?
2: 네.
0: 우리가 오늘 처음 봤지만 방금 같이 보자마자 춤을 같이 췄잖아요. 벌써 이렇게 막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쵸?
3: 첫 개화 앨범 라이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빨리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심장이 너무 뛰거든요. 다음 노래 들려드릴 건데, 사실 이 노래로 개화라는 이름이 지어졌고, 그 다음 노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저 꽃들도 다시 시작하려나.
4: 보려고들 3355 모여드는 게. 우린 다 비슷하게 피어났더라. 우리는 봄 색깔. 저는 이 노래가 개화를 다 설명해주는 것 같아요.
5: 우리는 일단 다 걷어내고 시작하고 싶다.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 이 개화라는 앨범이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먼저 소개하고 싶다. 우리가 뭔가를 만들기 전에 잘 살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먼저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가 노래가 되게 하자.
4: 하나도 거짓말이 없고, 그냥 오빠랑 저

0: 아,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행복하신가요?
1: 어떻게 이 목소리를 가지고 음악을 안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0: 아니, 안 하고 싶어서 안한건 아니고. 그래도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노래.

0: 노래 부르는 거예요. 제가 무대에서 노래 부를 때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제가 노래 부르는 걸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들어주시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저는 그 기억들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진짜 20살 때 이후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건데,

0: 뭐가 나를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 만들까? 저에게 유일하게 절대 버릴 수 없는 거, 삶이나 목숨만큼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노래인 것 같아요. 유일하게. 되게 비슷하게라도 근처에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노래를 못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온다면 끔찍할 것 같아요. 너무 압도적으로 노래하는 게 즐거워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너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아주 행복합니다.
1: 뭐라고요?
2: 다시
1: 노래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되게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제 앞에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오랫동안 무대 위에 오를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 주세요.

다음 노래는 저희가 녹음할 때좀 특이하게 해본 노래예요. 마이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이 앞에서 녹음을 하는데 그 노래는 그 이유가 뭔가 옛날 저희의 그냥 기타 치고 피아노 치면서 놀았던 그런 추억을 되살리고 싶어서 그런 감성으로 노래를 녹음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도 굉장히 지금까지 모든 노래들 중에서 귀엽게 불러요. 귀엽게. 오빠가 또 피아니스트로서 멋진 연주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진짜 어려운 연주여서 진짜 뭐랄까 되게 연습 많이 하셨잖아요. 오늘 잘 보여주실 수 있죠? 불러드릴게요. 텐트.

0: 훨씬 더 자유도가 높아졌고, 무대에 대한 친구들이 생겼고, 무대 위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노는 것이 그대로 무대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비슷한 사람과 함께 있는다는 것, 내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만으로 그곳이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
1: 저희가 무대 위에서 전하는 사람, 오빠라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좀 잘 보여주고 싶어요.

0: 마지막 곡 남았어요.
1: 이번 앨범의 마지막 트랙 얼룩이라는 노래를 악뮤 공식 엔딩송으로 선언합니다. 제가 이 노래를 만들면서 막 상상하던 게 있었어요. 같이 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아직 너를 못 보내, 이젠 보내야 해, 이젠 보내야 해. 이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젠 보내야 돼를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2: 그러면 이렇게 계실 거예요? 이렇게 계실 거예요? 내라고요?
1: 아직 너를 못 보내, 이젠 보내야 해.
0: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1: 아직 너를 못 보내, 이젠 보내야 해.
2: 못 보내.
0: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공식으로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2: 공식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하고 싶으시면
0: 우리만의 추억인 걸로 하고요. 네. 바로 우리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얼룩, 스카우! 1, 2, 3, 4.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Yeah.

No, está bien.

serenidad del alma.

0: 세상에 재난지비 국민행동 요령 건조. 펜하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퀴즈 퀴터 펜이에요. 요즘 피부가 자꾸 건조하고 구석구석해진다고요? 피부를 촉촉하게 해줄... 아니, 그 건조가 피부 건조 아니었어?
1: 가만히 있어!
0: 건조란 대기 속의 습도가 몹시 낮아짐을 말하는 건데요. 피로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주의보를, 실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경보를 발표한답니다. 습도가 낮아지면 코나 목 등 호흡기가 건조해져요. 미지근한 물을 하루에 8잔 이상 꾸준히 섭취해주세요. 건조한 날씨는 피부까지 푸석푸석하게 한답니다. 평소보다 보습크림을 꼼꼼히 발라주세요. 대기 중 습도가 낮아지면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어요. 산림 밀접 지역에서는 야외치사,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투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볕짚 태우기를 하지 말고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해 화재 발생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재를 목격했다면 즉시 신고하여 화재 진압에 동참해주세요. 건조한 날씨가 가져오는 피해, 펭수의 습득한 기술처럼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2: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EBS 비즈니스 리뷰가 방송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라이터 들고 가지마.

0: 당겨지는 것을요.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삶의 한 절반 정도는 말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누구보다도 말의 무게를 무겁게 받들고 살았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해왔는가라는 의문이 최근 들어서 들더라고요. 우리는 아마 소통의 단절 아니면은 SNS와 IT, 뭐 휴대폰, 노트북 이런 것들에 잠식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려워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싫어하지 않을까. 아, MZ는 이런 표현하면 꼰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일상에서 많은 분들이 세대 차이 혹은 나이 차이 아니면 직업 간의 차이 뭐 이런 차이 때문에 말하는 것이 좀 조심스러운 시대가 되지 않았나. 저 역시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요즘 MZ로 대변되는 세대들의 뒷담화가 사실 많죠. 젊은 세대들이 사회생활에 진입하면서 직장 내 세대 차이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흔히 말하는 텃세 때문입니다. 텃세는 계절과 관계없이 거주지를 옮기지 않는 터를 잡고 살아가는 세를 말합니다. 사회에서는 조직의 기존 구성원들이 텃세인 셈이죠. 엄밀히는 텃세가 텃세를 부린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를 겁니다.

텃세의 반대말은 철새겠죠. 보통 십수년을 함께 일한 구성원들 간에는 서로의 적당한 거리와 관계가 정립된 상태입니다. 여느 집단에서든 새 인물이 들어오면 기존 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조정이 불가피해지죠. 요람을 흔드는 낯선 손이 등장한 셈입니다. 더구나 나이차가 많이 나는 신입사원들을 맞으면 혼란은 더 가중되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오래 함께한 후배를 앞에 두고 저도 모르게 한탄이 새어 나왔습니다. 아, 잔소리하고 싶지 않은데 흡사 꼰대가 돼가는 것 같아서 우리도 신입 때 저랬을까? 우리나라만의 갈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일관된 나름의 분석이 있는데요. 어느 세대보다 자존감의 중요성을 강하게 주입받은 세대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오면 그 자존감을 충족시켜줄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일단 원하는 수준의 일자리를 찾으려면 수없이 낙방해도 쉽지 않습니다. 어렵게 직장을 잡았지만 일을 배우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이 조직에서는 이렇게 말하곤 하죠. 명문대 나온 뭐해? 이렇게 간단한 업무도 처리 못하는데. 당장 수년에서 수십 년 일한 자신들만큼 못한다는 타박이 돌아오는 거죠. 결국 첫 직장을 1년 이내 떠나는 비율이 높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이유가 관계의 문제와 비전의 부재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말 그대로 철새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마치 모든 신입사원들을 철새에 비유한 것 같아 오해를 살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주의 깊게 텃세와 철새가 공존할 단서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야 새로운 구성원도 정착해서 텃세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 테니 말이죠. 제가 군 생활을 할 당시 하루는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K1병, 지금 뭐 하고 있나? 제가 이렇게 물었죠. 잘 못 들었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제가 묻습니다. 다들 뒷정리하느라 바쁜데 여기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잘 못 들었지 말입니다. 이 대규모 부대 행사를 마치고 뒤풀이 회식을 한 직후였는데요. 병장 4호봉의 내무반장을 맡고 있던 저는 일반적으로는 부대 잡일에서 빠져도 되는 속된 말로 짬밥이 찬 상태였습니다. 다들 설거지며 청소로 바쁜데 유독 짬도 안 되는 그 녀석만 내무반에서 벤치프레스를 하고 있으니까 어처구니가 없었죠. 2등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은 첫날부터 이 느릿느릿한 동작하며 제 눈엔 상황에 맞지 않은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병이었던 한 친구도 비슷하게 느꼈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고문관 하나 왔구만. 고문관 하나 왔구만. 전형적인 군대 은어인데요. 미 군정시대에 파견온 미군 고문관들이 한국말을 몰라 헤매던 모습에서 유래됐습니다. 이후 어수룩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 됐는데요. 군에서는 보통 상대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병사를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에서 온그 녀석은 사실 고문관이 될 정도로 어수룩하지 않았습니다. 순하고 점잖은 구석이 있었을 뿐 이해도가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팔도에서 모인 다른 전우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마도 위계가 형성된 조직사회의 극단적 단면을 보여주는 곳이 예전의 군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위계가 분명한 군에서 소위 친정

되나요? 말이 빨라지고 억양이 강해지죠. 말의 음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미 자신이 감정적이라는 걸 들키고 마는 거죠. 협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일상 대화에서도 또 다른 소통의 노이즈가 되고 맙니다. 침착해 라고 말하는 데는 이런 나름의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평소에 말 속도와 억양 그리고 깊은 호흡을 감정적 동요가 있을 때 더 신경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셋째, 팩트에 앞서 먼저 관계에 초점을 맞춰라. 저 이번 역에 내려요 라고 하는 작업기는 현실에서는 이루기 힘든 판타지일 뿐입니다. 여성은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뭐래? 우리가 언제 봤다고? 처음 보는 사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회생활에서 마주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통상 내용과 관계에서 남성은 사실과 내용에 집중하는 경향을, 여성은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별과 상관없이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하죠. 어쩜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팀장님은 어떻게 그래? 내가 그간 어떻게 대해드렸는데 서운하게? 일방적 사실과 팩트를 전달하는 데 집중한 대화가 빚은 결과입니다. 어떠신가요? 물론 모든 인간관계와 상황에 적용할 화법이나 화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나름의 기준을 형성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다시 텃세와 철세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언어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공유하는 집단의 약속인 셈이죠. 기존 구성원들은 그들이 함께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안에 형성된 문화를 통해 공유된 일종의 약속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이제 회식이 있어서 한잔하자 할 때 오늘 소주 한잔할까?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움츠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개 오늘 하이볼 한잔할까? 그럼 좀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만큼 요즘 세대들이 좋아하는 언어 그리고 좋아하는 문화를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니 그러니까 텃세일 수도 있는 선배들은 자신의 언어를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따르는 이 그러니까 철세일지도 모를 신입사원들은 선배들의 언어를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간의 새로운 약속을 구성해 가는 것, 여기에 필요한 것은 시간 그리고 상호 간의 존중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하루아침에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이유는 분명한데요. 조화 없이는 단절과 방황의 공전만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황 귀인을 하고 싶어 합니다. 상황 귀인이란 원인을 나 이외의 외부에서 찾는 걸 말합니다. 난 가만히 있었는데 선배가 무리한 업무를 시켰어. 혹은 할 일이 더 많은데 자기 생각해서 줄여줬더니 그것도 제대로 못하잖아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나는 후배와 어떤 사이가 되고 싶은가? 내가 선배에게 존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존경받는 선배가 되고 싶으시죠? 사랑받는 후배가 되고 싶으시죠? 그럼 시시콜콜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부모에게 혹은 자식들에게 그러지 않죠. 또한 사랑하는 연인에게 따지고 들어봐야 후회만 돌아옵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철새와 텃새가 모두 새겨 들어야 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샘 혼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당신이 옳다는 마음을 넘어서라.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1년 차 아나운서이자 이제 갓 두 권의 책을 낸 새내기 작가 김준호입니다. 오늘은 불친절한 사람들이 넘치는 시대에 친절하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0: 먼저 불친절한 사람들이라니 도대체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이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쉽게 풀어보면 결국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뜻하죠. 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은 사실 면접 스피치를 강의하며 제가 자주 썼던 단어입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은 대체로 내 말이 맞아 하는 기본적인 설정을 품고 대화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유형의 대화는 결국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에게 호감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사실 면접 자체에서 절대적 가치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일상에서의 영향력은 사실 더 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상대를 비우호적 세력으로 설정하고 이들을 설득해 나의 의견에 대한 혹은 나의 제안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최고의 소통이 아닐까요? 불친절한 이들을 상대로 우리가 친절하게 말해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이 마케팅이라면 고객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겠고, 프레젠테이션이라면 내 의견이나 계획에 동의를 이끌어내는 걸 겁니다. 이 면접이라면 당연히 면접관에게 좋은 점수를 받아 합격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선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불친절한 그들이 애써 무엇에 집중하거나 많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의 부정적인 정보에 반응하고 보수적인 태도를 먼저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친절한 말하기는 뭘까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여기서 친절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정의처럼 정겹고 고분고분한 태도를 칭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상황을 통해 이를 설명해 보죠. 모 제강 회사의 신입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조한 것은 자기소개 스피치였는데요. 영업 직군이 상대하는 고객들은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영업사원을 대하는 고객들의 보수적인 태도를 감안해 명함을 건네는 순간 짧게 할수 있는 자기소개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방법을 강의한 후 실습을 했는데요. 한 사원의 자기소개가 제 귀를 쫑긋하게 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철근이 저렴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회사보다 더 빠르게 원하는 만큼의 철근을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어떤가요? 이 공사 기일을 맞추지 못하면 건설비가 증가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내용도 한몫했지만 이 짧은 말에는 두 가지 설득 기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 강점에 앞서 약점을 먼저 제시하는 전략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러나라는 대립하는 접속 부사를 구사해서 강점을 명확히 부각한 것입니다. 사실 이 전략은 소위 2위 전략이라고도 하는데요. 한 라면 회사의 광고 전략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배우 차승원 씨를 기용한 광고에서는 맛깔스럽게 라면을 먹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1: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라면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예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맛있는데 언젠간 1등하지 않겠습니까?
0: 이번에는 세 번째 원칙인 여러분의 의견이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임을 느끼게 하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몇년전 이맘때였을 겁니다. 몹시 추운 날이었는데요. 지하철 환승을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옆에 한 상가에 좌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아저씨가 올라가서 크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골라골라 몇 개에 얼마? 뭐 이런 구호를 외치곤 하는데 이 좌판 위의 사장님은 행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거기 까만 외투를 입은 예쁜 숙녀분. 어떤가요? 겨울에는 대부분 짙은색을 입죠. 검은색이 모르긴 몰라도 행인의 30%는 넘지 않았을까요? 그중 누군가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고객님, 지금 목도리와 장갑 세트를 만 원에 드려요. 와서 일단 골라보시죠. 행인이 다가와서 물건을 골라봅니다. 그때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이 고객님이 너무 고우시기도 하고, 저도 빨리 팔고 들어가고 싶거든요. 제가 모자는 덤으로 드릴게요. 무작위의 행인이 내 물건을 사주시는 고객님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마지막 원칙이 뭐였죠? 문장도 표현도 되도록 간결하되 내용은 충실히 하라. 언어의 경제성은 단순히 적은 단어의 사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장벽 없는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표현에 있어 경제성과 정확성을 모두 담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간결함이라는 단어로 칭하겠습니다. 모호함이 가져오는

부정적 의사소통을 우리는 일상에서 거의 매일 만나곤 하죠. 출근 시간에 가장 흔한 풍경은 출근하는 남편과 등교하는 아이들이 엄마와 벌이는 작은 실랑이입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내 양말 어디 있어요? 거기 있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TV 진열장이에요. TV 진열장? 없는데? 아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내 교복 넥타이 어디 있어요? 넥타이? 네 방에 뒀잖아. 방에 어디 없어요. 네 옷장 서랍에 넣었다니까. 대화는 늘 이런 식으로 흘러가죠. 그러는 사이 남편은 어제 신었던 양말을 세탁기에서 꺼내 신고 출근해버리고, 아이는 엄마 때문에 지각했다고 짜증 가득 찌푸린 표정으로 발을 동동 구릅니다. 결국은 설거지하던 손을 닦고 엄마가 직접 찾아서 손에 쥐어준 후에야 전쟁 같은 아침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흔한 가정집 아침 풍경입니다. 당연히 부인이자 엄마의 잘못이 아닙니다. 굳이 잘못을 따지자면 스스로 물품을 챙기지 못한 남편과 아들에게 있겠죠. 하지만 매일 아침 피할 수 없이 짐 빼는 일과라면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여보, 상갓집 갈때 신는 검정 양말 어디 있어? 안방 TV 진열장 맨 오른쪽 서랍에 넣어뒀어요. 엄마, 내 교복 넥타이는요? 네 옷장 제일 윗서랍에 이름표와 같이 챙겨뒀어. 그리고 이제 자기 물건은 스스로 좀 챙깁시다. 업무 지시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죠.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상대가 의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말해야 하겠죠. 모모 씨, 재무 자료 좀 갖다 주세요 하면 맥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못 가져왔다고 답답한 사람 취급을 하면은 안 되는데요. 자, 이렇게 지시하면 어떨까요? 2019년 재무자료는 사무실 왼쪽 캐비닛 언저리 좀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거 목록 상반기 정도만 갖다 주세요. 훨씬 명확해졌죠? 부족한 후배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사가 지시하느냐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지시하느냐에 따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문을 던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게 불친절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하고 그에 맞는 언어를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유는 분명하죠. 그것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는 내 마음처럼 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정말 결이 다르기도 하죠.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조직 논리에서 충돌하면 나에게 칼을 겨누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도 스스로는 존중받아 마땅한 하나의 인격체라고 생각할 겁니다. 소설가 고 박상용 선생은 자신의 작품들을 가리켜 일명 맘론이라고 했습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말을 하나로 통합해 이해한 거죠. 생소하고 철학적인 표현이지만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인간 개개인의 몸은 하나의 우주이며 또 다른 우주인 언어를 통해 마음이라는 우주로 나아간다. 그 마음은 내 것일 수도 있고, 나의 말이 향하는 누군가의 마음일 수도 있다. 고대 그리스의 수사학에서도 몸과 말, 그리고 마음의 준말인 마음이 하나의 어원에서 출발했다고 봤습니다. 결국 마음의 생각이 몸이라는 도구를 통해 말이 되고, 그 언어는 공기 중에 파장으로 잠시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의 달팽이관은 그 짧은 시간 파장으로 존재하는 신호를 다시 또 다른 언어로 바꿔주는 것이죠. 언어는 글을 접한 마음에 따라 해석됩니다. 서로를 향하는 마음과 태도, 그리고 언어가 친절하게 전해져야 하는 이유라면 조금 설명이 될까요? 오늘의 한줄 리뷰는 몸이 다르니 소리가 다르고 마음이 다르니 말이 다르다로 하겠습니다.

0: 점심시간에 전쟁입니다, 전쟁.
1: 옛날에는 한 번 싸는 맛 사고 싶어.
2: 조금만 달라져도 국수 맛이 왔다 갔다 할 거.
3: 제주산 메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0: 진짜.
1: 복을 주세요. 이거는 시청자님을 위한 거.
2: 정말 이게 대륙의 스케일인데
1: 자랑스러운 국주.
2: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0: 폭포 뒤에서 물 맞아보는 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3: 안 눌려져요.
1: 역시 고수는 다른데요.
0: 자,
1: 구름에 떠 있는 것 같고. 봄에는 불꽃이 너무 많아서 봄이랬대요. 너무나 좋은 철에 저희가 찾아왔어요.

0: 남자아이들이 84배 늘었다고 합니다.
1: 단어만 들어도 부모님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단어죠. 빠른 사춘기 성조숙증입니다.
2: 저희 첫째가 가슴에 이제 멍울이 잡힌다고 그래가지고
3: 시커먼 털 있잖아요.
4: 키는 170, 170. 커야 되는데 이게 왜 발달이 빠르지?
0: 성조숙증은 아이 성장에 잠시 찾아온 좀 빠른 봄이에요.
1: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놓쳤던 성조숙증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0: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런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화면을 그려줄 수 있을까? 말이 아닌 손으로 감정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소음과 무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화면의 움직임 하나, 소리의 예민함도 놓치지 않죠. 그리고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 문장 하나, 손짓 하나에 진심을 다하죠. 자막이 말하고, 소리가 그림이 되고, 손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방송.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방송.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충청남도 중서부, 서해와 맞닿은 홍성군. 산과 들, 바다가 조화를 이루고 유명한 특산물을 보유한 고장.
1: 이게 새우젓 중에서는 최고 좋은 육젓이에요.
0: 짭조름한 감칠맛이 일품. 그리고 숨겨진 또 다른 맛.
2: 여기는 아는 사람만 아는 보물섬이에요.
0: 아는 사람만 캘 수 있다는 보물. 갯벌에서 물총을 쏘아대는 녀석의 정체는 뭘까요? 뽀얗고 토실한 조갯살 한번 맛보시렵니까?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져 살맛 나는 고장. 진짜 봄이구나 실감하는 요즘. 육지와 바다에서 찾아낸 감칠맛을 찾아 홍성으로 떠나봅니다. 산과 바다 고루 풍요한 충청남도 홍성. 오늘은 토굴에서 묵혀낸 새우젓으로 유명한 옹암마을입니다. 봄볕에 나른해지는 요즘, 겨울에 움츠렸던 세상이 만개한 어여쁜 계절입니다. 이곳은 전국에서 새우젓을 사려는 사람들로 성시를 이루는 전국 새우젓 상권의 중심지인데요.
3: 방천장에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4: 새우젓?
3: 새우젓?
4: 예.
3: 아, 여기 새우젓이 유명해요?
4: 예.
5: 새우젓, 여기는 새우젓, 김. 그때 가을에는 엄청 많이 와요. 관광버스가 거기에 막 네수십 대씩 돼요.
0: 홍성 전통시장 다음으로 시장 규모가 큰 새우젓 시장. 특히나 김장철이면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히며 다닐 정도라는데요.
6: 이게 맛이 여기 있게 곰삭은 맛이 내 입에 잘 맞아요. 멀지만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러 가는데 놀러 뭐 여행 가듯이 와가지고 사가지고.
7: 새우젓이 이렇게 먹으면 껄껄한 거 있어요. 뻣뻣하고 껄껄하고, 여기 거는 이 부드러워.
0: 깔끄러울 법한 새우 껍질마저 부드럽게 묵.

0: 훔쳐냈다는 새우젓. 시기에 따라서 그 종류도 다양하다는데요.
1: 가을에 잡는 건 추젓, 5월에 잡는 건 오젓, 또 그 다음은 육젓. 추젓이 제일 싸고요. 배가 오젓이고요. 또 오젓의 배가 육젓이에요.
0: 통통하게 살이 오른 오젓, 최고로 크고 맛 좋은 육젓이 가장 비싸고요. 제일 작은 추젓은 다량으로 필요할 때 제격입니다.
1: 추젓, 오젓, 육젓.
0: 새우젓 거리와 시장이 형성될 만큼 명성이 자자한 홍성의 특산물. 이렇게 새우젓에 특화된 고장이다 보니 맛을 즐기는 방법도 남다르다고요.
2: 사장님, 여기 젓갈백 건 주세요. 여기
3: 젓갈백만 4인분 주세요.
0: 젓갈백반은 처음 들어보시죠? 백반에 밑반찬이 온통 젓갈. 새우젓은 기본, 창란젓, 아가미젓, 밴댕이젓까지. 이야, 젓갈 종류만 해도 8가지나 되고 고기가 아닌 젓갈로 쌈을 싸먹을 정도랍니다.
3: 예, 젓갈로만 싸먹어도 맛있어요.
4: 젓갈로 쌈을 싸요?
3: 예, 이건 젓갈 맛을 아는 사람만의 특권이에요. 이렇게 먹는 거.
0: 상추에도 김에도 싸먹는 젓갈 백반. 그 맛 좀 좀 알려주시죠.
5: 맛있습니다. 입에 쫙쫙 발라붙고 아주 입에서 향도 좋고 좋습니다.
6: 이게 새우젓 한 가지만 가져도 밥 한 그릇 뚝 가요.
0: 지리적으로 바다와 인접하지 않은 옹암마을. 이곳에서 새우젓이 어떻게 발달하게 됐을까 이요.
5: 예전에 이제 배들이 한 뭐 100여 척 이상 돌아가지고선 성씨를 이뤘었어요.
4: 여기에요?
5: 아, 그럼요. 이 인근에 섬이 한 몇십 개 있었는데 그 섬 사람들이 전부 다 광천장을 그 배를 이용해서 광천으로 이제 시장을 벌어 오는 거예요.
0: 70년대까지만 해도 백길이 열려 선착장이 있던 곳. 장날이면 100여 척의 어선이 드나들며 번성했던 포구였죠. 안면도를 비롯한 서해안 도서지역과 육지를 잇는 가장 큰 충남시장의 관문이었습니다.
7: 서해 배 다 일로 들어왔죠. 대천, 안면도, 태안 다 일로 왔어요. 여기 바로 집 밑에가 배 닿는 선창. 네, 여기가 다 그런 도로였어요.
0: 간척 사업으로 육지가 되었지만 광천은 고려시대부터 이미 새우젓 산지로 명성이 높았는데요. 1950년대 광부가 우연히 새우젓을 토굴 안에 보관했더니 유지도 잘 되고 그 맛도 기가 막히게 숙성되더랍니다. 그것이 오늘날 토굴 새우젓의 시작이었죠.
8: 야, 그럼 여기 금광이 있었는데 그 금광에다 한번 새우젓 갖다 넣어보자 해가지고 갖다 넣어본 결과 맛도 좋고 빛깔도 좋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 굴을 파자. 그렇게 해서 판 게 지금 이 마을에 쉬운 두 개.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건 27개.
0: 광천 토굴 새우젓은 전국 새우젓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서해와 남해에서 잡은 새우를 토굴에서 숙성 발효해서 맛과 빛깔이 뛰어나기로 유명하죠.
9: 옛날에 어르신들이 정으로 다 판 거죠? 정으로 이렇게 찍어서 판 거죠, 이게. 기계가 없었으니까 그때 한 80년 전에는 이게 정자고 이제 이게 그죠?
0: 기계가 아닌 사람 손으로 파다 보니 자연적으로 설계된 토굴 형태. 오히려 새우젓을 보관하는 데 뛰어난 조건을 갖추게 됐다는군요.
10: 풍암이라고 자체 바위는 약해 조금 이게 떨어지는데 결이 다 이 세로로 서 있어요. 그렇게 지주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단단해. 그 다음에 이제 쭉 파다가 이런 돌이 걸리잖아요. 이거는 도저히 망치로는 안 되는 거야. 아... 예? 그래가지고 굴을 틀었어요, 일로. 방향을. 그럼 방향을 틀은 상태가 더 오히려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냉이 빠져나가지를 않으니까. 냉기가. 그래서 토굴 기능은 더 좋은 거지.
0: 원래 새우젓은 조랭이 또는 조쟁이라 불리는 항아리에 저장했는데요. 여름에는 부패하기 십상이었죠. 그러나 토굴은 1년 내내

0: 일정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합니다.
1: 이게 새우젓 중에서는 최고 좋은 육젓이에요.
0: 토굴 새우젓은 옹암 마을을 먹여 살리는 효자 상품.
1: 이게 어떤 때는 좀 덜 잡히면은 2천만 원이 넘어갈 때도 있어요. 한 드럼에.
2: 한 드럼에요?
1: 네. 소형 잔대값이에요. 근데 껍데기도 얇고 살도 많고 해서 새우젓 중에서는 최고로 좋은 거지.
0: 5월이면 5월젓, 다가오는 6월에는 육젓을 드릴 채비를 합니다. 대대로 이어온 일이다 보니 옹암마을 사람들에게는 토굴에 얽힌 추억도 참 많다는군요.
3: 학교 가기 싫으면 친구들끼리 같이 돌아서 여기 와서 이제 도시락도 까먹고 여기는 이제 숨바꼭질도 하고
4: 여기 와서 놀다가 누구네 김치가 맛있나 하고 와서 그거 집어서 먹고 집에 가서 밥 훔쳐다가 비벼서 같이 먹고 그렇게 놀은 아직트요.
0: 어릴 적부터 새우젓 맛에 눈을 떴으니 세월이 흐른들 그 맛을 잊겠습니까? 빠질 수 없는 돼지 수육은 물론 놀랍게도 다양한 새우젓 요리.
4: 아, 옛날에 오글거리가 별로 없을 때 시원하게 국을 끓여줘, 새우젓 국을 끓여줬는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0: 굳이 다른 양념이 필요 없습니다. 새우젓만으로 간을 해도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울 만큼 맛있는 요리가 되는 것이죠.
4: 이게 그림으로 볼 때는 저게 무슨 맛이 날까 싶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아, 이 맛이야, 이걸 느낄 수 있는 그 맛이 국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었어요. 우리 엄마가 툭하면 끓여줬어요.
0: 두부와 부추를 넣어 보글보글 끓이다가 새우젓으로 마무리. 새우젓국 완성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름을 두르고 볶아볼까요? 살짝 볶아낸 새우젓은 국민 간식 김밥으로 만들어 한 입에 쏙.
5: 옛날에 어르신들이 애들 김밥 싸줘 그러면 재료가 아무래도 많이 들어 부담이 부담스럽고 그러시니까 이렇게 맛있게 드셨다 해가지고.
0: 노란 무도, 달걀 지단도 필요 없는 새우젓 김밥. 학창 시절 부시락으로도 소풍 갈 때도 어머니가 싸주던 추억의 맛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지라요.
4: 아까보다 국물 색깔이 달라지죠?
0: 자글자글 두부 조림에도 새우젓을 살짝 얹어줍니다.
6: 뭐 온통 새우젓밖에 없어요?
4: 아, 여기는 새우젓 빼면 시체예요.
7: 아, 새우젓. 네,
4: 새우젓 아니면 먹을 게 없어요.
8: 이거 드세요.
9: 먹었다, 잘 차렸다.
10: 아이고, 우리 맛있는 새우김밥이었네.
5: 네, 새우젓하고 고기하고도 다
4: 썼어. 아이고, 너무 좋다. 옛날에 여기가 배가 늘 피했었는데. 이야. 물이 나가면 냇물. 아, 물이 들어오면 바닷물.
10: 아, 네. 바닷물이 약간 다 들어왔으니까.
4: 네. 개껏으로 유명했던 동네라 사람이 많이 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뭐 농사 짓는 그런 분들이 여기로 시집 오기를 열망했던 동네. 근데 여기는 호도서 시집 왔어.
11: 나는 호도서 시집 왔어.
12: 광천으로 시집 오니까 좋으세요?
11: 좋기는 뭘 좋아해요?
4: 옆에서 고생했다 그래. 새우 있었으면 해녀만 했지. 옛날에는 호두가 누가 알아줬어.
0: 충청남도의 큰 시장 관문이던 시절. 부유한 광천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살고 싶은 마을이었답니다.
4: 나는 이 마을이 그래도 좋고 한 번도 떠난 적 없고 70평생을 여기서 살고 있는데 이 동네가 내 사랑이고 애인이고 거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아마 새우젓 장사하다가 그냥 마칠 것 같아요.
0: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내 고향. 괜스레 어깨가 으쓱해지고 고향을 지켜온 세월이 훈장처럼 자랑스러워집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고향의 감칠맛을 찾아 바다로 향해봅니다. 정박한 배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데요. 출항 준비가 한창입니다.
12: 선장님, 네. 지금 뭐 하세요?
11: 아, 저기 조개 잡으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12: 조개를 잡으러 배를 타고 가세요?
0: 네. 아는 이가 많지 않은 선장님의 비밀 장소가 있다는데요.

0: 물이 빠지면 수십만 평이 나는 산펄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잡는 거예요. 큰 거는 네 마리도 1kg 나가요.
1: 아니, 네 마리의 무게가 1kg이나 된다면 조개 한 개의 크기가 얼마나 크다는 겁니까요?
0: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잡는 거예요.
2: 여기에 뭐가 있어요?
0: 여기에 이제 개조개라고도 하고 무럭조개라고도 하고.
1: 아니, 물고기 무럭이 아니라 조개 명이 무럭이라 꽤 궁금해집니다.
0: 저기 지금 잡고 있는 거죠.
1: 바닷물이 빠지면 모래 섬을 이루는 희한한 갯벌.
3: 여기는 아무도 잘 모르겠어요.
0: 여기는 아는 사람만 아는 보물섬이에요.
1: 하하, 이제 보물을 캐러 가볼까요? 오늘 한 대야는 채워볼 요량입니다.
0: 요게, 예? 요게 그거 눈이야, 지금 이게. 요 뚫린 게, 요 구멍이, 이거 봐요.
1: 갯벌에 송송 난 요 구멍이 조개의 네. 숨구멍.
0: 아, 자, 이렇게.
1: 요게 바로 우럭 조개 되시겠습니다.
0: 이 조개는 3월부터 5월 사이가 제일 여물고, 그 이후로는 이제 산란해서 좀 맛이 덜하죠.
1: 우럭 조개는 보통 20-30cm 뻘 속에 파고 들어가 수관 끝을 밖으로 내놓고 먹이 활동을 한다는군요.
0: 요거 여기 있네, 여기. 그럼 긴가 아닌가 이제 의심스러우니까 요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어떤 놈은 물을 찌익 깔기고 들어가고.
1: 오, 정말 물총을 쏘네요.
0: 여기.
1: 하하, 잡혀서 화가 났는지 계속 쏩니다. 자, 구멍을 관찰해 보면 정말 쭉 물을 뽑네요. 이거야 뭐 우럭 조개 풍년이네 싶지만 예전에는 80kg씩 잡기도 했답니다.
0: 아이,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도로 댕기질 않았어. 옛날에는 앉은 자리에서 땡 이렇게 한 바퀴 돌으면 이걸로 하나씩 봤다고.
1: 바다도 날씨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노릇.
0: 이게 개조개, 그저 우럭조개거든, 이게. 그런데 다 죽은 거예요, 이게. 이런 놈은 얼마나 컸던 건가. 이거 봐, 이거. 이렇게 큰 것들이. 작년에 여름 날씨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다 열받아서 죽은 거예요.
1: 바다 날씨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것 같아도 조개 캐는 일을 멈추지 않는데요. 돌아가려고 해도 그건 역시 바다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3: 에? 언제 들어가요?
0: 물이 들어야 가요.
3: 물이 들어와야지?
0: 네, 물이 들어와야. 물 닿아가지고 배 뜯는.
3: 아, 지금 가고 싶어도 못 가요?
0: 네, 다 헤쳤어.
1: 꼼짝없이 기다리는 수밖에요.
0: 우리 배는 물 다 있으니까 어느 정도 들어오면 가요. 지금 물 들어오고 있어요.
1: 물배를 꿰고 있어야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자, 얼마나 잡았을까요?
3: 많이 하셨어요.
0: 그냥 서우는 면했네.
3: 이 정도면 얼마나 돼요?
0: 한 30kg 되려나? 25kg 되려나?
1: 주는 만큼만 감사히 받는 것. 뱃사람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휴, 그래도 제법 묵직합니다. 우럭 조개 싣고 돌아가는 길.
3: 어디로 가요?
0: 죽도로 가요.
3: 네?
0: 죽도로.
3: 죽도?
0: 네. 청수만에 유일하게 홍성군에 섬이 한 군데요.
1: 대나무가 많아서 죽도라 불리는 섬. 천수만이 품은 홍성 유일의 유인도이자 명소입니다. 1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 조개를 싣고 다시 이동합니다. 원래 장독 선장의 거주지는

0: 가축도 아내와 함께 식당을 운영합니다.
1: 많이 잡았어? 어, 지난번보다 더 많이 잡았네.
0: 아내 칭찬 한마디에 아쉬움이 사라집니다. 무럭 쪽에는 죽도에서 인기가 좋은데요. 남편 덕에 재료 걱정 없습니다.
1: 아까 담글 것도 없어 이거는. 그냥 청양초하고 파만 넣으면 돼. 냉이나 이런 거. 무럭 쪽에 먼저 넣으면은 무럭 쪽에 국물이 이렇게 뽀얗게 우러나요.
0: 마치 고기 육수처럼 진한 국물이 우러나는 우럭 조개탕. 게다가 냉이로 향을 입혔으니 들과 바다의 환상의 조합입니다.
1: 여기 이거 알. 이 조개 알인데 수백 개, 수천 개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야, 조개가 알이. 굉장히 담백해, 이게. 그래서 3, 4월 달이 제일 좋아.
0: 이야, 제철 맞은 알배기 우럭 조개의 뽀얀 속살. 무슨 맛일까요?
2: 엄마 초유 맛. 엄마 전 먹던 초유 맛이에요. 몰랑몰랑한 데도 먹으면 엄마 근육 먹던 그 맛이 느껴져요.
0: 우럭 조개를 제대로 즐기는 가장 대표적인 요리. 우럭 조개 샤브샤브 되겠습니다. 손질한 조개살을 육수에 적셔주세요. 조개하면 빠질 수 없는 두 번째 요리. 바지락까지 듬뿍 넣고 면치게 하게 되는 우럭 조개 칼국수. 이거야 정말 침이 고이는데요. 캬, 우럭 조개 덕분에 손님들 바글거리고 너도 나도 우럭 조개 맛에 빠져듭니다.
3: 너무 맛있어요. 엄청 많아요.
0: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맛이 어떻습니까요?
4: 저 다시 들어갔는데 이런 거 막 처음 먹어봐요. 너무 맛있어요.
3: 이 가운데 살 부분은 녹아요. 입에 들어가면 녹고요. 가위 부분은 되게 쫄깃해요. 편하네. 일반 바지락처럼 편하네.
5: 달아요, 달아.
6: 달아요.
5: 먹을수록 더 먹고 싶은 맛이야. 근데 먹을 게 없어. 이제 다 떨어졌어. 아깝다.
0: 감칠맛의 건배.
7: 우럭 조개.
8: 좋아요.
0: 자, 감칠맛으로 입이 즐거웠다면 이번에는 죽도의 아름다움에 빠져볼 차례. 주변에는 11개의 무인도가 펼쳐져 있고 대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가 시원하고 청명한 이곳. 전국의 강태공들은 물론 아름다운 경관에 매료된 관광객들이 줄을 잇습니다.
9: 한적한 이런 데 와가지고 또 이제 뭐 와가지고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시간 보내면서 같이 걷기도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도 풀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10: 그냥 콧바람 쐬니까 좋네요.
11: 아, 건강 오셨어요?
10: 네.
0: 죽도 새마을 지도자인 이경진 씨는 사람들에게 둘레길을 안내합니다.
12: 많이 오시죠. 지금 뭐 주말에는 한 거의 1,000명 이상 그 정도로 들어오십니다.
13: 한 주에요?
12: 네.
0: 총 길이 3.5km 죽도 둘레길. 1270m의 대나무 숲을 걸으며 하늘과 바다 숲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12: 여기는 뭐 모든 산들이 다 대나무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주 수입원이 복조리 내지는 뭐 바구니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당시 옛날에는 그게 아주 생업이었어요.
14: 생업으로?
12: 네, 생업으로 온 뭐 집집마다 그냥 하루 종일 거기에 매달려서 만들고.
0: 죽도에서 나고 자란 이경진 씨는 대나무에 얽힌 추억도 많답니다.
12: 어른들이 복조리 만들어서 한쪽에다 모아놓으면 우리 이제 꼬마 있을 때 몰래 훔쳐다가 엿받고 먹고 들키면 두드려 맞기도 하고.
0: 죽도 주변의 11개 무인도는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었는데요. 큰 달섬, 작은 달섬, 충태섬, 세 개의 섬은 썰물 때에만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군요.
12: 아, 여기가 물이 빠지면 용란 두목이라고

0: 큰 두목이 하나 그 형성이 돼 있는데 거기서 뭐 용이 승천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가 그 뭐 분화구처럼 수심이 굉장히 얼마큼 깊은지도 모를 게 막 사파라게 깊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미역 감고 수영하고 많이 놀았고 또 뭐 고기도 잡고 많이 놀았는데
1: 죽도와 큰 단섬 사이 물이 빠지면 나타나는 물웅덩이 용난 둠벙. 과거엔 대나무와 소라 껍데기를 이용한 독살이라는 어로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기도 했답니다.
0: 여기 물소리 들리는 요곳이 지금 인공폭포인데 아까 지나오면서 보셨던 그 용난 둠벙 있잖아요. 용이 숨차는 그 기운을 담아가지고 여기 두더 뭐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어요. 좋은 소원 하나 빌고 하십시오.
1: 가끔은 간절함을 자연에 빌기도 하죠. 그건 아마도 믿음보다는 다짐일 겁니다.
2: 아주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시고 3년 안에 집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원 드렸습니다.
1: 대나무가 속살거리는 숲길 따라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근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채워갑니다.
3: 일단은 콧바람 쐬서 좋았고요. 맨날 집에만 있다가 죽도라는 곳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오늘 와서 또 한 번 더 느껴보는 것 같아요.
4: 나중에 와이프하고 같이 우리 딸내미들은 다 시집 보내고 나서 둘이 와서 같이 한번 살아보면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1: 누군가에게는 휴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이 되는 곳. 자연에서 얻은 기쁨과 감칠맛 나는 홍성의 매력. 내일도 함께 떠나보시죠.
5: 우와, 와 알찬 거 봐. 알찬 거미.
6: 여기가 사실상 돈벌이가 많더라고요.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뭔 일이 있겠구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0: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홍성의 바다, 그곳에도 봄이 흐르고 있습니다. 햇사람들의 손을 바쁘게 만드는 녀석.
1: 우와, 와, 알찬 거 봐. 알쪽 봄이.
0: 이맘때 누릴 수 있는 호화. 알이 꽉 찬 봄 주꾸미 맛보고. 산천 먹거리로 풍성한 전통시장의 보물도 찾고.
2: 여기 홍사시장에 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0: 보통의 삶은 달걀이 아니고 뭔가 독특한 고운 달걀입니다.
3: 이게 안 없었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어요.
0: 수십 년 전통의 소머리 국밥도 맛보시죠. 먼저 고향의 품처럼 넉넉한 홍성의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낭만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충청남도 홍성. 오늘은 낙조 명소로 유명한 남당항을 찾아갑니다. 조수 때마다 다른 모습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갯벌. 광활하게 펼쳐진 대자연의 보고 천수만. 아름다운 석양이 내리고 괭이 갈매기 등 철새들이 찾는 곳. 그곳에 홍성의 대표적인 어항 남당항이 있습니다. 새조개, 대하 등 사계절 싱싱한 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곳.
4: 천수만은 말 그대로 천혜의 자원. 산으로 다 이렇게 가로막혀가지고 엄마의 보금자리하고 똑같이 생겨서 뭐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태풍도 없고

0: 우리가 살수 있는 조용한 곳이기 때문에 봄에는 쭈꾸미가 만발해서 알이 토지토지 싣고 또 가을철에는 그 옛날에 임금님의 진지상에 올라갔다는 자연산 대하 꽃게 전어가 많이 나오면서 겨울에 깊은 물 속에서 새죽에 자라서 나와가지고 사계절에 여기에 걸맞는 수산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곳이에요.
1: 풍요로운 갯벌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남당항 어민들은 지금이 딱 좋은 해산물을 찾아 분주해집니다.
2: 안녕하세요. 네. 아, 지금 어디 가시는 중이세요?
3: 바다 가요. 바지락 잡으러. 지금이 제철이거든요. 4월부터 6월 초까지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품 바지락 대한민국에서도 알아줘요. 여기 바지락은.
1: 아, 모녀의 바지락 해는 솜씨 좀 볼까요? 오잉, 손이 꽤 빠릅니다. 호미질 한 번에 바지락 한 개씩 툭툭. 하하, 한 통 금세 채울 것 같은데요.
3: 18살 이때부터 다녔을 거요. 그때는 많았어요. 바지락도 많고 비도 많고 겨울에는 긴 양식하고 옛날에 여기서 긴 양식을 해가지고 김이 많이 나와서 광천김이 그때부터 생겼어요.
1: 평생 남당항을 떠나본 적 없는 김원래씨. 딸의 바지락 해는 솜씨가 영 탐탁지 않습니다.
4: 유런히 잡아. 10kg 잡아야지.
5: 근데 이거 바지락은 내 눈에만 안 보이는 건가? 바지락은 내 눈에만 안 보이는 건가?
1: 부지런히 호미질을 해보지만 성한 바지락은 찾기 힘든데요.
4: 껍데기도 다 집어넣어. 바지락 잡아오면 쟤는 껍데기가 막 반도 더 돼. 걔네들이 대가리가 쭉 서 있다니까 이렇게. 우와. 얘네들이 땅속에서 이렇게 딱 서서 박혀 있어요. 요거 이렇게 있다가 물 들어오면은 얘네들이 입을 딱 벌리고 위로 물을 받아 먹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박혀 있잖아. 이렇게 이거 봐.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1: 들을 땐 쉬워 보이는데 왜 안 되는 건지. 사실 혜선 씨는 미국에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답니다.
2: 아니, 미국 가 있는 사람을 들어오라 그랬어요?
4: 미국이나 한국이나 먹고 사는 거 고생하는 건 다 똑같은데 뭐하러 보고 싶을 때 고등무덕에 거기서 살 필요가 있어.
5: 네, 그때 좀 향수병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었을 때야. 애기 낳고 바로였거든요. 그때 또 딱 그 소리를 들으니까 더 오고 싶더라고요.
1: 타향살이에 마음이 병나고 고향 바다가 그리웠답니다. 역시 돌아오길 잘한 걸까요? 마음이 그리 편안하다네요.
5: 좋아요. 재밌고. 고향 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일이 많으면 일이 몸이 힘든 거지. 마음이나 정신이 이렇게 마음이 힘든 건 아니죠.
1: 그렇게 돌아온 고향 남당항. 변함없는 파도소리와 바다 내음이 혜선 씨에게 새로운 꿈을 품게 했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혜선 씨가 출항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은 갯벌이 아니고 바다. 요즘 뱃일을 배우는 중이랍니다.
5: 요새 쭈꾸미 철이라서 쭈꾸미 잡으라서 제가 이렇게 배를 하면은 다른 수산물도 이렇게 잡고 그러면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뭘 더 드릴 수가 있고 가격도 좀 더 저렴하게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를 배워볼까 그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멋있잖아요.
1: 남당항 여자 선장의 꿈. 야, 혜선 씨,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5: 있어. 첫판부터 있어요. 와, 알찬 거 봐. 이거 올리자마자 나왔어요. 알쭈꾸미.
1: 쭈꾸미는 소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마이너스. 아이고.
1: 아, 이거 쉬운 일이 아니네요.
2: 아, 쉬운 일 아니면 개, 소라 뭐 이런 것들이 애들을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도우려고 이런 걸 딱 닫아요. 저 안에서 이제 꼼짝 안 해요. 안 때려도 이게 잡아다려도 막 기름 막 이렇게 들여가지고 잡아다려야 이게 떨어지죠. 애들이 달려붙기 전에 갑작스럽게 빼야 돼요.
1: 달라붙기 전에?
2: 네.
1: 아.
2: 근 때려놓으면은 네. 꽉 붙어가지고 개몽둥이가 다 찢어져도 안 나와요.
1: 그래서 혜선 씨가 뺀 거는 다 몽둥이가 찢어져 있구나.
0: 죽어 있어. 잘라 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찢어놓으면 얘 곧 가실 것 같아요.
3: 아주 그냥 만신창이가 됐네요.
2: 지금이 가운데를 찌개한다. 팔, 입 있는데.
0: 입 있는데?
2: 네. 딱 잡고, 여기도 갑자기 쫙 빼야.
3: 찰나에 확 빼내야 하는데 말이죠. 따라 한다고 하는데, 마음 같지 않습니다.
0: 아, 나도 갑자기 하는 것 같은데. 내 기분은 갑자기인데, 얘네는 안 갑자기인가 보다.
3: 봄 쭈꾸미가 별미인 이유는, 산란기를 앞두고 알이 꽉 차있어 더욱 고소하고 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 있어서랍니다. 그런데 예전 같지 않은 어획량, 뱃사람으로 살고 싶지만 겁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0: 미역당 사야겠어요. 미역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배우는 입장이지만 아저씨는 이거 기름값도 안 나오고 생업이신데
2: 이거 뭐 먹는 거야, 뭐. 쭈꾸미 마음인데. 들어가자고요.
3: 뱃일을 배우다 보면 바다에 순응하는 법도 배워갑니다.
0: 소라 속에 들어가는 거는 산란기 때 들어가니까 봄에만 나오고 가을에는 배아 잡아야죠.
3: 자, 오늘 바다 수업도 이렇게 마쳤습니다. 쭈꾸미를 빼내는 실력은 서툴지만 나름의 노하우도 있다고요?
4: 국내산 쭈꾸미는요 여기에 동그랗게 링으로 돼 있는 거.
1: 아, 그거 있으면 국내산인 거예요?
4: 네, 이거 국내산.
1: 아, 그리고 양쪽으로?
4: 네,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3: 어머니와 함께 운영하는 식당에서 요리 솜씨만은 수준급인 혜선 씨. 제법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답니다. 오늘 잡은 쭈꾸미로 뚝딱뚝딱 만들어내는군요. 와우, 먹음직한 쭈꾸미 초무침도 완성. 손님이 오신 모양이군요.
5: 아이고, 우리 건우 왔어.
0: 건우
6: 나오더라.
0: 뭐 먹었죠? 뭐 먹었죠? 혼자 뭐 먹었죠? 말해봐. 뭐 먹었죠?
4: 아, 조카요.
0: 조카?
4: 네. 원래는 미선이가 여기 둘째 동생이 엄마랑 같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시집간 이후에 근데 주말마다 이렇게 와가지고 일을 도와줘요.
0: 오늘 뭐야? 이거, 내가 오늘 아침에 나가서 잡아온 쭈꾸미.
6: 아이고,
0: 그렇네.
6: 아, 쭈꾸미 몇 개지?
3: 아, 그러니까 동생과 조카를 위해 요리를 한 거였군요.
6: 잘 먹겠습니다.
0: 얼마나 맛이 좋은지 먹어봐.
3: 쭈꾸미로 차린 진수성찬.
7: 먹어보자. 진짜 고생했다.
0: 왜
7: 잘 안 잡히는데?
0: 이거 맥히네. 맛있어.
8: 쭈꾸미 머리에 이게 있어?
0: 오.
8: 쭈꾸미 머리에서 안기는 나와?
0: 어, 떨어지 어떡했어.
9: 안 오면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면 마음이. 엄마.

0: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1: 이렇게 보다듬어주는 그런 엄마 같은 그런 남당한 그런 같은 그런 존재 같은 이제는. 사랑해.
2: 고향의 바다는 엄마의 품처럼 포근합니다. 자, 이번에는 뭍으로 올라가 봅니다. 하늘하늘 벚꽃이 만개한 홍성읍. 완연한 봄 기운을 느끼며 찾아간 곳은 홍성에서 가장 큰 홍성 전통시장입니다. 홍성은 예부터 충청 내륙의 육상 문물과 서해의 해상 문물이 만나는 곳이었죠. 갓 잡은 해산물은 홍성장으로 모입니다.
3: 야, 쭈꾸미 사요. 아, 살기 좋고. 이런 해산물 많이 나와서 좋고. 공기도 좋고, 바다에 살으니. 홍성이 엄청 좋네요, 언니.
2: 훈훈한 정과 아련한 옛 풍경이 있고, 170년의 보부상 역사를 이어가는 곳. 홍성 전통시장의 5일장은 80년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추억이 깃든 곳이죠.
4: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미, 시동생, 시할머니. 꼼짝 못하고 시집다리만 하고 이것도 못다 먹었다. 진짜 못 먹었는데 지금 먹으려니 그들만치 맛이 없다고.
5: 왜 맛이 없어?
4: 입맛이 맛있어. 입맛이.
2: 긴 세월 전통시장의 국밥집은 시장을 찾는 이들의 든든한 한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6: 요거는 머리, 요거는 앞, 요거는 앞에 입 있는데, 이거는 혀, 웃음, 이거는 머리, 이 뒷머리, 귀. 귓바퀴 있는데, 옛날서부터 홍성하면 축산업, 한우. 그러니까 이게 좀 알아주잖아요, 한우.
2: 축산업이 발달한 한우 본고장 홍성. 한우 약 5만 마리, 돼지 약 58만 마리로 사육두수 기준 충남 1위입니다. 한때는 인근고장의 소들은 대부분 홍성에서 가져다 키운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6: 여기는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장에 와서 뭐 이것저것 보리 볶고 보고, 강공수 보리 보고, 또 마지막에 국밥 한 그릇 먹고.
5: 홍성에 무슨 강공수가 뭐가 있는데요?
6: 여기요, 법원도 있고, 세무서도 있고. 그래서 저 당진 예산 쪽에서 지금은 옛날에는 여기밖에 없어서 다 일로 모여요.
2: 충남도청 소재지도 홍성의 홍북읍에 있을 만큼 주요 관광소가 많아 공무원의 도시라고도 불린답니다. 자, 소머리 국밥에 들어가는 특별한 재료. 바로 인삼입니다.
6: 인삼도 홍성에서 나는 거예요. 홍성 갈산이라는 면단위가 있는데 홍성에서 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2: 뚝배기도 늘 데워놓는 정성. 아낌없이 담아내는 국밥 한 그릇에 장보러 먼 길 온 사람들은 장바구니도 채우고 허기도 채웁니다. 긴 세월 찾아온 장날은 그 한결같음에 고맙고 소중한 추억도 떠올리게 하죠.
7: 옛날에 여기 오면 고무신 때우는 사람, 뭐 양은 냄비 때우는 사람 하나 붙여가지고 갈치꼬리 하나 하고 집에 가면 할배가 좋아하고.
8: 지금도 너무 정겹고 좋아. 잠깐이지만 한 시간이 됐든 두 시간이 됐든 내가 와서 진짜 이게 뭐 돈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
2: 그런가 하면 홍성 전통시장에만 있다는 명물이 있었으니 옛날에는 곤달걀이라 불렸다는 보신알 되겠습니다.
9: 보신알 좀 주세요.
2: 대체 보신

0: 말이 뭔가요?
1: 이거요? 어. 그 저기 저 해봤어. 장에 가면 이것 좀 사다 달라고 그러더라고.
2: 마을 어르신들이 다 이거 기다리고 계시나 봐요.
1: 그리고 지금 있을지요, 회관이.
2: 아, 이거 또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갖다 드리고 가야지.
2: 뭐하러 오셨어요?
3: 곤달걀이요.
2: 곤달걀?
3: 네.
4: 저요? 곤달걀이요.
5: 곤달걀?
3: 아, 고시날이요.
2: 고시날?
3: 네. 어, 여기 그 홍사시장에 국물이라고 하더라고요.
6: 다른 데는 없어요.
5: 여기밖에 없어요?
6: 네.
0: 5일 장에만 문을 연다는 보시날 가게.
2: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2: 저기 보시날이라는 게 뭐예요?
7: 부화장에서 부화가 안 된 계란 보고 보시날이라고 해요.
0: 그러니까 삶은 달걀이라는 건데 그게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7: 생긴 거는 유정란이라고 하고요. 안 생긴 거는 무정란이라고 해요.
0: 무정란은 수정되지 않은 알, 유정란은 수정된 난자를 가진 알이죠.
8: 이거 옛날에는 뭐 먹었어.
1: 아유, 이거 아, 얼마나 이걸 귀한 건데.
8: 이거 가자. 맛있어.
2: 이거요?
8: 응. 생긴 거, 병아리 생긴
1: 병아리 생기다 마른 거.
2: 병아리 생기다 마른 거?
8: 아, 잘 생겼는데 이거? 이건 안 돼. 너무 많이 생겼어. 이거요, 응. 내가 한 20살? 한 그 정도 돼서 이거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일 다니면서 실시간이면은 화장실 간다라고 이제 언니들하고 몇 명이 가서 막걸리 집 가서 얼른 먹고 오는 거예요. 이거. 네.
2: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8: 그때는 뭐 고기보다도 이런 걸 많이 먹었잖아. 싸고 또.
1: 고된다고 이걸 일부러 먹었어. 그걸
8: 원칙 쫀득거리요.
1: 그렇게 해가지고.
0: 다소 거부감이 있을 법도 하지만 넉넉지 못한 시절 보신알은 고된 일과를 넉넉히 지탱할 힘이 되곤 했습니다.
7: 고기도 이렇게 해서.
2: 불은 왜 끄신 거예요?
7: 아, 불이 화나면 이게 겁난을 못해요.
2: 겁난?
7: 네, 생긴 거랑 안 생긴 거랑 겁난을 해야 되거든요.
0: 불빛을 비춰 유정란과 무정란을 구별해낸다는데요. 수년간 장날이면 새벽부터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로 구분할 수 있는 건가요?
7: 안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빨갛게 비치죠. 생긴 거는 이렇게 깜깜해요. 이렇게 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생긴 거예요. 이건 생긴 거예요.
0: 아하! 빛의 투과 유무로 구분이 되는군요.
2: 만드신 건가 봐요?
7: 만들었어, 애기 아빠가. 이거 깡통으로 만드는 거, 근육 깡통으로 만드는 거.
2: 이것도 되게 오래됐나 봐요.
7: 엄청 오래됐어요. 이게 한 48년 정도 됐나요?
2: 48년?
7: 네.
9: 이게 전구가 들어있어요. 이게 전기를 그래서 겁난을 하는 거예요.
7: 제가 결혼한 지가 48년 됐어요. 시어머니가 할 거 없다고 그냥 너도 놀고 나도 놀면 뭐하냐 그래가지고 이걸 시작을 했어요.
0: 여전히 장작불에 뭉근하게 달걀을 쪄냅니다. 이제 좀 편하게 할 만도 한데 가스불을 사용하지 않는 건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7: 가스를 하면 우선은 쩐이 많이 들어가고 나무는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2: 나무가 왜 돈이 안 들어가요?
7: 여기에 생선 학고가 있어요. 아. 생선 장사들이 학고를 그냥 버리거든요. 그런데 다 팔고 버리는 거 우리가 가져다가 말렸다가 떼고
0: 불편함을 감수하고 아끼는 덕에 사람들은 긴 세월 저렴한 가격으로 보시나를 찾을 수 있는 거죠.
2: 계란 달걀 6개 2,000원이요?
7: 아, 본래 30년 동안은 4개, 4개 1,000원씩 팔았어요. 30년 동안. 30년 만에 지금 올린 거예요. 2월 달부터. 2월 달부터 이게 이제 3개 1,000원씩.
0: 가격만 보면 남는 장사는 아닌 듯한데요. 30년을 고수해온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7: 절대로 하라고 해서 아유 저는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0: 손님들 오셔서, 아, 제발 좀 하라고. 우리 그거 먹고 싶은데 안 하니까 못 먹는다고 빨리 좀 하라고 막 와서 사정사정 하시는 거예요. 어서 와요. 얼마나 드릴까요?
1: 5,000원이요.
0: 5천
1: 안
0: 원이요?
1: 생긴 걸로 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서비스.
1: 장난하나 저는 꼭 와요. 진짜. 그쵸. 완전 찐단 걸. 아, 그리고 저기 아시는 분들도 가끔 사다 달라고 하시면 조금씩 사다 드리고.
2: 할머니 생각도 아버님 생각도 하고. 이제는 이제 그 당신들하고 손잡고 가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세월이 흘러 보니까 이거 먹을 때마다 옛날에 부모님 참그 나를 데리고 추운 날도 데리고 먹고 이런 거 그런 생각이 난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어요.
3: 부모님 손잡고 와서 먹었던 그 맛. 이제는 자식 손잡고 와서 회상하는 음식이 됐습니다.
0: 그냥 이제 옛날 먹던 그 기억, 그리고 또 제가 이런 걸 옛날 음식을 생각하면서 만들고 팔고 하니까 더 좋아요.
3: 수십 년 한자리를 지켜온 사람들은 누군가의 추억을 간직해주고, 고향이 좋아서 돌아온 사람들은 희망을 얘기하는 곳. 정겨운 홍성의 이야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4: 아니, 팥으로 메주를 써요?
5: 네.

0: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이어서 세상을 뒤집고 시즌3가 방송됩니다.
3: 아직도 채널 돌리는 중이세요? 이제 EBS로 오세요.

0: 밤 10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토요일 밤 11시 5분 세계의 명화.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일요 시네마. 일요일 밤 10시 5분 명의. 일요일 밤 11시 10분 한국 영화 특사. 이번 주말은 EBS.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2: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3: This one!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6: 앉으세요.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우리가 지금 노답이잖아. 근데 저기 옛답이 있어.
1: 안녕하세요.
2: 차 너무 예뻐요.
1: 아, 멋져요.
3: 정말 막막했는데 이제 구세주.
2: 이건 페토남이 아니라 모렴치남 아니에요? 아니고.
4: 근데 진짜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가봐야 돼서.
1: 진짜 너무 좋아하네.
5: 이게 친이 딜러가 하는데.
1: 어떻게 해보네.
2: 아 진짜? 네. 나 뭐 아낌없이 주는다.
1: 안녕. 가지마.
5: 가지마.
1: 잘 가란 말은 거짓말이었어. 가지마.
4: 얘들아 우리 올해 진짜 시즌3 하면서 어땠어?
6: 나는 우리 막냉이가 새로 들어와서 좋았어.
2: 재홍아 너 와줘서 너무 기뻐. 늦었지만 환영 박수 보낼게. 와.
7: 아깝다.
2: 와줘서 고마워.
7: 근데 도망가려고 했는데. 근데 힘들긴 해.
4: 힘들긴 해.
7: 근데 같이 있으니까 더 재밌고.
2: 그치.
7: 인생은 혼자가 아니라.
2: 맞아.
7: 다 같이 있는 게 재밌다.
4: 나은이랑 재홍이는 오늘 좀 친해졌어?
6: 원래 친했었어.
7: 나 친해졌다고 생각했지만 더 친해진 것 같아. 이미 친해졌지만. 부분이. 사실 팀 짜는 거 보면 홍훈이 형 해봤고 정희 누나 해봤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누나랑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거야.
2: 아 그랬구나.
7: 그러다 보니까 정희 누나 덕분에 같이 해보니까 모르는 것도 있고 궁금한 것도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2: 아 너무 좋네. 나도 덕분에 오늘 정희 누나랑 아주 오래된 부부처럼 그런
6: 그치 여기는 커플이야.
4: 여기는 차 안에서 대화가
2: 정말 이
7: 진짜 대단한 게
1: 우동빵을 많이 줬어.
7: 몸이 불편하잖아. 아, 진짜
2: 왜요?
1: 뭐가 왔어?
7: 뭐야?
1: 수가 나 그냥?
7: 아니면 벌칙 게임이 하나?
4: 뭔가 남익는데? 난 느낌이 와버려.
2: 뭐가 남익었어?
4: 남익어.
2: 아는 차야?
4: 내가 또 내 친구를 한 번도 좀 소개해본 적 없는 것 같아서.
2: 아 진짜?
4: 내가 좀 특별한 친구를 초대를 했어. 나윤이 너가 제일 좋아할 수도 있고 너도 막 설렐 수가 있어.
2: 그래?
4: 잠깐만 애들아.
7: 자리가 지금 없는데?
4: 눈 감고 있어.
2: 눈을 감고 있으래.
1: 눈을 감고 있으라고?
4: 뭔데? 얘들아 해피, 해피야, 해피.
7: 누나 친구가 있었어.
4: 해피야, 이쪽으로. 눈 감아. 눈 감으세요.
1: 눈 언제 떠요?

0: 정희 누나 친구가 진짜 없거든?
1: 자, 자, 하나, 둘, 셋 하면 뒤를 돌아보면 돼요.
2: 네.
1: 자, 하나, 둘, 셋! 해피!
0: 아, 야, 뭐야! 박수 안 치나?
1: 동현아!
0: 아, 동현아?
3: 아니, 사실.
1: 동현이잖아!
3: 야. 뭐야, 한 명 여기 죽은 거 아니야?
4: 아니, 손에 뻗어서 비누?
1: 어디서 굉장히 낯익은 실루엣과 얼굴이 탁 내리는데? 애가 너무 살이 찐 거예요, 동혁이가. 어, 그러고, 어, 나 진짜로 한 1초 동안 쟤 동혁이 맞아? 이러고 봤어요.
5: 봐봐, 아직 차가 안 떠났잖아.
1: 아.
6: 너 있어요?
3: 아, 그 뭐 내키진 않지만. 응! 진짜 생일이야?
1: 대박이네.
3: 나를 자꾸 너무 따라다녀.
6: 진짜 생일이야?
0: 미호라! 미호라!
2: 아, 그래.
0: 아, 아니다. 나는 공식적으로는 된 거야.
1: 아, 여러분, 이거?
7: 잠깐만, 다리 안 아파?
8: 어, 괜찮아. 꺾어. 오케이.
1: 됐다. 됐어.
8: 자세 편해? 어. 괜찮아?
9: 네, 서련 씨 왜 찾는 거야?
8: 그건 AOA 서련 씨고.
9: 같이 못하니.
1: 아, 그렇구나. 서련 씨 서련 씨.
2: 진짜 깜짝 놀랐어요. 박정인 또 갑자기 자기가 친구 불렀다?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서.
10: 사실은 정인은 이제 전부 입수해가지고 유치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인을 좀 빠르게
0: 불렀거든요.
10: 진짜로? 네, 그래서 진짜 찐 대학교
1: 진짜 찐
10: 대학교 때보다 좀
0: 아 진짜요?
10: 선배이기도 하고 같이 운동도 했고
1: 선배님
10: 네.
1: 그 형아
6: 오세요
1: 나오세요
0: 와, 와.

0: 재용이의 친구가 저는 궁금했어요. 우리 재용이 저희랑 있을 때랑 또 진짜 친한 사람하고 있을 때 재용이는 어떻게 다를까 그것도 궁금했어요.
1: 형은 편하게 앉아요.
2: 나 하나 더 들어가.
3: 여기 뭐 앉아? 여기 누구 앉아? 그럼 여기 정인이 앉아?
2: 아니, 둘이 여기 앉아.
4: 여기 두 개.
5: 갑자기 사람이 진짜 많아졌네.
3: 아, 그래.
2: 이거를 야, 우리 세비고에 이렇게 사람이 많을 때가 있냐?
1: 아, 사람 많으니까 지금
3: 뭔가
1: 옷을 꽉 찼어.
3: 진짜 캠핑 온 것 같아요.
4: 근데 나는 홍윤이 친구가 아니야.
3: 그래. 난 지금... 동혁이야, 사실.
5: 난 배신 안 해.
4: 나는 동혁이 친구야. 친구로 온 거니까.
5: 나 저 형반이랑 달라. 바로 배신 때리네.
4: 저 형반이야.
2: 근데 형이랑 인사 좀 묻자.
6: 게다가 바람처럼 같이 들려. 옆에서 막 시끄럽고. 이게 내가 들어야 되는 부분에서 못 들으니까 본의 아니게 스트레스 받았어요.
7: 저희 청가 정인들은 뭐 말을 안 하고 거의 소화로만 쓰다 보니까 거의 말을 거의 심하면 하루 동안 얘기 안 해요.
2: 아~
7: 심각하면
2: 하루 심지어, 좋은 소리가 없구나. 네,
7: 심지어 일주일 동안 말을 못 한 적 있어요.
2: 아~
7: 그, 오늘 갑자기 막 찾아오니까 말하는 게 다 까먹었어요. 이게 목소리 낼 수 있는 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고
2: 아~
7: 이게 자연스럽게 올라야 되는데 갑자기 올라가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3: 저 재웅이가 하는 소리 뭔 말인지 완전 이해할 수 있어.
5: 왜?
3: 배드민턴도 청각 선수들이 있거든? 같이 훈련을 했던 적 있어. 나만 지체였던 거야. 그래서 내가 말을 못했어. 그들은 수화로 얘기를 하는데. 와, 그래. 그것도 힘들더라.
2: 거기에 끼면은 우리가 뭐랄까 언어 장애가 갖게 되는 거지.
3: 갖게 되는 거라서.
7: 아, 나 언젠가는 수화를 써보고 싶다. 이 모든 사람한테.
2: 수화 맞추기 한번 하자.
7: 간단한 건데 이거 방송 나오시나 싶을 정도예요.
2: 아, 그냥 다 해봐.
7: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건데.
2: 해봐.
8: 이제 간단한 거 하면 되지.
7: 오해하지 마세요.
2: 오해하지 마세요.
3: 나 자, 먼저
7: 일단 첫 번째 갑니다.
2: 저 산
7: 맞죠?
3: 아 이거 현진이라고 배웠어요.
2: 인터넷에서 봤어.
3: 가운데 손가락 말하는
2: 거. 아 왜 이런 걸 봤지?
7: 왜 산? 이게 산이에요.
3: 산.
7: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갑니다.
8: 불? 하늘
7: 채요.
3: 그 다음에 뭐 한 거야, 대웅아?
7: 에?
8: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7: 아 이거 방송 나오시겠죠? 힌트는 옆에 있습니다.
2: 옆에? 친구.
8: 나무.
7: 에?
8: 나무.
7: 나무? 아니요, 틀렸습니다.
2: 친구.
7: 아, 비슷한
8: 가족?
7: 아닙니다.
8: 에? 가족?
7: 아닙니다.
3: 동료?
7: 에?
3: 동료?
7: 아닙니다.
2: 아, 형!
7: 정답. 형입니다.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5: 아, 옆에도 있다고 하면 그걸.
7: 그러면 반대로 이게 내려가면 동생입니다.
2: 아.
7: 가만히 있으면 사.
2: 그러면은, 홍윤이 형 한 번만 불러줘요.
7: 이게.
2: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7: 좋은 의미로
2: 하시면 안 돼요.
7: 그러니까요. 범이가 학교 딱 과 후배였어, 그러면?
9: 네.
7: 웅이가?
9: 네.
7: 아, 진짜? 네. 같은 수업 듣고 이랬나?
9: 네.
7: 근데 수업에서 웅이가 뭔가 수업에 잘 참여를 못했어?
9: 참여 못하기보다는

0: 일단 뭐 발표를 할때 나는 청각장애입니다 먼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발표하더라고요.
1: 아, 얘기를 했었어?
0: 네. 근데 이제 저는 발표할 때 웅아 너는 장애인이 아니라 같이 수업 듣는 이제 학생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가 먼저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너는 그냥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나는 박재웅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썼던 것 같아요.
1: 네. 아 진짜? 네.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면서 친해진 거야?
0: 그러면서 저희 동기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맨날 부르면서 밥도 같이 먹고.
1: 아 진짜?
0: 야, 같이 혼자 먹었거든요.
2: 아 진짜? 네.
1: 야 웅이 왜 그래? 주장 네. 왜 혼자 먹었어?
0: 인간 돕고 다니잖아 얘가. 아, 그래서. 저 혼자 다니는 거 좋아하고 하는데 근데 좀 그때부터 이제 잘 챙겨주고 하니까 형 동생
3: 좀 소심했었고 이제 장애라는 게 좀 편견이 좀 심했거든요. 교수님도 맞아요. 또 똑같았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항상 먼저 사과를 해요. 발표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죄송하지만 저는 청각장애 갖고 있으니까 이해해달라.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0: 똑같았어요.
1: 죄송할 게 하나도 없었는데. 네. 네.
3: 근데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발전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하게 얘기하고 문법도 이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형이 이제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1: 진짜?
3: 네, 자신감이 조금 만약에 형 없었으면 저 여기 없었을 거예요.
4: 아 진짜요? 그만큼
1: 너무 좋은 관계다.
3: 그때 당시 진짜 친구가 없었어요. 그때 자신감 너무 확 항상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이가 제일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귀가 내가 정말 귀가 좋았으면 차린이 몸이 안 좋았다면 차린이 소통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2: 전 재웅이가 항상 씩씩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만 보여줘서 뭐 주눅이 들고 자기를 잘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걸 상상을 못했는데
5: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알에서 깨나오듯이 좀 밝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뭔가 좀 그때는 아 짠하다? 아니야 대견스럽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1: 난 근데 이거 본인도 나는 너무 신기한 게 보통 이런 게 장애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아 괜히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처되면 어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너 되게 어떻게 이렇게 호탕하게
3: 없어,
1: 얘기했냐?
3: 없어. 화내면 그냥 화내는 거야.
1: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생각을 했어?
0: 딱 근데 눈에 보였어요. 그 친구가. 네. 박재웅이라는 친구가 제 눈에 보여가지고 제 동기들도 안 챙기는데 제가 더 먼저 나서서 챙겨주고 하니까 제 동기들도 따로 불러가지고 제가 밥 먹자. 아. 네, 그렇게 이제 좋게 이제. 네.
1: 진짜?
5: 그러면은 네. 주변에 그 좀 지인들 중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0: 학과 자체가. 학과에 있어요, 네, 있어요. 네.
1: 아, 그래서?
2: 근데 범위가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하지 마라는 거는 너 장애인 아니야 뭐 그러면 하지 마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미리 주눅 들지 마. 너가 죄송할 필요 없어 이 얘기를 해준 거라고 생각해서.
0: 동등한 입장에서 이제 수업 듣는 그 자체가 어쨌든 간에 장애는 일단 편견이 없어야 되잖아요.
3: 이제 자신감 많이 키우니까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거고 이제 떳떳하게 다니는 거 같아요. 너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는 거고 근데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렇게 독하게 마음 먹었던 거 같아요.

0: 우와. 막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어, 괜히 망했어.
1: 얘들아, 내가 너네들을 위해 마술쇼를 하나 오. 보여주도록
2: 준민이
1: 할게.
2: 준민이한테 배웠어?
1: 어, 내가.
3: 아, 이렇게 던지는 거야?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
2: 아, 기다려봐. 아니, 아무것도 안 되는데?
1: 안 들어갔어?
2: 뭐가 색깔이 달라. 언니 지금 돌이 파란색이야.
1: 아, 진짜?
2: 어.
4: 근데 진짜 확실히 전 처음 봤잖아요. 근데 캐릭터가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너무 달라가지고 이게 좀 조화로워서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2: 오, 네. 너가 본 매력은 어떻게 달라?
4: 약간 누나는 생기발랄한 누나. 이 밝은 에너지가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해주는 것 같아요.
1: 근데 맞아, 나는 맞아. 사실 네. 밝은 사람은 아니야. 여기에서 내가 밝은 모습이 나왔다라는 건 이 환경이 되게 편하다라는 거야. 사실 밖에 나오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 여기에서 내가 많이 밝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이 상황이나 이 순간을 즐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 같아. 그리고 애들이랑 다닐 때 무엇보다

0: 좀더 편안하고 안전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1: 우리 세비고 멤버 친구들이 다들 각자 영역에서 엄청 잘 살고 있잖아. 오래된 친구들이 보기에는 우리들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게 좀 어떻게 좀 봤어? 나 승일이한테도 그게 궁금했어. 얘가 어릴 때부터 내가 이렇게 살 거를 알고 있었을지.
0: 오,
1: 그냥
0: 궁금하다.
2: 그치? 이렇게 잘 살 거라고 생각한 친구지. 홍윤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좀 다사다난하다. 정말 변화도 많고 뭐 더 잘 알겠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계속 하고 싶은 게 자꾸 생기고 바뀌고 또 어떨 땐 이런 걸 하고 싶어 저런 걸 하고 싶어 하면서 만나서 얘기를 나눴을 때 진짜 뭐 눈을 엄청 빛내가면서 막 엄청 열띠게 또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친구로서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자리 잘 잡고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옆에서 보면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 나는
3: 이제 말씀처럼 이제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기회가 찾아올 거고 그 기회가 이제 이 친구한테는 지금인 것 같아요 네. 오. 지금인 것 같고 저도 일단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떤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 때문에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4: 나는 나윤이가 사고 났을 때도 그 후에도 만났을 때 난 사실 똑같았어.
5: 그러니까 팔을 절단되고 나서 이제 봤을 때
4: 나는 나윤이한테도 무슨 말을 했냐면은 야 나윤아 걱정하지 마. 조만간 기계팔 나온다고.
0: 맞아.
4: 너 나중에 다 달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윤이가 운동도 잘했지만 나는 그 고등학교 때부터 나윤이가 그런 삶에 대한 태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1: 맞아.
4: 나윤이는 운동뿐만 아니라 나는 다른 것들도 더 다 잘할 수 있다고 믿어.
1: 맞아.
4: 원래 하나를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하거든. 맞아. 그래서 내가 다 못하잖아.
0: 왜 마지막에 그래?
4: 다 장난입니다.
5: 근데 친구들이 나는 진짜 고마운 게 뭐냐면은 다 약간 동혁이 내 친구들은 다 동혁이처럼 그냥 내 장애를 별거 아닌 것처럼 일상화시켜줬다? 그랬더니 내가 장애를 받아들일 때도 뭔가 크게 와닿지 않은 거야. 그냥 뭐 너 괜찮을 거야. 그냥 이런 우리 맨날 막 놀고 그런 이야기를 하듯이 내가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야 어떻게 이런 애가 한 명도 없었어.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빨리 장애를 뭔가 이렇게 깊게 생각 안 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았나 싶어.
1: 나도 승일이한테 되게 고마운 게 진짜 말도 안 되게 먼 우리 서울 끝자락에 있는 우리 집에서 분당 내 병원까지 정말 주말마다 와가지고 거기서 자고 가고 무슨 보호자도 아닌데 그러면서 있는다 그렇게 하면서 시간 보냈던 게 내 재활에서는 엄청나게 큰 힘이 됐던 거야. 내가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게 되는 데는 얘가 아무렇지 않게 보내줬던 그 시간이 나한테는 엄청 큰 뭐랄까 좀 힘이 됐던 거지. 그래서 자리를 빌어서 친구 된 지 30년 만에 고맙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5: 그치. 아니 근데 이게 좀 낯간지럽지. 친구 사이에 고마워.
1: 고맙다. 맞아. 이제 올 한 해 다 갔는데 다들 올해 어땠어? 2025년 어떤 한 해였어?
4: 나는 도전.
1: 오, 도전? 왜? 어떻게?
4: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장비들을 다 샀어.
1: 와.
4: 그렇게 해서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어.
5: 난 알지.
1: 카메라 샀구나.
5: 참고로 원래 배우 준비했던 거 알지?
1: 맞아.
3: 저는 새로운 경험? 지금 이 자리도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늘 새롭고 그런 모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성장하는 마음으로 지금 2025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2: 다시 시작하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음원도 냈고 이번 달부터 좀 작업하는 노래들도 있어서 다시 시작하는 한 해이지 않았나. 홍윤이는 어때?
1: 나는 강연 활동을 지금 한 5년 넘게 이렇게 전국 다니면서 하고 있잖아. 근데 이 빠진 독에 물 붓는 일일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변할까? 사람들이 장애에 대해서 명랑하게 뭔가 에너지 있게 우리 장애들을 바라봐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일할 때가 많았는데 올해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받게 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어. 아, 사람들이 장애에 대해 인식하는 게 진짜 많이 달라졌구나. 내가 알던 대한민국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미 또 다른 세상이 됐구나 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느끼게 됐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5: 우리의 나이로, 우리가 한 살부터 먹었던 그 나이대로는 전혀 뭔가 어린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장애 나이는 7년이거든? 그러니까 약간 완전 커리어를 잃은 상태에서 7년이면 진짜 뭣도 아닌 그냥 20살짜리 애인 거거든. 그래서 그거에 오는 상충되는 것 때문에 내가 일부러 막 도전들을 하나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건 좀 긍정적이게 좀 마음을 좀 바꿔먹고 그렇게 좀 도전하고 성장했던 한 해였지 않았나. 25년이.
1: 맞아.
5: 라스트! 왜 울어?
0: 아 이게 연기가 와가지고.
5: 나는 내 이야기에 감동받은 줄 알아.
0: 미안하다. 나라는 사람을 새롭게 발견하는 한 해였던 것 같아. 좀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나답게 살고 싶고 좀 살아있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좀 더 나 자신을 믿고 표현하고 일하고 그랬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6: 갑자기 올해가 내가 이거 할 거라고 생각 못했던 셈이고.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청각 장애인데 말 많이 해 얘기해라.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아니 말을 발음 좀 연습하래. 저는 그대로 인정받고 싶은데 근데 가장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한편은 발음을 조금 많이 연습했으면 좋겠다. 이쪽에는 완전 청각장애인들은 수화로 썼으면 좋겠다. 근데 난감하는 거예요 중간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영원한 저한테 과제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한참 부족하겠지만 뭐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5: 근데 우리 여기 와서 별을 안 보지 않았어?
1: 아 그러자 그치? 좀 보자.
4: 별 밝아서 잔나무 보이는데?
1: 야 이거 진짜 예쁘지 이렇게 보는 거.
5: 여기
6: 조명 꺼야 될 것 같은데요?
4: 형 드디어 잔나무를 보는
1: 드디어. 아
7: 너머로
5: 어때 편하지?
7: 너머로
5: 아니
7: 거의 말고 이제
5: 앞으로 없는디?
6: 방송 거짓말 하면 안 돼.
5: 나만 안 보이는 거 아니지? 아니야.
1: 2026년엔 다 우리의 별을 찾자. 오.
5: 와. 마지막.
6: 아예 없는데.
5: 세비고 별이다.
2: 이야, 갑자기 별이 저렇게.
5: 세비고 자리. 세비고 자리.
0: 세비고.
5: 세비고 자리.
1: 얘들아 나는 어릴 때 승일이랑 이맘때 연말에 노래 자랑을 같이 막 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래를 같이 나가서
2: 맞네.
1: 그런 걸 또 같이 하고 김동률 가수님의 감사를 불렀었죠.
0: 그러세요.
5: 아 근데
2: 그래요. 네.
5: 박수 가자.
6: 박수요.
2: 박수. 우리 노래 들어도 눈물이 나질 않고 네 소식을 들어도

0: 뭐 여기까지만.
1: 와,
2: 맞아, 노래하면 언닌데.
3: 아름다운 청춘의 한가 함께 싸내려가자. 너와의 추억들로 가득 채울래.
4: Come on!
3: 아무 걱정도 하지는 마. 나에게도 맡겨봐. 지금 이 순간이 다시 완벽할 접을 수 있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5: 힘들 때만 옆에 있으면 동정이고요. 차라리 잘될 때만 옆에 있으면은 이건 우정이 아니야. 비즈니스야. 예, 한데 그 모든 순간을 우리가 다 같이 있어야 이게 우정이 되는 건데 우리가 진짜 깊은 우정을 같이 나누고 있구나.
2: 걱정 안 된다. 기대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아 그래 이렇게 그냥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친구구나. 그러니까 그게 가족인 것 같고.
6: 그거.
7: 아, 에디팅. 그, 다시.

0: 더우면 아마 이게 전화기고 이게 온도가
1: 축은
0: 이게 하여튼 히터. 나도 저거 위치 좀
1: 그 걔는 전원 누르면 안 되고
0: 전원
2: 차도 아늑하고 차박을 기대를 안 했는데 또 선물 받은 느낌도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캠핑 재밌는데?
3: 여기 신발 넣어줘.
4: 그래.

0: 형 이렇게. 야 이거.
1: 맞아.
2: 하이. 저희가 체격이 큰 남자 둘이 그 소형차에 같이 자려니까 걱정했는데 웅이가 한번 올라가 보더니 이거 위에서 잘 수 있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자라고 했어요.
3: 사실 위랑 밑에랑 너무 달라요. 공기 자체가 밑에 너무 따뜻해가지고 아 홍연 진짜 잘 잤겠다 느꼈는데 아 나도 좀 따뜻하게 한번 좀 누워볼까 했는데 이미 홍연이 이미 대팔자로 누워있더라고요.

0: 어, 물소리.
1: 근데 여기도 캠핑할 수 있네.
0: 어, 물소리, 물소리. 어,
1: 옆에 물 나가보자. 그래?
2: 야, 너, 야 이거 이거 나무 엄청 멋있다.
0: 아, 나무 보여?
2: 나무 가지 이렇게 보여.
3: 맞죠. 잔가나, 그러니까 잔가시가 이렇게 쭉쭉 뻗어져 있어.
1: 난 정희 누나 봐도 모르겠어.
0: 왜?
1: 안 보이는 거 맞는데 어디까지 보이는 건지 안 보이는 건지.
2: 약간 부분이. 이렇게 진한 거 있잖아. 진하고 굵은 것들은 보여. 어. 새 이런 건 안 보이는데 나무 이파리 이런 건 안 보이는데 이런 큰 얘는 근데 무슨 천장처럼 있네?
4: 나는 아침에 방에만 있는데 이렇게 나와서 친구들이랑 물소리 들으니까 좋네. 힐링되네.
5: 1박 2일의 캠핑은 우정 캠핑이었다.
1: 역시 캠핑은 우리 서로 몰랐던 거를 서로 알 수 있는 시간?
2: 그냥 모르는 것도 하나하나씩 해보면서 삐걱대고 자충우돌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진짜 진정한 여행의 즐거움이다. 이런 걸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6: 네 명이선 안 돼요. 한 명 더 불러주세요. 1학님 불러주세요, 그날. 그 추우니까 약간 눈 위에서 그것도 괜찮지 않아요? 아니, 말 함부로 하지 않을게요. 제가 괜한 말을 하고 왔습니다.
7: 취소.
6: 취소.

0: 안녕하세요, 시 여러분.
1: 안녕하십니까.
0: 이렇게 장애인들을 일을 시키고 비장애인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일을 하다가 마침 이제 정리하고 왔는데 저희 셋만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이런 쓰리샷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드리면서
2: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1: 세상에 미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4: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5: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6: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5: 아,

0: 되나?
1: 연결해
0: 볼게요. 예.
1: AIA 생명.
0: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냐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1: 이동하실게요.
0: 네.
1: AIA 생명.
0: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2: 다시 들어간다.
1: AIA 생명.
0: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2: 하!
0: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3: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4: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5: 맛있었어?
6: 너 고생했네.
7: 왔어요?
8: 가요 가요.
9: 가자.
5: 돌아가는 날까지 뭔 일이 있겠구나.
1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1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다를 수 있어, 브랜디.
1: 다음은 엉덩이를 이렇게 돌려보는 거야. 그렇지, 잘했어. 엄마고 브랜디 이모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 생일 축하하려고 만든 춤이야. 춤이 전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2: 이모예요.
0: 안녕, 얘들아.
2: 안녕하세요.
1: 안녕, 브랜디.
0: 그동안 잘 지냈어?
1: 와줘서 반가워.
0: 나도 반가워.
1: 얘들아, 여기 브랜디 이모 오셨네.
0: 너희들 진짜 많이 컸다. 블루이, 넌 아빠를 정말 많이 닮았구나.
2: 정말이요? 빙고는 누구 닮았어요?
0: 누구를 닮았냐면...
1: 이모지.
0: 이모가 선물 사왔지.
2: 정말이야?
1: 브랜디, 그냥 와도 괜찮아.
2: 선물 우주복!
1: 정말 안 사와도 되는 건데.
0: 애들 우주복 좋아하지 않아?
1: 좋아해. 문제는 빙고가 저걸 입기만 하면...

0: 걱정 마. 이제 커서 괜찮을 것 같으니까.
1: 잘 맞았으면 좋겠네. 얼마나 컸는지 잘 몰라서. 아,
0: 4년 됐어.
2: 내 건 너무 작잖아.
3: 빙고 건 너무 커.
0: 그럼 둘이 바꿔보면 어떨까?
2: 치타 우주복 맞게 해주실 수 있어요?
0: 미안, 블루이. 맞지 않으면 못 입는 거야.
2: 아, 치타 우주복을 입고 싶은데.
0: 이제 입을 나이가 지났어요.
2: 알겠어요.
1: 정말 예쁘다.
0: 너무 오랜만이야.
1: 나도 알아. 근데 있잖아.
0: 어?
2: 엄마. 빙고 다시 시작했어요.
1: 어, 안 돼. 무슨 일로 그러는데?
4: 안녕, 브랜디. 오랜만이다.
5: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동물 우주복.
1: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설명할 시간 없어. 안전부스로 가야 해. 블루이, 아빠는 어떡해?
0: 괜찮아. 이미 끝났어.
1: 이제 어떻게 하지?
2: 자동차!
1: 대체 빙고 왜 저러는 거야?
2: 우주복만 입으면 빙고가 저래요.
0: 동물 우주복을 입으면 동물처럼 변해버려.
1: 정말?
2: 어디로 간 거예요?
1: 나도 모르겠어.
6: 동물 우주복을 사준 거야?
1: 이럴 줄 몰랐어요. 미안해요.
2: 걱정 마세요. 자동차는 있으면 돼요.
0: 그래. 자리 밑에 먹을 것이 가득 있어.
1: 어, 여기 음악도 있으니까.
2: 좋아요.
0: 브랜디, 아까 무슨 말 하려던 것 같은데.
1: 도망가! 이제 따돌린 것 같아.
2: 브랜디, 뭐 옷가게에 치타 우주복이 작은 것밖에 없었어요?
1: 잘 모르겠네, 블루이.
2: 전화해서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0: 블루이.
2: 왜요?
1: 미안해, 블루이. 이모 기억엔 블루이가 얼룩말을 좋아했었는데.
2: 옛날엔 그랬죠. 근데 이제는 치타가 좋아요.
0: 4년 전에 그랬지.
1: 근데 이제 가야겠어. 괜히 온 것 같아.
0: 아니야, 브랜디. 내가 미안. 가지 마.
1: 그럼 이만 가볼게. 어디야? 어서 도망가.
0: 엄마 생각엔 지금부터 동물 우주복 입기 금지 규칙을 만들어야 되겠어.
2: 엄마, 브랜디 이모가 왜 가려고 한 거예요? 무슨 일 있어요? 그리고 왜 우리 집에 한 번밖에 안 온 거예요?
0: 블루이, 빙고 치타 우주복이 입어보고 싶다고 했었지?
2: 네, 너무 입고 싶어요.
0: 근데 몸에 맞지 않으면 입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누가 안 맞는 옷을 맞게 만들어줄 수도 없어.
2: 네.
0: 브랜디 이모도 똑같이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럴 수는 없어. 그건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2: 왜 이모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0: 왜냐면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2: 브랜디 이모다. 가서 괜찮은지 살펴봐요.
0: 이모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치타에게 잡아먹히도록 내버려 두는 거야.
2: 너무해요.
1: 안 돼. 돌아가. 돌아가.
0: 응?
2: 이모 지금 뭐 하고 있어요?
1: 도망가.
2: 브랜디 이모 지금 뭐 하세요?
1: 뛰어. 함정이야. 뛰어. 함정이라고 했잖아.
0: 괜찮은지 와서 살펴봐야만 했어.
1: 고마워. 나 생각해줘서.
0: 괜찮은 거야?
1: 어, 괜찮을 거야. 정말이지 미안해.
0: 어우, 빙고가 난리 나면 어떤지 몰랐을 거야.
1: 아니,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와서 미안해. 그냥 만나러 오는 게 어려운 것 같아.
0: 나도 알아.
1: 이제 약속할게. 다음부터는 동물 우주복은 절대 안 사올 거야.
0: 이제 블루이를 도와줘야 해.
1: 같이 춤춰볼까?
0: 어릴 때 우리가 춤춘 거?
1: 어! 그때 춤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0: 같이 하면 할 수 있을 거야.
2: 치타는 자전거 못 타거든! 아빠 도와주세요!
4: 못해. 잡아먹혔어. 규칙은 규칙이야. 얼룩말은 도망 잘 가던데.
2: 예, 맞아요.
4: 동물 우주복대로 행동하면 할 수 있어.

0: 로또가 오는데.
1: 이번 주는 집에서 일할 거니까 필요하면 부르세요.
2: 걱정하지 마세요, 칠리.
0: 엄마 이름을 알고 있어.
1: 3일이면 충분히 일을 끝낼 수 있다는 거죠?
2: 네, 3, 4일이면 돼요.
1: 3일이요? 4일이요?
0: 아, 뭐가 3일 또는 4일일까? 나도 몰라. 아! 여기, 엄마!
1: 어?
0: 여기 아래요.
1: 어, 거기 있었구나.
0: 누구예요? 지금 우리 마당에 뭘 그리고 있는 거예요?
1: 일하는 아저씨들, 연못을 만들어주실 거야.
0: 언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1: 3일 걸린다고 했는데 아직 확실하게는 모르겠네. 아저씨들 지켜보고 있어줄래? 열심히 일하시는지 보고 있어.
0: 좋아요. 빙고! 왜 언니? 아저씨들을 몰래 감시하는 거야. 우.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연못 만들기.
2: 이봐, 그건 선체를 고쳐서 겉부분도 교체해야 하는 거야.
0: 지금 보트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
2: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3: 트럭에 갔다 올게.
2: 알았어, 길게는 안 돼. 할 일이 많다고.
0: 초코우유가 어디로 가는 걸까? 잘 모르겠어. 따라가 볼래. 빙고는 벨트 아저씨 봐. 전화기만 두드리고 있네.
2: 어이.
3: 미안해.
0: 벨트 아저씨가 초코우유한테 전기깎이가 고장났을 때 아빠가 하는 말을 했어요.
1: 세상에.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0: 초코우유는 안 해요. 계속 전화기만 보고 있어요. 네. 벨트 아저씨도 그거 진짜 싫어해요.
1: 엄마도 싫은데 연못을 3일 안에 끝내면 좋겠어.
0: 벨트 아저씨랑 초코우유가 적인 것 같아, 블루이 언니. 그리고 둘 다 우리의 적이야.
1: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는 걸까?
0: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2: 어이, 어서 일해. 여유 부릴 시간 없어, 치피.
0: 좋아, 지금 전화 중인데 더 가까이 가야겠어. 난 벨트 아저씨 볼게.
3: 그런 말 안 했어. 알았어. 근데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니까.
2: 빵, 따따땡.
0: 오, 안 돼.
3: 체리, 내 말 좀 먼저 들어봐.
2: 빠바바밤. 오, 얘들아. 장난꾸러기들.
0: 엄마, 초코우유가 누구한테 문자하는지 알아냈어요.
1: 잘했어요.
0: 여자인데 이름이 체리예요.
1: 오, 정말이야?
3: 저기, 체리, 여보.
0: 아마 체리겠지? 아마도. 근데 둘이 적인 것 같아.
3: 아니, 그러니까
0: 그럴 거야. 근데 적에게 왜 전화를 하는 걸까?
1: 오해가 좀 있었는데 미안하다고 하려는 것 같네.
0: 엄마!
1: 그러니까 점심 시간이네?
0: 벨트 아저씨 차를 같이 타고 온 것 같아. 근데 체리는 어디에 있지? 나도 몰라. 벨트 아저씨가 사과를 먹고 있어. 알았어. 아저씨가 파이를 정말 먹고 싶다 그랬는데 주인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못 먹게 한댔어. 주인님이라고? 아마 벨트 아저씨 적일 거야. 다른 거 감시한 건 없어? 그리고 초코우유가 죽은 두꺼비를 찾았는데 벨트 아저씨한테 던졌어. 벨트 아저씨 사촌이 낚시보트에서 빠졌는데 근데도 괜찮대. 그리고 초코우유는 붕붕이 운전을 못하게 됐대.
1: 체리 전화 왔어?
0: 아니요. 벨트 아저씨가 누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벽돌 때문에 소리를 질렀어요.
1: 알았어.
0: 엄마가 식기세척기 고장났을 때 했던 말을 똑같이 했어요.
1: 세상에.
0: 여기 적들은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3: 아이스크림?
4: 아이스크림!
0: 우리는 사준이에요!
1: 안 돼.
5: 여기 있어요.
2: 네.
0: 사탕가루를 뿌리고 있어.
5: 고맙습니다, 손님.
3: 체리. 아니, 이야기해.
2: 여기 남은 아이스크림을 누가 먹어야 할 텐데.
0: 주인님이 아저씨 아이스크림 먹는 거 알아요?
2: 누구?
0: 주인님이요. 그 사람이 파이 못 먹게 하는 거 알아요.
2: 주인님 말이야. 줄스 말하는 거지? 줄스는 내 아내야.
0: 그러면 적이 아니네요?
2: 항상은 아니지. 근데 잠깐만. 혹시 너희들 우리 감시하고 있었던 거니?
0: 네. 왜냐면 우리 적이니까요.
2: 정말? 왜 그런데?
0: 우리 마당을 파고 있잖아요.
2: 그래, 맞는 말이야. 우리 아이들도 감시하는 거 좋아해. 다른 거 감시한 건 없어?
0: 아저씨 보티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리고 체리는 초코우유의 적이에요.
2: 초코우유? 지피 말하는 거야? 그게 말이야. 체리가 지금은 적이 맞는 것 같구나. 근데 다시 친해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0: 감실 아주 잘하는구나.
1: 정말요?
0: 어, 그럼.
1: 고마워요.
0: 너흰 저기 다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1: 아마도요.
2: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거야?
0: 아, 미안해요, 칠리. 내가 줬어요.
2: 스파키, 3일이면 끝나죠?
0: 네네, 그럼요. 최대한 4일.
2: 알았어요.
0: 근데 그거 알아? 너 여마랑 적이 되긴 싫어. 얘기 정말 즐거웠다. 이제 우리 다시 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1: 네.
0: 이봐, 지피. 줄장 어디다 둔 거야? 아, 또 저러네. 줄자 어디에 뒀냐고. 어허, 저기 있었구나.

0: 뭐지? 완전 좋은데? 오호! 아, 와, 맛있어.
1: 안녕 얘들아, 마음에 들어?

0: 연못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진짜 좋아요.
1: 별 말씀을.
2: 그리고 3일 안에 끝내셨네요.
1: 저는 배가 부르면 일을 더 잘합니다.
2: 저분도 잘하셨고요.
1: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잘해요.
3: 그래.
1: 그럼 안녕히 계세요.
4: 안녕히 가세요.
1: 나중에 봐, 지피.
2: 오, 초코우유. 아니, 지피랑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1: 아니요, 누가 데리러 올 거예요.

0: 언니 집에 가면 뭐하고 놀 수 있어?
1: 나도 잘 몰라.
2: 어, 저기 봐. 도린 할머니가 벼룩시장 여셨네. 오!
0: 아! 할머니 스쿠터다! 루이, 이번 이야기는 할머니 스쿠터.
3: 도린 할머니 벼룩시장 여셨나 보네요?
4: 어, 진리. 안 쓰는 물건 좀 팔아서 산호초 바다로 휴가 갈 때 보태 쓰려고.
2: 어, 누가 저기 스쿠터 사면 도움 되겠는걸요?
4: 어, 그럼.
2: 이거 얼마예요?
4: 어, 그냥 주시는 대로 받을게요.
1: 좋아. 이제 우리 어떤 할머니가 될지 정해볼까?
5: 빙고는 귀가 잘 안 들리는 할머니 할래.
1: 그럼 난 착한 할머니 할래.
0: 머피는 어떤 할머니 하면 좋을까?
1: 어, 다른 종류의 할머니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0: 너무 불공평해. 그러면 머피는 할머니 할 수 없잖아.
1: 아, 생각났어. 머피는 투다리 할머니 하면 되겠다.
0: 어, 좋아.
1: 머핀이 여기 할머니 스쿠터 파는 놀이 하면 되는 거야?
0: 알았어.
1: 가자, 빙고.
5: 뭐라고?
2: 이건 얼마 드리면 돼요?
4: 어, 얼마면 될까요?
2: 2달러요.
4: 좋아요. 가져가세요. 고마워요.
3: 저 꽃병은 더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4: 아, 별로 흥정하고 싶지 않아서.
1: 할머니, 우리 할머니 스쿠터 타고 놀아도 돼요?
4: 그래도 돼. 근데 배터리를 빼서 안 움직일 거야.
0: 어, 내가 탈래. 왜냐면 일꾼이 뭐야? 밀어주면 되니까 말이야.
1: 네!
2: 그 일꾼이 나야?
0: 더 빨리!
2: 네, 할머니.
0: 왜 자꾸만 울퉁불퉁한 길로 가는 거지?
2: 차도로 가면 안 돼요.
0: 어른한테 말 대답하는 거 아니야.
2: 아유, 정말 투덜이 할머니군요.
0: 멈춰! 멈추라고 했어!
2: 네, 할머니.
5: 안녕하세요, 여러분.
0: 내가 지금 이 할머니 스쿠터 팔 건데 이거 사고 싶어. 빨리 결정하라고!
2: 할머니.
5: 그럼 이건 얼마예요?
0: 이봐, 일꾼. 숫자 보라고 써있어.
2: 어, 300달러네요. 도린 할머니 이것보다 더 받아도 되는데. 900달러로 하죠.
0: 알았어. 그럼 900달러.
5: 지금 얼마 있는 거야?
6: 뭐라고?
0: 빨리해! 나 엉덩이 아파.
6: 동전 몇 갠지 세볼게. 하나, 둘. 오, 이거 예쁜데?
0: 빨리해!
6: 아, 내 동전.
0: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이봐, 일꾼. 집으로 데려다 줘.
2: 네, 할머니.
0: 울퉁불퉁한 길 조심하고.
2: 미안해요, 할머니.
7: 블루이 언니. 투덜이 할머니는 너무 투덜대고 화내기만 하는데 정말로 다른 종류의 할머니는 없는 거야?
1: 아마 있을 거야. 근데 다른 건 생각이 잘 안 나. 머피는?
7: 나도 안 나. 그냥 투덜이 할머니 계속 할게.
2: 아, 이래.

0: 혹시 5달러는 어떠세요?
1: 그냥 2달러는 어때요?
0: 그러세요, 2달러.
2: 도린 할머니, 산후초바다로 휴가 가려면 좀더 받아야 할 텐데요.
0: 그러게 말이야. 이럴 수가.
3: 테이블이 걔를 막고 있잖아. 다리가 부러질 뻔했어.
0: 정말로 죄송해요.
3: 변호사를 불러야겠네.
2: 제가 처리할게요.
3: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2: 뭐라고요?
3: 나는 한 푼도 낼수 없다는 거요.
0: 됐어요. 괜찮아요.
2: 내 생각엔 뭐라도 사셔야 할 듯.
3: 내 생각엔 끼어들지 않는 게 좋을 듯.
2: 와, 정말 굉장한 투덜이 할머니셔.
1: 집에 왔어요, 할머니.
3: 드디어 왔네. 이제 따뜻한 차 한 잔 가져와 봐, 일꾼.
4: 이봐, 거기. 당장 내려와.
3: 안 돼요. 내 거라고요.
4: 이건 내가 살 거야.
3: 그럼 900달러 내놓으시면 팔게요.
4: 왜요? 가격표엔 300달러인데.
3: 900달러라고요.
4: 900달러면 나 안 살 거야.
3: 좋아요. 그럼 안 팔아요.
4: 그렇게 나오시겠다.
1: 할머니, 저기 가서 저분과 이야기를...
3: 내 말에 손 대지 마.
1: 뭐 하시는 거예요?
3: 내 차는 어디에 있지?
1: 도린 할머니, 여기 멋쟁이 할머니가 스쿠터를 사고 싶은가 봐요.
4: 100달러 내겠어.
0: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
1: 할머니, 그것보다는 더 받아야 해요.
4: 당신은 살이나 좀 빼시지.
1: 에? 나보고 괜찮다고 하지 않았어?
2: 사실이야, 여보. 그냥 무시해.
4: 말 많은 아줌마 또 왔네.
2: 제 말 좀 들어보세요.
4: 100달러 줄 거야. 팔 거야, 말 거야.
2: 도린 할머니, 안 돼요.
4: 이제 거기서 내려.
3: 싫어요.
4: 뭐야?
3: 아까 말했잖아요. 900달러라고요.
1: 이건 전부 물배란 말이야.
2: 저기 머핀, 그냥 이렇게...
3: 손대지 마요.
4: 더 이상은 줄 수 없어. 200달러, 마지막이야.
3: 그럼 1000달러.
4: 뭐? 꿈도 야무지군. 500달러.
3: 1100달러.
4: 정신 나갔구만.
3: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사지 않으면 되잖아요.
4: 난 1100달러나 주고 살 수 없어.
3: 왜요?
4: 저 할머니 모자처럼 못생겼으니까.
2: 저기요, 뭐요?
0: 잠깐만 기다려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고.
4: 그리고 또 하나.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3: 그럼 색칠해요.
4: 싫어. 네가 색칠해.
3: 할머니가 하세요.
4: 아니, 네가
1: 그래.
4: 색칠해.
1: 출렁거리잖아.
3: 할머니가 색칠하세요.
4: 좋아. 1100달러.
3: 1200달러.
1: 뭐?
3: 그리고 사탕 18개 더요.
4: 이런 고집쟁이. 좋아. 1200달러 줄게.
0: 이건 말도 안 돼.
4: 그럼 사탕은 얼마 줘야 해?
2: 2달러요.
5: 안녕! 만세!
2: 도린 할머니, 이제 휴가 가실 수 있겠어요?
0: 그러네.
1: 난 운동 좀 해야겠어.
3: 이 사탕 진짜 맛없어.
0: 머핀, 여기 둘러보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가져도 돼.
3: 정말이야?
0: 그럼, 머핀은 정말 특별하니까.
3: 이거 가져도 돼요?
0: 겨우 이 행주 하나만 갖겠다고?
6: 내 동전들.
3: 따따따따따따.
6: 저기 니타, 여기 슈퍼 할머니가 왔어.
3: 동전 줍는 거 좀 도와드릴까요?
6: 뭐라고요?
0: 팬디트, 여기 운동기구도 하나 있는데 필요하지 않아?
1: 그럼요. 얼마 드리면 될까요?
0: 잘 모르겠어. 얼마면 될까?
1: 20달러?
0: 50.
1: 할머니.
2: 아주 잘하셨어요.
1: 우와, 잘하고 있어, 얘들아.
6: 고마워요.
3: 아빠.
1: 왜?
6: 왜요? 아빜.
1: 왜 모두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뭔가 괴롭히고 있다는 것 같은 말투로 말하는 거지?
2: 원하는 게 뭐야?
1: 뭐? 없어.
2: 방금 내 어깨를 건드렸잖아.
1: 안 했는데?
6: 하셨잖아요.
1: 근데 지금 난 여기에 서 있잖아. 어느 어깨를 건드렸다는 거야?
2: 여보.
1: 또 그런 말투로 말하네.
2: 우리들 중에 수상한 손이 있는 것 같은데.
1: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탐정을 알고 있어.
7: 화요일에 어떤 여인이 날 찾아왔었습니다.
8: 안녕하세요, 브라우니곰 탐정님. 해결할 사건이 하나 있어요.
7: 무엇이든 말하세요. 여인이 말하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딴짓을 했어요. 가끔은 레드 제플린 가수의 드러머처럼 보이고 싶거든요. 뿜뿜치, 뿜뿜치, 뿜뿜치.
8: 해결하실 수 있어요?
7: 죄송해요. 뭐라고 하셨죠? 여인은 다시 설명했어요.
8: 누군가가 어깨를 건드리는 것 같은데 고개를 돌려보면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어요. 누구 짓인지 꼭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7: 하지만 난 또 딴짓을 했어요. 뿜뿜치, 뿜뿜치, 뿜뿜치.
8: 됐어요.
7: 기분이 나빠 보였는데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뿜뿜치, 뿜뿜치, 뿜뿜치. 저한테도 그런...

0: 일이 생겼죠. 그래서 사건을 맡았어요. 질문 몇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0: 드러머를 구하고 있는 밴드를 아시나요?
1: 네?
0: 조사 속도가 느렸어요. 사건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게 해결되기 시작했죠. 파란색 덩치 큰 남자라는 분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2: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제가 어깨를 건드리려고 한다면 가까운 쪽 어깨를 건들겠죠. 그들이 고개를 돌리면 제가 보이니까 같이 이야기를 하겠죠. 이해되셨어요?
0: 별로 도움이 안 됐죠. 물론 그는 매우 잘생겼지만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전 계획이 있었어요. 먼저 감정을 파기로 했죠. 그러는 동안 일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2: 난 지금 말할 수가 없어. 해야 하는 일이 있거든, 빕.
0: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방 안에 범인이 있다는 겁니다. 에?
3: 그걸 어떻게 알죠, 탐정님?
0: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모두의 어깨에 반짝이 가루를 뿌려두었습니다.
1: 왜요?
0: 어깨를 건드리는 사람의 손가락에 반짝이 가루가 묻어있을 테니까요.
1: 좋은 생각이에요.
3: 그렇다면 손가락을 확인해보면 되겠네. 범인 손가락에 반짝이 가루가 묻어있을 테니까. 아빠?
2: 나 지금 회계사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1: 잡았다! 밴드레!
0: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걸 다시 했죠.

0: 강철수 방대 파이어 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안의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수 방대 파이어로보 Z,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 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브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호주 최고의 과학자 토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토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욕도 하고 우주도 가는 딩딩표 만능 우주선. 지긋지긋한 지구 털복숭이 녀석들과도 끝이다. 자, 그럼 어디로 가볼까나? 좋아, 출발!

0: 어디든지 숑숑 서비스 지구에서도 만나보세요. 우주인들을 우주 어디든지 데려가는 어디든지 숑숑 서비스 지구점 그랜드 오픈. 이제 우주 어디든 10초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1: 진짜?
0: 어디든지 숑숑 서비스 지금 바로 이용해보세요.
1: 나 신청
0: 네 고객님, 어디든지 숑숑 서비스를 신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호.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1: 여기
2: 우주 항공 시대 2.
1: 이건 멋진데? 진짜 어느 행성이든 다 숑숑?
0: 맞습니다, 고객님.
1: 불구덩이 지역 행성, 너무 추워 꽁꽁이 행성, 달콤달콤 캔디왕국 행성, 굉장해.
0: 그럼 고객님, 출발!
1: 드디어 가는구나!
0: 고객님, 네? 어느 행성으로 모실까요? 여기, 저기, 저기!
1: 저기는 매일 파티가 열린다는 우주 최고의 낙원! 우리 목적지는 에브리데이 파티 행성이에요.
0: 네네, 고객님. 그럼 잠시 우주인 인증만 마치고 바로 목적지로 모시겠습니다.
3: 우주인입니다. 통과. 위험. 지구 생명체 있는

0: 복숭이들이잖아. 꿀 좋다. 지긋지긋한 것들 영원히 환영이다. 어서 에브리데이 파티 행성으로 가자고. 우린 100% 우주인이지롱.
1: 우주인 지구 생명체 우주 지구

0: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1: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3: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누아.
4: 있어, 외계인 있다고.
5: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6: 알고 싶지 않아.
7: 죽을 무서운 걸 잊었어.
8: 뇌를 바꿀
9: 도대체 예술이 뭔데.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용띄용 화재 탈출 넘버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진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미미 쇼핑백을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형머리.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 까, 치마일까? 나 어때? 쇼핑백을 채워줘. 두근두근 두근두근 쇼핑백.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두근두근.

0: 여러분, 드디어 가을이 온대요.
1: 와!
0: 저기, 딩동생, 딩동생. 딩구, 가을 얻었대요.
2: 와, 정말 맞죠? 딩구야. 딩동생도 가을 옷으로 갈아입었잖아.
0: 와! 너무너무 멋져요. 하여튼,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모두 가을만 기다리고 있었대요.
3: 책 읽기 좋은 계절 가을.
4: 어서 와요 가을.
5: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는 가을.
4: 사랑해요 가을.
0: 그런데 띵동쌤, 가을이 온다고는 하는데 왜 이렇게 더운 거예요?
2: 그러니까. 아니, 아직도 한여름 같아.
0: 그러게 말이에요. 아, 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여름 옷 입고 올걸 그랬어요.
2: 뭔가?
6: 아니야, 댕구야. 조금만 참아. 가을이 곧 올 거야.
2: 아, 우리 다 함께 가을을 불러봐요.
6: 자, 가을아.
0: 이게 어떻게 된 거지?
2: 아! 우리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가을이 못 들었나 보다.
0: 그럼 가을이 들을 수 있게 따다다 크게 불러봐요.
2: 그래.
0: 잘 들으시고. 가을아!

0: 나 모기 물렸어.
1: 나도 물렸어. 가려워.
2: 아유, 정말. 아유, 올해는 가을은 안 오고 웬 모기야?

0: 아, 이 조명, 이 온도, 이 습도. 여기는 정말 모기들의 천국이군요.
1: 제발, 제발, 물지 마세요, 제발.
2: 여름도 다 갔는데 왜 모기가 나왔지?
3: 모기는 추위에 약해서 가을이 오면 이렇게 못 돌아다니는데.
0: 가을이 온다고요? 다들 그 이야기 못 들으셨나요? 이젠 가을이 안 올 수도 있대요.
4: 뭐? 가을이 안 온다고?
0: 우리 모기들은 덥고 습한 곳을 좋아해서 원래 여름에만 활동하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여름이 지나도 날씨가 계속 덥고 비도 계속 오더라고요. 가을이 안 오니까 우리 모기들이 너무 살기 좋아졌죠. 아, 이 향긋한 땀 냄새.
1: 오, 저리 가.
0: 전 그럼 또 다른 파티가 있어서 이만.
1: 조심해요.
5: 경고, 경고, 폭염 주의. 어린이들은 바깥놀이 금지. 충분히 물을 마시고 그늘에서 쉬어요.
6: 날씨가 진짜 이상해.
3: 책에서 봤는데 이게 다 기후변화 때문이래.
7: 기후변화? 그게 뭔데?
1: 저기 딩동쌤, 기후변화가 뭐예요?
8: 그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져서 날씨도 점점 더 더워지고 북극에 있는 큰 빙하도 녹아내리고 있대. 이런 걸 기후변화라고 하는 거야. 근데 정말 너무 덥다.
1: 너무 더워서 가을이 못 오고 있나 봐요. 우리 더 크게 가을을 불러봐요.
8: 그래, 된 거야. 그러자. 자, 우리 가을이 들을 수 있게 모두 큰 소리로 불러보는 거야.
9: 네.
8: 좋았어? 황 단장님, 음악 주세요.

0: 은행나무랑 단풍나무세요?
1: 아이 참 띵동쌤, 아유 단풍나무는 빨갛고
0: 응?
1: 은행나무는 노란색이잖아요.
0: 그렇지.
1: 아유, 누가 봐도 너무 초록색인데요?
2: 뭐? 너무 초록색? 나도 예쁜 노란 옷 입고 타고 싶었다고.
3: 나도 빨간 옷 입고

0: 예뻤는데 가을이 안 오니까 옷도 못 갈아입고 너무너무 속상해. 우리 나무들은 원래 여름 동안에 햇빛을 잔뜩 받고 영양분을 저장해두지.
1: 그러다 가을이 오고 날씨가 추워지면 가을옷을 꺼내 입고 겨울잠을 잘 준비를 하는 거야.
2: 응? 나무도 겨울잠을 자요?
0: 물론이지.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잎을 모두 떨어뜨리고 봄이 올 때까지 잠을 자는 거야.
1: 그래야 봄에 다시 건강한 새 잎이 돋아나거든.
0: 그런데 올해는 아무리 기다려도 가을이 안 와. 아직도 너무 더워.
1: 나도 빨리 가을 옷으로 갈아입고 겨울잠을 자고 싶다고.
2: 아유, 그런 줄도 모르고 초록색이라고 놀려서 진짜 미안해요.
3: 우리도 빨리 가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4: 나무들도 가을을 엄청 엄청 기다리나 봐.
5: 아휴, 도대체 가을은 언제 오는 거야?
6: 저 근데 얘들아, 있잖아. 이러다가 가을이 사라져버리면 어떡해?
7: 가을이 사라진다고?
5: 왜 갑자기 한겨울이 된 거야? 아유, 눈이 내리네.
8: 가을은 책 읽기 좋은 계절. 시원한 가을은 역시 책 읽기가 최고지.
6: 근데 너무 춥다.
9: 아니. 추운데 밖에서 뭐해?
6: 딩동쌤. 가을은요 책 읽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9: 이제 그런 가을은 안 와. 얼른 가자.
4: 어떡해, 내 소중한 배추가 얼어 죽었어.
10: 마리아, 난 틀렸어. 우리는 가을이 없으면 자라날 수가 없어. 안녕.
4: 안 돼! 내 배추! 내 가을 돌려줘! 내 배추!
2: 저기 딩동쌤, 아무래도 오늘은 가을이 안 오려나 봐요. 아휴.
11: 그러게. 다들 가을 기다리다가 잠들어 버렸다.
2: 댕구 너무 졸려요.
11: 나도.
3: 지구가 너무 더워져서 올해는 못 올 뻔했네. 저런, 모두 더위에 지쳐 잠이 들었구나.

0: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다들 아쉽지만 안녕.
1: 깜빡 잠들어버렸네.
2: 우와! 우와! 드디어 가을 옷을 입었다.
3: 나도.
0: 우와, 모두 단풍이 예쁘게 들었네.
3: 이게 다 뭐야?
4: 혹시 가을이 주고 간 선물?
5: 아, 우리가 잠든 사이에 가을이 몰래 왔다 갔나 봐.
4: 가을 너무 좋아. 우리가 저절로 나네.

0: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추운 거지? 에? 에? 에?
1: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
2: 진짜.

0: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봇 Z!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화성의 도시를 짓는 상상초월 프로젝트! 기가 빌더!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요!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있고 우주!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서펌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1: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스

0: 신랑감 찾기 대소동. 호떡아! 호떡아! 호떡아!
1: 응, 왜?
0: 아이고, 아이고, 호떡아, 이것 좀 봐. 오이딱지가 깜빡여.
1: 어? 갑자기 무슨 일이지? 오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0: 우리 궁금한데 가볼까?
1: 좋아, 누나. 근데 오이가 어디 있지?
0: 어?
1: 아, 저기 있다.
0: 오,
1: 내가 가지고 올게.
0: 아, 어, 빨리 와.
1: 자,
0: 좋았어. 가볼까? 어디지?
1: 어, 누나 저기 봐! 오이야!
2: 어허, 무엄하오! 오이라니! 오이 전하에게 예를 갖추소서!
1: 오이 전하요?
0: 그럼 임금님이라는 말씀이신가요?
2: 그렇소!
3: 괜찮으니 비키시오!
2: 아, 네, 전하!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오! 이 호빵과 호떡이는 어서 오시오.
0: 저희를 어떻게 아세요?
3: 그대들을 부른 게 바로 나요.
1: 네? 저랑 누나를 왜 부르신 거예요? 저랑 누나를 왜 부르신 거냐고요? 왜?
3: 나에게는 사랑스러운 오이 공주가 있어.
4: 안녕하시오. 난 오이 공주라고 하오.
0: 오이 공주님, 안녕하세요.
3: 내가 죽기 전에 이 오이 공주의 짝을 찾아주고 싶어. 하지만 보다시피 나이가 들고 병들어.
0: 오, 비켜주세요.
3: 직접 찾아 나설 수가 없어. 호빵과 호떡에게.
0: 오이 공주님의 짝을 찾아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3: 그렇소. 이 오이공주에게 어울리는 최고의 짝을 찾아주면 네, 큰 상을 내리겠소이다.
1: 네? 상이요? 저희가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을 꼭 찾아내겠습니다. 맡겨만 주세요.
3: 단, 이 오이공주의 짝을 찾지 못할 시에는 상 대신 벌을 내릴 것이니 각오하시오.
1: 벌이요?
5: 누나, 자신 있지?
0: 자신 없는데?
1: 누나, 자신 있다고 말해줘. 제발.
0: 아이들, 해보자. 군주님, 어떤 짝이 원하시옵니까?
4: 제가 원하는 짝은...
3: 그건 내가 말하겠소.
4: 그걸 왜 아버지가...
3: 이 오이 왕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6: 오이! 오이! 오이! 오이!

0: 친구라고 생각하고.
1: 우유에는 수분도 많고 섬유질도 많고 비타민C도 많고 진짜 최고다.
2: 그러게 진짜 최고다.
3: 그러나 이 우리 오이공주에게 청혼하는 자가 없으니, 그러니 우리 오이공주에게 어울리는 최고의 짝을 찾아주시오.
1: 걱정 마십시오. 우리 호빵이 누나가 꼭 찾아줄 겁니다.
2: 그치 누나? 뭘 자꾸 큰 소리를 치고 그래. 그러다 못 찾으면 어떡하려고.
1: 누나는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누나, 왜 오이공주에게 청혼하는 채소들은 없을까?
2: 청혼하는 자가 없으면 청혼하게 만들면 되지.
1: 어떻게?
2: 이렇게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습니다. 수분 많고 섬유질 많고 비타민C도 풍부한 최고의 오이에게 딱 어울리는 최고의 채소들,
1: 오이공주님께 청혼하시오.
4: 오이공주님.
2: 오이공주님께 청혼하러 온 음식들입니다.
3: 옳거니. 그래, 그대들은 누구인가?
5: 니글니글니글니글니글 니글니글니글니글니글니글 햄버거입니다. 우리 오이공주님의 최고의 짝이 돼요.
6: 느끼해.
5: 느끼하다고요?
7: 피차차차차 피차차차차차 햄버거? 그 인상 좋은 피자.
5: 뭐라고? 피자? 그 동그란 얼굴은 내가 봐주기 버거운데.
7: 허, 내가 뭐? 오이공주님? 피차차차차차 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치즈 피자입니다.
6: 으짜!
7: 짜대! 짜대!
1: 뒤로 가세요!
8: 이 감자튀김 오이공주님을
6: 아! 당 독소! 아이, 당 독소인 거 어떻게 하셨어? 아이, 진짜.
3: 오이공주 어떠하냐?
6: 삐입, 싫사옵니다.
3: 싫어? 싫텐다. 물러들 가시오. 아유,
8: 아유, 가시오. 가시오. 아유, 얼른 가시오. 냉큼 가시오.
3: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아, 겨우 이들 뿐이요. 우리 오이공주를 어찌 보고, 내 벌을.
2: 더 있어요! 아, 그, 아직 끝난 게 아니옵니다. 아, 최고의 신랑감을 찾아올 테니, 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3: 그, 오래 못 기다리오.
1: 누나, 어떡해? 오이 임금님 화나셨나봐.
2: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는 거야. 오이 공주님은 햄버거처럼 느끼하고 피자처럼 짜고 감자튀김처럼 느끼한 건 싫다고 하셨어. 그렇다면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1: 비타민C가 많은 음식은 어때? 오이 공주님처럼.
2: 바로 그거야. 비타민C가 들어있는 음식은. 안녕하세요.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으러 왔습니다. 토마토 최강용사님은 비타민C도 많고.
9: 토마토 최강용사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리코펜. 리코펜이 많아 나쁜 산소괴물을 쉽게 물질 수 있죠.
2: 그러니까 오이공주님의 짝으로
9: 뭐라고? 나쁜 산소 괴물이 나타나? 그럼 난 바빠서 이만. 토마토 최강 용사 리코펜 출동!
2: 토마토 최강 용사님은 너무 바빠서 안 되겠네.
1: 외부 남자님, 오이 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으러 왔습니다.
8: 오! 오이 공주님이라면 나처럼 비타민C가 많은 공주님이 아니래. 하! 만났어. 반갑다.
1: 반가워요. 아이셔. 손만 잡았을 뿐인데 너무 셔. 레몬 왕자님은 안

0: 나 당근 왕자 평생 오이공주님을 사랑하겠다.
1: 누나, 드디어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은 것 같아.
2: 그러게, 당근 왕자님 저희와 함께 가시죠.
0: 초탕 초탕.
3: 자, 지금부터 오이공주와 당근 왕자의 성대한 결혼식을 거행하겠소.
4: 신랑 신부 입장요.
5: 우리 전하, 이 결혼식은 아니되옵니다.
3: 감히 우리 오이 공주의 결혼식을 방해해. 당장 오이 기사를 잡아 가두라.
4: 네, 전하.
6: 어디? 대체 왜 반대하는 거야?
7: 오늘같이 좋은 날에 왜 이러는 거야?
5: 안 돼, 안 된다고.
2: 오이 공주님,
1: 공주님, 결혼을 축하드려요.
8: 오이 공주님, 이제 손 잡읍시다.
9: 네? 네.
5: 오이 공주님, 안 돼요! 잡지 마세요!
9: 오이 기사님! 오이 기사님! 괜찮으세요? 오이 기사님!
3: 당근 왕자, 이게 어떻게 된 것이오? 혹시 우리 오이 공주를 해치러 일부러 온 것이오?
10: 아닙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전 그저 손만 잡으려고 했습니다.
5: 전하, 당근 왕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손만 잡았을 뿐이오나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있어 우리 오이의 비타민C를 파괴하옵니다.
1: 아스코르비나제가 비타민C를 파괴한다고?
2: 당근도 오이도 최고의 채소인데 둘이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1: 나도 몰랐어?
2: 몰랐지.
9: 어쩌자고 저를 대신해 당근 왕자님의 손을 잡은 거예요? 왜요?
5: 아, 오이 공주님이 무사시잖아요. 그걸로 됐습니다.
9: 오이 기사님이 쓰러지면 나는 어찌 살라고요?
3: 혹시 오이 공주 너?
9: 맞사옵니다, 아바마마. 저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게 내던지는 오이 기사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5: 저도요, 오이 공주님.
2: 오이 공주님의 최고의 신랑감은 가까이 있었는데 너무 멀리서 찾았네.
3: 오이 공주와 오이 기사의 결혼을 허락하노라.
5: 정말이신가요? 오이 공주님.
9: 오이 기사님.
10: 부럽다.
4: 안돼요, 아스코르비나제.
1: 누나, 오이에는 비타민 C가 많고 당근에는 비타민 A가 많은 최고의 채소지만 둘을 동시에 함께 먹으면
2: 당근 속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제가 오이의 비타민 C를 파괴할 수 있으니까.

0: 누구보다
1: 오예 듣기 하는 시간 만수
0: 오이 오이 오이
1: 최고의 최고라고 생각하고
2: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0: 아파트.
1: 괴물 아파트.
0: 그렇게 백설공주님과 왕자님과 일곱 난쟁이들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1: 우와! 재밌다, 재밌어! 근데 누나, 어디에서 행복하게 살았대?
0: 어디에? 그거야. 응, 여기 무지개 아파트에서 살지 않았을까?
1: 무지개 아파트? 우와! 진짜 아파트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무지개 색깔이네!
2: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0: 어?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인다!
1: 응? 층간소음이 뭔데? 층간소음이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0: 아이고, 아파트처럼 함께 모여 사는 집에서 위아래로 전달되는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층간소음이라고 해.
1: 아,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집은 아파트도 아닌데 왜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이는 거야? 아파트도 아닌데 왜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0: 아이고, 글쎄, 그건 나도 잘... 층간소음 딱지가 저절로 움직인다.
1: 누나가 그림책 속으로 들어갔다.
0: 여기는 어디지?
3: 백설공주님 왜 오셨어요? 얼른 돌아가세요.
0: 예? 제가 백설공주라고요? 근데 다들 누구신지요?

0: 엄청 피곤해 보이는데.
1: 아, 설마 백설공주를 괴롭히러 온 새 왕비는
0: 아닌 것 같고. 근데 진짜 다들 누구세요?
2: 백설공주님, 저희를 모르시겠어요?
3: 우리는 빨강, 주황,
4: 노랑,
5: 초록,
6: 파랑,
7: 남색, 보라,
8: 일곱 만장이 그리고 백설공주님.
9: 남색, 보라,
10: 7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답니다.
0: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던데요.
10: 행복하게 살았었답니다.
11: 어젯밤이 아파트에 귀신이 나타나 이전까지는요.
0: 야, 귀신이 나타났다고요?
12: 아니, 아니, 그건 귀신이 아니라 괴물이었어요.
0: 괴물이 나타났다고요?
10: 그렇게 우리의 행복은 깨지고 말았답니다.
13: 아이고.
0: 네, 이 아파트에 귀신이랑 괴물이 나타났다고요? 진짜예요?
14: 네.
15: 네가 먼저 말해.
13: 내가 먼저 알았어.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제 백설공주님이 우리 아파트에 파티를 하러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백설공주님께 멋지게 보일 거야. 그러려면 옷이 깨끗해야겠지. 세탁하자.

0: 바퀴는 돌렸고, 아, 백설공주님이 우리 집에 오실지도 모르니까 깨끗하게 청소해야지. 조심조심 백설공주님 빨리 오세요.
1: 오늘 백설공주님이 파티하러 온다고 했으니까 나도 백설공주님처럼 예뻐져야지. 그러려면 빨리 자야 해. 미는 잠꾸러기니까.

0: 다시 자야 해. 다시 자자. 근데 무서워서 잠이 안 와. 어떡하지?
1: 침대 위치를 바꾸면 잠이 잘 오려나?
0: 그래, 바꾸자. 무서워. 빨리 자야지. 됐다. 이제 가면 됐으려나? 아니야, 이쪽으로 조금 더.
2: 백설공주님이 파티하러 오실 때 내가 바이올린을 연주해드리면 엄청 좋아하시겠지? 연습해야지.
0: 쿵! 이 소리는 코끼리가 쿵! 떨어졌나?
2: 에이, 코끼리가 어딨냐? 나도 참. 연습이나 하자.
0: 이 소리는 바이올린 소리가 아니잖아? 긴 소리를 내고 쿵! 코끼리가 떨어지는 것 같은 큰 소리를 내는 거 보면 괴물인가? 와!
3: 내일 백설공주님 오시면 곰놀이 하자고 해야지. 엄청 좋아하실 거야.

0: 머리가 쭈뼛쭈뼛 서잖아.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는 꼭 귀신이 나올 때 나오던데. 설마 귀신? 아! 귀신아 덤벼 얌얌얌얌. 아랴 어디 와.
1: 백설공주님께 맛있는 딸기 케이크를 선물해 드려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저 소리 때문에 장식을 망쳐버렸잖아. 대체 무슨 소리지? 이건 설마 귀신! 엄마야! 엄마야!
0: 어젯밤에도 남이랑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춤 연습하는데
2: 엄마야!
0: 비명 소리가 들려서 귀신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2: 어?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아니 이 소리는?

0: 분명 괴물 소리였어요.
1: 아니야, 귀신 소리였다니까요.
2: 괴물이라니까.
3: 귀신이라니까.
2: 괴물이라니까.
3: 귀신이라도 귀신이.

0: 어젯밤에 귀신인지 괴물인지가 내는 소리 때문에 무서워서 한숨도 못 잤다 이거예요?
1: 네. 그래서 너무 피곤해요.
2: 백설공주님, 왜 잠을 못 자면 피곤한 거예요? 왜 눈빛이 까맣게 변하는 거예요?
1: 왜?
0: 그게 잠을 잘 자야
3: 뇌를 청소하는데 밤에 안 자거나 못 자면 밤에 뇌를 청소하러 오는 멜라토닌 청소맨이 안 오고 뇌를 청소하지 못하면
4: 노폐물 괴물이다. 뇌를 괴롭히지야.
3: 노폐물 괴물이다. 저리가. 노폐물 괴물이 나타나면
4: 피곤하지. 피곤하지.
3: 고마해라. 많이 피곤하다 아이가. 뇌가 피곤하면 여긴 어디지? 난 누구야? 기억력이 떨어지고 뇌가 피곤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밤에 안 자거나 못 자면
1: 스트레스!
5: 스트레스 받으면 나오는 나는요 코르티솔 피상! 피상! 지금부터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한 작전을 실시한다. 일단 핏줄부터 줄인다. 확! 오우 스트레스.
2: 혈장님! 이 노폐물 좀 치워주세요.
0: 적혈구 언니! 이산화탄소 좀 가지고 가주세요.
6: 피부질푸드라 기다려!
7: 혈장님! 적혈구님! 빨리 오세요!
8: 우와! 갑자기 핏줄이 좁아졌잖아.
6: 피부세포들한테 가야 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
8: 피부세포들이 하얗게 변했어.
6: 우리가 못 가서 그런 거야. 얼굴도 창백해졌을 텐데.
9: 피곤해.
8: 어떻게든 움직여보자.
6: 안 돼. 우린 여기 눈밑 핏줄에 갇혔어.
2: 눈밑 피부는 유난히 얇아서
0: 적혈구님이 갇혀있는 게 그대로 보일 거예요.
10: 그럼 피부에 비친 나는 푸르스름하거나 까맣게 보일 거야.
8: 그걸 다크서클이라고 하잖아.
0: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면 눈 아래에 푸르스름하게 까맣게 다크서클이 생기는 거예요.
1: 아하, 그렇구나. 똑똑한 백설공주님 감사합니다.
0: 다크서클 최고 딱지다.
9: 백설공주님,
8: 우리 아파트에 나타나는 귀신을
1: 잡아주세요.
7: 괴물도 잡아주세요.
0: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꼭 귀신과 괴물의 정체를 밝히고

0: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게 한밤중에 쿵쿵쿵 시끄러운 소리 안 돼요.
1: 약속!
2: 안 돼.
3: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최영웅 번개맨.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술래잡기 할 친구.
3: 번개쌤, 제가 제일 빠른데 술래해도 돼요?
2: 그럼. 자, 술래잡기 시작.
4: 어머나, 세상에,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어우, 복 받았어. 햇빛 듬뿍 받고, 무럭무럭 차라리랑 잡으러, 어머나!
2: 안 돼, 더 해치고!

0: 존,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뭡니까?
1: 아까 맞췄잖아요. 난 대장장이의 별, 땅땅별에서 왔어요. 땅땅. 지구 영웅 봉개맨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0: 도영 친구를 구한 걸 보면 분명 나쁜 마음은 없었어. 진짜 날 도우러 온 걸까?
1: 한 번개 쌤, 나 당신을 돕고 싶어요. 에이드도 지키고, 번개 보석 꿈도 고치고.
0: 설마 제 생각을 읽은 겁니까?
1: 아니요, 그냥 표정만 봐도 다 알겠어요.
2: 10화, 번개 보석 검의 비밀.
3: 따가 따가 따.

0: 아시자니 출렁출렁. 따가왕님은 며칠째 왜 저러시는 거야?
1: 번개보석 다섯 개가 반짝반짝 빛났잖아. 아마 번개보석을 어떻게 빼앗아 올지 고민 중이실 거야.
0: 어쩐지 그래서 따가따가 가시집을 그렇게 많이 드신 거구나.
2: 따가따가
3: 드디어 생각났다. 번개보석을 빼앗아 올 엄청난 괴물을.
0: 따가왕님, 그게 정말입니까?
1: 드디어 어떤 괴물을 보낼지 결정하셨다고요?

0: 귀여워.
1: 보석이 엄청 잘 보인다.
2: 왕 누나 힘내라.
3: 어, 내 보석.
4: 전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5: 걱정 마요. 내가 애들이랑 같이 있을게요.
0: 애들아,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빨리.
4: 조용히.
1: 왕 누나, 저기.
0: 미끄럼틀 뒤에.
3: 조기군.
4: 멈춰. 왕눈이게 뭘? 감히 친구들을 위협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0: 왕눈이?
3: 방해하지 마.
0: 너무 뭐라 하지 마.
2: 시침 맞고 싶어.
4: 안 돼. 아이들에게 가지 마.
2: 어떡해. 괴물이 점주는 다 마하고 있어.
0: 딸딸딸딸. 아까 냄새에서 버렸나 봐.
3: 안지가 저기 있군. 내놔!

0: 추신기
1: 너무 멋지다.
2: 빛나 친구 잘했어. 받아 번개.
3: 유풍나다. 왕눈이가 저런 꼬맹이한테 지다니.
4: 다음엔 네가 가만 안 둔다. 번개대.
2: 빛나의 번개 보석이.
5: 전 아까 그랬죠. 아이들을 지키고 번개 보석검도 고치러 왔다고.
6: 네, 맞아요. 우리 땅땅별은 번개별과 같은 편이니까요.
5: 같은 편이라고요?
6: 네,

0: 우리 땅땅별은요, 번개별로부터 3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어요. 우리 별 사람들은 뭐든지 땅땅 만드는 걸 엄청 좋아해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대대로 검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멋진 검으로 우주 평화를 꼭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우주엔 너무 힘이 센 악당들이 많았고 우리는 영웅에게 더 큰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다섯 개의 보석을 넣어 번개 보석검을 만들기로 결심했죠. 사실 이 보석에는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이들의 선한 마음이 가득 깃들어 있답니다.
1: 그렇다면 번개보석은 아이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나 마찬가지군요.
0: 맞아요. 번개 유치원 아이들이 번개보석을 갖게 된 건 아마도 아이들의 선한 마음이 컸기 때문일 거예요.
2: 고마워.
3: 또 도와. 빛나.
0: 번개보석은 스스로 주인을 선택하거든요. 보석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 착한 아이들을요.
1: 그렇군요. 그럼 혹시 오늘 빛나가 초능력을 쓴 것도?
0: 맞아요. 딴딴. 빛나의 착한 마음이 잠들어 있던 번개 보석을 깨운 거죠.
1: 그래서 보석도 반짝반짝 빛이 났군요.
0: 번개맨, 아이들의 초능력이 모두 깨어나면 검의 보석들이 다시 하나로 모이면서 번개의 보석검이 완성될 거예요.
4: 우주야, 너도 봤지?
5: 응? 뭘?
4: 유치원 놀이터에서 내가 안 돼! 하고 소리치니까 왕눈이 괴물이 저기까지 날라갔잖아.
5: 맞아. 엄청 신기했어.
4: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
5: 그래. 이걸 날려보자.
4: 응. 안 돼! 뭐야? 왜 안 돼?
5: 그러게.
4: 소리를 더 세게 질러야 하나?
5: 그럼 나도 같이 해보자.
6: 하나,

0: 빛나를 따라하는 중이야.
1: 안 돼! 똑같다.
0: 아, 그럼 뭐해? 아, 빛나 부럽다. 한 번만이라도 그런 초능력 써봤으면.
2: 어? 근데 빛나는 어떻게 그런 초능력을 쓴 거지? 이건 내 생각인데 아까 빛나 반지가 엄청 반짝반짝 빛이 나던데 그거랑 초능력이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0: 맞아! 그때 우리 첫번 갔을 때도 반짝였잖아! 잠깐 그럼 우리 보석도 빛나면 초능력이 생기는 거야?
2: 어? 그런가? 내 생각엔 초능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

0: 세상에. 아야, 나!
1: 우리가 모르는 비밀 법칙이 있어.
2: 저녁

0: 최고영웅 번개맨
1: 옥스포드 탕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안 반짝이네? 반짝여야 초능력이 나오는데. 반지야, 내 말 들려? 힘을 좀 내봐! 빛나, 걱정이 태산이구먼.
1: 그러니까.
0: 왜 다시 안 나오는 거지?
2: 내 생각엔 초능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
1: 그럼?
2: 우리가 모르는 비밀 법칙이 있어.
1: 무슨 법칙?
2: 그건 말이야. 나도 몰라. 에이, 이 통이 나한테 들어갔네.
3: 어, 마침 말 나온 김에 너네는 무슨 초능력을 얻고 싶어?
0: 난 엄청 멋진 불꽃슛을 할래.
4: 내 슛이 지구 한 바퀴를 돌면 이강인 선수도 깜짝 놀라겠지?
2: 난 순간이동을 하고 싶어.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잖아.
3: 천둥매닉 간다! 나는 번개맨 같은 영웅.
2: 나는
0: 엄청 커질 거야. 하늘의 달만큼. 이야! 아, 너무 질렀나 봐.
5: 존, 저러다 초능력을 깨우치는 거겠죠?
6: 그러기를 바라야죠. 잘 될 거예요.
5: 그래요. 아이들을 믿는 수밖에.
7: 이렇게 등장하면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
8: 당연하지. 번개맨도 감쪽같이 속을 거라고.
7: 좋았어. 오늘 우린 반드시
8: 아이들의 번개 보석을
7: 훔치는 거야. 예.
9: 벌써 소독할 때가 됐나?
10: 차렷! 경례! 소독! 해충을 박멸하러 왔습니다!
9: 우리 유치원은 지난주에 소독 했는데?
10: 요즘 유행하는 벌레를 잡으러 왔습니다.
9: 그게 뭐죠?
10: 뭐더라?
8: 아! 티라노사우루스!
10: 따가벌레요!
9: 따가벌레요?
10: 엄청 따갑대요. 물리면은

0: 꽃벌레 처음 듣는데. 아, 그런데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1: 어, 그럴 리가요. 주머니입니다만.
0: 그쵸? 아,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2: 넵! 소! 도!
3: 어! 벌써 바깥놀이 시간이네. 자, 친구들 화장실 갔다가 10분 후에 밖에서 만나요.
4: 네! 아...
5: 우유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속이 꾸물거리네.
6: 잠시 불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목걸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5: 네? 누구세요? 저 급해요. 비켜주세요.
7: 화장실 가고 싶지? 그럼 그 목걸이 주고 가면 돼.
6: 그래, 목걸이만 보여주면 대장이 시원해질 거야.
4: 네, 나!
5: 싫어요! 네?
7: 참아! 거기서! 이제! 어딜 도망가려고? 목걸이 이리네.
5: 신나니까요?
7: 이리, 네! 어? 이리, 네! 네! 이리, 네라니까! 이리, 네!
5: 그러니까요.
7: 이 냄새는 처음 맡아보네. 엄청난 응가 냄새다. 좋은 인생이었다.
6: 너 대체 뭘 먹은 거야? 목걸이 내놔!
5: 그래요! 저리 가세요!
6: 목걸이 줘, 빨리! 목걸이 줘!
8: 이 목소리는 최가?
6: 목걸이 줘, 빨리!
5: 싫어요!
6: 목걸이 내놔!
5: 빨리 놔줘요!
6: 두 번은 안 통하지.
9: 목걸이 내놔.

0: 하나는 됐고 이 보석도 따가왕님께 가져가면 정말 기뻐하시겠어.
1: 절대 못 줘요.
0: 저기 이강인 선수다. 우와, 번개 보석이 두 개나.
1: 돌려줘요. 어울리지도 않잖아요.
2: 아저씨랑 안 어울려.
0: 뭐 아저씨? 아저씨? 너 지금 아저씨라 했어?
1: 돌려줘.

0: 세상에, 아야, 나! 우리 아이들, 우리 애들을 지켜!
1: 한복이 쌤!
2: 빛나의 초능력,

0: 있지? 니들 괜찮아? 다친 일 없니?
1: 저흰 괜찮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강의 목걸이랑 우주 머리핀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0: 아차, 아차차. 너희들이 또...
2: 내가 요새 근육 좀 키우거든. 거기서 근육 키웠다. 아차, 아차차.
3: 구했다고? 우와, 진짜 멋있다.
4: 브라보.
1: 대단해. 우와.
0: 빛나 친구, 우주 친구, 드디어 해냈구나.
1: 뭘요?
4: 왜, 빛나, 무슨 문제라도 있어?
1: 알았어. 우리의 초능력의 비밀. 얘들아, 초능력은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만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친구를 구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
3: 뜨거운 마음?
1: 강의를 놔줘! 저리 가!
5: 정말 그렇잖아. 드디어 비밀 법칙이 풀렸네.
1: 한방대 선생님, 긴장이 풀린 것 같아요.
0: 괜찮아, 강희 친구. 오늘은 좋은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야.
1: 아, 어떡해.
3: 어떡해, 선생님.
6: 야야, 내게 다 잡은 번개 보석을 놓치다니.
7: 저희는 진짜 억울합니다.
8: 아이들이 초능력만 쓰지 않았더라도 번개보석을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6: 뜨그 뭐라? 뜨그 아이들이 초능력을 썼다.
7: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 친구가 저리 가! 소리를 지르니까 음파가 뿌악! 제가 그걸 맞고 저기까지 날아갔다니까요. 그치?
8: 맞아, 맞아. 그리고 다른 아이는 방구 냄새가 얼마나 독하던지. 나 기절할 뻔.
7: 그거 초능력일지도 몰라.
8: 그런가?
7: 너 진짜 기절했었어. 몰랐지?
8: 몰랐지?
7: 죄송합니다.
6: 뜨그따가 보통 괴물로는 안 되겠어. 가시거울을 대령하라.
9: 네, 부르셨나요?
6: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강한 괴물이냐?
9: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6: 왕 제일 강한 괴물이 누구냐고.
9: 네, 데이식스의 괴물 틀어드릴게요.
6: 자기는 아니야.
9: 잠깐만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후보, 번댕이. 번개학교의 귀여운 강아지였지만 변해라 딱지로 무서운 강아지가 되었죠.
7: 우와, 귀여워.
9: 두 번째 후보, 충치괴물 쌍둥이. 이빨을 모두 썩게 만드는 무서운 녀석들이죠.
6: 자가 본가야.
9: 마지막 후보, 블랙 대마왕. 어두운 미래에서 온 아주 무서운 괴물이죠. 블랙 대마왕이 있는 곳에 밝은 내일은 없습니다.
8: 가시벨 끝판왕 괴물이잖아.